0: 성숙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신속하게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봉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마련 중인 주택 공급 방안과 구체적인 물량, 시기 등과 관련해 김 실장과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실장이 지난달 19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협업을 하면 영등포와 구로 등 준공업 지역을 활용해 공급 성과를 낼수 있다고 한 만큼 관련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시민 문의가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시민 참여형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토론회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내 비거주 1주택자와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 사업자와 전문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토론회는 서울시 공식 유튜브와 YTN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시민들도 화상 연결이나 실시간 댓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자신은 읽어보지 않았는데 합수본의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법무부 등 업무 보고에서 현재와 같이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수본 운영에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며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능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앞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사실상 합수본의 기존 검사 역할을 하게 되고 부족할 경우 공소청 검사들의 법적 조언을 하는 구조가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입법 과정과 신천지 개입 의혹,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어제 KBS에서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정부가 4월 말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입장을 정리해서 알렸는데 당에선 지방선거 이후에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면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후보는 검찰개혁을 누가 더 강력하게 추진했는지는 세상이다 한다며 김 후보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한 것이 징계받을 일이냐고 따지기도 했는데 정 후보는 당의 존립을 위험하게 만드는 해당 행위라며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는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총리 때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는데 송영길 후보는 좀 어렵다고 총리나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수도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도 서울과 경기 지역은 39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산맥을 넘은 고온건조한 바람 탓에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은 내일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지역별 낮 기온은 서울 39도, 고양 39도, 전주 38도, 대구 36도로 예상됩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서 서진 중인 13호 태풍 돌핀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다음 주초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북상하는 과정에서 더위를 강화하거나 해상과 해안에 비바람을 몰고 올수 있다며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수시로 살피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3개동에 정전이 발생하면서 153대가량이 불편을 겪었는데 전력 공급은 3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경로당 가운데 거점 경로당 6천여 곳을 지정하고 지정된 곳들은 쉬는 날 없이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경남 밀양에 산불 진화 차량을 투입해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은 어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밀양 무안면과 초동면 일대 밭과 논 등 22헥타르에 산불 진화 차량 22대를 투입해 하루 500톤가량 농업 용수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산불 진화차까지 동원돼 가뭄 해갈에 나선 가운데 경남 밀양시가 대규모 물축제를 개최하기로 해 논란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밀양 물축제 슈퍼 페스티벌은 임시 수영장 8개를 운영하는 대형 물놀이 행사로 들어가는 물만 900톤에 달하는데 이는 산불 진화 차량이 논밭에 이틀간 공급하는 양에 가깝습니다. 밀양시는 축제에 쓰는 물은 수돗물이어서 농업 용수와에 무관하다며 지역 경제를 생각해 축제를 예정대로 개최해야 돼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서유럽에 이어 중부 유럽을 강타하면서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가 나란히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국립기상청은 현재 시간 5일 동부 바트도이치 알텐부르크에서 섭씨 41.2도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수도 빈에서 기록된 종전 최고 기록 41도를 넘어선 겁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남서부 카메니차 나흐 흐로돔에서 섭씨 41.4도가 측정됐는데 이는 같은 지역에서 지난 6월 기록한 41.3도를 넘어서는 슬로바키아 사상 최고 기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이란과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찾아 연설하면서 이란과 합의를 하고 싶다.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황에 따라서는 이란을 공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준비하다가 취소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 기대감 속에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9% 오른 54,349.1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퍼스 500 지수는 0.17% 내린 7,723.5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83% 내린 26,363.4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지난 6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 규모를 경신하면서 2개월 연속 역대 최대 규모 흑자를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경상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97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수도권에서 낮 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오르며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2도, 습도는 65%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현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다우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는데요. 반대로 S&P500과 나스닥은 4거래일 연속 상승 뒤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 속에 숨고르기를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쪽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언제 나오냐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쪽으로 옮겨가는 정황도 보입니다. 시선을 코스닥 쪽으로 돌려보면요.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강한 반등세 같긴 한데요. 막상 지수를 보면은 아직 800선 회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환매의 시작인지 일시적인 반등인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참 혼란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상황 자세히 알아보고 투자 전략 점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주식시장 이야기 깊게 들어와 보겠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하는 주식 영재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저희 제작진이 일부의 제목을 코스피 반도체 타고 다시 날아오르나라고 잡아주셨어요. 간밤에 보면 뉴욕 증시, 나스닥 쪽은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또 숨고르기를 하고 있네요. 다시 날아오르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날아오르려면 이렇게 네. 어쨌든 조정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날아오른다라는 것은 이미 뭐 표현이 극단적이면 추락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추락했다가
0: 추락한 거 맞죠?
2: 그러니까 추락을 어쨌든 했죠. 네. 뭐 일단은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하회했으니까
0: 네.
2: 18만 원을 찍었으니까 이제 추락했다라고 뭐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날아오르려면 뭐가 필요하죠? 다시 이제 가다듬어야 되고 준비 자세가 필요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죠. 저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날아오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네. 거고요.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날아오르려고 하면 이렇게 다리를 그러니까 이제 새를 생각하시면
0: 추진력이 있어야죠.
2: 다리를 쫑긋 들고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락했을 때는 18만 원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 기준이 24만 원을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쫑긋하고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이 힘도 굉장히 강한 거고요.
0: 네.
2: 그래서 날개 지금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AMD라든지 샌디스크 여러 가지 이제 실적 노이즈들 여기 마이클 버리의 또 노이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되면서 뉴욕 증시가 끝단까지 네. 밀렸었거든요.
0: 그렇죠.
2: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하이닉스는 오늘 약간의 시간에서 하한가 해프닝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뭐 그렇다 그리고 이제 저쪽 뉴욕 증시에서 그 ADR이 빠졌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버틴다라는 것은 저는 다시 날아오르냐의 질문에는 예스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SK 하이닉스 하한가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넥스트레이드에서 시초가가 SK 하이닉스가 10여 주 거래로 하한가가 잡혔던 해프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약간 문제는 있어 보여요. 아무튼 최근에 수급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의 순매수 어제는 조금 눈에 확실히 띄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진짜로 돌아온 겁니까?
1: 아직은 뭐 돌아왔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네. 어려운데 어쨌든 7월 달에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압력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온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제 더 이상은 나가진 않는다라는 거는 확인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 그 미국 시장이 조금 약하면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팔긴 합니다만은 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해외 테크 기업들 주가가 좋을 때는 또 외국인들이 또 의외로 많이 사더라고요. 어제처럼. 그래서 최악의 어떤 외국인들의 매도는 오히려 좀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0: 팔만큼 팔았고 이제는 조금 사야 돼. 그럴 때가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2: 이게 또 예. 우리가 좀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레오폴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0: 뭡니까 그게?
2: 그게 이제 그 오픈 AI 연구원이 네. 일단은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샀죠.
0: 네.
2: 그러다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변동성이 생기고 일부 다른 펀드들의 공매도 공격이 되면서 이게 이제 마진콜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펀드가 해지가 돼서 그게 이제 7월 말에 이제 끝났는데 그게 이제 7월 말 이제 8월 넘어서 이제 국내도 뉴스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이제 거기서 이제 나타났다고 보는 건데 그 여진이 아직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청산이 되고 그거와 관련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펀드들, 반도체 펀드들, ETF들이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외국인들이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제 밀어버릴 수 없는 그 여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조금 전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1부 말미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의 빅테크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관심을 모았던 알파벳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스페이스X 아니었을까 싶어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 간밤에 주가가 13% 넘게 빠졌거든요. 뭐가 그렇게 실망감을 준 겁니까?
2: 가장 큰 거는 이제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그 스타링크 예. 이런 쪽에서의 매출은 훌륭했으나
1: 네.
2: 결국은 이제 현금이 없다라는 거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1: 현금 왜 그렇게 없습니까?
2: 특히 이제 그 합병한 그 XAI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 지출을 엄청 늘렸습니다.
1: 네네.
2: 작년 그러니까 이제 큰 빅테크 기업들이 보통 작년 대비해서 올해 캐펙스를 한 뭐 한 80%에서 90%? 그러니까 더블 정도 이렇게 해픽스를 하는데 얘네는 거의 6배인가 이렇게 늘렸어요.
1: 엄청나게 했네.
2: 물론
1: 네.
2: 절대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이 스페이스X처럼 그러니까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돈을 잘 버는데 그 돈을 다 이제 설비 투자,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는데 다 쏟아 부으니까 이거가 문제가 되는 건데 스페이스X는 물론 성장은 잘하고 있지만 돈을 아직까지는 이익을 못 내고 있는 상태인데
1: 돈도 못 버는 게 쓰기만 한다?
2: 그렇죠. 네. 그러니 당연히 지금 투자자들한테 몰매를 맞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자,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AI 인프라 이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우려 같은 것들은 아직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0: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0: 한편으로 팔란티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1: 네.
0: 팔란티어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도 상당히 좀 좋아요. 그런데 팔란티어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본업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거고.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본업도 잘 되고 투자도 잘 되고.
1: 잘 되죠.
0: 뭐 이런 네. 거 하는 거죠. 그럼 아마존과 스페이스X와의 차이점은 뭐냐? 역시 본업이 잘 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지 이게 지금 뭐 AI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X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스페이스X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게 AI 투자로 문제가 됐다라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가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돈을 벌었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을 보면 야 끝단에 있는 기업도 돈을 버네. 그럼 AI를 우리가 걱정해야 되냐? 라는 저는 논란을 잠재우는데 팔란티어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이제 AI 관련해서 거품론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애플이죠. 애플 같은 경우 이제 가격을 좀 낮춰달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발언을 했죠. 나는 이제 미디어 GPU 쓰겠다. 저는 정치적 발언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 거겠죠. 여기 또 마이클 버리가 이제 공매도를 치면서 1987년과의 폭락이 예상이 된다.
1: 네.
0: 공매도 쳐놓고 87년에 예상이 돼도 불안감을 나오려면 자기 혼자 돈 벌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원래 뭐 공매도하는 세력이 그런 하라고 있는 세력이죠. 이제
0: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저는 시장에서 어떠한 지금 이제 AI와 관련된 내용들 지금 사분이 놓고 보면 삼성에서 돈 잘 벌죠.
1: 네.
0: 아마존 돈 잘 벌죠. 팔란티어 돈 잘 벌죠. 그리고 일부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제가 예를 들어 신용을 써서 유진투자증권에서 계좌를 떠서 신용을 써서 주식 투자하면서 저 망할 겁니다라고 신용 떠서 주식 투자합니까? 아니죠. 최소한 저는 돈을 벌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물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과연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1: 그래서 뭐 보통 결과가 안 좋지만 네, 잘못된 건 아니죠.
0: 잘못된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거품론에 대한 어떤 얘기들 특히 이제 삼성증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품을 얘기하는데 어떠한 기업도 현재 지금 재고가 쌓이고 있지 않고 어떠한 기업도 현재 지금 매출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 무슨 얘기냐라는 거죠. 그런 논지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기업별로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스페이스X, 테슬라, 뭔가 일론 머스크 쪽에서 자꾸 잡음이 나오는데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사실 일론 뭐 스페이스X가 잘 나가든 말든 별로 관심 없을 텐데 우리 증시랑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 메모리 공급이 20% 늘 때 수요는 200%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메모리가 공급 부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게 또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기대감이 생겼던 것 같은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봐야 됩니까?
2: 저는 그 일론 머스크의 얘기가 충분히 이제 근거가 있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1: 예.
2: 그러니까 지금 수요도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는 공급을 원하는 것만큼 못 늘리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수요가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수요는 이만큼 있는데. 공급을 이만큼 늘려야 되는데 지금 공급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 공급을 늘리는데 지금 시간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공급을 못 늘리는 그런 문제인 거지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은 없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

0: 가 사실은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메모리 공급을 늘려서 사실 좀 단가를 낮추면 수요는 더 넓게 펼쳐지거나 확산될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막 걱정하는 거에 어떤 우려에 어떤 본질이 약간 좀그좀그좀 다르게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급을
1: 공급을 지금
0: 제때 원하는 것만큼 빨리 못 늘리는 게 지금 문제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 자, 그런데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월가 쪽에서는 SK하이닉스 ADR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을 내고 뭐 줄줄이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곤 있는데 SK하이닉스 어제 주가는 한2% 정도 반등을 하더니 오늘은 6% 넘게 빠지고 있어요. 별로 시장에서는 시큰둥한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0: 그러니까 이제 SK 하이닉스 ADR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SK 하이닉스를 이제 같은 그룹 안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마이크론보다 SK 하이닉스가 당연히 매력이 더 높고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나쁘게 볼 이유도 없고 또 별로 비싸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희 그 한국 주식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저희 수급과 미국의 수급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시장 참여자들도 좀 다르고 수급이 좀 다른데 저희는 사실 이제 조금 그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지금 상처를 일단 좀 받은 것 같고 특히 이제 좀 자발적으로 이제 그 국내에서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신규 자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굉장히 좀 많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탁금도 실제로 많이 줄었다고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요.
0: 예탁금도 130몇 조까지 갔다가 지금 100조 초반대까지 한달 정도 되는 사이에 거의 한 30조 넘게 줄었고요. 물론 그 사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매수한 걸 빼면은 막 엄청나게 유출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볼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대기 자금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 또그 사이에 신용잔고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한달 동안 급락을 너무 센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지금 새롭게 뭔가를 할수 있는 어떤 여력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좋은 뉴스가 나오면 또 조금 반짝 반등을 했다가 조금 뭔가 쉬어간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마음이 조급하니까 또 내다 팔고 하면서 주가가 어쨌든 지금 약간 불안정한 상태인데 가격 자체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바닥을 지났다라고는 저는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좀 뭔가 부활의 어떤 그 날갯짓을 하기에는 약간 우리 소장님 말만 따나 조금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제 주변에서 지금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지금 본전 회복하면 두번 다시는 안 들어올 거다. 이런 말 제일 많이
0: 그러니까요.
1: 듣거든요. 그런데 간밤에 보니까 로이터스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배당률 높이고 뭐 액면 분할하고 이런 것들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요거는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요?
2: 지금 그 카드를 쓸까요? 나중에 쓸까요?
1: 아, 지금은 아닐 것이다.
2: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IR 담당자라면 어차피 이 카드는 한 장이잖아요. 연말까지 유효한
1: 그렇죠.
2: 카드가 한 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주주분들이 좀 급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처도 입었고 원금이 빨리 돼야 내가 좀 빠져나오는 건데.
1: 예상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금.
2: 그리고 앞서 조금 전에 성우님께 드렸던 질문도 저도 조금 약간 얘기를 하면 이 월가에서 6개 증권사에서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지금부터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6개월이지 1년 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걸 보고 우리 투자자들은 야, 지금 왜 오늘 못 올라? 어떻게 보면 딱그 질문이 적절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들 대변하신 것 같아요. 왜 지금 못 올라? 그 미국에서 올라간댔는데 이런 거죠. 지금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있는 카드 없는 카드 다 써라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성모님도 동의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자연적으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빵 터트리면 팍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가만히 냅둬도 자연적으로 삼성전자가 한 30만 원, 한 3만 원 되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나 이제 원금 왔으니까 뒤도 안 팔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때 빵 터트려서 40만 원, 50만 원까지 끌어가는 시나리오가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터트려서 35만 원까지 가서 꺾이는 시나리오가 좋을까요?
1: 지금 터트려봤자 별로 효과도 없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라기보다는 지금 터트려서 그럼 35만 원 가면 고비가 한번 올 거거든요. 그 고비를 넘기는 과정으로 저는 쓰는 시나리오가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1: 훨씬 더 효율성이 좋게
2: 효율성이 있다.
1: 할
2: 그래서
1: 것이다.
2: 시청하시는 분들이 분명 나올 겁니다. 나온다라고 했는데 너무 조급하게 네. 당장 뭐 엊그제 그런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그 SK에서 ADR 25일 동안 락이 걸려 있었던 것들 되니까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밤새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언제 발표나 언제 발표나 그러신 분들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실시적으로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분명 나올 겁니다. 근데 네. 왜냐하면 이게 안 나오면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노조와 협의를 했잖아요.
1: 네.
2: 근데 지금 회사도 돈 벌고 있고 노조도 돈을 줬는데 주주가 여기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한다 그랬잖아요.
1: 네.
2: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하는데 하이닉스가 안 해? 하이닉스가 하는데 삼성전자가 안 해?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눈치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죠.
1: 이건 좀 심각한 문제죠. 노동자가 이익을 가져갔는데 주주가 못 가져간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올 수밖에 없지만 당장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허상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뭐 시기는 잘 모르겠고요. 예. 뭐 회사 사정에 따라서 알아서 할 텐데 근데 분명히 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벌어들이는 이익을 규모를 보면은 아마 잉여 현금 흐름 기준으로는 정말 한 200조 이상 이렇게 그 현금을 쌓아둘 거고 그 정도 규모면 사실 이제 글로벌 탑티어입니다.
1: 그렇죠.
0: 예. 글로벌 탑티어들의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보면은 지금까지 열심히 배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시가 배당률로만 보면은
1: 좀
0: 예, 별로거든요.
1: 예.
0: 이게 글로벌 탑티어라고 보기에는 약간 미진하긴 예.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 궤도에 올라가긴 할 거고 아마 뭐 반도체 사이클이 2년 3년 이상 좋다고 하면 2년 3년 동안 계속 주축 환원을 늘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줘서 시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저희가 배팅을 해볼 만한 재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조금만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코스피가 변동성이 커져갖고 카지노네 도박판이네 블룸버그 쪽에서는 한국증시는 투자 부적격한 시장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올 정도. 자, 이 배경을 보자면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있단 말이죠. 최근에 정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를 하면서 거래는 줄었는데 이 거래량이 다른 레버리지 상품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라는 분석도 있어요. 맞습니까?
2: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없었던 변동성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생겨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었던 모든 변동성들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몰렸었던 것도 문제였었다라는 거죠.
1: 네.
2: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화랑을 쳤었던 7월 달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래량이 때로는 90%대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코스닥도 뭐 안 움직여 뭐 다른 뭐 우리가 다른 ETF도 안 움직여 모든 것이 정중동 상태였었죠. 근데 그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삼성자이언츠가 올라가고 하면 또 코스닥도 나름대로 움직이고 제약바이오도 움직이고 얘기하신 우리가 지수 ETF도 움직이고 했던 것들이 7월 달은 일단 다 두 종목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에는 안 움직였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다시 멈추니까 저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정상화로 과거로 돌아간 거다라고 저는 표현 드리고 싶어요.
1: 일종의 그러면은 정상화는 예. 정상화네요.
2: 정상화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레버리지 ETF를 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하시고 우리가 뭐 신용을 쓰지 말라 그래도 신용 쓰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뭐 거기에 뭐 우리가 뭐 B2에 B2를 해서 뭐 이렇게 그 뭐 레버리지 극대화 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니까 그건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에 따른 변동성은 잦아든 건 사실이고요. 정부가 이제 원했던 것은 그 변동성이 줄어들게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2: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게 이제 어떤 방식이 되고 거기에 따른 다른 논쟁들을 떠나서 일단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라는 네. 것은 정책적 목적에 일부 부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면 이거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 사태는 일단락이 됐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0: 거의 일단락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 그 대금이 본주 거래 대금에 거의 60%까지 갔다가 지금 출범 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한 20%대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졌고 하이닉스가 좀 재밌었는데
1: 네.
0: 하이닉스는 그 7월 30일 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막 엄청 주가 떨어지는 날 그때는 인버스 상품으로도 돈이 막 들어가면서 본주보다 레버리지 ETF의 전체 거래 대금 비중이 12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 와, 그럼 웹도독도 아니네요. 그냥 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0: 좀 무섭더라고요. 저
1: 소리가
0: 보면서.
1: 머리보다 더 커진 건가?
0: 근데 네. 근데 딱 그 20일 그 지난주 이후로 뚝 떨어져가지고요. 아, 지금은 예. 한 40%대, 30%대 근처까지 좀 떨어졌는데
1: 네.
0: 보통 테슬라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단일 종

0: 레버리지 ETF의 거래량이 보통 본주 대비 한 20%, 많아봐야 30%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지금 거의 그 정도 레벨까지 좀 많이 떨어져서 약간은 좀뭐 상대적으로 좀 이제 안정권에 들어갔다라고는 좀 보여지는데, 안타까운 거는 주가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정책들 막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막상 주가가 회복할 때또 레버리지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히려 또 회복할 때도 힘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느낌도 좀 들어서, 아, 이게 참 정책이라는 게
1: 타이밍이라는 게
0: 참
1: 진짜
0: 참 잘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이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는 타이밍은 정말 다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거는 한국 증시 이제는 장기 투자할 만한가? 라고 잠깐 생각했던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0: 저는 블룸버그 그 기사 보고, 아, 이거 참, 이거가 정부가 가만 안 놔둘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1: 금융위에서
0: 딱히
1: 막
0: 또
1: 발끈하기도 했어요.
0: 네. 근데 이제 그 블룸버그 이야기에 저도 이제 쭉 찾아봤더니 사실 틀린 얘기는 없습니다. 네, 틀린 얘기는 없고, 다만 이제 저희 정서상 조금 이제 불편한 진실을 이제 밝힌 부분들이 좀 큰데, 결국은 이제 이게 주식시장을 저희가 이제 그 붐업시키고 주식시장을 어떤 활성화시키는 거에 가장 큰 목적은 결국 이제 국민의 어떤 전체적인 부를 늘리고 또 부동산보다는 조금 더 생산적인 쪽으로 돈을 옮겨가자라는 게 이제 사실은 원래의 목적이었는데, 이게 사실 너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업 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이제 급하게 빨리 올라가고 주가도 그거에 따라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원치 않았던 이제 레버리지 아니 원치 않았던 변동성이 이제 확 끼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에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펀더멘탈의 이상은 없지만 그 펀더멘탈을 가지고 시장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에는 저희가 이제 어설프거나 정책적으로는 약간 시기적으로 약간은 좀 잘못된 선택들을 했었지도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우리는 괜찮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이거의 얘기를 듣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시장의 체질을 계속 좀 바꾸어 나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아닌 다른 쪽에서도 투자 대안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되고, 변동성이 낮은 상품들도 더 많이 마련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저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 그게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사태를 둘러싸고 계속 드는 생각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요. 정부나 뭐 청와대나 다들 남일 이야기처럼 하고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김용범 경질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이거 이렇게 넘어가도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2: 지금은 이제 소를 잃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외양간을 고치는데 주력했다. 거기까지는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양간도 고쳐졌고,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으로 돌아왔다면 이제는 공과를 따져야 될 때죠. 저는 분명 그이 부분은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물론,
1: 전다 남일처럼 얘기해서 전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정책인 줄 알았어요.
2: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뭐 우리가 결국은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책임해야 했다라는 것에 대한 명제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1: 아니, 뭐 그거야.
2: 정책이 나왔다 그래서 뭐 없어선 사람한테 막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너 레버리지 테프라 레버리지 테프라 정부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아니 기왕이 처음부터 3천만 원 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어떤 위험성들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뭐 포스터 같은 걸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뭐 정말 그 정광석화 같이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되고 나니까 또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여론이 떠밀려갖고 또막 이렇게 급하게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놓고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실패였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걸다 떠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증권사 다닐 때 저희 지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게 있어요. 선물 옵션이 도입되고 그때 변동성 생겼는데, 선물 옵션 갖고 어떻게 돈을 법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젊은 대리일 때 그랬더니, 야, 사람이 만든 제도인데 그 제도는 잘 이용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야. 뭐, 그렇죠. 라는 거죠. 근데 네. 그게 말이 떠오르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게 이 제도가 정책적인 실패라면 분명 거기에 대한 어떤 공과는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뭐 홍보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홍범 실장이 SNS로 열심히 홍보를 하시기도 하셨으니까 책임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0: 재능대 합격.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네, 잠시 퀴즈로 한숨 돌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번에 세제 개편안이 나왔잖아요. 저희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다뤘는데 주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다뤘죠. 그런데 그 내용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 이 계좌는 만능 절세 통장으로 불리면서 국내외 ETF와 주식 등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계좌입니다. 기존에는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은 물론이고요. 계좌를 계속 유지하면 장기간 절세 효과도 누릴 수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기존의 혜택을 축소하고요. 국내 투자 중심의 생산적 금융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연장 기간도 예전에는 사실상 무제한이었는데 이거 줄였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의미하는 이 계좌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ISA 2번은 IVE 1번은 ISA, 2번은 IVE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 하고 나니까 밖에서 2번 이 보기가요, IVE가 아니라 아이브라는 아이돌이었다고 하네요. 상무님 혹시 아이브라는 아이돌 아셨습니까? 저만 몰랐던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는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스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LB7업, 무릎심 머리 염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터 샴푸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ISA, 2번은 아이브. 장원영과 안유진이 있는 그룹이라고 써놓기도 했었네요. 자꾸 이런 걸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물정의 공구사로 주시면 되겠고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얼마 전에 론칭을 했는데 이쪽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미국의 엔화 개입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0: 너 국토안전 관련과 함께합니다.
1: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 시선 밖에서 벗어났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안정세로 내려왔습니다. 1420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배경을 보자면요. 미국과 일본이 엔화의 공동 대응에 나섰다.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직접 대응을 직접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2: 미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환율을 가지고 이렇게 공동 개입한 거. 네. 이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요. 저희 기억에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플라자 합의 뭐 이런 거 네. 같은 이제 그런 환율과 관련된 합의가 최근에 7월 30일 날 31일날 8월 1일날 네.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시장에서 직접 개입을 하면서 좀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거의 이제 98년 이후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이 이제 함께 이렇게 이제 엔화를 매수를 했었던 그런 일이고 결국 이제 핵심은 이제 엔화를 좀 안정을 시키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엔화가 안정이 되면 엔화가 아시아의 대표적인 통화다 보니까 원화도 좀 더 안정이 되고 다른 이제 아시아나 주변 통화들도 좀 더 절상적으로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조금 더 강해지는 쪽으로 좀 가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이고 그런데 미국이 일본 좋으라고 했을 리는 당연히 없잖아요. 미국의 속셈은 뭐였을까요?
3: 그러니까 엔화가 지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입장에서는 엔화를 방어해야 되죠. 엔화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를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 중에 하나죠. 달러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결국 국채를 매도해서 달러를 이제 갖고 와서 엔화의 가치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미국이 걱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뜩이나마 지금 중동 전쟁에 따라서 달러의 가치, 미 국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국채가 풀려버리면 이것도 또 이제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결정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이 일본과 공조를 함으로써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굳이 갖고 있는 그 국채를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 현상들을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고리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미국은 아시아의 가격 경쟁력을 낮춰서 자국의 제조업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또 국채 시장도 지키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증시에는 어떻게 반영될 걸로 보십니까?
2: 결국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공통적인 관심사가 국제시장의 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채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물론 전쟁 때문에도 이제 물가나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지금 미국 기업들이 그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회사채를 엄청 발행을 해서 지금 AI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금리가 막 올라가 버리면은 AI 투자에도 좀 부담이 좀 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회사채 그 발행 그 금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텍사스인가요? 어디였더라? 갑자기 그 지역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에 대한
1: 미국 어딘가
2: 회사채 발행 금리가 무려 7%입니다.
1: 아 진짜요?
2: 네.
1: 미국에서요?
2: 예. 네.
1: 와 어마어마하네.
2: 7%.
1: 예.
2: 와 이거는 사실 좀 힘들잖아요.
1: 지금 주담대 상한이 그쯤인데. 예.
2: 그래서 미국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계속해서 AI를 성장 동력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약간 국채금리, 국채시장의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주가에도 오히려 이제 이번 조치 나오고 3일 동안 의외로 미국 시장이 되게 세게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뚫어버렸잖아요. 네네. 물론 뭐 오늘 아침에 다시 쉬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하고도 저는 좀 관련성이 적지 않게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1: 최근 들어서 미국의 국채금리 강세다 그러더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국채금리 계속 오르면 모기지금리도 오를 테니까 트럼프 지지율 더 떨어질 것이고 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게 또 왜 우리 코스피에 호재가 되는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환율이 내렸으니까 나쁘진 않을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환율이 내렸다라는 것은 이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섰다라는 거고요. 원화 강세로 돌아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했던 대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죠. 어떻게 보면 이 선순환 구조로 좀 돌아온 것 같아요. 뭐 그 촉발점은 아무래도 SK하이닉스 ADR에 대한 자금이 들어오면서 네. 뭐 원화가 안정세를 좀 찾기 시작했던 거죠. 그 이제 1,500원대에서 1,400원대로 이제 떨어진 게 되겠고 이번에 지금 이제 엔화에 대한 안정세가 우리의 또 이제 1,400원대 바짝 붙게 환율을 좀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환율이 이제 물론 1,500원대 들어왔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1,400원대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이제 그들이 우리 이제 원화를 이제로 바꾼다라는 것은 결국 투자를 위해서 바꾼다라는 건데 그럼 뭘 사겠습니까? 삼성전자 사야 되겠죠.
4: 뭐 그렇겠죠.
3: 그런데 삼성전자가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25만 원대라고 보면 충분히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죠. 주가의 상승과 환차익까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학 이론에서 배운 선순환이죠. 단순하게 원화가 강세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다가 아니라 앞으로 그 기조가 이어질 것인가? 그 기조에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 것인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대답이 어느 정도 예스 예스 예스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외국인들이 아마 중동 문제 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방향성을 좀 잡고 나면 자금 집행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우리한테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그런데 미국 쪽에서 우리 원화 이야기도 콕 집어서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한테 호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그러니까 이제 너무 원화가 급격하게 약해지는 거는 확실히 좀 마무리가 되거나 좀 진정될 가능성이 좀 있고 뭐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좀 여지들이 확실히 좀 생기는 거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조치가 아주 막 엄청 센 어떤 원화 강세 그다음에 엔화 강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걸로 보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그 정부에서 이런 그 개입을 한 게 사실은 효과가 아주 막 길게 장기적으로 네. 되는 경우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1: 네네.
2: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환에 대해서 그리고 국채 금리에 대해서 안정을 신경 쓴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금융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전체적으로 낮춰주고 원화도 사실 여기서 너무 원화가 또 뭐 1,300원 가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다시 1,500원 가는 것도 이상한데 어쨌든 지금 정도의 레벨에서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자금이 저평가된 쪽으로 옮겨가기에 좀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드는 데는 네.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 저평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순간 코스피는 3% 넘게 하락해서 6,400선 아래로 내려섰고요. 또 하나의 시장에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 코스닥 시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사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강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오늘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오른 것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올라도 800도 안 되는데 이거 그냥 데드캣 바운스인지 뭘로 봐야 됩니까 이거는?
3: 일단 둘 다 그러니까 그런 예. 작용이 전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좀 길게 간다라는 것은 삼성자이닉스가 다시 외국인 기관 들어오면서 올라가면 또 다시 블랙홀처럼 또 이슈를 빨아들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난주 금월화 이번 주 월화까지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고 어제 삼성자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어제 뭐 삼성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코스피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또 나름대로 선방했어요.
1: 그렇죠.
3: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0.3% 빠지는 거면 굉장히 선방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군다나 그 화요일 날은 기관이 매수했고요.
1: 네.
3: 어제는 개인이 매수했어요. 근데 이제 코스닥을 개인이 매수한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어차피 코스닥은 개인들이 좀 사주셔야 되는데 이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까지는 코스닥에 관심을 단기적으로 가지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우리가 허들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1: 네.
3: 다음 주가 마지막 실적 발표 주간이거든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주로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나올 겁니다.
1: 예.
3: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시총리 장하고 그러면 폭죽이 터지는 기업이 있고 폭탄이 터지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 허들을 과연 다음 주에 잘 넘을 수 있을지 예.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삼성자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왔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게임은 코스닥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계속 단기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배경은 실적 역시 그겁니까?
3: 실적이죠. 실적이 예. 꾸준히니까 우리가 지금 삼성자이닉스가 역대급으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실적에 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기업이 이제 꾸준히 실적을 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 있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코스닥이 한때 최고점으로 1200까지 올랐다가 뭐 거의 내란

0: 수준까지 빠졌다가 지금 800선 다시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요. 이거 계속 갈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정부에서는 코스닥 3000 이야기하면서 여러 정책적인 지원도 하려는 것 같은데 막상 시장에서의 반응은 뭐 그렇게까지 뜨거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그래도 저는 하반기 때는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걸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물론 절대적인 이익의 규모에 비하면 코스닥 시장이 많이 여전히 비쌉니다.
0: 아, 여전히 고평가입니까? 예.
1: 그러니까 좀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사실 이제 그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이 어때 전체적인 벌어들인 이익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PER이 20배 가까이
0: 아,
1: 되기
0: 이렇게
1: 때문에
0: 떨어졌는데도, 예.
1: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코스닥은 정말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 또좀 나쁘게 얘기하면 바램으로 가는 거고 이제 정말 이익으로
0: 네.
1: 숫자로 가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점 자체를 좀 다르게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 코스닥 기업들이 그래도 하반기 때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어쨌든 한국의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업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어쨌든 투자를 하반기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코스닥에 있는 많은 기업들 뭐 제약바이오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0: 예.
1: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 뭐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 대기업들이 그 투자를 할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에서 저희가 이제 투자의 어떤 붐이 좀 일어나게 되면 그래도 수혜가 갈수 있는 기업들이 코스닥에 조금 더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제 하반기 때 반도체는 가격보다는 이제 물량 중심으로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코스닥 기업들이 조금 더 실적은 내년까지 보면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자, 투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소부장, 2차 전지, 오케이. 바이오, 이것도 코스닥의 한 축인데 여기는 좀 다른 얘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히려 주가가 코스닥 시장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건 사실 제약바이오긴 하거든요.
0: 예.
1: 제약바이오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금리가 사실은 여전히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약간 한계는 좀 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밸류에이션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PER이 예전에 막 3, 40배 했던 게 지금 이제 확 떨어져 가지고 그래도 지금 이제 20배 후반 뭐 이런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0: 네.
1: 그래서 오히려 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여전히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한두달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매력도는 약간 높아진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쉬었고. 그리고 그래서 약간은 좀 코스닥도 나름대로는 하반기 때뭐 이렇게 엄청난 시세를 줄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어떤 관심의 어떤 그 대안으로는 좀 저희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짧게 한 기업만 더.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알테오젠. 삼중 호재가 있다고 그러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2: 그게 이제 가장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알테오젠은 30만 원을 안착하는 게 가장 넘어서는 게
0: 예.
2: 가장 중요한
0: 지금
2: 전원이에요.
0: 27만 6천
2: 네,
0: 원이네요.
2: 30만 원 넘어서는 게 왜냐하면 그게 이제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하신 어떤 호재 너무 올인되지 마시고요. 그러면
0: 네.
2: 주가, 근데 주가 왜못 올라가냐. 근데 이렇게 시총 1위고 누구든지 쳐다보는 기업은 전 차트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회사 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0만 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0: 네.
2: 30만 원 넘어서기 전까지는 추세도 형성이 안돼 있고 너무 그 상황에 따라서 1위가 움직임이 없어요.
0: 윗단을 한번 깨줘야 된다?
2: 그 윗단을 깨줘야 됩니다. 윗단을 좀 깨는 확률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랫단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알테오젠에 대한 투자 판단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호재가 많은 기업이고 기술이 이전됐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술도 좋으니까 좀 기다려보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아, 참 어려워요. 그래서 바이오는 건들지 말라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식영재반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화이트 라디오 생생영재 마무리할 시간

0: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ISA였죠. 2836번, 9527번, 8849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87번 쓰시는 분, 3전 닉스 레버리지 고층에 물리긴 했지만은 미장 단위 레버리지까지 규제하는 게 맞나 싶어요. 3천만 원 없으면 청년은 물도 못하고 강제 장토 됐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정책을 너무 허술하게 도입을 하니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레버리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상품은 장기 투자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8616번 쓰시는 분, ISA 계좌 만든 지 석 달인데 혜택 축소 너무나 아쉽네요. 아이브는 사랑입니다. 아이고, 몰랐습니다. 공부도 해야겠네요. 0507번 쓰시는 분, 세금 감면으로 연말에 일정액 넣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일 방송에 자세히 한번 설명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내일 방송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죠. YTN 라디오 생생 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전까지 제주는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북 북서부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아서 더위를 해소해주기는 어렵겠고 주후반까지는 강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서하남 부근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남한성요금소 진출로 하이패스 1차로에서도 양방향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제천 방향은 남한성 나들목부터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중랑교에서 장안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4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했고요. 행주대교부터 정체고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도 밀리고 있습니다. 공항 쪽은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가는 길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 중이고 천호대교부터 밀립니다. 이후 성수대교까지 정체 보입니다. 마포에서 용산 가는 길 아직 혼잡한데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한밤중에도 가시지 않은 무더위 속에 곳곳에서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5: 새벽에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면서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아파트 단지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긴급 출동한 한국전력 차량은 전신주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살펴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7: 갑자기 밖에서 펑 하면서 무슨 폭탄 터지는 듯한 그 큰 소음이 좀 나면서.
6: 잠에서 깨 아파트 밖으로 나온 주민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날렸습니다. 한밤중에 발생한 정전으로 아파트 7개 동 500여 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잠깐 전기가 돌아왔을 때 엘리베이터에 탔던 주민 한 명이 그대로 갇혀 소방당국에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구청과 한국전력은 아파트 자체 설비인 변압기 3대 중 한 대가 고장나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9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에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12개 동 중 9개 동에는 2시간여 만에 전력이 돌아왔지만 나머지 3개 동은 변압기를 아예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와 단원구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아파트 내 전력 설비 고장으로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충남 아산시에서는 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두꺼비집 역할을 하는 군의 차단기가 내려가 아파트 3개 동 150여 세대에 30분가량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기록적인 더위가 서울 전역을 강타하면서 열화상 카메라로 본 도심은 새빨갛게 물든 모습이었습니다.
5: 서울 곳곳을 돌아본 기자의 머리의 온도도 50도에 가까이 올랐는데요. 송수현 기자가 서울 도심의 폭염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8: 극한 폭염이 이어지며 서울은 온통 뜨거운 열기로 뒤덮였습니다. 지금부터 열화상 카메라에 도심 곳곳을 담아보겠습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그야말로 거대한 불감합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9.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걷기도 힘들 만큼 푹푹 찌는 더위.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남대문 상인에게도 이런 여름은 처음입니다.
9: 올해 너무 날씨가 더워서 시장에 손님도 없고 내가 지금 한 50년을 장사하는 사람인데 처음이에요.
8: 차량이 많이 다니는 광화문 광장의 도로도 열화상 카메라에 빨갛게 나타났는데 눈에도 뜨거운 열기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일 정도입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대인 오후 2시입니다. 광화문 한복판 도로 표면은 60도를 훌쩍 넘깁니다. 잠시 무더위를 달래려 찾은 청계천. 열화상 카메라 속 시원한 그늘과 물줄기는 파란색으로 주변 빌딩 숲의 빨간색과 확실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광화문 광장부터 청계천까지 40분 정도 야외에 머문 기자의 체온은 얼마나 올랐을까? 양산을 쓰지 않고 뙤약볕에 있어봤습니다. 제 두피 온도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머리 온도는 무려 46도였습니다. 이런 서울 날씨에 이른바 대프리카로 불린 대구에서 온 시민들도 깜짝 놀랍니다.
10: 너무 더우니까 야외 활동하기가 좀 너무 힘들고 더울 때 그래도 부채질까지 하면은 좀 더 시원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 또 부채도 좀 들고 나왔어요.
8: 갈수록 뜨거워지는 도심, 외부 활동을 할 땐 양산과 모자를 챙겨 온열 질환을 예방해야겠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4: 네, 연일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서울이 40도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5: 네, 한반도 주변 해상에는 태풍 여러 개가 잇따라 북상하고 있는데요.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4: 자, 입추 하루 앞두고 있는데 뭐 입추가 뭐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 덥습니다. 근데 오늘이 어제보다 더 더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11: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풍이 계속 불고 있기 때문에 그 서쪽에 열이 계속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쪽 지역은 지난주에 42.5도까지 양산 올라갔는데 그게 해소가 됐어요.
4: 예.
11: 반대로 이제 서쪽에서 고온 현상이 이어질 텐데 이 동풍이 약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일 불을 떼는 격이니까 서울 시내 어디서인가는 그 AWS라고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있거든요. 서울의 공식 기상관측소에서 가장 높은 기온은 그 2018년 8월 1일 기록한 39.6도입니다. 근데 올해 그 기록을 깰 것인지 그 서울관측소,
4: 네.
11: 그러니까 표준이 되는 관측소죠. 그런데 아파트 옥상 뭐 이런 데 설치한 그 AWS라는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있거든요.
5: 네.
11: 이런 데는 그 정도 되면 40도 거의 육박하죠. 그런 상태가. 그래서 올해가 오늘이 어제보다는 분명히 서울은 더 더울 겁니다.
4: 예.
5: 열화상 카메라로 본 화면 서울의 모습 현재 보고 계시는데요. 정말 빨갛게 물든 모습입니다.
11: 네.
5: 지금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는 거죠.
11: 네, 그렇습니다. 그 폭염 중대 경보의 기준이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온도계가 가리키는 온도가 39도 이상이거든요. 자, 이 체감 온도는 그냥 덥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게 아니라 생명이 위험합니다. 라는 정보거든요.
5: 예.
11: 그래서 야외 작업 당연히 잘 중지해야 되겠고
5: 예.
11: 심지어 프로야구도 지금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4: 예.
11: 자, 그런 정도의 심각한 그런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이 8월 6일인데 1년 중 가장

0: 가장 더운 기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루하루 어디가 이제 피크를 치느냐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이 기간 적어도 한 8월 한 보름 전까지는 1년 중 가장 더운데 그 이유가 하지 6월 22일 날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가장 많거든요.
1: 네.
0: 낮의 길이가 가장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그 불땐 그 하지 때 가장 많이 온 에너지가 금방 그 다음 날부터 기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약한달 내지 한달반 정도 높아지거든요. 지금 그 기간입니다.
1: 예.
0: 거기에 이제 그 지형적인 영향 등이 더해져서 양산 42.5도 같은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거죠. 서울이 39.6도를 깰 것인가가 좀 귀추가 주목이
1: 예.
0: 됩니다.
1: 지금 피서조차도 어디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인데, 다음 주에 또 광복절 연휴도 있지
0: 네.
1: 않습니까? 광복절 연휴까지도 폭염 계속될까요?
0: 그렇습니다. 기온이 오르고 내리고는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폭염이 없어지려면 비가 전국적으로 내려준다거나, 그다음에 강한 바람이 분다거나 태풍이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폭염이 좀 잠재울 텐데 지금은 그런 외부적인 요인은 없을 것 같고 아까 말한 6월 20일 하지 때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가장 많았는데 이제 하지가 지나면 1, 2분씩 해가 낮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1: 네.
0: 그게 그만큼 태양의 에너지가 적어지는 거죠. 이제 그 자연적인 감소가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게 한 대개 이제 8월 15일 이후인데 또 우리나라 절기가 8월 23일이 처서인데 처서 때 옛날에 모기가 입이 삐뚤어진다 할 정도로
1: 네.
0: 공기가 확 바뀌거든요. 모기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추워졌다는 얘기거든요. 서늘해졌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2025년, 2024년 돌이켜보면 처서인데도 더웠거든요. 올해도 이 피크는 분명히 꺾일 겁니다. 이 더위의 추세는.
2: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 틀 속에 있기 때문에 33도 이상을 폭염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폭염에 해당되는 기간은 9월까지도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2: 네.
0: 작년에는 제주도에 10월 13일 날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 시작되는 시기, 끝나는 시기가 과거보다 확실히 길어졌습니다.
2: 다소 암울한 전망인데요.
0: 네.
2: 지금 충청 지역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일부 내려졌단 말이죠. 이게 충청 지역은 처음입니다. 어떤
0: 네.
2: 의미가 있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제 폭염이 조금 심해지니까 기상청이 아, 계속 폭염 경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국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폭염 중대경보를 만들었잖아요.
2: 네.
0: 그런데 이제 서울에 처음 생긴 지 처음 내려졌고 이제 그게 남쪽 충청도 지역까지도 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태백산맥 동풍이 불기 때문에 태백산맥 서쪽 지역이 기온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며칠 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1: 네.
0: 이쪽 서울, 경기, 충청도, 전라도, 호남 지방에 그 폭염 상태가 지속되는데 이게 이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적어도 한 4, 5일 정도는 더 이어지다가 분명히 꺾일 겁니다. 양산도 꺾였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런데 이 태풍이 오질 않으니까, 그런 그 외부적인 비에 의해서, 강한 바람에 의해서 폭염이 완전히 중지되는 그런 건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1: 얼마 전에 그 양산 40도 넘고 42도 찍고 하면서 관측 이래 처음이다 이런
0: 네.
1: 얘기했는데 오늘 서울도 40도를 관측 이래 처음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0: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울의 그 표준 관측소.
1: 예.
0: 그 100년 이상 넘는 관측 자료를 갖고 있는 표준 관측소로 그게 39.6도였거든요.
1: 예.
0: 자, 거기가 40도가 되면 이제 그야말로 기록을 또 깨는 것이죠.
1: 예.
0: 그런데 서울 시내 어디에선가는 40도를 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 얘기입니다.
2: 네. 근데 신기한 건 지금 서울 같은 하늘 아래 도시에서도 어떤 자치구는 39도에 육박하고 또 어떤 자치구는 다소 낮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치구별로 또 기온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0: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에 20개소의 기상 관측망이 있거든요. 구별로. 그런데 그게 이제 도시화가 얼마나 많이 됐느냐죠. 아무래도 산을 끼고 있는 북한산을 끼고 있는 은평구 같은 곳이 기온이 좀 낮죠. 우리가 강원도 산에 기온이 낮은 거와 마찬가지죠. 도시화가 좀더 집중이 된 곳들 이런 곳들이 강남이라든가 당연히 기온이 높을 수밖에 없죠. 빌딩이 많으면 그 자체가 그냥 난로입니다. 난로. 낮에 그

0: 보면은 그 자치구별로도 이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들이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전략들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5도, 10도 차이는 아니거든요. 1, 2도 차이기 때문에 이 폭염에 대한 대응 전략은 저는 뭐 같다고 봅니다.
0: 예.
1: 그 어디 아까 예를 든 인평구가 1, 2도 낮다고 그래서 어유 여기는 우리는 뭐 헐게 안 오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2: 네, 지금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굉장히 그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특히 도시 같은 경우는 쉽게 열이 식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열대야 현상은 얼마나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올여름에
3: 내일이 절기 입추지만 오늘보다 더 더울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밤낮 없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상 상황 김승배 한국 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0: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0: 함께
1: 함께 만들어
0: 만들어갑니다.
1: 갑니다.
0: 재능대학!
2: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을까?

0: 문지기.com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이 된 남편입니다. 저희 부부는 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첫눈에 반했고 불같이 연애하다가 6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만 연애 기간이 짧았던 탓일까요? 막상 살아보니 사사건건 부딪히기 일쑤였습니다.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정치적인 성향, 재테크 계획까지 정말 모든 부분에서 갈등이 생겼죠. 처음에는 말다툼

0: 숨만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고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엎드려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또 말다툼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의 등을 무릎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아내는 앞으로 넘어지면서 손목을 심하게 삐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화를 내면서 당장 이혼하자고 했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변호사를 찾아가 과거의 다툼까지 싹 다 모아서 저를 경찰에 고소했죠. 고소장을 확인해 보니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당장 직장에서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죠. 그런데 한 달쯤 뒤에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당시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고소했을 뿐 정말로 이혼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오랜 대화 끝에 화해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접수된 형사사건은 저희가 화해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아내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고소 취하서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조사에서도 저를 처벌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직장 생활에 타격이 생길까 봐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신혼 초반에 기싸움하다가 부부싸움이 커지는 경우는 흔히 보지만 이거는 좀 아찔합니다. 아내분이 홧김에 고소를 했다고 하지만 특수폭행, 특수상해입니다. 류현주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두 분이 처음부터 대화로 잘 풀어나갔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0: 네, 부부간의 사소한 다툼을 시작으로 결국 이제 아내가 홧김에 남편을 신고한 이제 사건인데요. 현재 죄명이 특수폭행, 특수상해입니다. 좀 무시무시하죠. 아내가 이거 고소 취하하면 사건이 없었던 걸로 될 수 있나요?
1: 네, 이제 우리 형법상 고소가 있어야만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0: 네.
1: 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이 됩니다.
0: 네, 그렇죠.
1: 예. 예를 들어서 일반 폭행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0: 네, 네.
1: 하지만 상해죄, 또 특수폭행, 특수상해죄는 친고죄가 아니에요.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아내가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는 않고 수사가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0: 네.
1: 그리고 수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아내가 고소 취하서와 처벌 불원서를 써서 줘도 소용이 없는 걸까요?
1: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여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또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여부는 당연히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겠죠.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께서 경찰서에 고소 취하서 처벌 불원서 제출하시는 것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편과 관계를 회복 하였다 이런 사실도 수사관님께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사연자분이 형사처벌 받게 되면 직장에서도 좀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사실 형사처벌 피하면 징계도 안 되는 거잖아요. 형사처벌 피할 방법은 없나요?
1: 네, 공공기관 재직자나 공무원분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으면 이게 바로 직장 내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렇죠. 예,
1: 사연자분도 이런 경우인데요. 지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수사관님께 이 사건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면 어떨까 합니다.
0: 네. 예.
1: 가정보호 사건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검사는 가정폭력 범죄가 있는 경우에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또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서 이제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닌 가정보호 사건으로

0: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즉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또 사건 이후로도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 철회한 경우 등의 가정보호 사건으로 많이 처리가 됩니다.
1: 네.
0: 일반 형사 사건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요.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거든요.
1: 그렇죠.
0: 하지만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 수강 명령 등의 조치로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형사처벌이 직장 내 징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도록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가정보호 사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이제 처분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0: 네, 가정폭력 처벌법상의 이제 처분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접근 금지, 사회봉사 수강 명령, 보호 관찰, 의료기관 치료 위탁, 상담소 상담 위탁 등이 있고요. 또 가정폭력 행위자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또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1: 네.
0: 친권 행사의 제한도 명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이제 고소를 취하했다라고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고소 취하서와 처벌 불원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지금 화해를 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상담 위탁이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도 없는데 왜 아파트 놀이터 관리비를 내야 하느냐라는 글이 올라와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놀이터인 만큼 자녀가 있는 집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놀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세대도 유지, 보수 비용을 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놀이터는 아파트 단지의 공용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세대가 비용을 나누어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차가 없는 세대도 주차장 유지비를 내고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하지 않아도 관련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놀이터 같은 필수 시설이 아니라 수영장이나 사우나 같은 시설은 어떨까요?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그리고 이제 제23조에 따르면 이러한 시설의 이용료 부과 방식은 각 아파트 자치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용시설의 유지 보수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단지의 관리 규약과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내가 이용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만으로 관리비 부담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투투의 1과 2분의 1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39. 여러분 39도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으로 예보된 기온이 39도입니다. 지금 수도권 전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폭염이 절정에 치닫고 있습니다. 서울 39도로 계속해서 연달아 경신 지금 기록 세우고 있고요. 여주도 39도, 전주는 38도, 특히 서쪽 중심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오늘도 나타나겠습니다. 각별히 특히 외출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극한의 날씨 폭염 속에서 더군다나 특히 우려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입니다. 고령층의 분들도 노약자 취약계층 이런 분들인데요. 바로 이분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살피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곳이 있죠. 복지부입니다. 오늘 복지부 관계자 모시고 직접 우리 국민의 고단한 일상을 어떻게 어루만져 주실지 그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del 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유어 고급진 라이프.

0: 국민의 고단한 일상과 아픈 마음을 다정하게 호 어루만져주고 우리 삶을 더욱 든든하게 채워주는 복지 이야기. 그 앞에서 힘차게 외쳐봅니다. 복지, 복지 야호!
1: 아침에
0: 네. 네. 복지 야호 함께 외쳐주신 분 바로 모시겠습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아, 사실 제가 앞부분에서 살짝 복지 야호라고 하고 우리 차관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앞에 아, 카메라가 다시. 있습니다. 네. 인사 남겨주세요.
2: 복지 야호. 아, 이거 아침에 딸이랑 한 여러 번 연습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0: 네, 이분은 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님이십니다.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아, 안녕하십니까. 복지부 차관입니다. 그 이제 복지 관련 정책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데 이번 YTN 그 자리를 계기로 좀 더 쉽고 계속 바뀌게 말씀드려가지고 놓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 야호라는 말이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감탄사를 많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요거를 지금 흉내를 낸 거잖아요. 리슨네 그 아이돌이 했던 그게 일본어로 뭐 안녕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네. 우리가 매번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지만 그 안녕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너무나 좋은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일상이 평안하고 평온해야 우리 서로 안녕하세요. 그래서 인사말까지 된 건데 그야말로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앞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거로 믿고 있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특히 날이 많이 덥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더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취약계층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어떠세요? 오늘도 너무 덥잖아요.
2: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더워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주로 노인들이 맞아요. 많은데 노인들 돌아가신 유형을 보면 일단은 논밭 작업하시다가 새벽에 나가셔가지고 너무 덥기 전에 들어와야지 하시는데 여기까지만 이제 하시려고 하시다가
0: 맞아요.
2: 미처 못 피하고 이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좀 돌봄이 부족해서 치매의 어르신 같은 경우 이렇게 배회하시다가 그게 또 멀지도 않습니다. 집 근처에 배회하시다가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 어르신 특히 이제 혼자 계시는 고령층 어르신들은 하루에 두 번 이상 전화를 드리고
0: 네네.
2: 또 전화가 안 되면 직접 찾아가고 그런 치매 노인들은 노인들과 또 가족들에게도 저희가 계속 카톡을 보내면서 어르신들 돌봄이 공백이 생겨서 그렇게 배회하셔서 돌아가시지 않도록 그런 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제가 차관님 오시자마자 이제 인사말을 짧게 나눴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너무 더워서 그 말씀 이제 드렸더니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지금 이 말씀이셨어요. 이럴 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제일 걱정이 돼서 그분들을 좀 잘 살피는데 지금 마음을 많이 쓰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뭔가요?
2: 기준 중위소득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쫙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그 기준 중위소득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한 80개의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0: 아하.
2: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밑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진짜 어렵다 생각하고 국가가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수십 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데 저희가 보니까 최근에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가 몇 배 정도 더 받는지 그 비율인지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올 1.4분기 6.59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0: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군요.
2: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 계층을 더 두텁게 더 그 많이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게 그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 중위 소득이 이제 여러 통계치를 쓰는데 그래서 정합니다. 정할 때 역대 최고로 인상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네요.
2: 네, 두 가지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더 많아지고 또 혜택의 수준도 올라갑니다. 어허. 예를 들면 1인 가구 그 생계비 지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82만 원이었는데 내년은 6.7%가 인상돼서 5만 5천 원을 더 받으십니다. 87만 5천 원이 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한 건데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2: 네.
0: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의미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가 금융위기가구 발굴 강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가구,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발굴을 해서 그럼 이것도 역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 같은데요. 이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2: 작년 기준으로 저희 가구당 빚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평균 가구당 빚이 1억 원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도 계속 빚은 좀 늘고 있고요. 이제 그 전체 규모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 더 안 좋게 보는 거는 이제 은행 1금융권, 2금융권을 넘어서서 서민들이 이제 거기서도 대출이 안 되니까 사채 그 3금융권, 4금융권으로 넘어가는 그 불법 사채까지 하는 그 더 활용하는 그런 극단적인 경제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빚이 많으면 계속 이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고 채권 추심에 시달리게 되고 그게 너무 이제 과해지면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까지 드실 수 있고 그게 또 극단적인 선택 자살 이렇게 또 연결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살을 줄이는 그 목숨을 살리는 일을 이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빚 때문에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없도록 어떻게든 도와드려야겠다. 이 문제의식에서 저희가 금융위기가구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0: 그래서 빚 때문에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럼 그 가정, 그 가구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제 그 내용을 이번에 새로 이제 담은 방안을 발표하신 건데요. 대상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저희가 그 크게 한 세 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빚이 너무 심하면 신용회복위원회 가서 내 빚 좀 조정해 주세요. 더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조정이라는 걸 합니다. 네. 원금을 조금 일정 정도 조정하고 이자율도 갚을 수 있을 수준에서 조정하게 하는 그 이제 개인 어떻게 보면 개인 회생이죠. 이렇게 채무 조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채권 추심이 이제 중단됩니다. 일상을 살 수 있도록.
0: 네네.
2: 그런데 이 채무 조정조차도 정지 못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몇만 원도 못 갚으셔가지고 그 중지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중지될 되자마자 바로 채권 추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분인데도 중지가 된 이 채무 조정 중지자 분들과 그다음에 그 불법 사금융 피해 금융센터에 네. 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자 그리고 신용 평점이 굉장히 낮은 분이면서 소득도 굉장히 낮은 취약 채무자 요 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그 해당 그 집에 있는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팀이 있습니다. 복지팀에 들여서 복지팀이 이제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어렵지 않으신지 국가가 도움이 필요한지 이렇게 상담하고 서비스로 연계하게 됩니다.
0: 아, 실제 복지 서비스가 연계가 되는 거네요?
2: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복지 서비스라고 하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너무 극단적인 위기에 처해서 이분들을 발굴을 한다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발굴을 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2: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긴급복지입니다. 긴급복지는 가구 소득원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아니면 실직하거나 파산하거나 과다한 채무인지 파산하거나 뭐 사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생계가 어려운 네.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히 그러니까 3일 이내
0: 네.
2: 3일 이내에 뭐 식품비 뭐 가장 그 기본적인 생활은 하실 수 있도록 1인 가구 기준은 78만 원, 2인 가구 기준은 128만 원까지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0: 실질적으로 현금 지원입니까? 아니면 생필품 이렇게?
2: 현금 지원입니다.
0: 실질적으로 아예 바로 그냥 현금이 지원되는군요.
2: 네. 저희가 이 보니까 어떤 가구는 3일도 기다리기 어려우신 경우가 있더라. 예를 들면은 아기가 있는데 당장 분유나 기저귀 살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당장 고셔놀세가 너무 밀려가지고 밖에 나가셔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3일도 기다릴 수 없는 그렇죠, 분들은 그렇죠. 일단 저희가 소액이지만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소득재산 조사를 해서 마저 드리는 그런 제도를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0: 이런 제도가 정말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면 이런 도움을 요청할 생각조차 못 하실 수 있고 이런 정보도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신청을 직접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맞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가 굉장히 복지 서비스를 국민들이 체감하시는데 큰 문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주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복지 서비스 중에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 그거는 그냥 아동이 태어나면 모든 아동에게 다 주는 거거든요. 이런 보편적인 것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출생신고만 하시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0: 아하.
2: 그렇게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0: 네. 네.
2: 그리고 근데 이제 보편적인 제도가 아닌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을 봐야 하는 복지제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소득과 재산을 봐야 하는 복지제도는 최대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번거롭게 일일이 다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할 건데요. 아하. 예를 들면 한번 신청을 하셨다. 어떤 뭐 예를 들면 기초연금 한번 신청하셨다. 그리고 소득 재산을 활용하는 걸 동의를 하셨다. 그러면 그 동의를 받을 때 다른 서비스도 이거 활용하는 거 동의하시겠습니까? 받은 다음에 다른 서비스들을 먼저 안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그거 소득 재산 가지고 받으실 수 있는 다른 서비스들도 같이 안내해주고, 또 뭐 받으시다가 뭐 일자리가 생겨서 소득이 좀 생겨가지고 기준이에서 높아져서 탈락되신 분들. 근데 이분들이 또 나중에 소득이 낮아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혹시 탈락되셨는데 나중에 대상이 되실 수 있을 정도 소득이 낮아지시면 자동으로 신청해 드릴까요? 물어보면 자동 신청해 주세요 하면 그분들한테는 또 자동으로 신청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아무것도 받고 있지 않지만 복지 멤버십이라고 해서 저희 그 앱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복지 멤버십을 다운받고 소득 재산 조사에 난 동의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가 뭐든지 있으면 나에게 알려달라. 라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동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복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0: 지금 말씀하신 복지 멤버십 이 서비스는 전 국민이 다 해당되는
2: 건가요?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가 가입하고 계시고요. 가입 안 하셨으면
0: 좋겠어요. 몰랐습니다. 저도 뭔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복지 멤버십이라고 찾아보면 될까요?
2: 네.
0: 앱에서. 여러분 스마트폰 앱으로 복지 멤버십이라고 찾아서 그거를 다운받으시고 이제 본인의 뭐 개인정보라든가 안에 뭐 회원가입 같은 걸 해야 되겠네요.
2: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본인에 대한 자료를 거기다 넣으면 알아서 그 앱에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복지 멤버십 기억해 주시고,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 이 복지 서비스라는 게 이제 취약계층 이제 전반적으로 어쨌든 가장 눈여겨보는 대상이잖아요. 집중해서 이제 복지부에서 그분들을 살펴주시는 건데 그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초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년층의 분들은 이게 노후자금이 없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소득활동도 안 하시고 하면 어찌 보면 이 기초연금 자체가 이분들에는 생계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여쭤보면 기초연금 그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를 요거를 복지부에서 따로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이건 역시 내가 찾아서 신청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 네네. 그런 제도가 이번에 도입됐습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께 다 드리는 제도는 아니고 소득 기준으로 하위 70% 어르신들에게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되십니다.
0: 네. 근데
2: 이

0: 탈락되실 때, 내가 나중에 이 일자리가 없어져서 다시 대상이 되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1: 아.
0: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5년 동안 계속 신청이 되십니다 하고 알려드리고 더하기 자동 신청을 요청하시면 자동으로 신청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다시 지급되게 됩니다.
1: 아, 원래 앞서 그러셨잖아요. 신청주의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개선해서 제도를 좀 바꾸는 방향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 기존에 있었던 제도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개선이 된 겁니까?
0: 이번에 개선된 겁니다.
1: 아,
0: 7월
1: 이번에?
0: 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 얼마 안 됐군요. 이번에 개선됐습니다.
0: 네네, 그렇습니다.
1: 이런 거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혹여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가 안 됐다라고 했을 때에 본인이 어떤 상황이 되면 이제 대상자가 되는 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대비하여 미리 좀 알림을 신청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새로 생겼다. 그 이후에 한번 그렇게 해놓고 나면 본인의 어떤 상황이 변동될 때마다 알아서 이게 지원이 자동적으로 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네.
1: 굉장히 좋은 서비스고요. 지금 여러분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보실 수 있거든요. 저희 화면에 지금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라고 해서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 확립했다는 그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한 그래픽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그림을. 제 얼굴을 좀더 가리셔도 됩니다. 입만 나오고 있는데요. 차라리 다 가려서 요 그래픽을 더 크게 띄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계속 보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우리 차관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제도에 대해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속가능한 연금 체계에 대한 그림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구를 먼저 발굴해서 또 별도 신청 없이 좀 그분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금 많은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요. 앞서 이제 금융 뭐 위기 가구도 발굴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특히 뭐 금융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이거는 연계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 금융정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지정보 함께 연결돼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가 궁금하고 특히나 또이 부분 민감하실 수 있어요. 앞서 이제 개인정보를 미리 올려놓고 하나 할때또 여러 기관이 연계할 때 서로 공유를 할 거란 말이죠. 이럴 때 이제 개인정보 혹시 유출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거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대안은 마련이 돼 있을까요?
0: 그럼요. 저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게 개인정보 보호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암호화, 접속 기록 분석, 상시 모니터링 체계들을 통해서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감시된다, 관리된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네. 유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1: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0: 네.
1: 예, 믿으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이런 개인정보 같은 것들도 정확하게 거기다 기입을 해놔야 본인도 어찌 보면 놓칠 수 있는 내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시점에 대해서 정부가 우리 또 먼저 찾아준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믿고 함께 여러분도 서비스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초연금 관련해서 한번더 여쭤보면 수급 기준도 개선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0: 네. 기초연금이 2014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때 기초연금 도입될 때 제일 컸던 문제의식은 한국의 노인들이 너무 가난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그때 당시만 해도 한 44%. 네, OECD 평균은 한1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OECD의 노인들보다는 두배 이상 가난하신 거.
1: 그러네요.
0: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너무 작고, 그때. 그래서 조금 더 보편적인 제도로 국가가 드리는 기초연금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의 문제 때문에 다 드리지 못하고 소득 기준으로 해서 하위 70% 노인들에게 드리는
1: 네.
0: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1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니 노인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를 지금 다 65세 이상으로 진입하고 계시면서
1: 그렇죠.
0: 더 소득 수준도 높고 재산도 많고 학력도 높으신 분들이 노인으로 많이 진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인 하위 70%의 그 상단에 있는 그분들이 과거

0: 과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 중위소득의 한반 조금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그 70%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꽤 부유하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 문제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상위 70%든 하위 뭐 10%든 똑같이 35만 원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문제이신 거죠. 이렇게 그냥 목표 수급률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70%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 기준은 개선을 해서 일전 소득 기준으로 드리도록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똑같이 받으시는 35만 원을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은 더 많이 받으시도록. 그리고 저희가 하후 아래는 두텁게, 상박 위는 조금 얇게 그렇게 개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연금 제도가 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불합리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똑같이 20%씩 감액이 됩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다20% 일률 감액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조금 덜 감액되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한테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랑 배우자는 그 가입 기간이 짧아서 연금액이 굉장히 낮아도 아예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으십니다. 네, 그런 부분도 소득 수준이 너무 낮으신 분들은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국민, 특히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앞으로 지원이 어떻게 더 개선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잠깐 짧게 여쭤볼게요. 그냥 드림 사업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설명 부탁드려요.
0: 네. 그냥 드림은 기본적인 먹을 것과 생필품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1: 말 그대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0: 소득과 재산 이런 거 묻지 않고 그냥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왜이 제도를 하냐면 일단 가장 급할 때 일단 먹을 건 드린다. 이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뭐 고독사하신 분들을 보면은 이분이 주민센터에 한 번만 나오셨더라면 그래도 이런저런 서비스를 받으셨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뭔가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간다는 게 뭔가 부담되고 좀 창피하고 이 복지의 신청의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 30초 정도 있습니다.
0: 아, 네. 그래 이 문턱을 낮추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드리고 두 번째는 뭐가 힘드세요 하고 저희가 상담하면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려는 목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20만 명 정도가 이 서비스를 받으셨고 4만 명 정도 상담 받으셨습니다. 네.
1: 정말 국민의 고단한 일상과 아픈 마음을 다정하게 호 어루만져 주는 시간 오늘 첫 번째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프지 호 해주는 느낌이 너무나 들었던 첫 시간이어서 되게 따뜻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복지와 함께할 복지 야호 시간 여러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어요, 차관님.
0: 네, 불러주십시오.
1: 예, 지금까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 후반까지 더위가 이어지지만 그래도 내일까지 가장 덥고요. 모레부터는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고요. 오늘 오전에 제주와 전북 북서부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30에서 80mm, 영남에 5에서 60mm, 제주 산지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평택터널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송탄나들목에서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팔탄분기점 1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서청주 부근 1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천호대교부터 밀리고 성수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암사대교에서 강동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고요. 천호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공항 쪽은 잠실철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정체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사실상 수도권 전역에 폭염 중대기온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9도까지 올라 올 최고 기온을 연달아 경신하겠습니다. 여주의 한낮 기온도 39도, 전주는 3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강릉 32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극한 폭염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여전히 35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또 주말 동안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무더위로 숨지는 온열질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고령층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올해 집계된 온열질 환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2,441명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33.8%, 80세 이상은 12.3%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정 사망자 21명 가운데도 13명이 80세 이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의 경우 집에서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비중이 전체 연령대보다 3배 높은 만큼 실내 환경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극한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오늘 전력 수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최대 전력 수요는 저녁 6시에서 7시쯤 94.1기가와트 부하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대 공급 예비력은 11.5기가와트, 예비율 12.3%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하후 상박 형태로 개편하겠다며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 규모를 경신하면서 2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대 흑자 규모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경상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97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수출에서 수입을 제외한 상품 수지는 478억 9천만 달러로 마찬가지로 역대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일반 농산물처럼 부당 광고한 업체 15곳과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방울토마토의 효소 처리 스테비아나 스쿠랄로스 등 식품 첨가물을 주입해서 만들어 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이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당분 등의 표현을 써서 온라인 쇼핑몰에 광고해 6억 2천 개를 판매했다고 전했습니다.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자신의 SNS에 대통령 살해 협박글을 올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SNS에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5일 이란과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거듭 비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5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찾아 연설하면서 이란과 합의하고 싶다,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1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져 일본 땅에 있던 우리 것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광복절을 앞두고 어제 전해진 참 뭉클한 소식인데요. 돌아온 이것은 다름 아닌 안중근 의사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차디찬 감옥 안에서 직접 남긴 것입니다. 국제법을 아무리 외쳐봐야 결국 대포 앞에선 소용없다는 그 시대를 꿰뚫어 본 서늘한 글귀를 담고 있는데요. 그 끝에는 대한 고인 안중근이라는 이름과 함께 도장 대신 손바닥에 먹을 묻혀 꾹 찍은 손도장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붓을 들어 마지막 마음을 눌러 담은 이 글씨를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유물, 2번 유산, 3번 유묵, 4번 유부초밥. 1번 유물, 2번 유산, 3번 유묵, 4번 유부초밥.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여러분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진도 함께 나와 있거든요. 아, 뭔가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도 되게 뭉클함이 느껴졌거든요. 굉장히 이 소식 자체도 벅찬 감격적인 소식이기도 하죠. 그동안 일본 땅에 있다가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 땅으로 왔다는 건데요. 국제법을 아무리 외쳐봐야 결국 대포 앞에선 소용없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정말 당시 시대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굉장히 묵직한 의미를 담은 글씨가 안중근 의사의 글씨와 함께 그 손도장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것인데 안중근 의사가 남긴 그 글씨잖아요. 글귀잖아요. 먹을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쓴 이제 이거를 흔히 뭐라고 부르는가? 예,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1번 유물, 2번 유산, 3번 유묵, 4번 유부 초밥.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 보내실 때, 이 소식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감상, 마음, 그런 감동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답 보내신 분 중에서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올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 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평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 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배라구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 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오늘 정답 보내주시고 이 정답 이 소식 감격적인 소식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좀 보내봐 주시고요. 오늘 서울 기온이 여러분 39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진짜 더운 날씨.

양산을 쓰면 그 양산을 쓰는 그 사람의 그 양산 아래 애가 체감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진대요. 예, 그러니까 양산은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극한 더위 속에서는 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생필품이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충분히 수분 섭취, 목 마르지 않더라도 물 많이 마시라고 하잖아요. 수분 섭취하시고, 그늘에서 좀 쉬시고,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더울 때는 일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예. 반드시 건강 챙기면서, 이제 8월 초인데, 8월 지금 말복 남았잖아요. 8월 중순에. 아마 광복절 전날이 말복일 겁니다. 14일이 말복인데, 아직 삼복더위 중에 있는 데다가, 8월이 가장 더울 때고, 아마 9월 추석 전까지는 덥지 않을까 싶어서, 더위 대비 앞으로도 한두달 정도는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붓을 들어서 마지막 마음을 눌러서 담은 글씨를 썼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죠? 1번 유물, 2번 유산, 3번 유목, 4번 유부 초밥.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한 글자 힌트가 될수 있게 저희가 힌트송을 준비했어요. 하현우가 부릅니다. 침묵.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시간.

0: 너무나 소중하고 설레는 시간이죠. 그런데 희귀질환이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이런 평범한 그 순간이 매번 조심스럽고 또 어떨 경우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질환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또 제한해야 하는 음식이 엄격해서 세심한 식사 관리가 필요한데요. 관련해서 식약처에서 지침을 마련했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박정규 사무관 전화 연결합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희귀질환 어린이 식사안전관리 지침이 새로 마련된 건데요. 먼저 희귀질환은 어떤 것들을 말하나요?
1: 해당 질환을 가진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질환을 가진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합니다. 비교적 많이 알려진 게 크론병인데 들어보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사이트를 통해 희귀질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여기 등록된 희귀질환 수가 한 1,400여 종입니다. 알레르기처럼 엄격한 식사관리가 필요한 질환도 많고 특정 성분의 적은 양 섭취로도 응급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질환도 있습니다.
0: 희귀 질환, 2만 명 이하가 이 질환을 겪고 있거나 아예 진단 자체가 어려운 그런 질환을 희귀 질환이 하고 지금 말씀하신 크론병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뭐 연예인 중에 그거를 얘기한 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그나마 좀 알려진 질환의 이름이지만 우리가 또 모르는 것들도 희귀질환 중에 많을 것 같아서 정말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지침인가요?
1: 그동안 희귀질환 어린이의 식사 관리와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급식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좀 겪거나 또 관련 정보를 대부분 학부모에 의존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매번 급식 관계자에게 설명해야 되는 부담도 있었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급식시설에서 희귀질환 어린이의 식사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입니다.
0: 굉장히 필요한 지침인 것 같은데 이게 뭐 만들어진 계기가 있을까요?
1: 작년에 식약처에서 개최한 그 식약 정책위원 열린마당 행사에서 당원병 환아 부모님께서 매번 선생님께 아이 식사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라면서 희귀질환 어린이를 위한 급식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국민 정책 제안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의 경우는 어른과 달리 스스로 식사 관리가 어렵습니다. 급식 현장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식사 환경이다 보니 식사로 인한 위험성이 더 높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0: 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그 과정은 어땠을까요?
1: 저희도 희귀질환 어린이를 위한 급식 지침으로는 처음 만드는 것이라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막연하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의학계 전문가라든지 희귀질환 단체 그리고 어린이집 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모여 식사관리가 필요한 29개의 질환을 먼저 선정했고요. 다시 이분들이 수차례 모여 지침 내용을 검토했고 추가로 급식 현장 관계자분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지침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0: 29개 질환을 우선 선정을 했네요. 예. 앞으로 그러면 이 질환들을 더 뭐 확대해 나가거나 뭐 이런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1: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지침 마련한 후에 현장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요. 이번 지침에 담겨지지 않은 질환도 추가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질환이 추가되면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0: 예, 그래서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는 그럼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나요?
1: 먼저 질환별 주요 특징과 식사 관리 방법,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하는 제한식품과 대신 먹을 수 있는 대체식품, 식재료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하는 표지사항이라든지 식습관 관리, 그리고 급식 관계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0: 아하, 질환별로 주요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식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건 진짜 중요하네요.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은 뭔지, 그러면 그거를 못 먹을 때 뭐를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건가. 뭐 이거는 뭐 영양학적으로 필요할 것도 같고, 또 식재료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 아, 이런 것들 진짜 이거를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인 것 같아서 이제 요거를 실무적으로 많이

0: 예, 활용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런데 뭐 현장에 바로 배포가 되겠네요.
1: 뭐 일단은 저희가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228개 시군구에 어린이 급식 시설의 위생 영양 안전을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소속 영양사들이 급식 시설을 현장 지원할 때이 지침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이 지침을 해당 급식 시설에도 전달해서 급식 시설 자체적으로도 활용하게 할 예정입니다.
0: 아무래도 가장 도움되는 분들은 이런 급식 시설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도 조금 이런 지침이 있으면 좀 마음 놓고 그거에 따라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학부모님들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1: 예, 맞습니다.
0: 좀 변화 기대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떤 변화 일어날까요?
1: 아, 무엇보다도 뭐 소외되기 쉬운 시기지만 어린이 급식을 위해서 지침을 마련해 준것에 대해서 되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뭐 그동안은 시기지만 어린이를 위한 급식 지침이 없어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지침이 뭐 새로운 기준이 돼서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반응이 있었습니다.
0: 앞서 이 지침이 식약처 홈페이지에도 게시됐다고 말씀하셨죠?
1: 예,
0: 그럼
1: 맞습니다.
0: 일반 국민도 다볼수 있나요?
1: 예, 맞습니다.
0: 이거는 일반 국민도 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 뭐 가족 중에 희귀질환 앓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지인이거나 또 어떻게든지 또 만날 수 있고 서로 인연이 생길 수 있다 보니 이런 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반 국민들도 좀 많이 보실까요?
1: 뭐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어린이 시절만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 아니고 생애 전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어린이 급식 관리 지침을 이번에 마련을 했지만 다른 성인들도 이 지침을 활용을 해서 식사 관리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이번에 올라간 지침은 희귀질환 어린이 식사 안전관리 지침입니다. 근데 이 희귀질환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서 계속 쭉 이제 성인이 돼도 보통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1: 예, 뭐 제가 현장 관계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성인이 돼서 좀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성인이 돼서도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꼭 어린이에 관련해서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성인들도 해당이 될것 같고 내가 희귀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좀 이거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 식약처 홈페이지 가셔가지고요. 희귀질환 어린이 식사 안전관리 지침 한 번씩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번 지침이 생긴 거에 대해서도 좀 의의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1: 희귀질환 어린이 급식 관리를 위한 최초 지침이라는 점이 좀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국민 정책 제안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하게 지침이 완성됐고요. 정부 혼자 만든 것이 아닌 전문가라든지 희귀질환 단체, 급식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침을 완성했다는 것에 대해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단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식약처 박정규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0: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3: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10시 반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엽니다. 그리고 12시까지 함께합니다. 12시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들어주시면 슬기로운 정보들 많이 전해드릴게요. 오늘 SAT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지금 남겨주고 계신데요. 드디어 이분이 남긴 이것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차디찬 감옥에서 직접 남긴 거죠. 국제법을 아무리 외쳐봐야 결국 대포 앞에선 소용없다는 글귀이고요. 당시의 어떤 제국주의 시대에 굉장히 부조리한 국제 질서에 대해서 일침을 날린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글귀입니다. 직접 쓴 글귀고 도장 대신 손도장을 꼭 찍은 그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것 붓을 들어서 마지막 마음을 눌러담은 이 글씨를 쓰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1번 유물, 2번 유산, 3번 유묵, 4번 유부초밥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8616번님, 100년이 넘어 이제야 온 건가요?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되새기게 해줄 중요한 증거이자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30살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나라만을 생각한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네요. 유유. 맞습니다. 0808번님은요, 독립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니 뭉클합니다. 3861번님, 그 당시에 모든 상황이 열악하고 어려웠을 텐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우리의 애국자분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지금의 어떤 정치 현실에 대해서 일침을 날리셨습니다. 우리의 애국지사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분들에 대한 이런 소식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비슷한 의견을 주고는 하세요. 지금은 서로 험한 말하고 서로 비방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일침을 날리셨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네요. 0933번님, 그 마음이 너무 애절하고 아프다고 남겨주셨고요. 4174번님은요, 이제라도 되찾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애국과 독립에 대한 절실함과 진심이 느껴집니다. 7502번님은요. 안중근 선생을 생각하면 언제나 눈물이 나지요. 맞아요. 맞습니다. 2584번님도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끝없는 또 의지가 있으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0707 드디어 돌아왔네요.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에 안도감이 드네요. 편히 잠드소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비슷한 마음으로 정답을 보내면서 사연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어떤 이런 사연을 읽으니까 또 한편 함께 마음이 약간 울림이 있는데요. 뭘까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옥중에서 남긴 겁니다. 붓을 들어서 그 마지막 마음을 담아 꾹꾹 눌러 쓴 그 글씨와 함께 손도장이 남긴 이것 뭐라고 말할까요? 1번 유물, 2번 유산, 3번 유목, 4번 유부초밥.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4: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3: 저는 박규빈입니다.

0: 지난달 29일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1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천여 명의 대표단이 부산을 찾았죠. 부산 선언 채택했고요. 한국의 갯벌 확대 등재 등 정말 의미 있는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이번 부산회의의 성과와 의미, 앞으로 세계유산정책 방향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 모셨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입니다. 사실 너무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참 잠옷 궁금한데 아무튼 무더위 잘 이기시고 그리고 파이팅 하시게요. 감사합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총장님. 네. 오늘 서울 39도랍니다.
1: 그러니까요. 네.
0: 지난번에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에서 열렸을 때 그때 부산 날씨는 어땠습니까?
1: 사실 부산 아주 더웠습니다.
0: 그렇죠. 많이 아주 더웠죠. 7월에도 더웠으니까.
1: 네네. 더운 게 지금 뭐 그때 부산 날씨를 보고 다시 또 서울 날씨를 보면서 거의 비슷하구나 생각할 정도로 또 그 백스코 광장 앞이 굉장히 덥잖아요.
0: 네.
1: 실은 개막식 날 그 우리 경복궁에 있는 수문장을 교대하는 수문장들이 100여 명이 내려와서 그때 세레머니를 오프닝을 했었는데 지금 수문장들이 현재 경복궁에서 오전 오후 또 수문장 교대하는데 어제는 너무 더워서 그 옷이 너무 덥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어제는 중지시켰어요.
0: 맞습니다.
1: 왜냐하면 하다가 쓰릴 수 있으니까.
0: 그럴 수 있어요.
1: 그 정도의 더위입니다. 네.
0: 아주 네. 그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1: 네. 저도 그분들을 또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키도 있어야 되고 그 과거에 그 여러 가지 그 무술이라든가 그래서 또 경호원 출신들도 많이 뽑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사명 갖고 일하는데 워낙 옛날에 그 의복이라든가 군복이 굉장히 좀
0: 덥죠.
1: 덥고
0: 그리고 막 껴입잖아요.
1: 껴입고 모자까지 써야 되고 또 뭐 들고 있는 것들이
0: 맞습니다.
1: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도 너무 고생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정말 네. 많은 곳에서 이렇게 묵묵히 일해 주시는 자기 역할을 다해 주시는 모든 네.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힘내시고 이런 무더위 속에서는 잠시 좀 쉬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정말 반가운 소식, 좀 감격적인 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목이 드디어 국내로 돌아왔네요, 총장님. 네.
1: 사실 그 안중근 의사께서 쓰신 유목이 좀 이제 국보로 지정된, 아니 그 보물 지정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온 거는 조금 특이한 그 유목이 물론 이제 미순 감옥에서 돌아가기 전에 그 쓰신 글인데. 가슴이 좀 많이 아픈 글입니다. 그 여러 글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돌아온 것은 망국 공법 불여 대포라는 글인데 한마디 이야기하면 망국 쉽게 말해 국제법이 대포만도 못하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일어난 여러 가지의 그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네요.
0: 그렇죠. 네. 굉장히 묵직한 좀 통찰력이 있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이번에 안중근 의사의 그 유목이 국내 돌아와서 곧 공개가 된다고 하던데요?
1: 네. 지금 그 8월 10일 광복절 전에 8월 13일 날 국민께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녹즙이라는 걸 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공개하면서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어느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 또 국민에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리고 그들의 그 정신이 저희들은 정말 8.15를 맞아서 더더욱 존중하고 존경받아야 할 그러한 우리의 정말 선조 의사십니다.
0: 맞습니다. 여러분 네. 8월 13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처음 선보인다고 하거든요. 국민의 공개가 되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발길이 멈출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예, 안중근 네. 의사의 유목이 돌아왔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렸고요. 유네스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일단
1: 네.
0: 잘 마무리된 소회 좀 여쭤볼게요.
1: 먼저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이 도와주셨어요. 물론 대통령님도 오셨지고 각 부처하고 지방정부 그리고 많은 민간 정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여기저기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 그 유산청 식구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 준비기획단을 별도로 작년 10월부터 청안에 있는 새로운 그 기획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19개월 동안 날밤을 새고 고생했는데 제가 또 우리 청 직원들한테도 감사하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이번에는 유네스코도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전 세계 유네스코 세계수산위원회에 이렇게 많이 온 건 처음이에요.
0: 역대 최다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1: 보통 같으면은 한 2,000명에 2,500명이 최다였는데 저희들은 3,140명 등록한 수만 해서 그리고 나라도 162개국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들도 오신 나라도 있고 또 장관만 해도 25개국이 왔습니다. 거기 그 장관들 오셔가지고 네, 네. 제가 10일 이상을 청장 청사를 임시로 부산을 옮겼거든요. 거기에서 계속 차담을 해가면서 느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국가에서 하고 있는 특히 ODS 가운데서 아프리카 가나의 문화부 장관께서는 저희 국가예산청이 지금 ODA 사업을 전 세계 8군데를 지금 오래 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중에 이제 아프리카 가나의 성체라 해가지고 과거에 성 안에 있는 그 벽체가 네. 그 바닷물에 의해서 지금 오염돼가지고 거의 유지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대한민국 국가예산청이 올해부터 거기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페루 마추비추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많은 그 장관들 오셔가지고 감사 표시도 하고 같이 합시다 뭐하다 해서 또 나름대로 기뻤습니다. 아무튼 세계 최대의 규모의 이번 행사였습니다.
0: 네, ODA 사업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개발도상국이 굉장히 힘든 나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 네,
0: 이제는
1: 네.
0: 도와주는 나라가 됐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라는 이 개최지에 대한 상징성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부산이 한국전쟁 당시에 필요한 수도였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이 상징성 한마디 해주세요.
1: 일단은 그 많은 나라 가운데서 또 오신 이런 하는 그 장관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세상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어두운 시절이 있고 그걸 딛고 나서 성장한 도시가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70년 전에 우리가 6.25 동란의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의 수도였다. 낙동강 전선에서 한 군데 남은 수도였는데 이 수도의 그 과거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현재는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 부산이 됐다. 그런 의미를 한번 상기해 보자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번에 선언을 했습니다.
0: 네.
1: 선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말 협업,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사실 유네스코에서는 새로운 단어의 선택을 되게 주저합니다. 지금까지 5개의 선언이 단어가 있었는데
0: 네네.
1: 이번에 하나를 더 제가 추가하자고 했는데 제가 제안한 것이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죠. 채택이 되기도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협업이라는 말은 그냥 좋은 단어 같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 나라가 많잖아요. 내용을 보면은 협업을 왜 하자 했냐면 지금 현재같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다음에 기후변화 일어나서 많은 세계유산이나 유산이 다 파괴됐다. 그럼 이 파괴된 것들을 그 나라가 혼자 가지고 이제 못한다. 전 세계가 하나를 뭉쳐가지고 서로가 협업을 해야 된다. 그 협업의 취지에 대해서 부산 선언으로 내가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첫날 개막식 때 채택되면서 마지막 날 폐막식 때 또 채택을 결정시 해줬어요.
0: 네.
1: 그런데 채택됐다고 해서 결정된 게 아닙니다.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일단은 권고안을 채택하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내년에 세계대회란 그 다음 해까지 이게 권고안이 결정문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과거 20년 전에 부다페스트 선언 같이 얘기해서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 의미 가운데 필요한 수도 부산에 대해서 과거의 그 역사적인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도 같이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AI 그 대한민국이 또 선두니까 이제 보존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협업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는 어떤 유물 그대로 우리가 현장 가서 뭐 고치고 뭐 리모델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요즘은 전부 다 디지털라이저 되니까
0: 네.
1: 전부 다 디지털로 해서 이걸 AI로 다 지금 디지털로 한 것이 대한민국이 또 최고 아닙니까?
0: 네, 네.
1: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복원하는 걸 이번에 해야 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쟁에 의해서 파괴된 문화재들이나 세계유산들을 이제는 디지털로 다 만들어내야만이 그대로 복원 가능하다. 이거든 대한민국이 할 수 있다라고 이제는 리딩하는 국가로 선언한 겁니다.
0: 맞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게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산 선언입니다. 부산 선언 채택에 대한 부분 설명해 주셨는데 그 선언문에서 협업, 콜라보레이션, 우리 흔히 콜라보 많이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콜라보레이션을 제안을 실제 하셔서 채택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네. 근데 사실 이 협업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뭐 협력에 많이 쓰는 코퍼레이션도 있고 네. 근데 왜 협력, 콜라보레이션이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여러 단어 가운데서 네. 우리가 뭐 협력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있는데 코오퍼레이션이라는 네. 단어도 있죠. 그런데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힘을 합해제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냥 단어만 던지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이거보다는 뭔가를 힘을 합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 메시지죠. 그래서 방금 또 말씀해 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작은 섬나라들이 물에 잠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쟁에 의해서도 그것도 파괴되고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 나라도 사실 있습니다.
0: 아,
1: 왜냐하면 당사국은 다 반대하죠.
0: 아,
1: 그런데 네. 그래서 그 반대한 나라를 무릅쓰고 채택이 된 거예요 이번에요. 그러니까
0: 누가 반대했습니까? 저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1: 네, 그 회의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0: 네. 예, 그래서 네. 부산 선언 채택 성과를 설명해 주셨고 네. 부산 선언에는 앞서 말씀하셨어요. AI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도 거기 이제 주요 의제로 다뤄진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세계 유산을 보존하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1: 그래서 이제 5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국가유산청 했던 곳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도 복원해 줬고 그다음에 라오스 흥난시다도 5년 동안 복원해 줬어요. 다 쓰러져 있고 하는 옛날의 유적지들을 다시 세워줬다는 이야기죠. 이번에 지금 현재 이집트 가서 이제 이번에 또 그 복원 사업을 합니다. 라메세움 쪽에. 그런데 아무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과거에는 그대로 가서 현장 가서 그대로 건물 있는 그 석조물 그대로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과거는 도면을 보고 하면서 그걸 그대로 이용했는데 이 도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렇겠죠.
1: 그렇죠. 예를 들어서 페루의 마추픽추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도면이 그렇게 안 보인 것 같더라고요. 잉카 제국이 만들었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3D로 그리고 디지털로 전부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디지털하고 AI 또 AI한테 주입시켜요 그것을요. 그래서 그 영상이 우리가 지금 확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대로 재인이 됩니다. 3D로.
0: 예, 예, 예.
1: 작년에 고운사 경북 쪽에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고운사 사찰이 거의 전소가 다 됐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3D로 지금 재현해가지고 옛날에 그 절 사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저희들 기술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사실은 이제 복구도 필요하기 할 때가 네. 있으니까요. 네. 그럴 때는 정확한 어떤 설계도 도면인데 AI가 거기서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정확도도 그렇고요.
1: 네.
0: 그리고 기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1: 네.
0: 한국에 갯벌 네 곳이 추가 등재된 부분이에요.
1: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세계유산 등재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등재된 것을 다시 또 확장 등재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데 갯벌이 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0: 네.
1: 우리나라의 서해안, 황해안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서로 하다 보니까 1단계 2021년은 4개 지자체만 해당되는 갯벌로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권고도 나왔지만은 아니 서로 연결해가지고 같이 하나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유네스코 권고가 있었죠.
0: 네네.
1: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네 군데 지자체를 다시 중간에 못했던 지자체를 묶어가지고 다시 말해 아홉 군데의 대한민국의 남서남해안의 지자체가 이번에 통합된 겁니다. 갯벌로서.
0: 네.
1: 그래서 1단계는 서천, 고창, 뭐 신안, 보성, 순천인데 2단계에서는 충청 서천에다가 전남 무안, 고흥, 여수까지 합해지는 전체 하나 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9개 지자체가 이제 갯벌로 하나로 됐다. 그래서 우리는 갯벌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그 우수성. 다시 말하면 갯벌은 철새의 그 어떤 그 중간에 기착지도 되고 도래지도 되고 거기 철새가 일단은 그 중앙아시아로 가기 전에 아니면 대양주로 가기 전에 중간에 역할을 하는 그런 교착지인데 그런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도 하나는 뭐냐면 갯벌 안에 있는 그 우리가 말하는 갯벌의 퇴적층 있잖아요. 여러분 고령 가면 뭐 뭐든 출제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가장 영양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광물질 성분이 제일 좋은 것이 대한 갯벌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질 좋은 갯벌을 세계에서 보존해야 된다는 게 맞죠. 그래서 세계유산이 됐는데 이번에 하나 더 큰 성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거기에서 갯벌 등재된 그날 오후에 회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그리고 북한 쪽 갯벌은 호주에 있는 학자가 북한에 대해서 잠정 목록을 올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모셔서 회의를 했어요. 예, 사실 북한 영상으로 참여를 하기를 좀 바랬었는데 안타깝게 잘 안 됐고 대신에 이제 이번 역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대한민국 갯벌이 21년에 그 세계유산을 등재됐을 때 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보헤이만이 또 유산이 등재됐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갯벌 가지고 잠정 목록으로 올해 등재시켰어요. 네. 그래서 하나가 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갯벌에 대해서 다국과 연대를 만들어서 갯벌을 보호하면서도 유네스코의 큰 의미를 세계에게 보여주자.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다국가의 연합에 대해서 또 이번 연합체를 만들었습니다. 선언됐고요.
0: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성과네요.
1: 네네.
0: 예. 네. 이번에 특히 그 전시 행사장에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도 자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행사 안내를 청장님이 네. 하셨잖아요. 네, 무슨 말씀 해주시던가요?
1: 워낙 그 유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컬처 그리고 뭐 컬처에 기반이 K-헤리티지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특히 또 그 영국 여사님께서도 뭐 워낙 한지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했는데 아무튼 보시면서 사실 시간이 짧은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날 또 잠깐 대한민국관을 보시고 나서 바로 또 뭐 개막식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는 그 일정이 있어서 아무튼 그런데 저희들이 45개 부스를 축구장 2배 면적의 대한민국관을 만들어서 이번에 운영했거든요.
0: 네.
1: 거기에 이제 보시면서 아이고 대한민국의 관중에 이번에 잠정 목록을 해야 될 것도 소개해 놨는데 이것이 앞으로 유산이 되겠군요. 뭐 이런 말씀도 하면서 더 잘 유지해라. 라는 어떻게 보면은 더 열심히 일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이런 걸 보니까 또 한 번 한편 보면은 거기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이런 세계유산위원회에 온 거에 대해서도 또 유네스코 내에서도 굉장히 또 서로 기뻐하죠.
0: 네.
1: 나름대로 자부심도 생각하는 거예요.
0: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관이 또 큰 화제가 된 거는 많은 분들이 관람객이 찾았다는 거예요. K굿즈도 엄청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청장님 굿즈 사셨습니까?
1: 저는 그냥 파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0: 네, 굿즈 진짜 인기 많았고,
1: 예.
0: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번 유산위원, 세계유산위원회 이 행사 자체가 단순히 어떤 회의나 전문가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문화축제 현장이었다 이런 반응이 있다고
1: 네.
0: 하더라고요. 좀 기억에 남으시는 게
1: 아이고,
0: 있으세요?
1: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세계유산위원회는 제가 많이 다녀보면 대부분이 이제 그 회의장만 해서 뭐 2천 명, 3천 명이 하는 회의장만 주로 많이 운영되는데, 대한민국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수관에다가 거의 뭐 축구장 2배 면적으로 해서 했으니 이건 새로운 거죠.
0: 그렇죠.
1: 이 여기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AI 기술뿐만 아니라 전통을 다 소개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다 놀랬고요. 거기에 13만 명이 11강 오셨는데 아침 7시부터 줄 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깝지만은
0: 네.
1: 그분들이 또 그렇게 오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죠.
0: 예.
1: 대한민국이 이렇게
0: 맞아요,
1: 국민들의 또
0: 맞습니다.
1: 정서가 또 살아있는 역시 전통과 문화다.
0: 맞습니다. 문화 강국의 국민다운, 그렇죠. 그런 모습을 우리
1: 네.
0: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고, 특히나 이번 부산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유산을 등재하는 나라를 넘어서서 세계유산의 그 체계를 이끄는 책임국가, 책임있는 기여국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내년에는 한양의 수도 성곽 세계유산 등재도 도전하게 된다고 하던데요. 지금
1: 네.
0: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1: 한양의 수도 성곽을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심사 중이고 이번에 이제 또곧 심사자가 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쉽게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할수 있는 총적인 여력, 그중에 오유비라 해가지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탁월한 가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해 드릴 것이고, 거기는 이제 한양도성하고 탕중대성 북한산성까지 해서 서울광역시, 그다음에 경기도 고양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0: 아, 네.
1: 그래서 두 개의 큰 지자체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선건국 초기에 한양의 수도 선거학의 역할을, 그다음에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 조선의 건국 초에 사람들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축조된 산성에 대한 걸 제대로 이번에 보여주면서 다음 해에는 꼭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실 이번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께서 오신 나라가 있어요.
0: 네.
1: 네, 그래서 아프리카 쪽인데
0: 네.
1: 코모로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쌍투메 프렌세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수단의 나라는 알겠고요. 이것이고. 근데 코모로 같은 경우는 프랑스로부터 1975년에 독립되는 그 조그만 네개 섬을 갖고 있는 나라 대통령이 전용기로 오셨어요. 제가 모셨는데. 그 정도로 세계 최초로 유산이 등재된 것에 대해서 이건 월드컵의 우승보다는 더 많은 감격을 갖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자기 나라가 정말 세계에 이제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쌍둥이 프린세스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갖고 간다. 라는 말씀을 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0: 와, 부산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 나라들도 있다는
1: 그렇죠.
0: 말씀입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들께서 아, 이런 나라도 있어 하실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 나라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프리카의 코모로라는 나라하고 그다음에 쌍둥이 프린세스 나라가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오늘 허민 국가유산청장님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그 대장정을 성공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세계유산 체계를 이끄는 책임 있는 기여국으로 도약하는 미래가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시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SAT 정답은 유목이었습니다.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지난주 남부지방을 데웠던 폭염중대경보는 이제 중부지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그리고 호남 일부 지역은 아직 남아있고요. 한낮에는 체감온도가 체온을 넘어서는 곳도 많아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되도록 실내에 머물러 주시고 냉방기기 꼭 가동하셔서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34.2도, 대구 32.8도, 전주 35.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내내 사고 소식이 많았는데요. 현재도 강남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강대교부터 밀리고 공항 쪽은 잠실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천천히 지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이제 막 사고 발생했습니다. 아직 처리 시간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잠실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최근 이어지는 무더위로 숨지는 온열질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고령층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올해 집계된 온열질환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2,441명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33.8%, 80세 이상은 12.3%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정 사망자 21명 가운데도 13명이 80세 이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의 경우 집에서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비중이 전체 연령대보다 3배 높은 만큼 실내 환경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한 아파트 단지 12개 동에서 전기가 끊겨 무더위 속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9개 동에는 2시간여 만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지만 나머지 3개 동은 변압기를 아예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 복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시청과 한국전력은 해당 아파트에는 9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정전이 된 3개 동 세대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진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에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얼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리고 생베이컨마저 노릇하게 익었습니다. 어제 강남역 한복판에서 전한 YTN 한낮 날씨 중계에서 기상캐스터가 들고 있던 아이스커피 속 가득한 얼음이 불과 20여 분 만에 모두 녹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얇은 베이컨을 2시간가량 도로 위에 올려두었더니 가장자리가 노릇해질 정도로 익었습니다. 서울은 어제 한낮 기온이 어제와 같은 36.9도까지 올라 올여름 최고 기온으로 기록됐고 내일과 모레는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극한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오늘 전력 수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최대 전력 수요는 저녁 6시에서 7시쯤으로 94.1기가와트 부하가

0: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대 공급 예비력은 11.5기가와트, 예비율 12.3%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정부가 고가와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개편의 목표는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공급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월세난에 대해선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나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2차 부동산 공급 점검회의를 열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부동산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지시했던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7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미국과 남미 등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 7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를 한지 나흘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입법 과정과 신천지 개입 의혹,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어제 KBS에서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정부가 4월 말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입장을 정리해서 알렸는데 당에선 지방선거 이후에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면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후보는 검찰개혁을 누가 더 강력하게 추진했는지는 세상이 다 안다며 김 후보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도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총리 때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는데 송영길 후보는 좀 어렵다고 총리나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졸속 도입을 주장하며 특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레버리지 ETF가 과연 정책 실패가 맞느냐며 전문가와 관계 기관이 반대하는데 청와대가 밀어붙였다면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이 같은 증권사에 근무하는 걸 언급하며 혹시 로비나 부정한 청탁은 없는지 특정 기업의 이익을 몰아주려 한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에 더불어민주당이 질에 겁먹고 국회 국정조사를 거부할수록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대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소재로 부적절한 농담을 해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진종호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습니다. 국민의힘 한길용 경기 파주을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오늘 당 윤리위에 서 의원과 진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요청서에서 두 의원 발언이 피해자에게 거듭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즉각적인 조사와 최고 수준의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은 39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뜨겁겠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한 차례 더 확대됐습니다. 춘천을 비롯한 일부 강원과 광주, 전주에도 중대 경보가 발효됐는데요. 체감 38도로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극한 더위는 오늘과 내일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까지 39도를 보이겠고 주말부터는 36도에서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4도, 습도는 56%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최근 고대 그리스 영웅 오디세우스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개봉하면서 원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고대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작품입니다. 호메로스가 실제 한 명의 시인이었는지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오랜 시간 구전되며 하나의 이름으로 전해진 것인지는 지금도 학계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 마지막 시기를 배경으로 영웅 아킬레우스의 분노와 화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가장 강한 영웅조차 명예와 감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선택과 한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이 끝난 뒤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키클롭스와의 대결, 세이렌의 유혹 등 다양한 모험이 등장하는데요. 힘보다 지혜와 기지를 활용하고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가족과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작품은 오늘날까지 문학과 철학, 영화와 게임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양 문학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웅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 이것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오랫동안 읽혀온 이유일 겁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전날 급등했던 코스피가 뉴욕 증시에서 미국 기술주 하락 충격에 오늘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1: 나흘 연속 강세였던 코스닥도 오늘은 하락 중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류한홍 기자,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2: 네, 코스피가 6,200선과 6,3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8% 내린 6,479로 출발했는데 낙폭이 커지다 5%대까지 확대됐습니다. 낙폭이 커지자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전날 3.8%나 급등해 6,600선 코앞까지 갔었는데 전날 급등을 되돌리는 조정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5일 연속 상승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기술주 약세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한 영향이 커 보입니다. 전날 강세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급락 중입니다. SK하이닉스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상태입니다. 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고려아연 등 방산과 금융, 원자재 일부 종목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날 지수를 끌어올렸던 외국인은 오늘 순 매도로 전환했고 개인 홀로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은 장중에 순 매수에서 순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4일 연속 강세였던 코스닥 지수도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3% 내린 797로 출발했는데 낙폭이 2% 이상 커졌습니다. 개인 홀로 순 매수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엔화 약세 방어를 위해 시장에 개입했던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원화에 대해 변동성이 심하다고 언급한 후 원화 역시 강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한홍입니다.
0: 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축구협회를 상대로 첫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1: 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세영 기자. 압수수색

이명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최근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가운데 한 명 등 참고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한 시민단체에서 축구협회가 홍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협회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다가 우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감독 선임 과정에 축구협회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홍 전 감독에 대한 피의자 소환에 이어 축구협회 압수수색까지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폭염보다 더 답답한 정치권의 사정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두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전남 광주 목포시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국구 이슈파이터입니다. 신지호 전 의원 두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어제 부처별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굵직한 현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2: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3: 예, 그렇습니다. 네.
2: 하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3: 일체의 수사에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2: 어쨌든 그 행안부하고 법무부 두 분 원래 친하시잖아요. 안 친해?
3: 안 친했던 적이 아니, 없습니다.
2: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고개를 가로챘는데 두 분 사이가 엄청 나빠질 수 있는 모양인데 여하튼 좀 협의를 좀 잘 하십시오.
4: 검사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수사하지 말라고 금지하지 대표님. 않았으면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개정된 형사소송법 조문 잘 안 읽어봤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정신 세계가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 분석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10분을 고민하더니 짬뽕을 곱빼기로 시켜서 다 먹고 국물까지 다 마시고 나서 내가 지금 뭐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0: 네, 어제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형사소송법을 잘 안 읽어봐서. 정말 안 읽어본 건 아니겠죠. 어떤 그럼요. 의미라고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전문을 차분하게 보지 못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일 것 같고요. 핵심 내용을 모르거나 그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0: 근데 검사가 수사를 아예 못하나 민주당 이렇게 의원입니다. 질문을 했거든요.
1: 뭐 애둘러서 표현한 거 아닌가 예. 싶은데요. 네.
0: 짧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1: 그래서 예. 아니 근데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요구하고
0: 예.
1: 국민적 어떤 이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0: 예.
1: 그러면서 이제 이 보안 수사권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안 내용을 모르는지 않는다는 게 그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경찰의 암장이라든가 부실 수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섰을 때 그
0: 네.
1: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래서 행안부하고 법무부하고 잘 협의하라 이런 지시까지 하시는 거 보면 그 내용을 몰랐다기보다는 뭐 그런 좀 약간
0: 함의가 뭐랄까요? 있는 말이다. 네,
1: 뭐 그런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0: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찬성을 좀 안 했던 내용이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5: 그런데 실제 읽었는데 읽지 않았다고 얘기하게 되면 국민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의 언어라는
6: 의원입니다.
5: 시정잡배가 농담하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특히나 온 국민이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법 개정을 했고 어제 국무회의였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지금 우리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단호히 그거는 안 된다. 거부권 행사 안 하겠다.
0: 네.
5: 그러면서 내세웠던 논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거부권 행사 요건에 맞지 않는다. 그랬는데 법안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그 전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제가 저거 영상을

0: 쭉 한번 봤더니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는데 대통령이 또 되물어요. 법에 수사하면 안 된다고, 수사 금지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기본적인 거를 잘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닌지 그게 헷갈릴 정도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대통령의 이 뱉어놓은 말을 그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청와대에서 이걸 자꾸만 이렇게 예. 뭘 덮어서 잘 포장을 해서 수습을 하려니까 또 스텝이 많이 꼬이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게 왜 나왔냐면요. 지금 행안부 장관 윤호중, 법무부 장관 정성호, 두 분 원래 친하지 않냐. 검경 합동수사본부. 이게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그 얘기하다 저 얘기가 나온
1: 합수본
0: 거거든요.
1: 얘기하다 나온
0: 합수본이요.
1: 네.
0: 합동수사본부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저건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도 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 있다면 합동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지면 합동수사본부는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법적 지식이 없더라도 네. 알아요. 네.
1: 김원희 의원님 감각도 좀 들어볼게요. 예.
2: 합동수사본부가 처음 있는 일입니까? 역사상 첫 합동수사본부입니까? 그럼 과거에 있었던 합동수사본부는 경찰은 수사권, 기소권 없었잖아요. 다 독점하고 있었잖아요. 수사에 검찰의 지시를 받아서 했었잖아요. 옛날에 합동수사본부의 예. 경찰은. 그때도 그렇게 운영이 됐던 거고요. 지금도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찰의 수사권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느냐를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 행안부 장관께서 설명을 하셨죠. 예. 걱정하지 마시라고 준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주신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저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의 말씀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거는 뭐 대통령께서 더 조심하시면 될 문제인 것 같고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다는 걸 대통령께서도 예. 아셨잖아요. 그래서 예. 여러 차례 보안수사권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일부 제한적으로라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말씀이 있으셨던 거고 그런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으나 네. 그렇다고 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결정해서 예. 올라온 사안을 거부할 만큼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예. 본 거라고 말씀드리고 쉽고요. 예. 뭐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예. 뭐
1: 사실은 대국민 뭐 기자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관련 내용 질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히 답변한 것도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는 얘기 같고 어떤 의도인가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에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표현은 주요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세세한 자국까지 챙겨서 읽지는 못했다는 의미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또 이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제 내용을 모르는 것처럼 말하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을 오히려 좀 부각시킨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0: 근데 지금 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요.
1: 예.
0: 앞으로 그 여러 다른 특검법하고도 충돌이 돼요. 요번에 이제 선관위 특검법에 통과가 됐고 선관위 특검제에 출범을 하지 않겠습니까? 조만간. 그런데 거기 부칙에 보면 선관위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10월 3일 이후에는 그 선관위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월 3일부터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잖아요.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민주당 사람들도 답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선관위 특검 그 부칙에 여기에 파견되는 검사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 부칙에 있군요.
0: 그러니까 예. 이게 법은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명확성이 있어야 되고 그게 법적 안정성이에요.
1: 예.
0: 그런데 이 개정 형사소송법과 선관위 특검법이 충돌하고 있어요.
2: 부칙에서 해결했잖아요. 아니,
0: 그런 식의 그거는 꼼수로 그 일시적으로 그 하는 거지. 아니 대전제가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 해놓고 특검 파견하면 그건 수사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잠깐만요.
2: 네.
0: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저 아까 검경수사본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1: 예.
0: 10월 2일까지는 그래도 거기 검경수사본부가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이후 거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얼마나 준비가 안 된 날림 공사를 이 집권 세력이 했는가를 예. 대통령의 입으로 스스로 고백을 자인을 한 것이다.
1: 반박기 드리겠습니다.
2: 뭐 신재우 전 의원님도 예전에 법안 내보셨고 법안 처리해 보셨을 텐데 예. 법안을 처리할 때 그 법안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지만 그 상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1: 예.
2: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외조항, 단서조항, 특례조항들을 두는 겁니다. 그 선관위 특검법도 특검법이잖아요. 법 상황에서 현재 형사소송법과의 충돌을 우려했고 그래서 부칙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법이지. 예를 들어서 완벽한 법, 그러니까 개정이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예. 법이었습니까? 헌법마저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친 건데
1: 예.
2: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비판하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예. 저희들이 비판을 수용하겠습니다만은 과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김원희 의원님 이거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정성호 장관도 좀 너무 빛의 속도로 통과됐다 좀 우려 표명하기도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은 유임해 달라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주문하고 있는 걸까요?
2: 지금 현재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고 보안 수사 요구권 문제가 이제 나섰습니다. 지금
1: 네.
2: 최근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안 처리가 점점 늦어지면서 이게 갈등이나 논란에서 혼란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어서
1: 예.
2: 법안을 저희들이 좀 형사소송법을 더 이상 혼란으로 가지 않게 예측 가능한 범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형사소송법 처리를
1: 네.
2: 했는데 우리 정성호 장관님께서 우려했던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정성호 장관만큼 적임자가 없죠. 그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예. 있는 분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1: 대통령이
2: 본인은,
1: 믿을 수 있는
2: 예, 본인은
1: 분이고?
2: 이제 체력적인 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물러나고 싶은 모양인데 대통령께서는 거기까지는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1: 예.
2: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어쨌든 뭐 유임이 결정된 거라면 이제 정성호 장관이 이제 남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게 좀 처리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방부 업무보고 내용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떤 내용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3: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서 논란들이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어요?
4: 세 번.
3: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상상했겠어요, 또 할 줄을.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5: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6: 뒷걸음으로
5: 추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합니다.
3: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뭐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1: 네, 국방 분야도 이슈가 참 많습니다.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문제가 이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단호하게 속도를 좀 내달라 이 부분을 좀 주문을 했는데 앞으로 육사에서 쿠데타를 또 할 수 있잖아요. 이 발언을 놓고도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저것도 역사 왜곡이라고 봐요. 저는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세 번의 군사 쿠데타는 이제 박정희 당시 장군에 의한 5.16 군사 쿠데타가 있을 거고요. 또 1979년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심이 된 12.12 군사 반란.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인데 앞에 두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그 군사 움직임은 그거는 뭐 육사가 중심이 된
1: 예.
0: 그 군사 쿠데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걸 군사 쿠데타라고 그래요? 그 군사 쿠데타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 이제까지 그 민주당의 어법으로 하면 검찰 쿠데타라고 해야죠.
2: 반란이
0: 아니 잠깐만요.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 안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거기에 물론 충암고 라인 뭐 김영현, 여인형 뭐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구상에 동조를 해갖고 과오를 저지른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육사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이게 육사가 윤석열 그 내란 반란의 주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이건 역사 왜곡이다. 그리고 YS 정권 때 정치 군인 집단이 하나회를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군이 주체가 돼서 무슨 정치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논리로 따지면 역대 대통령들이 그 청와대에 있으면서 쿠데타를 감행을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청와대가 없애죠. 청와대도 없애야
2: 저도
0: 되죠.
2: 저도 얘기 좀 하죠.
0: 예. 예,
2: 말씀 너무 길어지시는데 이런 걸 흔히 친이 쿠데타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약에 김영현이 없었다면 혹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이 라인이 없었다면 육사를 육사 출신들의 이 집단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12

0: 12월 3일 날 비상계엄과 내란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저는 윤석열과 이 집단들, 육사를 나온 이 집단들을 따로 떼놓고 12월 3일을 설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윤석열은 이들의 힘, 군사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수방사령관으로 보내고 방첩사령관으로 보내고 이런 특전사령관으로 보내고 작업을 준비하죠. 이 과정이 육사 출신들, 이 장성들이 아니었다면 준비될 수 있었을까? 가능, 꿈꿀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거죠. 그걸 따로 떼라고, 떼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은 비상계엄이자 내란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이 구태타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사가 한 번이면 실수고요. 두 번이면 이거는 뭔가 연이 있는 거고요. 세 번이면 이건 필연인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그 구조를 뿌리 뽑아야 되는 거죠. 저는 대통령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제에 그 육사가 갖고 있는 폐쇄성, 가족주의, 상명하복, 그러면서도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군사 집단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이번 차제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1: 지난 계엄
0: 있습니다.
1: 사태에 대한 두 분의 이제 분석은 잘 들어봤고요. 지금 속보가 한 가지 좀 들어와서 폭염이 지금 뭐 재난 수준까지 심각해지면서 국민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방 정부와 폭염 감음 상황을 점검하는 화상회의를 오늘 열었습니다.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들어보시죠.
2: 전부 다 지금 폭염 상황이 심각한데 대처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는 40도를 넘는 고온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외신에서나 보던 이런 폭염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정부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극한 기후에 걸맞는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처 그리고 지방 정부는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그런 분들은 직접 찾아서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야외 작업장에서는 가장 더운 시간대에 작업 중지나 휴식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관계 당국들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또 가축이나 양식 어류, 농작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로, 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의 안전과 전력 수급 상황도 면밀하게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남부지방 중심으로 가뭄이 심화되고 있는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고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또 양수 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도서 상관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비상급수 같은 단기 조치 외에도 대체 수원 개발 같은 중장기 용수 확보 대책도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각 기관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 공무원,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 현장 대응 인력에 건강과 안전도 빈틈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 발언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또 폭염의 절정이라고 하니까요.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 이런 이재명 대통령.

0: 대통령의 당부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육사 얘기를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 발언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신조 전 의원께 이거 짧게 좀
1: 네.
0: 여쭤볼게요. 뭐 지난 뭐 계엄 사태에 대한 그런 뭐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쿠데타 언급이 자칫 육해공 통합 작업에 이제 진위가 왜곡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저 정부에서 그 설명했던 통합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대통령께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저 숨어있는 정치적 저의가 저거였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요번에 이제 검찰 수사권 없애는 것도 그렇고, 육사 없애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요, 정치군인, 일부 정치군인이 있고요, 일부 정치검사가 있습니다.
0: 예.
1: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매도해서 이런 식으로 그 조직을 다, 뭐, 칼질하는 이거는 굉장히
2: 저도
1: 불장난이다. 이렇게
2: 30초만
1: 봅니다.
2: 주세요.
0: 예.
2: 그러니까 우리가 육사를 없애는 거지. 국군사관학교는 육해공 다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의대를 들어가면 예과 2년 동안 다양한 교양학습을 시키고 본과에 들어가면 이제 전문 전공학습들을 시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국군사관학교에서 그런 교양학습을 1, 2학년 정도에 시킨 다음에 나머지 동안에 육군, 해군, 공군 자기 희망에 따라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0: 예.
2: 취지 자체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0: 전체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건
2: 아,
0: 아니다. 예.
2: 그럼요.
0: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갈까요?
2: 네.
0: 예.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김민석 후보가 김어준 씨 방송을 찾았는데요. 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3: 전체
4: 호남에서는 어느
3: 합산에
4: 정도
3: 있어서
4: 격차를 생각하세요?
3: 전체에서
5: 김민석
3: 50%를 넘기는
5: 민주당
3: 것으로 될
5: 당대표
3: 것으로
5: 후보입니다.
3: 보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그에 육박하거나 넘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4: 호남에서는 과반을 넘길 것이다. 근데
3: 그걸
4: 넉넉히 정청래 후보가 윤리감찰 지시한다는 이유는 근거 없이 신천지 연루소를 제기했다는 이유인데 여기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3: 우선 또 이미 합수원 지금 수사가 있고 박선원 의원도 얘기했고 저도 문제 제기를 할때 제가 계엄도 했던 사람인데 생짜 아무 얘기도 없이 했겠습니까? 근데 굳이 그걸 얘기 안 해도 이미 충분히 근거가 나와 있고 더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 받아서 이후에 정리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 정도를 얘기하고 문제 얘기할 정도의 근거는 충분히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김민석 후보가 오늘 정청래 씨 채널에 출연해서 한 얘기를 잠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뭐 판세를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정청래 후보도 그러고 김민석 후보도 그러고 호남은 내가 자신 있다. 다 그런 얘기하고 있네요.
2: 뭐 말이야 다
0: 그렇죠. 말이야 다
2: 자기
0: 할수
2: 뭐
0: 있는데. 예.
2: 뜻대로 하는 거니까요. 근데 지표로 나와 있는 객관적인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호남에서 좀 좁혀지는 듯 하다가 최근에 엊그제 광남일보라든가 지역 언론, 지역 광주 MBC라든가 이런 지역 언론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광주에서 한20% 가까이 차이 나는 여론조사
0: 예.
2: 결과가 나왔고 어젠가 KSOI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저건 전체 지금 화면에 나와
0: 예.
2: 있는 건 전체 국민 대상이고
0: 그렇습니다.
2: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면 51%가 넘어가더라고요. 이제 점점
0: 저렇게 과반이 넘어가면 한 번에 끝나는
2: 예,
0: 거예요?
2: 손을
0: 예를
2: 뜯을
0: 들어서
2: 필요
0: 그렇게 나오면?
2: 없어질 수
0: 예.
2: 있죠. 근데 하여간 저런 추세가 객관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정청래 후보님의 주장은 좀 약간 자기들의 어떤 위로성 혹은 자기 지지자들을 독려하기 위한 발언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김민석 후보가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계엄도 마쳤는데 신천지 의혹을 내가 아무 근거 없이 흘렸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1: 아, 그러면 근거 제시를 하면 되잖아요.
0: 네.
1: 그냥 계속 냄새만 피우고 얘기는 못하니까 그런 거고 뭐한번 맞췄다고 다뭐 맞추나요?
0: 그래도 여의도 문어라고도 불리지 않습니까?
1: 아, 그거는 본인 생각이 그런 것 같고
0: 예.
1: 그 계엄 정보도 어디서 얻었는지 본인이 이제는 말할 때 되지 않았나요? 그거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그 계엄 그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을 한 건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해야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 하나만 가지고 신천지 저렇게 터트렸으면은
0: 예.
1: 뭐 지금 한참 지났잖아요. 저거 터트린 지.
2: 이게 사실은 신천지 문제가 합수본에서 이제 수사 결과로 물론 그 합수본에서 수사한 거는 국민의힘의 신천지가 어떻게 집단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교주의 지시를 받아서 한 행위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그 일단으로 밝혀지고 있는 건데
0: 네.
2: 합수본 수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어요.

0: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해 못할 선거 결과들이 우리 당에서도 있었거든요. 22년 대통령 선거
1: 예.
0: 과정에서 광주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서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거라고 예측이 됐는데 갑자기 이낙연 후보 측이 확 올라갔고 그 전에 한 10만 명 정도의 입당이 있었다는 게 이제
1: 예.
0: 밝혀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나왔던 김어준 총수나 박시영 팀이나 지금 열심히 정청래 후보를 돕고 있는 박시영 팀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신천지 개입설을 띄웠단 말이죠. 그리고 그 띄운 거를 최민희 지금 최고위원 후보가 법안 발의까지 했잖아요. 종교가 어떤 특정 정치 집단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했을 정도로 당시에는 뜨거웠다가 그런 신천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다가 사실 누그러진 여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신천지가 우리 민주당의 경선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기한 거니까요. 그건 우려는 우려대로 받아서 대책을 세우면 될
1: 근데
0: 일인데.
1: 후보들이 지금 거의 윤리위에서 서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전대 끝나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0: 좀 정청래 후보가 좀 과하다 이런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상대 후보 진영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윤리감찰단에 제소해가지고 뭐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막말로 불날 염려가 있어서 불이야, 불조심합시다, 불조심합시다라고 경계를 한, 우려를
1: 네.
0: 표시한 사람에게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씌우면 됩니까?
1: 예. 어쨌든 뭐 순위가 어떻게 나타나든 지금 전대 과정에서 나온 서로의 이제 감정의 고를 생각하면 후보품이 만만치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상황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 이런 얘기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연판장까지 이제 등장을 하자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 저희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일부
3: 장동혁 국민의힘
2: 당원들께서
3: 대표입니다.
2: 지도부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만 명 조금 넘는 당원들의 의사가 100만 명 넘는 국민의힘 전체 당원의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대표가 일일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4: 네, 저는 2021년 12월에 입당을 했고요. 굉장히
3: 박인규 국민의힘
4: 당원들을
3: 책임 당원입니다.
4: 편안합니다. 내편 당원만 챙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5: 내편 당원?
4: 고성국 TV를 보니까 그 고성국 씨가 그래 한판 붙어보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보고 웰컴 한번 해봅시다. 전당원 투표 한번 해봅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2만 명 조금 넘는 당원이 나가라 그런다고 전체 당원이 100만 명이 넘는데 내가 왜 나가냐 이 얘기거든요.
6: 그런데 이제 그이 장동혁 대표가 올 초에도 그 본인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좀 퇴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어떤 승부카드를 던졌냐면 그럼 난 당원들에게 재신임 투표를 통해서 그걸 묻겠다. 그 대신
1: 예.
6: 나에게 그걸 요구하는 사람도 정치성명 걸어라. 그때 장동혁 대표가요 당대표뿐만 아니라 당원들에게 불신임 당하게 되면 국회의원직까지 내놓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그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지금 2만 지금 한 5천 명 됐대요.
1: 네.
6: 근데 100만 당원인데 2만 5천 명까지 그거 얼마 몇 프로 안 되는 당원들을 왜다 괴롭히냐 그러는데 그럼 과거에 그렇게 저 당당하게 얘기하던 장동혁의 모습은 어디 갔냐? 그러니까
1: 예.
6: 오히려 그쪽에서 요번에 그러면 당원 신인 투표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지금 장동 대표가 100만 당원이 넘는다 그랬는데 지방선거 전에는 넘은 게 맞아요. 근데
1: 예.
6: 지방선거 끝나고 지방선거 때는 이제 후보자들이 경선 대비하고 자기 아는 사람들 정말 빡빡 긁어갖고 다 등록시키잖아요.
1: 예.
6: 그게 이제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면서 한 20여만 명이 빠져나갔다는 소리도 있어요.
1: 예.
6: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처럼 당원 투표로 뭐 돌파하겠다 이걸 못하는 거 아니냐
1: 예.
6: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전당원 투표 왜안 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0: 그러게요. 하여간 민주당은 전 당대표 때문에 국민의힘은 현 당대표 때문에
1: 예.
0: 참 곤란하네요. 전당원 투표 제가 살아있고 본인이 약속한 거니까 저는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렇게 해서 정면 돌파해서 이기면 자기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으면 좀더 힘있게 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라 하면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힘 있는 당이 되는 거잖아요,
1: 그걸 안 하는
0: 사실은.
1: 또 이유도 있겠죠.
0: 전라도 말로 좀 쫄려서 그러겠죠.
1: 아, 쫄리는 겁니까? 예, 쫄리는 거는 표준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0: 그렇습니까?
1: 예, 어쨌든 뭐 쫄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끝으로 이거 좀 짚어볼게요. 연임 생각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6: 장동혁 대표가.
1: 한 번 더 하는 거 생각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6: 아, 당연히 그런 그 권력적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당원 중심으로 뭘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번에 아까 그 신천지 얘기도 나왔지만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면 한병도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알겠습니다. 이중당적 정리랑 정교 유착 당원 정리 이건 제도적으로 꼭 양당이 그 합의를 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정당 정치가 그나마 좀 건강해집니다.
0: 네. 예. 저도 동의합니다.
1: 예. 오늘 두 분이 초반에 많이 치열하게 공방하셨는데 마지막엔 뜻이 딱 맞는 얘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밤중에도 가시지가 않는 무더위 속에 곳곳에서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면서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 아파트 단지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긴급 출동한 한국전력 차량은 전신주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살펴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2: 갑자기 밖에서 펑 하면서 무슨 폭탄 터지는 듯한
0: 아파트
2: 큰 소음이
0: 주민입니다.
2: 좀 나면서.
1: 잠에서 깨 아파트 밖으로 나온 주민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달랬습니다. 한밤중에 발생한 정전으로 아파트 7개동 500여 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잠깐 전기가 돌아왔을 때 엘리베이터에 탔던 주민 한 명이 그대로 갇혀 소방당국에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구청과 한국전력은 아파트 자체 설비인 변압기 3대 중 한 대가 고장나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9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에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12개 동중 9개 동에는 2시간여 만에 전력이 돌아왔지만 나머지 3개 동은 변압기를 아예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와 단원구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아파트 내 전력 설비 고장으로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충남 아산시에서는 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두꺼비집 역할을 하는 군의 차단기가 내려가 아파트 3개동 150여 세대에 30분가량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최근에 폭염으로 숨지는 온열 질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고령층인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보건당국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올해 집계된 온열 질환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2,400여 명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33.8%, 80세 이상은 12.3%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정 사망자 21명 가운데도 13명이 80세 이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집에서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비중이 전체 연령대보다 3배 높은 만큼 실내 환경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김제에서는 전동카트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김제경찰서와 전북소방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쯤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카트 아래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80대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당시 사망자 체온은 42도 이상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카트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의사소견에 따라 열사병으로 인한 심정지로 숨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좋...

0: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큐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자체 조사해 지난 8월 3일부터 8월 4일까지 양일간 무선 자동응답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드린 이재명 대통령의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 발언은 지연 중계로 전해드렸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0: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6: 3월 9일이 그다음에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5: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5: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그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보는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9: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올 여름 들어 가장 뜨거운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도권에 이어 강원 내륙과 전주, 광주 지역에도 새롭게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쪽 지역은 내일까지 39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는 동풍이 다소 약해지면서 기온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건강을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성수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가는 게 4차로 쪽에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구간 주의하셔야겠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일찍 가는 게 6.5km 지점에서 8.5km 가는 곳 2차로에 고장차도 있습니다. 고장차 뒤쪽으로 그 영향을 받아 밀립니다. 강변북로가 현재는 올림픽대로보다 전체적으로 일산에서 구리 방향으로는 교통량이 많은데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더딥니다. 내부순환도는 연희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밀리고 북부간선도로는 목동과 월릉분기점 사이에서 정상 속도를 못 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찍에서 금천까지, 목포 쪽으로는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 그리고 팔탄분기점을 통과할 때 정체되고 있습니다. 웨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무더위에 전통시장의 상인분들이나 야외 작업을 하는 분들이 특히 고충이 큽니다.
2: 누적 온열 질환자도 2,400명이 넘었는데요. 폭염 상황 사회부 배민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네, 배 기자가 시장을 가봤는데 아무래도 상인들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3: 맞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 광장시장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정말 더웠습니다.
1: 예.
3: 시장에 지붕이 있긴 한데 강한 햇빛만 막아주는 정도고 이 바깥 열기를 온전하게 막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장 곳곳 조리하는 열기까지 더해져서 체감 온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어제 오후 2시쯤인 바깥 온도가 35도 정도였는데 호두과자를 파는 노점상에 설치된 온도계가 예. 40도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 노점상이나 특히 종일 불 앞에 있는 상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4: 한 이제 2시 정도 되면은 여기서 쓰러질 것 같아요.
1: 광장시장 상인입니다.
4: 먹어요. 2리터짜리를. 거기다 소금 계속 먹어가면서. 뭐 여기 이제 뭐 다 덥겠지만은 불이 있으니까 우리는 더 죽겠는 거야. 말도 못해.
3: 이렇게 덥다 보니까 이제 상인들은 연신 시원한 물도 마시고 선풍기 바람도 쐬봤지만 이 더위를 날리는 데 큰 효과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 불 앞에 계실 거면 더 진짜 심할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네. 이렇게 더위에 너무 지친 일부 상인들이 그래서 장사를 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1: 네.
2: 더위도 너무 힘든데 관광객들이 줄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힘들다고요.
3: 맞습니다. 광장시장 하면 빈대떡이나 육회 같은 음식들 떠올리실 텐데요. 네. 저도 좋아하고 자주 방문하는 시장인데 네. 평소라면 아마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한낮에도 시장 내부를 다니는데 통행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광장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들 역시 올여름이 유독 덥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이 상인들은 무더위에 휴가철까지 겹치며 사람들 발길이 뜸해진 걸 부쩍 체감한다며 폭염에 장사 부진까지 이중고를 겪는 상인들은 어서 더위가 끝나기만을 바랬습니다.
1: 네, 뭐 생업이니까 또 장사는 해야 하고 불 앞에 서 있는 건 또 극도로 힘들고 참 마음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이제 야외 노동자들, 뭐 환경미화원 분들이나 그런 분들 고충도 상당히 크겠죠?
3: 맞습니다. 어제 저희 사회부 조경원 기자가 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에 동행 취재했습니다.
1: 예.
3: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작업은 오전 11시 정도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골목마다 쌓인 쓰레기를 뛰어다니며 수거하다 보면 온몸이 금방 땀으로 젖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5: 그냥 가만히 있어도 헬멧하고 이런 안전장비 챙겨가면
1: 환경관리원입니다.
5: 땀이 막 저절로 흘릴 정도로 되게 더워요. 체감 온도를 따지면 한 40도 이상 될 것 같은데요.
3: 깨끗한 거리를 위해 하루도 빼먹을 수 없는 일인데 이 환경관리원들은 안전모와 장갑을

0: 착용한 채로 계속 이동하다 보니 휴식도 충분히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 네, 지독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취재진이 열화상 카메라로 이제 이 도심의 모습을 좀 담아봤다는데 어땠습니까?
0: 네, 어제 서울 낮 최고 기온이 무려 39.2도까지 올랐습니다. 네. 40도에 임박한 건데요. 저희 사회부 송수영 기자가 열화상 카메라를 들고 서울 곳곳을 살펴봤는데 먼저 이 송 기자가 취재한 영상들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서울 남산타워, 저희 서울타워인데요. 그 왼쪽 화면을 보면은 평상시 같은 모습이지만 오른쪽에 이제 곳곳이 새빨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푸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형태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새빨간 모습인데요.
2: 예.
0: 이제 그 광화문도 도로도 한번 저희가 취재를 했었는데 이 도로 표면이 유독 새빨간 모습입니다.
2: 거의 한증막이네요.
0: 그럼요. 예. 이 가장 뜨거운 오후 2시쯤에는 노면 온도가 60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청계천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 청계천 주변에 이 빌딩들 상당히 빨간 모습입니다. 하늘하고 이 청계천 물만 파란색으로 아주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2: 네. 그런데 저곳을 지금 송수영 기자가 하루 종일 다 돌아다녔다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이렇게 예. 서울 곳곳을 취재한 우리 송수영 기자 역시 상당히 더위에 많이 노출됐었는데요.
2: 예.
0: 특히 광화문에서 청계천까지
2: 예.
0: 한 40분가량 직사광선에 계속 서 있으면서 머리카락도 굉장히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2: 예.
0: 그래서 직접 두피 온도를 재봤는데 혹시 몇 도나 나왔을 것 같나요?
2: 두피요?
0: 네.
2: 두피 온도 재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은 없는데 한 39도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0: 저희 송수영 기자의 직접 두피 재는 모습을 예. 한번 직접 보시죠.
2: 예.
3: 양산을 쓰지 않고 뙤약볕에 있어봤습니다. 제 두피 온도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0: 이 송 기자 정수리 인근 상당히 빨간 모습인데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무려 46.1도가 나옵니다. 이 보통 체온과 비교해도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2: 그러니까 그냥 기온보다도 훨씬 높은 거네요.
0: 맞습니다.
2: 예.
1: 자, 그야말로 찜통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온열 질환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죠.
0: 맞습니다. 그제, 그러니까 4일이죠. 기준으로 전국 온열 질환자는 198명입니다. 거의 200명에 가까운 숫자인데 이 가운데 사망자도 한 명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전날인 3일 202명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수치고요. 이 시도별로 보자면 경기도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도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올해 누적 환자는 2,441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도 2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 네, 스포츠계도 지금 비상인 것 같은데 야구 경기 아예 취소됐죠?
0: 네, 맞습니다. 어제와 오늘 프로야구 전체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이 퇴근하고 야구 보는 즐거움에 없어져서 아쉬운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폭염이 너무 심각해서 선수뿐 아니라 관객의 안전까지 위협되는 상황인 만큼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이 그제는 폭염경보 속에 열린 SSG와 LG 경기에서 응원을 하던 20대 관중이 쓰러져서 응급조치를 받는 등 모두 2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KBO는 오늘 구단 단장과 선수협회 관계자 등 참석하는 긴급실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폭염과 관련한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원래 야구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축구 역시 더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프로축구 K리그도 내일과 모레 열리는 경기의 시작 시간을 기존 7시 반에서 8시로 30분 늦추기로 했습니다.
1: 네. 네.
2: YTN 취재 기자들이 두피가 거의 익어가면서 더위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배민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맹위를 떨치던 경남 지역 폭염 기세가 이제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사람뿐 아니라 과일도 화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임영준 기자입니다.
4: 국내 단감 주산지인 경남 창원. 이곳에서 25년 동안 단감 농사를 지은 안익은 씨는 요즘처럼 고민이 깊었던 적이 없습니다. 단감 표면이 누렇게 변하거나 검게 걸리는 햇볕 대인 현상 때문입니다. 비 한 방울 없이 강하게 태양이 내리쬐는 최근 날씨가 주범으로 꼽힙니다.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려고 열흘에 한 번꼴로 주던 물도 3에서 5일에 한 번 주고 있지만 역부족. 이대로 추석 대목을 망칠까 걱정입니다.
5: 작년보다도 올해가 아무래도 더 심한 것 같으니까 상품성이 거의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추석 대목도 지금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4: 햇볕에 노출된 부분은 햇볕 대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햇볕을 덜 받는 아래쪽은 푸른색을 띠고 있는 상황.
6: 이렇게 뒤집어져 열린 감은 익어가면서 무게가 실려 위아래가 뒤집히는데 그렇게 되면 푸른색이었던 부분도 햇볕 때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기온이 40도를 넘긴 밀양 사과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껍질 일부가 갈색으로 변했고 단단하던 과육이 물러졌습니다. 사과 농민은 자연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5: 자연 앞에서는 우리가 100%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날씨가 41도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한번 우리가 방계를 해도 자연은 전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4: 햇볕 때인 피해는 이제 시작으로 지역 곳곳에서 발생할 거라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7: 8월뿐만 아니라 9월까지도 이렇게 고온 현상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8: 없겠는데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아열대 과수 담당 연구사입니다.
7: 다양한 도시 가수들에서 그런 대인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 기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폭염이 여전한 경남 지역.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 과수 농민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YTN 김영준.
1: 더워도 너무 더워서 그런 걸까요? 요즘에 모기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모기도 더위를 먹은 건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올해 초여름부터 기승을 부리며 밤잠 설치게 했던 모기에 극한 폭염이 시작된 뒤 왠지 자취를 감춘 느낌이죠. 도심 모기 지수를 살펴봤더니 실제로 폭염이 맹위를 떨치기 시작한 지난달 하순 개체수가 3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모기는 25도에서 28도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32도를 넘으면 활동이 둔해지고 35도 이상에서는 산란과 생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강한 뙤약볕에 모기 산란지인 물웅덩이가 바싹 말라붙은 것도 모기가 줄어든 한 이유인데요. 그래서 모기가 다 사라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바깥 대신에 상가나 지하주차장, 하수구처럼 서늘하고 습한 곳으로 숨어든 현상이 관찰이 됐습니다. 폭염이 한풀 꺾이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사이에 다시 모기가 크게 늘 수 있는 만큼 모기 매개 감염병에도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네,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의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무더운 날씨에 온열 질환자가 크게 늘어나며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2: 네, 서울이 너무 더운데요. 오늘 40도 찍습니까?
9: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공식 가장 높은 기온이 39.6도거든요.
2: 39.6도.
9: 이게 예. 2018년 8월 1일 예. 기록한 건데 오늘 그 서울 표준 관측소에서 39.6도로 넘느냐 이제 이러면 이제 기록을 깨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의 비슷하거나 좀 약간 낮을 것 같고 서울 시내에 약 20개의 관측망이 있습니다. 그중 어딘가는 40도를 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1: 지금 폭염을 2018년이나 24년과 비교하는 네.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좀 다릅니까?
9: 그때 그러니까 1994년 여름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네. 그다음에 2018년 여름, 그다음에 이제 최근 2025, 2024, 2023 다 더웠는데 과거와 비교하면
8: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입니다.
9: 그러니까 열대야 일수를 비교해보면 벌써 지금 6월 1일부터 8월 어제까지 그러니까 아직 여름이 다 가지 않았는데 예. 과거 같은 기간의 그 여름과 비교해보면 열대야 일수가 확실히 올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해서 뭐가 달랐나 전체적으로 다 더웠는데 밤기온이 높은 게 좀 특징이라고 봅니다.
2: 밤에 나가도 원래는 여름에 더워도 밤에는 좀 괜찮은데 요즘 밤에 나가도 숨이 막힐 정도로 그런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 날씨가 다른 아시아 주요 도시 중에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9: 원래 만약에 방콕, 도쿄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위도상으로 북쪽에 있죠. 그래서 전체 연평균 기온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네. 여름만 비교해보면 네. 최근 도쿄도 상당히 더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태평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일본은 저 홋카이도 쪽에 고기압에서 그 찬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 기온을 깎아내리는 효과가 있었는데 또 방콕은 지금 우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비가 오는데 인도양에서 불려 들어가는 강한 수증기들에 의해서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금 태백산맥 동쪽에서 바람이 서쪽으로 불고 있거든요. 회 효과까지 더해져서 지금 그런 37, 8도 이런 기온이 나타난 걸로 아마 우리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더운 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열

0: 온열 질환자 발생률이 많이 늘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2022년에는 오전에 발생자 퍼센트가 8%밖에 안 됐는데
2: 네.
0: 올해는 벌써 13%를 넘었어요. 오전 6시부터 이게 10시까지 온열 질환자 발생 퍼센트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이열 피로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를 이 아주 굉장히 어렵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몸이 회복이 안 된다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우선 이제 우리 몸에서는 온도를 느끼는 곳이 시상 하부 안에 있는 열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느껴가지고 내 몸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땀을 나게 하거나 뭐 체온을 이제 낮추는 형태가 되는 건데 그 상황을 밤에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더우니까
1: 악순환이군요.
0: 그렇죠. 이 센터가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적응을 잘 못하고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온열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1: 그럼
0: 거죠.
1: 이런 시기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좀 건강에 좋을 만한 습관 같은 게좀 있을까요?
0: 우선은 시원해야 됩니다. 모든 걸다 제치고 기온이 좀 떨어져야 돼요. 이 잠을 잘 자기 시작할 때는 한 25도 정도가 알맞다고 알려져 있고 잠을 자는 동안에는 한 28, 9도 정도가 우리 신체에 알맞다고 돼 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는 내 몸도 조금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더 시원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1: 아침에
0: 일이죠, 지금.
1: 시원하게 몸을 좀 해주는 게
0: 맞습니다.
1: 중요하다.
0: 새벽에 약간 시원해지는 것이 잠을도 잘잘수 있고 또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3: 온열 질환자 중에 이제 고령층이 많다라는 통계도 좀 나오고 있는데
0: 네.
3: 만약에 온열 질환 증세가 나타나면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우선 이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의식이 있다 그러면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예를 들어서 뭐 샤워를 시키든 목욕탕 물에 넣든 또는 시원한 물을 먹게 하든 또 바람을 불게 하든 또는 뭐 에어컨을 틀게 하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일단 사람 체온을 낮추는 게 중요하고요. 의식이 없다 이때는 뭐 무조건 119를 먼저 불러야 되고요. 그다음에 온 몸에 옷을 좀 풀어서 느슨하게 해서 최대한 신체에서 열 발산을 할수 있을 정도를 만들어 줘야 되고 거기에 이제 체온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응급 조치를 할 수는 있는데 의식이 없을 때는 뭘 먹게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잘못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을 유발해서 엉뚱한 형태의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흐릿하거나 또는 의식이 없어지는 이런 상태에서는 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먹게 하는 거,
1: 그럴 때막
0: 마시게 하는
1: 얼음물
0: 거.
1: 마시라 그러고 그럼 위험할 수
0: 아우, 그게 제일 위험한
1: 있군요.
0: 일이에요.
1: 그렇군요.
0: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한다든지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1: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물을 마셔도 위험하다. 그거 꼭 기억해야 될
0: 네.
1: 것 같고요. 이제 시기상으로는 입추잖아요,
0: 네.
1: 내일이. 그래서 이제 무더위가 보통은 이제 절기를 따라가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 없는 거죠?
4: 그렇습니다. 지금 하지 때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가장 많거든요. 낮의 길이가 가장 깁니다. 그래서 1분, 2분이라도 태양 에너지가 더 많이 오는데 그 하지 때온 가장 많이 온 에너지가 지금 나타나는 때가 약한달 내지 한달반 뒤. 우리가 아궁이에 불 때면 금방 방이 따뜻해지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7월,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한 8월 15일까지가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입니다. 오늘이 8월 6일이니까 지금 우리가 극한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루하루 이제 지형적인 영향으로 어디가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하느냐 이제 이 차이인데, 8월 15일 지나면 분명히 그런 극값은 기울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큰 틀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라는 큰틀 속에서 뭐 이런 그 극한적인 그런 더위는 좀 수그러들겠지만 한 9월까지는 우리가 더위를 느끼는 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날을 폭염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폭염일 수는 9월 말까지도 이어지고 작년에 심지어 제주도에서는 10월 18일 열대야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추세는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전 지구가 그전 지구가 공기가 더워졌으니까 이제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이제 이어지니까 언제 시원해질 거냐? 제 생각은 한 9월 말 지나야 시원해질 것
1: 9월
4: 같고
1: 말이요?
4: 다만 이 지금 극한적인 더위 이거는 분명히 시간이 갈수록 아까 말한 태양과의 관계인데 하지를 정점으로 해서 상당히 하루씩 낮이 짧아졌거든요.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1: 그럼 가을 바람이다라고 느끼는 거는 9월 말을 지나야 될 것 같습니까?
4: 옛날에는 8월 23일 처서라는 예. 절기 지나면

0: 목이 입이 삐뚤어진다고 그랬거든요.
1: 그랬죠.
0: 공기가 그만큼 차가워져서 목이 활동을 못하는데 작년에 8월 23일 저 처서 때 기억이 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변했어요, 날씨가. 우리나라 여름철이 원래 더웠던 여름인데 저 어렸을 때 생각해도 굉장히 더웠던 나라였는데 이게 더 더워졌어요. 원래 네. 통계로 보면 33도인 날이 늘어났고 밤 기온이 25도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늘어났거든요. 자, 이게 기후변화의 한 여름철 날씨의 특징이다. 폭염 측면에서는 그렇고 폭우는 또 옛날보다 더 많이 늘어났고 이런 게 변화했다고 봅니다.
2: 9월 말이 시간이 좀 남아서 걱정이 좀 되는데 이제 태풍이, 그러니까 태풍 돌핀이 우리나라로 오지 않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간다 그래서 조금 안심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 그 뜨거운 어떤 폭염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이 폭염을 잠재울 수 있는 건 태풍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기온 떨어진 거 가지고는 이게 너무 그 시간이 걸리고 태풍밖에 없는데 이 태풍이 옛날에 가뭄 때 태풍 오면 효자 태풍이라고 그랬어요. 태풍은 무서운 건데 태풍이라도 와서 비가 많이 온다 이런. 지금 장마 기간 중에 저 영남 지방은 비가 이 내륙에서는 경기도 충청도는 500mm에서 700mm인데 그쪽 지역은 20에서 50mm 정도밖에 오지 않았거든요. 이대로 만약 태풍이 오지 않는다면 그쪽은 심각한 그 물부족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결국은 이 폭염을 가지고 있는 고기압 때문에 태풍이 뚫고 북상하지 못하고 그대로 고기압 밑으로 기어가듯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만 위쪽 지나서 중국 내륙으로 상륙해서 태풍의 일생을 마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폭염과 또 남부지방 부족한 비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지금 태풍 14호, 15호가 생겨 있거든요. 이 태풍도 거리상으로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설령 또 계속 생기더라도 이 지금 우리나라 폭염을 가지고 있는 이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 한 그냥 남의 동네로 다 지나가는
1: 별 도움이 안 되는,
0: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인데 자 그러면 이 고기압이 평생 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연현상이 영원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태풍 13호 돌풍이 한번 들이받고 저 15호 차놈이 또 저 뒤에서 들이받는 형태의 지금 진로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열흘 정도 뒤 일이니까 아마 그 고기압이 좀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태풍의 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비를 이 폭염 잠재우고 남부 부족한 비는 태풍에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1: 고기압이 좀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오전에 좀 시원하게 놓는 게 좋고 저도 솔직히 다들 물어보면은 잘 때 다 에어컨 틀어놓고 잔다고 하던데 이렇다 보니까 요즘에 냉방병 걸린 분들 많거든요. 이거 예방하려면 좀 어떤 게 필요해요?
3: 에어컨을 좀 덜 쓰셔야죠. 사실 냉방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차가운 기온에 계속 노출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이 자율신경계, 즉 내 몸의 온도를 늘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이 신경계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어서 생기는 그런 증상들을 집합해서 말을 하는 게 이제 냉방병이거든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거 자체가 온도를 못 맞춰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냉방병은 너무 차가운 그 냉기를 좀 덜 쏘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좋은 것은 이 실내 온도를 너무 낮추지 말고 한 28도 주변으로 위아래로 한 1, 2도 정도 이 정도로 맞추시는 게 가장 좋고 또 주기적으로 외부 활동을 좀 하셔서 바깥 공기, 바깥 온도를 내 몸에 좀 알 수 있게 그 맞춰서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걸 좀 반복하시는 게 좋고요.
1: 너무 실내에만 있어도 안 좋고.
3: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는 건 도움이 되는데 그 환기시킨다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에어컨 바람을 직접적으로 쏘이는 게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접 바람으로 쏘일 수 있게 벽에 맞고 나한테 오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바람이 저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뭐 선풍기 같은 걸 이용해서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 에어컨 필터를 청소를 좀 깨끗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폭염은 사실 면역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온도 변화를 쉽게 느낄 수 없는 취약자들이 있거든요.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또는 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암 생존자나 또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한테는 취약한데 이런 분들이 사실 땀이 나도 잘 못 느끼고 또 갈증도 잘 못 느끼게 되고
1: 그렇군요.
3: 그러니까 이 온도가 높아졌을 때 나도 모르게 이런 온열

0: 질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에어컨을 쓰기는 하는데 예. 너무 장시간, 너무 오랫도록 낮은 온도 이것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1: 날 더울 때 이제 식중독 걸릴 위험도 커지잖아요. 그렇죠. 뭐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0: 예, 식중독이라는 건 이제 크게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음식물에 묻었다가 또는 오염된 물에 묻었다가 이제 내 몸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이 지금 이 고온 고습한 이 날씨에는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아주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좋은 환경이고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 간에 여름철에는 좀 익혀 드시면 가장 좋겠다. 그래서 굽거나 찌거나 또는 끓이거나 해서 온도를 올려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든 다음에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좋겠고 또 조리를 하시는 분이나 또는 음식을 제공하시는 분 또 음식을 손대시는 분들은 개인 위생을 좀 깨끗이 해서 이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이나 또는 다른 쪽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좀 차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 폭염과 건강관리 요령 좀 짚어봤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 두 분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여야는 각각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과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용 기자.
4: 네, 국회입니다. 네,
1: 오늘도 국회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핵심 현안이죠?
4: 네, 그렇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아침 회의에서 세제 개편은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방어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한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요구했는데 정책위의장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궤변으로
6: 한정의 민주당 정책위의장입니다.
5: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4: 네, 민주당 서울시당도 아침부터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의원 간담회를 열었는데 비거주 1가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며 집중 모니터링하자는 의견이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중요한 축이라면서 오세훈 시장이 공급을 정합니다. 반면 국민의힘 최고위에선 다 버리고 지방으로 가라, 그래야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정책은 정상이 아니라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7: 본인은 10원도 손해보기 싫어서 매수자 대출까지 해줘가면서 29억의 아파트 팔 때, 세금 폭탄을 던질 때는 본인은 쏙 빠져나오고
4: 국민의힘은 전문가 토론회도 열었는데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생지옥을 만들었다. 고칠 건 고치고 막을 건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아침 라디오에서 세제 개편의 목표가 명확해야 하는데 공정과세라는 공자왈, 맹자왈 같은 말만 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매매, 전월세 시장에는 큰 피해가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2: 각 당 상황도 알아보죠.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제 TV 토론회 보니까 후보들의 발언 수위가 더 세졌더라고요.
4: 네, 맞습니다. 어제 TV 토론에서 맞붙은 후보자들 오늘 아침부터 또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대표의 갈등 구도를 부각하며 명청대전이 없다면 자신이 왜 국무총리를 그만뒀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SNS에서 김 후보의 2002년 이른바 후단협 사태를 겨냥해 탈당 배신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며 못 믿을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송영길 후보는 각종 네거티브로 국민의 삶이 뒤로 밀리고 있다고 우려를 했는데 오늘 전남 광주 해남 종합병원과 5.1장을 찾아서 민심을 들었습니다. 전당대회가 가열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당 선관위는 이른바 홀짝 투표와 현수막 게시 등 각 후보자 측의 신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돌려차기 실언 논란이 불거진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 당 중앙윤리위 차원의 엄중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멱살잡이의 실언까지 겹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현안마다 견제구를 날리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최고위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아직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정조준했는데요.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법조문도 안 봤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대통령을

0: 어디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나를 세웠고요. 육사 견제를 위해서라도 군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국방농단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청와대는 최근 정부가 고가와 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개편의 목표는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금융 합리화 등 이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공급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2차 부동산 공급 점검 회의를 열어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부동산 주식시장 점검 회의에서 지시했던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내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영봉 정책실장의 오늘 오찬 회동에서 논의된 관련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하우상박 형태로 개편을 하겠다며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에서 만든 11개 차종 50만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 조치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에서 투싼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의 프로그램 설계 미흡이 발견됐고 그랜저와 아반떼는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 기능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불이 날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또 제네시스 G80 등은 엔진 내부 부품에 너트 체결 불량으로 연료 누유 가능성이 있고 기아 카니발 등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동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용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와 다른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2: 아동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용중 전 청주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15일 시의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한 지 22일 만입니다. 검찰에 이송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3: 혐의 인정하세요? 추가 피해자 있는 걸 확인된 혐의 인정하세요?
2: 최 전 의원은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24년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한 영상을 보여주거나 친구를 데리고 와달라는 제안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와 다른 추가 피해자도 확인됐습니다.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교복 차림의 여성 사진을 발견했고 경찰은 이 여성이 미성년자인 추가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또 다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록을 검찰에 추가로 넘길 예정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고 혐의 입증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4: 오늘과 내일이 폭염의 고비라고 합니다. 수도권 곳곳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 네, 서울과 경기 현장 연결해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4: 네. 먼저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윤수빈 캐스터 나가 있는데 지금 서울의 기온이 어느 정도입니까?
5: 네, 절기 입추를 하루 앞두고 있지만 폭염의 기세는 오히려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4.4도, 한낮에는 최고 39도까지 치솟으면서 연달아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생중계를 준비하는 동안 같은 브랜드, 같은 재질의 티셔츠를 양팔에 걸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은색 티셔츠를 걸고 있는 오른팔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색이 빛을 흡수한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색깔에 따라 기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온도계로 직접 측정해 봤습니다. 같은 조건의 티셔츠를 약 10분가량 바깥에 세워두었습니다. 에어컨이 켜진 실내에선 25도에서 30도 정도로 두 티셔츠 모두 실온과 비슷했는데요. 바깥에 둔 흰색 티셔츠는 45도 안팎까지 표면 온도가 올라갔고 검은색은 무려 55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10도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극한 폭염 속에 외출할 때는 어두운 색의 옷은 피하고 밝은 색의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게 체감 온도를 낮추는 데 한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전남 광양에 이어 강원 영서와 전주, 광주에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한 가운데 오늘 서울과 여주의 한낮 기온 39도, 춘천과 전주 등 3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강릉 32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절정으로 치닫는 폭염은 주말부터 한풀 꺾이겠지만 여전히 35도 안팎의 찜통더위는 계속되겠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동풍이 강해지면서 동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에 직접 영향은 없지만 해안가에서는 점차 파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수도권 인근 계곡에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두천 왕방 계곡에 나가 있는 서지연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뒤로 보니까 상당히 좀 시원해 보이네요.
6: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 역시 현재 기온이 35도가 넘어섰는데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이지만 이렇게 계곡 물에 몸을 담가보니 너무 시원해서 몸의 온도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9시부터 이곳을 찾는 가족 피서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가족들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7: 아침 일찍 김밥 싸서 계곡 왔는데 물도 맑고 오니까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남편이 더 좋아졌어요. 좋아보여.
6: 올해 처음 도입된 폭염 중대경보는 일 최고 기온 39도 이상 또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심한 더위가 예상될 때 발령되는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입니다. 현재 수도권특보구역 절반 이상의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이 극한 더위에 신음하고 있는데요. 바깥은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곳의 풍경은 한결 여유롭습니다. 초록빛 나무 그늘 아래에는 텐트와 돗자리를 편 가족들이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잡았고요. 간이의자에 앉아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튜브에 몸을 맡긴 채 물장구를 치며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계곡에서 무더위를 식히는 것도 좋지만 물놀이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물놀이가 허용된 구역인지 확인하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은 피해야 합니다. 또 물에 젖은 바위는 생각보다 더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이동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물가만 봐도 시원한데요. 오늘 낮에 외출하실 일 있으시면 밝은색 옷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윤수빈 캐스터, 서지연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1: 원색의 과수원 풍경으로 유명한 화가 이대원의 대규모 회고전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공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대원 작가의 첫 대규모 회고전으로 전시를 기획한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위해서 무려 50여 곳에서 작품을 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1930년대 초기작부터 말년의 대형 회화까지 유화 120여 점과 아카이브 100여 점, 그리고 작가 수집 고미술품 등이 총망라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첫 내한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가 네, 첫날 스파이더맨 4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오디세이는 어제 관객 29만 명을 모으면서 1일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스파이더맨 4도 27만 명을 동원하면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고 누적 관객 수는 440만 명을 넘었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6: 누군가는 이 상황을 두고 한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게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냐 묻기도 하죠.
7: 출산이 아닌 임신 중절을 선택한 이유는 뭐죠?
8: 도저히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임신한 줄도 모르고 술도 마시고 약도 많이 먹어서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까 두려웠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7: 친부가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까?
8: 모릅니다. 언제쯤 임신했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6: 2024년 6월 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 중지 수술과 회복 과정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임신 36주, 이미 임신 후기였죠. 영상이 퍼지자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이게 설마 실제 사건이겠어? 조작이겠지. 하지만 수사가 시작됐고 영상 속 일은 실제 사건으로 드러났죠.
7: 피고인은 임신 후기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꺼낼 경우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의료진이 숨지게 할 가능성까지 인식하고 용인했던 거 아닙니까?
6: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넘겨졌고 산모와 의료진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죄였습니다. 1심은 산모 역시 살아있는 아기가 태어날 가능성과 이후 의료진이 아기를 숨지게 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죠. 하지만 최근 항소심 판단은 달랐죠. 무죄였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사건도 사실관계도 같았죠. 그렇다면 왜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걸까요?
9: 모든 책임은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방기한 정부와 국회에 있습니다. 임신 중지 무죄!
10: 무죄!
9: 제도 공백 유죄!
10: 유죄!
6: 이 사건은 한 산모의 유무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속에서 산모도 의료진도 법원도 명확한 기준 없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임신 36주 임신 중지 사건,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윤치용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윤치용 변호사입니다.
6: 저희도 처음 논란이 됐을 때 다뤘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최근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처음에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서 이게 조작이냐 뭐 진짜냐 이 논란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11: 예, 보도에 따르면 2024년 6월 당시 20대 여성 권모 씨가 총 수술 비용 900만 원, 지옥 갔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임신 36주 차에 제왕절개 방식으로 임신 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영상을 본 수많은 누리꾼 사이에서 출산이 가능한 만삭 태아를 낙태한 건 살인이 아니냐 이런 거센 비판과 함께 영상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수사 의뢰를 진행했고 경찰 수사 결과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확인되면서 수술을 받은 산모와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 그리고 이를 알선한 브로커들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된 사건입니다.
6: 네. 누리꾼들이 뭐 살인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는 하셨지만 처음에는 낙태 사건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처벌 규정으로서도 효력을 잃은 상태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11: 예, 맞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사실상 처벌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검찰은 과거 34주 태아 낙태 사건에서 의사에게 살인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태아가 제왕절개 수술 등을 통해서 모체 밖으로 나와 완전 분리된 시점부터는 법적으로 사람으로 보는데요.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의료진이 필요한 생명유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혹은 방치를 해서 살해했다면 이는 낙태가 아니라 엄연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그런 논리를 적용해 기소한 것입니다.
6: 그렇게 결국 이 사건에는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이 됐고요.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산모와 병원장과 그리고 수술을 직접 짚던 의사, 1심은 세 사람 모두에게 살인죄를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일단 산모가 직접 아기를 숨지게 한 건 아닌데도 살인죄 공범으로 판단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11: 네, 그건 1심 재판부가 산모 권모 씨는 수술 당시 임신 35주에서 36주 내외 정도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고액의 수술비를 지급했고 수술 후 사체 처리 동의서에 서명한 점을 들었는데요. 권 씨가 의료진에게 구체적인 수술 방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의료진이 어떤 방식으로든 살해할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인지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6: 그런데 항소심은요, 같은 사건을 두고 산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도 사실관계도 같았는데 1심과 2심의 판단을 가른 결정적 차이 뭐였습니까?
11: 네, 항소심 재판부는 산모 권모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권 씨가 자신이 받는 수술을 어떻게 인식했느냐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권 씨는 수술 전에 브로커를 통해서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를 의료진의 정당한 의학적 설명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즉 권 씨 입장에서는 태아를 사산시키는 임신 중지로 알았을 뿐 모체 밖으로 살아서 나온 아기를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살해할 것이라는 점까지 알거나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항소심의 핵심 판단입니다.
6: 산모가 수술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했다는 사실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술 이후의 행동도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11: 네,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고인의 내면적 의사나 고의성은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만약 산모가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살해한다는 불법적 사실을 알았거나 공모했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유튜브 채널에 수술 후기를 올리는 기이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사산되는 중절 수술로 인식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무죄 판단의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된 셈입니다.
6: 자, 그러면은 이제 의료진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살인죄가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형량은 좀 줄었는데 병원장과 집도의 사이에도 형량 차이가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달랐던 거죠?
11: 네, 의료진의 경우에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가 생존해 있었음에도 봉투에 넣어서 냉동고에 보관하고 숨지게 할 만큼 직접적인 살인 행위가 명백히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장과 집도의 사이에는 형량 차이가 있었죠. 병원장은 브로커를 통해 다수의 임신 중지 환자를 유치했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을 들어서 징역 4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요. 그에 비해서 집도의는 병원장의 부탁으로 수술을 집도했을 뿐 직접적인 살해 및 사체 유치 과정에는 깊이 가담하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영역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서 형을 다소 감경해 주었습니다.
6: 의료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법적으로 적정했다 보십니까? 형이 확정되면 이들의 의사 면허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11: 우선 의사 면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대로 실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해당 의료진의 의사 면허는 당연히 취소되고 일정 기간 면허 재교부도 제한받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영역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참작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세상에 정상적으로 태어난 어린 생명을 인위적으로 살해한 사실도 분명하기 때문에 행위 자체는 명백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살인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적정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6: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 가운데 눈길이 갔던 게 이 병원장이요. 약 2년 동안 브로커를 통해 500명이 넘는 환자를 소개받았고 그 중에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거절당한 여성들도 적지 않았다 알려졌거든요. 비용도 이번 사건 보니까 1,000만 원 요구받았다가 결국 900만 원 내고 수술을 받았다 알려졌는데 제도권 안에서 도움받을 곳을 찾지 못한 여성들이 결국 브로커와 고액의 돈을 내고 수술을 받는 구조 지금도 현재 진행형 아닌가요?
11: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임신 중지인지 또 어떤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식 의료기관에서는 형사처벌이나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임신 중지 진료 자체를 전면 거부하게 되고 사각지대에 놓인 임산부들은 결국 인터넷이나 브로커를 통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거액을 주고 위험 천만 원 음성적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맞습니다. 사실 기존 형법 체계에 맞춰서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이 운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모자보건법은 아직 존치 중이에요 그대로.
11: 네.
6: 여기에는 뭐 장애나 전염병, 뭐 간간이나 근친상간, 뭐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의학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낙태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 법이 아직 살아 있는 이상은 의료진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11: 그렇습니다.
6: 결국 이거는 그저 한 산모의 유무죄 사건만이 아니라 제도가 더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헌재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게 2019년이에요. 심지어 유예 기간도 줬고요. 2020년 말까지. 근데 지금이 2026년이란 말이에요. 애초에 국회가 제대로 일을 했으면 이 사건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입법 공백으로 구체적인 피해와 혼란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정부나 국회 뭐 어떤 배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 이런 건 없겠습니까?
11: 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국회의 명백한 입법 태만이자 직무유기라는 그런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의 입법 부작위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승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들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원 판결문에서조차 국회의 입법 개선 방치로 사법적 혼선과 입법 진공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공식 지적할 만큼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방기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6: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려지고 후속 입법 안 된 사례가 사실 이거 하나만도 아니거든요. 별도의 견제 장치라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지 싶은데 다른 나라도 이래요. 방법이 없겠습니까?
11: 네, 뭐 독일이나 또는 다른 해외 주요국들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 대체 입법을 완료하도록 엄격한 절차를 두고 임신 주수별 기준과 상담 의무화 시스템을 법제화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되어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연대해서 국회의 입법 부작위를 강하게 감시하고 주의를 주는 실질적인 제동 자체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본다고 봅니다.
6: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니켈백의 How You Remind M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9도까지 오르면서 뜨거운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도권에 이어 강원 내륙과 전주, 광주 지역에도 새롭게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쪽 지역은 내일까지도 39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행히 주말부터는 동풍이 다소 약해지면서 기온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요즘 온열 질환자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인데요. 건강하신 분들도 이 정도 더위엔 쉽게 지칠 수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조금씩 늘고 있지만 돌발 구간도 좀 많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따라 서울 가는 길 서종 부근 1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나서 설악에서 서종까지 4km 구간 쭉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더디고 목포 쪽으로는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태계원 부근, 상일 부근 모두 판교 쪽으로

0: 각각 고장차가 있고요. 장수에서 서운분기점, 일산에서 판교 나오는 길은 차량이 많아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더딥니다. 와이텐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4: 폭염의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가운데 채소 작황도 나빠져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5: 네, 또 충남 서해안 양식장에서는 고수온으로 어류 폐사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충남도는 어류 긴급 방류와 산소 공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 현장에 YTN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4: 네, 먼저 서울 영천시장의 박기현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지금 전통시장 많이 덥습니까?
6: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서울에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이곳 역시 펄펄 끓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외부 기온이 33도 정도인데요. 이곳 내부 기온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35.6도, 그러니까 1도 이상 이곳 내부가 더 덥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그늘막이 있기는 하지만 이곳에는 기름에 튀기고 전을 굽는 등 식당들이 위치해 있어서 더 뜨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역시 땀이 비오듯이 흘리면서도 차가운 음료와 선풍기로 겨우 버텨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더위 때문에 이곳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는 겁니다. 오전에는 그나마 조금씩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후부터는 시장 안에 있는 마트를 제외하고는 손님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곳 매장의 3분의 1 정도는 아예 문을 닫고 휴가 기간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7: 시장은 아예 없어요. 아침에만 잠깐 필요한 거 살려고 좀 마트 쪽 여기 있으니까 오지. 낮에는 한산하고.
6: 상인들은 또 음식이나 식재료가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생선 가게는 얼음을 2배 가까이 더 사용해가면서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꽈배기나 떡 같은 제조식품 역시 평소보다 최대한 늦게 만들어내고 당일 판매 원칙을 강화했습니다.
5: 네, 그리고 더위 때문에 작황이 나빠진 채소 가격도 급격히 오르고 있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채소 가격 역시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더위에 약한 잎채소류 가격 추이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잎채소인 시금치 100g 가격은 1,796원으로 한 달 만에 2배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이와 열무, 얼갈이 배추 가격도 지난달보다 50% 넘게 올랐습니다. 상추와 배추 가격도 10% 넘게 급등했는데요. 농산물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면 광합성이 저하되고 생육이 부진해지는 고온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출하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공급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인터뷰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8: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근데 뭐 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지 뭐. 특히 과일값. 그리고 뭐 쌀 뭐 이런 거 다 올랐어요. 안 오른 게 어딨어요. 월급 빼고 다 올랐어.
6: 다만 아직 지난해와 비교해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폭염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는 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닐하우스 역시 냉방 비용이 뛰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설상가상으로 영남 지역에 극심한 가뭄까지 겹쳤고 이상고온으로 배와 사과 등 주요 과일 성장이 지연되고 있어서 하반기 식탁 물가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4: 네, 이번에는 충남 서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안 구매항에 오승훈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앞바다에는 우럭 양식장

0: 현장이 있습니다. 오후 1시를 넘어서면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굉장히 더운데요. 바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연일 해수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양식장 어민들에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가로림만과 천수만 등 이곳 충남 서해안 일대에는 지난 3일부터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고수온 경보는 바닷물 온도가 28도 이상 4일 넘게 이어질 때 발령되는 가장 높은 단계의 특보입니다. 이에 따라 양식장 물고기들도 이 뜨거운 바닷물을 이겨내지 못하고 폐사하고 있습니다. 연안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배를 뒤집은 채 죽은 물고기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물고기들까지 집단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뜰 채로 계속 건져보지만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에서 고수온 피해를 본 양식장은 9곳으로 폐사한 물고기 수는 약 16만 마리 수준입니다. 2년 전 충남 서해안 일대에는 물고기 824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약 97억 원 규모의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요. 현장에서 만난 양식장 어민의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 갑작스레 이제 고수온이 되다 보니까 고기들이 적응할 시간조차도 없이 이제 놓여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피해로 이게 폐사가 돼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사실 이제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폐사가 더 많이 있습니다.
0: 충남도는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양식장을 대상으로 긴급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또 예산 35억여 원을 투입해 액화산소 공급장치와 또 가두리금을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과 면역증강제 지급도 결정했습니다. 또 피해 발생 시에는 지자체와 수협, 수산자원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고수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2: 네, 지금까지 폭염으로 인한 전통시장과 양식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박기환, 오승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3: 네, 폭염 대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정부는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히 온열 질환자 급증 등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 대응을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등에 요청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4: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하루 200명에 육박하고 있죠.
4: 네, 오전 9시 기준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요, 사망자 1명을 포함해서 모두 198명입니다. 전날에 하루 발생으로는 가장 많았다고 했는데 그때 186명이었으니까요, 12명이 더 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온열 질환자는 이제 2,441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축과 양식장 등 재산 피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돼지와 닭 등 가축 5만 6천여 마리가 무더위에 폐사했고요. 양식어류 8만 8천여 마리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재산 피해는 이제 가축은 68만 마리를 훌쩍 넘었고요. 양식어류 피해 역시 5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적 통계를 보면 온열 질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0명 가까이 적다고는 하지만 추위만 집중해서 보면 하루 발생 환자는 무려 158명이나 많고요. 누적 사망자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을 넘어선 상황이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걱정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대본은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겐 최고 수준의 대응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또 민방위 사이렌 장비를 활용해서 상황을 전파하거나 이웃과 가족에게 안부 전화기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뿐 아니라 이제는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 역시 수시 점검 대상이고요. 소방과 경찰 등 서로 관련 있는 기관끼리는 협업체계에 부족함이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재난위기경보 최고 수준에서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있고요. 전국 16개 시도 4천여 명이 폭염 대응 비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3: 전북 김제에서 전동 카트를 타고 가다 넘어진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김제 경찰서와 전북 소방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37분쯤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 카트 아래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80대 남성은 이미

0: 숨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사망자의 체온은 42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오늘 아침 9시 반쯤 경기 성남시 백현동에 있는 아파트 1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세대를 포함해 주민 41명이 자력으로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재난 수준의 폭염과 가뭄 대처 상황을 점검하는 범정부 차원 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했습니다.
1: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회의 내용 전해주시죠.
2: 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가 오늘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관련 대책 회의를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의는 강훈식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참모는 물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정은경 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각 지방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폭염이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 만큼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은 더 세심히 살피고 냉방시설 이용이 힘든 이들은 직접 찾아가 안부를 확인토록 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 작업 중지나 휴식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야외 작업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도 지시했습니다. 가축이나 양식 어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전력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뭄이 심해지고 있다며 양수 장비 등을 적극 가동해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도서 상간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비상급수 같은 단기 조치 외에 대체 수원 개발 등 중장기 대책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폭염과 가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도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1: 역대급 더위를 기록한 부산, 양산과 강릉 등 동해안 지역에 단비가 아닌 극한 호우가 예고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을 향하는 13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동풍이 점차 강해져 이번 주말과 휴일에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 호우특보 수준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모레 강원 동해안에는 최고 120mm에 달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 경북 동해안에는 20에서 60mm까지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0: 가을 문턱에 들어선다는 절기 입추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40도 안팎의 폭염은 기세가 여전합니다.
1: 여기에 태풍도 여러 개가 동시에 생겨나면서 변수도 커지고 있는데요. 김민경 기상재난전문기자와 날씨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자, 내일이면 입추, 가을의 시작인 절기인데 지금 같은 폭염이라면은 입추 매직은 기대할 수가 없겠네요.
3: 맞습니다. 입추는 절기상의 가을이지 날씨까지 가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입추는 보통 8월 7일이나 8일로 계절적으로도 한여름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실제 최근 30년간 서울의 입추 당일 최고 기온을 보면 대부분 30도를 웃돌았고요. 30도를 밑돈 해는 8차례뿐이었습니다. 입추에 가장 더웠던 해는 2018년으로 서울 최고 기온이 35.9도였는데요. 올해는 내일 서울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것 로 예보돼서 최근 10년 입추 가운데 가장 뜨거운 하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1: 네. 자, 이번 더위가 정말 유독 오래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날씨 얘기하면서 이번에 이중열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오래 가는 겁니까?
3: 네, 먼저 북태평양 고기압은 지금이 계절적으로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여기에 티베트 고기압도 견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대체로 붉은 가운데 유독 이렇게 검붉게 달아오른 곳이 있습니다. 예. 이곳이 바로 티베트 고원인데요. 이 티베트 고원이 강한 햇볕을 받으면서 기온이 오르게 되면 이 상층에 티베트 고기압도 이렇게 강하게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까지 덮게 되는 건데요. 이처럼 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

0: 있습니다.
1: 예.
0: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사에 의한 열축적이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도쿄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고요. 대만과 중국 남부 같은 경우에도 구름이 발생하면서 일사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서울보다 기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이제 요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이 열돔 때문인 겁니까?
0: 맞습니다. 이 비가 내리려면 공기가 위로 활발하게 올라가면서 비구름이 크게 발달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두 고기압이 대기 전체를 덮으면서 공기를 계속 아래로 누르고 있어서 비구름이 오래 발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그제와 어제는 상층에서 내리누르던 힘이 다소 약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소나기 구름이 발달했는데요. 충남 아산과 전남 영광에는 한때 호우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하게 쏟아졌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높게 쏟아오는 뭉게구름이 퇴근길에 노을에 붉게 물들여서 유난히 눈을 띄었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그런 소나기 구름이었습니다.
2: 네.
0: 하지만 이런 비는 굵직적으로 짧게 지나가는 소나기여서 폭염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 예. 자, 김민경 기자가 직접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기온을 관측을 해봤다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0: 네, 기상청의 기상 관측 차량을 타고 이 서울 곳곳을 돌면서 지면 온도를 관측해봤습니다. 이 광화문 광장은 살수차가 계속해서 물을 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면 온도가 50도 가까이 찍혔고요. 이 반대로 나무가 많은 남산 산책로는 33.6도로 거의 20도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또 한강 위는 어떨지 한남대교로 이동을 해보니까 이 지면 온도는 51도가 찍혔었고요. 이동 중에 일부 도로에서는 6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틀 연속 39도를 기록한 구로구 온수동도 찾았었는데요. 인상적이었던 건 이 초등학교 안에 공식 기상 관측 장비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찾았을 때는 오후 4시가 넘은 시각이라 기온은 다소 내려갔지만 이 지면 온도는 여전히 50도에 가까워서 한낮 열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1: 네. 자, 남부 지역은 가뭄이 갈수록 좀 심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급기야 산불 진화 차량까지 농업용수 공급에 나서기도 했다고요?
0: 네, 이 산불을 끄던 진화 차량이 이번에는 메마른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밀양 무안면과 초동면 일대 논과 밭에 산불 진화 차량 22대가 투입돼서 500톤가량의 농업용수를 긴급 공급했는데요. 이 밀양을 포함한 경남은 이미 심한 가뭄 단계에 들어섰고 영남뿐 아니라 호남과 일부 수도권까지도 가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강댐과 군위댐, 보현산댐 같은 주요 댐의 저수율도 30%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2: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더위가 더할 수밖에 없는 게 태풍 돌핀의 영향도 있잖아요. 그런데 14호, 15호 태풍도 지금 생겨났죠?
0: 맞습니다. 화면 다시 보실까요? 네. 지금은 13호 태풍 돌핀과 15호 태풍 찬홈이 동시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14호 태풍 구자라는 오늘 오전 9시에 필리핀 부근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를 했고요. 15호 태풍 찬홈은 이렇게 일본을 향할 걸로 보여서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않겠습니다. 예의주시해야 할 것은 이 13호 태풍 돌핀인데요. 한때 최고 등급인 강도 5의 초강력 태풍까지 발달했다가 지금은 강도 3으로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풍 돌핀이 중국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그러면 태풍이 좀 가까이 올수록 우리 폭염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오해인데요.
1: 예.
0: 화면 다시 보실까요? 한 수치 모델의 토요일 태풍 예상 위치인데요. 이렇게 태풍이 반시계 방향을 돌면서 동풍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동풍이 먼저 닿는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 예보가 들어있기도 한데요. 기온도 서쪽보다는 다소 낮겠습니다. 반대로 이 공기가 산을 넘어서 이렇게 동풍이 불게 되면 공기가 산을 넘어서 이렇게 서쪽으로 들어오면서 기온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기상청 예보에서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 39도까지 오르겠지만 강릉과 동해, 삼척 등 동해안은 32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이후 태풍이 중국 쪽으로 멀어지는 주말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점차 약해지면서 이 서울 기온도 36도로 내려가서 극한 폭염은 조금 누그러질 걸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2: 예. 13호 돌핀의 그 진로가 상당히 이제 유동적이었는데 일단 중국 쪽으로 가는 걸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0: 네, 다시 한번 화면 보실까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0: 모두 태풍이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변수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더 가까이 지나가느냐인데요. 이렇게 예상보다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 더 붙어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제주와 남해안은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고 예비특보가 내려진 곳들도 있습니다. 이후 중국에 상륙한 뒤에 비구름의 이동 경로는 모델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우리나라 예보 모델 킴 같은 경우에는 10일쯤에 이 태풍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간 뒤에 14일쯤 남은 비구름이 중국 동부 연안을 따라 북상하고 이렇게 16일쯤에는 일부 비구름이 이렇게 서해까지도 접근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모델은 9일쯤에 이렇게 상하이 부근을 들어간 뒤에 이 내륙으로 비구름이 이동하고 나서 이 후면 일부가 이렇게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 영향을 주는 걸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독일 모델 같은 경우 역시 중국 남쪽에 태풍이 상륙한 뒤에 이 13일쯤에는 이 비구름대가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일주일 안팎의 뒤를 냈다본 예측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만큼 이 태풍의 진로는 물론 이후 비구름의 움직임까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1: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비 소식 기다리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동해안에 주말에 호우가 좀 예상된다고요?
0: 맞습니다. 이 태풍이 우리나라 동쪽으로 동풍을 더 강하게 불어넣으면서 동해안에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동풍이 수온이 27도 안팎으로 높은 동해를 지나면서 이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게 되는데요. 이 공기가 태백산맥에 부딪히게 되면서 비구름이 크게 발달해 이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주말에 강한 비를 뿌릴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주말에 동해안과 산간에는 120mm, 경북 동해안에도 많게는 60mm의 비를 예보했는데요. 특히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 비는 강도가 약해지거나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면서 토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오늘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재소환했습니다.
1: 네, 또 부실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위원은 구속적 부심을 청구해 조금 뒤 심문이 진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원희룡 전 장관 조사가 진행 중인 겁니까?
3: 네, 종합특검은 오전 10시부터 원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9시간 동안 진행된 첫 조사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원전 장관은 오늘 조사에 앞서 특검의 수사가 위법하다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 뭐 선관이나 특검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5: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4: 지금 특검의 수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정면으로 무시한 위법입니다.
3: 원전 장관은 지난 2023년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씨 일가 땅 인근으로 변경돼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적법한 심의 절차 없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전 장관 측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절차를 중단했을 뿐이란 입장인데요. 지난달 원전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특검은 최근 브리핑에서 애초 약속과 달리 원전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지난주 예정됐던 포렌식이 불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비밀번호를 해제했다며 정보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은 구속적 부심을 청구했죠.
3: 네, 조금 뒤인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유 의원의 구속적 부심 심문이 진행됩니다.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축소, 은폐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관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공사비 집행 등을 두고 여러 의혹이 불거져 결국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후 특검 측 구속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유 감...

0: 감사위원회 구속기한은 이틀 뒤인 오는 8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은 오늘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고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유 의원을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특검이 한동훈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요?
0: 네, 종합특검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전화와 문자로 여러 차례 한 의원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려 했지만 응답이 없자 어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오후에 열린 당정대 회의에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을 상대로 회의 참석 경위와 논의 내용, 이후 열린 안과회동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인데, 한 의원은 SNS를 통해 자신은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특검의 정치 수사를 도울 생각이 없다며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2: 아동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용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와 다른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3: 아동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준 전 청주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15일 시의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한지 22일 만입니다. 검찰에 이송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4: 혐의 인정하세요? 추가 피해자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 혐의 인정하세요?
3: 최전 의원은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24년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한 영상을 보여주거나 친구를 데리고 와달라는 제안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와 다른 추가 피해자도 확인됐습니다. 최전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교복 차림의 여성 사진을 발견했고, 경찰은 이 여성이 미성년자인 추가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또 다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록을 검찰에 추가로 넘길 예정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고 혐의 입증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2: 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낸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2: 자, 먼저 이재룡 씨와 관련된 사건 짚어볼 텐데 경찰 소환 조사 당시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5: 먼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6: 배우
5: 많은
6: 이재룡입니다.
5: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경찰 조사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있을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 경찰 조사에서 혐의, 운전 전 혐의는 인정하셨나요?
5: 그거는 이미 오래전에 그날 바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7: 가드레일 들이받고서도 계속 운전하신 이유는 뭐예요?
5: 그거는 그걸 그렇게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이게 지난 3월 일이어서 어렴풋하게 이제 좀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지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8: 이재룡 씨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경 서울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냅니다. 그런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고 이후에
6: 박성배
8: 한 자택에
6: 변호사입니다.
8: 차량을 주차한 이후 또 다른 술자리에서 술을 마십니다. 그 이후 3시간 뒤 경찰로부터 지인 집에서 검거되게 되는데 경찰은 당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토대로 면허 정지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술탁 의혹도 강하게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1: 예.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라고 이제 경찰이 봤고 또 음주운전 혐의도 검찰에 함께 송치를 했단 말이죠. 근데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하는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해서 보신 것처럼 이재룡 씨가 스스로 음주운전을 시인을 했는데도 불기소 처분이 된 겁니까?
2: 피고인의 자백 하나만 가지고는 이걸 유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고 자백의 부강법칙이라고 해서 그걸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지만이 결국에는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본인이 인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려면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수준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되고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검거를 했을 때 바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을 때는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술을 마신 양들과 체내 흡수율 그리고 이 사람의 키, 몸무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였는지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이 산식을 통해서 역산해서 추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때 뭐 체내 흡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로 적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준의 유의미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룡 씨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신 양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 대입을 해보더라도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수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자체가 운전할 때 얼마였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입증 근거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 죄는 적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6: 예. 그러니까 본인은 인정을 했지만 그 이외에 이걸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이재룡 씨를 사고 후에 미조치 그리고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8: 일단 사고 미조치는 당사자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음주 측정 방해 혐의도 적용되었는데 이 음주 측정 방해 혐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는 자가 운전 후에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라는 점을 입증해내기가 쉽지 않은데 전후 사정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진술에 비춰볼 때 이 음주 측정 방해 혐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기소를 한 것입니다. 사실 실무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음주운전은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이후 늦은 시간에 적발되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 흡수율을 적용해야 하고 그 이후 특히 추가 술을 마신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 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를 대비해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법률이 음주 측정 방해 혐의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 방해 혐의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송치했지만 네.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 시에 음주운전은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음주 측정 방해 혐의만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고 미조치 외에도 음주 측정 방해 혐의가 법정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등인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음주 측정은 처벌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0.03% 이상, 0.08% 이상, 그리고 0.2% 이상으로 나누어서 법정형을 달리 규정해 두고 있는데 음주 측정 방해 혐의는 이 음주 운전 법정형 중에서 0.08과 0.2 사이, 즉 상당량의 음주를 했음을 전제로 한 법정형과 맞먹는 수준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 측정 방해 혐의가 적용되게 되면 음주 운전을 인증해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고 미조치와 관련해서 중앙분리대를 상당수 들이받았고 사고 이후 속도를 높여서 도주한 정황까지 더해진다면 단순 벌금형이 그칠 것인지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사안입니다.
1: 예. 지난 3월에 이재룡 씨와 관련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는 음주 관련 무리가 이재룡 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미 한 20여 년 전에 과거에 한 두 차례 정도 음주 관련 무리가 있었는데 그러면 같은 이유였기 때문에 이번에 사건에 대해서 가중 처벌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8: 앞서 이재룡 씨는 지난 2003년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 취소를 당한 바가 있고 예. 2019년에는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파손한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재룡 씨가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이와 같은 일을 자행했다면 그 법정형 자체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면 상당한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재판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을 가볍게 볼 것까지는 않습니다. 예. 통상의 사안이었다면 검찰이 구약식이라고 해서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에 처하는 사안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공판을 단행했습니다. 단순 벌금형에 그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이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음주와 관련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었고 오래전 일이지만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채무 손괴 혐의도 존재하고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고 당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부분, 즉 여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속도를 높여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고 현장을 도주한 혐의라든가 입증이 되지 않았다 뿐이지 음주운전이 상당히 의심되는 정황까지 더해진다면 적절한 재물손괴와 관련된 배상이 전제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도 크게 점쳐집니다.
2: 예, 결국은 지금 이런 말씀처럼 가중처벌은 실질적으로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음주 관련된 이런 무리가 세 번이나 이미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배우로서의 이미지에는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9: 사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에 상당히 관대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식은 이제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네네.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카메라 앞에서 너무도 당당하게 남자가 음주운전 좀 할 수 있지 뭐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이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용서가 없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뭐 대리운전을 이용을 한다든가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대체적인 수단이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본인 스스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공식적인 지금 가중 요소로 작용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양형에도 분명히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이분의 직업이 배우라는 측면에서 대중의 용서를 받기도 이제는 더 이상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술을 먹고 운전을 한다라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모습과 본인이 앞으로 맡게 될 캐릭터에 대한 겹치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시청자들도 더 이상 배우를 그 캐릭터의 역할에 몰입해서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 자, 이번엔 또 다른 배우 관련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황정민 씨인데요. 얼마 전에 또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이번 사안이 더 주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사생활과 관련해서 스토킹 범죄다 아니면 서로 간에 교감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황정민 씨가 상대 여성에게 먼저 60여 차례 전화를 걸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8: 배우 황정민 씨와 여성 A 씨 사이에는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예. 그 과정에서 A 씨와 황정민 씨 측에 언론을 통한 폭로와 해명도 반복되고 있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A 씨 제보에 따른 언론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77차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 부분 스토킹 범죄, 즉 스토킹 범죄로 고소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62건은 황정민 씨가 먼저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황정민 씨가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고 특정한 기간 안에서도 양측의 통화 기록이 존재하고 먼저 황정민 씨가 전화를 건 이상 이 자체가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만 A씨 측이 제보한 통화 기록 내역에 따르면 일정 부분 의문이 제기되고 다만 이에 대해서 황정민 씨 측은 스토킹을 끊어내기 위해서 어르고 달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 공방은 폭로자 A씨의 정식재판 청구에 따른 법원 재판 단계에서도 증거로 현출되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2: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양쪽이 서로 통화를 한 것은 남아있고 증거로 남아있고 그리고 또 양쪽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내용이 통화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좀 대치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9: 그렇습니다. 뭐 통화를 왜 황정민 씨가 먼저 했느냐에 대해서 황정민 씨가 쪽에서 해명하는 내용의 보도도 나왔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 A 씨가 밤 시간, 늦은 시간, 새벽 시간 이럴 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아기를 재울 시간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황정민 씨로서는 너무나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답장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가 오는 것에 대해서 그만하라는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다음날 전화를 걸어서 아기 재우고 있는데 그렇게 밤늦게 하는 것 너무 부적절한 것 같다. 밤늦게 문자메시지 하지 말아달라.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A씨가 셀카를 보내달라 뭐 이런 얘기도 네. 해서 사실은 황정민 배우가 나한테 이런 셀카까지 보내는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쌍방 상호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황정민 배우 측에서는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또 보도로 나왔냐 하면요. 이 A씨 측에서 제발 셀카 한 장만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배우니까 자신을 좋아하는 팬에게 셀카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안 보내줄 수는 없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시사회에 오면 같이 찍자라고 하면 나는 직접 찍은 셀카를 받고 싶은 거지 그런 사진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 하나 보내주면 1년 동안 행복하다는데 그걸 못 보내주냐라고 하면서 울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내줬다. 이런 앞뒤 상황을 다 해석을 해서 맥락까지 봐야지만이 이게 진짜 스토킹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양쪽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지금 이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이 바로 이제 황정민 씨가 직접 찍어서 보낸 셀카 사진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이 한 장을 받기 위해서 그 여성 측에서는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거라고 지금 황정민 씨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합의 관련 얘기도 서로 지금 다른 상황인데 A씨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황정민 씨 측에서 최종적으로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또 A씨 측이 반박을 했더라고요.
8: 황정민 씨 측은 상대방이 스토킹 범죄의 피의자인 만큼 예. 우리가 나서서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합의를 거절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반박이 이어지는 모양새인데 이에 대해서 A 씨 측은 황정민 씨 측이 먼저 합의하러 찾아왔지만 자기가 거절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양측이 실시간으로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통화 내역을 비롯한 양측의 반박,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에 비춰보면 황정민 씨가 오해 소지 있는 발언을 하고 관계를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A씨 측의 추가 반박과 내용에 대한 해석을 들어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입니다. 양측이 상당히 자주 통화를 이어왔고 특히 황정민 씨 측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면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인지를 두고 의문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의사에 반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며 연락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는데 스토킹 범죄로 고소한 기간 동안에도 양측이 지나치게 많은 연락을 주고받고 예. 먼저 나서서 연락을 했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통화 내용과 관련된 보도 내용에 비춰보면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 황정민 씨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거부하고 관계를 매듭짓기 위한 대화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네. 여기서 A씨 측의 이 내용과 관련된 추가 반박이 더해진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미 법원이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고 3개월의 잠정 처분을 두 차례 연장한 정황에 비춰본다면 정식판 청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으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예. 그런데 이 여성 측에서는 황정민 씨 측이 뭐 사업을 제안을 했었고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걸 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을 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인 거잖아요.
9: 그렇죠. 그게 바로 내가 연락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사업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고 내가 쓴 소설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걸 요청하기 위해서 연락했다라고 처음에는 주장을 했지만 지금 전체적인 녹취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각자 조금씩 조금씩 조각조각 녹취를 공개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본인에게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유리한 부분을 짜집기한 녹취를 공개했을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고 하면 재판부의 판단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여성이 정산만을 위해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합리적인 수준과 방법으로 연락을 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 정산을 핑계로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77개 통화가 있다고 하니까 그 녹취를 다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한쪽에서 공개하고 있는 특정한 그 짜집 된 부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 앞뒤 맥락이라든가 전후 대화 내용 그리고 말할 때의 태도나 목소리 이런 것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의사에 반한 연락이 맞았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같이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건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어쨌든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고 자신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당한 이유와 배우와 특히 지금 황정민 배우가 주장하기로는 2024년 2월 이후에 스토킹 행위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여성은 2024년 2월 이후에도 황정민 배우가 훨씬 더 많이 먼저 연락했고 계속해서 뭐 다른 남자 만나고 있어라든가 좀 더 객관적으로 봐도 좀 가까운 사이라고 여겨질 법한 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 그런데 이 말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나 해석은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 녹취를 본 재판부의 판단이 가장 객관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양측의 공방에 따른 법적 판단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1일이었습니다. 닷새 전이죠. 충북 청주의 한 공원 놀이터에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유기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놀이터 기둥에다가 강아지를 묶어놓고 새 주인을 구합니다. 심지어는 그 뒤에 보니까 유기 중이다라는 이런 메모를 붙여놨다고 상당히 좀 황당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제가 닷새 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더위에 지금 강아지를 묶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 지난 1일 충북 청주의 한 공원 놀이터 그 기둥에 강아지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새 주인 구합니다. 유기 중이라는 메모도 붙여 놓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시 폭염 경보가 발령돼 충북 청주의 기온이 35도를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낮에 강아지를 놀이터 기둥에 묶어 놓은 상황이었는데 이 강아지가 짖으면서 주변 시민들이 이 강아지와 관련된 신고를 하면서 강아지가 구조는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30대 여성 견주가 이 강아지를 이와 같이 묶어두고 유기 중이라는 메모를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3: 근데 이 강아지가 태어난 지 1년이 채안된 치와와라고 하는데 사실 반려견은 사람보다 체온이 높아서 2도 정도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보다는 체온 조절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무더위에 저렇게 밖에 있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0: 제가 지금 딱 저렇게 생긴 장모치와 믹스 강아지를 기르고
1: 키우고
0: 있습니다.
1: 계세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보니까 우리 강아지 생각이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그런데 반려견들,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기초 체온 자체가 사람보다 조금 더
3: 높죠.
0: 높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들은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는 데다가 땀샘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체온을 조절하냐면 혀를 내밀어서 헤겟거리면서 체온을 조절하거나 발바닥으로 체온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사진에 보면은 놀이터 우레탄 바닥에 강아지를 그대로 묶어놓은 상황으로 보여요. 우레탄 바닥은 36도 이상 저렇게 고온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훨씬 더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은 강아지들 발바닥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서 저 시간대에는 산책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견주들끼리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묶어뒀으니 체온 조절이 어려운 강아지는 굉장히 덥고 힘들었을 겁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됐다면 자칫 목숨도 잃을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주민들의 신고로 비교적 빨리 발견됐기 때문에 건강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1: 그래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 견주가 나타나서 내가 견주다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본인이 이렇게 메모 유기 중이라는 메모를 명확하게 적어놨고 만약에 정말 이렇게 반려동물을 유기하다가 잡히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2: 일단 경찰은 이 30대 여성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단순히 이 조항만 적용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혹서기에 동물을 방치해 고통을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또 다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두 조항이 동시에 적용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 30대 여성은 이와 같은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아지를 묶어둠으로써 길을 잃지 않게 하였고 대낮에 방치함으로써 이 강아지가 짖어 사람들이 금방 인지에 부조하게 하였던 만큼 유기나 혹서기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이는 견주의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주장으로 보여지고 폭염경보가 발령된 35도가 넘는 기온, 사람이 손을 갖다 대면 뜨거울 정도의 기온에 강아지를 일시라도 방치해 둔것 자체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3: 자, 이 강아지가 지금 보호센터에 입소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좀 좋은 주인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한강 수영장에서 분홍색 여성 수영복을 입은 한 남성의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한 남성이 상의를 벗고 하의는 속옷만 입은 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상당히 또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좀 보여주시죠. 요즘에 사실 이게 라이더들에게는 자전거를 타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더워서 그런 건지 저렇게 이제 아래만 속옷을 입고 라이딩을 하는 모습이 저렇게 이제 촬영이 돼서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건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0: 너무 저렇게 한낮에 뜨거운 땡볕 아래서 자전거를 탄다는 것 자체가 건강상으로는 저는 좀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은 시간대가 아니

0: 아닌가, 네. 그런 기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물론 뭐 본인이 좋아서 타는 거니까 그걸 타지 말라고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네. 문제는 저렇게 상의를 탈의하고 사실상 속옷만 입고 자전거를 탄다는 것이 보는 사람의 눈살을 굉장히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하러 오는 길에 월드컵 대교에서 저도 비슷한 사람을 목격을 했습니다. 아, 네. 너무 놀랐어요. 저는 네. 실제로 본 게 처음이었는데 저분과는 다른 인물인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한낮에 자전거를 타면서 더우니까 상의를 많이 벗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사람도 지금 이 영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얘기로 따르면 블랙박스 제보만 벌써 서너 건 접수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한강 자전거길을 저 사람 굉장히 상의 탈의하고 많이 돌아다니는 분들 같은데 네. 누리꾼들도 뭐 민폐다, 왜 저런 행동하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의상을 좀 갖춰 입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패션에는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때에 맞는 그 매너와 예절이 있는 네. 법입니다. 저도 날씨 더우니까 오늘 같은 날 뭐 어깨 나오는 옷 입고 방송하고 싶지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방송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덥지만 자켓을 입고 방송을 하는 것처럼 저렇게 자전거를 타시는 분도 본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패션의 예절 같은 것들도 좀 지켜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 저희 법적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0: 사실 뭐 과다 노출이나 공연 음란죄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볼 수는 있겠지만 예. 사실상 처벌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여성의 상의 탈의와 남성의 상의 탈의는 다르게 받아들여지는가.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법원에서는 어떤 여성의 상의와 남성의 상의 탈의 여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든가 민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판례가 남성의 상의 탈의를 공연 음란죄나 과다 노출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취지의 판시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게 법적인 처벌 대상까지.
2: 최근에 남성이 하의 속옷만 입고 자전거를 타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이 확산하면서 누리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박성배,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1: 여러분의 미래를
0: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함께
0: 함께
1: 만들어 갑니다.
0: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쉽다 데이팩.
5: 하루 한번 데이팩. 참쉽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교통안전 1분 터.
9: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안 공기도 환기해 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0: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번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최근 고대 그리스 영웅 오디세우스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개봉하면서 원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고대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작품입니다. 호메로스가 실제 한 명의 시인이었는지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오랜 시간 구전되며 하나의 이름으로 전해진 것인지는 지금도 학계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 마지막 시기를 배경으로 영웅 아킬레우스의 분노와 화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가장 강한 영웅조차 명예와 감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선택과 한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이 끝난 뒤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키클롭스와의 대결, 세이렌의 유혹 등 다양한 모험이 등장하는데요. 힘보다 지혜와 기지를 활용하고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가족과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작품은 오늘날까지 문학과 철학, 영화와 게임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양 문학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웅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 이것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오랫동안 읽혀온 이유일 겁니다. 톡톡 뉴스 화상식, 오늘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이 올여름 들어 가장 뜨거운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은 현재 37.7도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은 39도, 전주와 광주 38도, 대전 37도, 대구는 36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 내륙과 전주, 광주 지역에도 폭염 중대 경보 가 내려졌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양산이나 모자로 볕 차단 꼼꼼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서울 방향으로 교통량 자체는 조금 줄었지만 설악 부근에는 고장차가 서게 됐고요. 2000 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설악에서 서종까지 꽤 길게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양양 방향으로는 동홍천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태계원 상일 서하남 부근 판교 방향으로 각각 돌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가시는 길에 참고하셔야겠고요. 소래터널에서 송내 나올 때 판교에서 일산 쪽 들어가는 길이 차량이 몰려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까지 더디고 양재 부근에는 고장차가 있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 간격 좁힙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4차로에 고장차 때문에 그 주변부로 조심하셔야겠고요.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 오늘 뭐 미쳤다.
3: 미쳤다.
4: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와, 와, 야.
6: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전통시장 상인들 그리고 야외 작업자 등 곳곳에서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2: 네, 그제도 하루에 200명에 가까운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환자도 2,400명이 넘었는데요. 폭염 상황 사회부 배민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자, 백 기자, 어제 이제 광장시장을 가서 계속 중계를 타는 모습 저희도 이제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직접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3: 네, 어제 제가 서울 광장시장에 직접 다녀와서 하루 종일 있었는데요. 네. 정말 더웠습니다. 이 시장에 지붕이 있긴 한데 이 강한 햇빛만 막아주는 정도고 바깥 열기를 충분히 막아주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장 곳곳에 이 조리하는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어제 오후 2시쯤에 바깥 온도가 35도 정도였는데 이 호두과자를 파는 노점상에 설치된 온도계를 보니 40도까지 온도가 치솟기도 했습니다. 예. 이 노점상이나 종일 불 앞에 있는 상인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대부분 노점상인들이 고령층이다 보니 폭염에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4: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사람들이 이제 못 이기니까 조금씩 이렇게 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침서부터 이제 한 며칠씩 쉬는 사람도 많아요.
2: 자, 이제 이 시장 상인들이 더위도 힘든데 더위 때문에 관광객들도 줄어서 더 힘들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이 광장시장 하면 빈대떡이나 육회 같은 네. 음식들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좋아하고 자주 방문하는 시장인데 이 평소라면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한낮에도 이 시장 내부를 다니는데 통행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광장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들은 올여름이 유독 덥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이 상인들은 무더위에 휴가철까지 겹치며 사람들 발길이 뜸해진 걸 부쩍 체감한다고 합니다. 이 폭염에 장사 부진까지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는 상인들은 어서 더위가 끝나기만을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1: 예, 더위가 어서 끝나길 바라는 사람들 또 있을 텐데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 간절하게 이걸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조금 전 저희 조경원 기자 보도도 나갔는데 예. 어제 사회부 조경원 기자가 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에 직접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작업은 오전 11시 정도까지 이어졌고요. 이 좁은 골목골목 쌓인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혹시라도 이 수거 차량이 잠시 정차하는 것조차 교통에 방해가 될까 봐 환경 관련들은 제대로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당시 취재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5: 골목으로는 이렇게 네. 들어와서 직접 하시는 이유가
6: 차가 못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3: 보셨다시피 조경 기자 역시 덩달아 같이 뛰어다니면서 취재를 예. 한 상황이고요. 이 환경관리원들은 안전모와 장갑을 착용한 채로 계속 이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작업이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충분히 휴식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네, 참 모두를 힘들게 하는 폭염인데 취재진이 직접 열화상 카메라로 서울 도심의 모습을 담아봤다고 하더라고요.
3: 맞습니다. 이제 어제 서울 낮에 최고 기온이 무려 39.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40도에 가까운 온도였는데요. 사회부 송수영 기자가 열화상 카메라를 들고 서울 곳곳을 살펴봤는데 직접 취재한 영상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서울타워 화면입니다. 왼쪽을 보면 파란 하늘인데요. 오른쪽을 보면 빨간색으로 온통 이렇게 도배가 돼 있습니다. 예. 건물들 형체를 좀 이렇게 구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빨간 모습이고요. 다음 광화문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 도로 노면이 특히 빨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장 달궈진 오후 2시쯤에는 노면 온도가 무려 60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 청계천 모습을 보면 또 이 대조가 아주 뚜렷한데요. 이 물과 하늘은 파란 모습이고 주변 빌딩들은 아주 새빨간 모습으로 이 뚜렷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이날 취재한 송수영 기자도 상당히 힘들었겠네요.
3: 맞습니다. 우리 서울 곳곳을 취재한 이 송수영 기자 역시 상당히 더위에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 특히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청계천까지 이렇게 40분가량 걸으면서 직상광선에 그대로 노출됐고 머리카락이 상당히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달궈졌을지 궁금해진 우리 송수영 기자가 두피 온도를 재봤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7: 양산을 쓰지 않고 뙤약볕에 있어봤습니다. 제 두피 온도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3: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더니 예. 오른쪽 상단에 46.1도가 나옵니다. 네. 이 보통 체온과 비교해도 한 10도 정도 더 높은 모습이었습니다.
2: 네, 정말 좀 고생했을 것 같고요. 그야말로 지금 찜통 더위가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는 상황이죠?
3: 맞습니다. 그제 기준으로 전국에 온열 질환자가 198명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한 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전날인 3일 202명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도 39명의 온열 질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올해 누적 환자는 2,441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도 21명으로 늘었습니다.
1: 예. 자, 이런 날씨다 보니까 야외에서 경기하는 프로 스포츠들도 비상이 걸렸죠?
3: 맞습니다. 어제와 오늘 프로야구 전체 경기가 취소가 된 상황인데요. 이 퇴근하고 야구 보는 즐거움이 없어져 아쉬운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폭염이 너무 심각해서 선수뿐 아니라 관객의 안전까지 위협되는 상황인 만큼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 그제 폭염 경보 속에 열린 SSG와 LG 경기에서 응원을 하던 20대 관중이 쓰러져서 응급 조치를 받는 등 25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KBO는 오늘 구단 단장과 선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폭염과 관련한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원래 야구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축구 역시 더위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프로축구 K리그도 내일과 모레 열리는 경기의 시작 시간을 기존 7시 반에서 8시로 30분가량 늦추기로 했습니다.
1: 예. 당분간 이런 찜통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배민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퀘어를 듣고 계십니다.

0: 전날 급등했던 코스피가 뉴욕 증시에서 미국 기술주의 하락 충격에 오늘은 급락 중입니다. 코스닥은 하락 출발했지만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류한웅 기자, 코스피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 중인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1: 6290선과 63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8% 내린 6479로 출발했는데 낙폭이 커지다 5%까지 확대됐습니다. 낙폭이 커지면서 6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전날 3.8%나 급등해 6600선 코앞까지 갔었는데 전날 급등을 되돌리는 조정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5일 연속 상승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기술주 약세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한 영향이 커 보입니다. 전날 강세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6에서 10%가량 급락 중입니다. 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고려아연 등 방산과 금융, 원자재 일부 종목은 강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3조 원 가까이 순매도 중이고 개인 홀로 순매수 중입니다. 최근 4일 연속 강세였던 코스닥 지수는 오늘 장중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소폭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0.3% 내린 797로 출발했는데 낙폭이 2% 이상 커지기도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 매수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엔화 약세 방어를 위해 시장에 개입했던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원화에 대해 변동성이 심하다고 언급한 후 원화 역시 강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웅입니다.
0: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불공정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축구협회를 상대로 첫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경찰이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0: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충남 천안시에 있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축구회관에 대해서도 오전 9시쯤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서울종로경찰서에서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뒤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반 규모와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지난 2024년 당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된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경찰이 그제는 홍전 감독에 대해 조사를 벌였죠.
0: 네, 경찰은 그제 홍명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에는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가운데 한명등 참고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한 시민단체는 축구협회가 홍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협회 전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다가 우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감독 선임 과정에 축구협회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홍전 감독에 대한 피의자 소환에 이어 축구협회 압수수색까지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코브라와 양쯔강악어 등 국제 멸종 위기종 200마리를 밀수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2: 이들은 세관에 걸리지 않도록 악어 입을 결박해 수화물로 보내는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3: 네, 검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외래 생물종을 밀수하고 유통한 혐의로 총책 A씨를 포함한 밀수조직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외래 생물종 200마리를 14회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재작년 8월까지 이렇게 밀수한 국제 멸종위기종 54마리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양쯔강악어, 검정 늑거북, 코브라 등 야생동물을 구매한 뒤 입을 결박하고 상자에 압박 포장해 수화물로 들여왔는데요. 이후 인터넷 파충류 카페에서 인형, 피규어 같은 은어를 사용해 광고하고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구매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야생동물들은 초등학교가 인접한 아파트와 고시원 등 인구 밀도가 높은 주택가에 유통돼 은밀하게 사육되거나 재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이번 사건이 검찰 보안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송치한 야생동물 밀수 사건을 보안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밀수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밀수 조직에 소속된 조직원의 단독 범행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범행 방식이 전문적인 점을 의심해 공범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압수수색을 통해 다른 이들의 범행 가담 사실을 파악했고, 과거 경찰에서 밀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총책 A씨가 다른 조직원의 거짓 자백으로 불송치됐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육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와 유통된 주택가 등에서 총 95마리를 압수해 국립생태원에 위탁했습니다. 최근 경기 여주와 양주에서 참악어와 뱀이 발견됐고, 대구 시외버스 화물칸에서는 대형 뱀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이 같은 현상이 밀수 조직의 불법 유통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환경청과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1: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용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최전 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1년여간 3차례에 걸쳐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최전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확인해 관련 범행에 대해서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2: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시속 165km로 도주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검거됐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새벽 1시 40분쯤 술을 마신 채로 익산시 마동에서 금마면까지 14k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도로를

0: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체 세 곳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방울토마토에 효소 처리 스테비아나 수크랄로스 등 식품 첨가물을 주입해 만들어 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이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 당분 등의 표현을 써서 온라인 쇼핑몰에 광고해 6억 2천 개를 판매했다고 전했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이란과 오만의 합의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란과 대화를 하고 있다며 합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중간선거를 석 달 앞두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감면 정책을 홍보하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예고했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나 이란과 오만과의 새 항로 합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여전히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란과 합의를 하고 싶다는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3: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합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선 그렇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화하고 있으니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이란은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미국이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온 건 맞지만 최근 어떤 협상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아라그치 장관이나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번 주말 중재국인 파키스탄이나 카타르를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수도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부상으로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고 지도자의 존재 자체가 이란을 이끄는 힘이라며 국민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합의가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후퇴이자 국제 규범과의 결별이 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4: 로이터는 이란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제권을 갖게 될 경우 결국 이란 전쟁의 결과로 역내 세력 균형이 이란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이런 가운데 이란과 오만이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한 60일짜리 임시 합의안 초안을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양국은 이란 수역을 진입 항로로 오만 수역을 진출 항로로 각각 신설하는 핵심 방안에 동의하고 이를 미국 등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해협을 통행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권과 수수료 부과 여부를 두고 관련국 간 이견이 여전히 팽배한 상황입니다. 이란은 보안과 수색 구조 비용 충당 명목으로 화물가에게 최대 7%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수수료 부과 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0: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거리 곳곳에 있는 상점에서는 손님들을 끌어들이려고 문을 연채 냉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전력 낭비가 우려되지만 지난 10년 동안 관련 단속은 없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2: 네, 서울 명동 거리입니다.
1: 네, 명동은 거리에 문을 연채 운영하는 가게들이 많습니까?
2: 네, 오늘 오전부터 홍대와 명동 같은 번화가를 둘러봤는데 더운 날씨에 문을 연채 운영하는 상점을 곳곳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 명동 거리는 1층에 밀집된 상점 대다수가 문을 열어도 거리를 걷기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주로 옷가게와 화장품 매장의 문이 열려 있었는데 직원들은 가게 문을 열어둬야 손님들이 잘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3: 문을 닫으면 손님들이 안 올 겁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문을 열어둬야 합니다. 명동 매장 직원입니다.
0: 그런데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불법인 건가요?
2: 네, 이른바 개문 냉방이 불법은 아닙니다. 냉방 기기를 튼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한다고 해도 단속에 나서거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4: 15개월 정도 됐는데 단속을 이 거리에서

0: 전에도 문제가 없어요.
1: 네, 10년 전까지만 해도 개문 영업은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에 따라 150만 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을 마지막으로 이 같은 공고는 다시 내려진 적이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공고는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보다는 캠페인 등을 통한 에너지 인식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기후에너지부의 공고가 없으면 단속할 근거도 마땅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불법은 아니지만 전력 낭비가 우려되는 만큼 상점들이 자발적으로 개문 냉방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 명동 거리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2: 네, 오늘 서울은 어제에 이어 또 최고 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내일까지는 40도에 달하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3: 중국을 향하는 태풍에서 동풍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까지는 극한 더위가 계속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엔 산맥 동쪽 지방으로 게릴라성 호우가 예보되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극한 더위가 오늘과 내일 절정일 것 같다고요?
4: 기상청이 오늘 오전 실시한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에 대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태풍이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강한 동풍이 유입되고 있어서 산맥을 넘은 뜨거운 바람이 앞으로 이틀 정도 서쪽 지방에 영향을 줄 걸로 내다본 건데요. 이 때문에 오늘 오전에 폭염 중대경보 지역을 수도권에서 횡성과 춘천 등 강원 영서와 전주와 광주 등 호남 일부로 더 확대했고 낮 기온도 서울 기준 내일까지 39도를 예보한 상황입니다. 현재 기온이 조금 전 서울이 36.9도에서 지금 방금 37도를 웃돌았는데요. 지난 3일 이후에 나흘 연속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특히 구로구 온수동 지역도 39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절기 입추입니다. 서울 등 내륙의 낮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중대 경보 수준의 더위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2: 이렇게 더위가 이어지다 보니 단비가 절실한데 그런데 더위가 심했던 지역에 오히려 호우가 예보됐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태풍 돌핀은 중국을 향하지만 동풍이 강해지면서 주말과 휴일 사이에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그리고 경남 동부 내륙까지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문제는 단비가 아닌 호우라는 점인데요. 기상청은 오늘 브리핑에서 토요일 하루 동해안과 산간 지방에 최고 120mm 그리고 경북 동해안으로도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더위가 심했던 부산과 양산 등 경남 동부 내륙도 휴일인 일요일에 다소 강한 비가 확대해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13호 태풍 돌핀이 다음 주 초반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태풍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남쪽 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지고 해안가로는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질 수 있다면서 휴가철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2: 폭염으로 파종까지 늦춘 제주 당근 농가가 이번에는 가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3: 네, 제주 당근은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가뭄이 길어지면 당근값 폭등, 이른바 당근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당근 파종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농민들은 한 해 농사에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폭염과 가뭄 탓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6: 당근은 저희 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가 아니면 파종 시기를 놓치는 때여서 어쩔 수 없이 수분이 없어도 파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5: 파종을 마친 밭도 이미 바싹 메말랐습니다. 스프링클러를 틀어 물을 대고 있지만 메마른 땅을 적시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농민들은 이제 태풍이라도 와서 비를 충분히 뿌려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7: 지금 딱 적긴 뒤, 지금 태풍 와 그러니 진짜 비 와주면 정말 고마운 거죠.
5: 올해 제주 장마는 평년보다 열흘 넘게 짧았고 강수량도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물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근은 더운 날씨에 물을 주면 썩을 수 있어 파종 이후 닷새 정도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당근 파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물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번 주 심은 씨앗들은 다음 주부터 물이 절실합니다. 그때까지 비가 오지 않거나 물이 부족하면 싹을 틔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충분한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다음 주부터 물 부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농업용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0: 종합상황실 1단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8: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0: 물병이라든지 양수기를 필요한 농가들에게 대여를 하고 있고
5: 제주 당근은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큽니다. 특히 다른 지역 채소가 귀한 겨울철에 주로 출하되는 만큼 가뭄 피해가 커지면 농가를 넘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2: 가을에 접어든다는 입추를 하루 앞두고도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3: 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더위 상황,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9: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지금 서울의 낮 기온이 37.1도, 2시 50분 기준입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뭐 구로구와 노원구는 38.9도, 거의 39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 별로 반갑지 않은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까지 이렇게 계속 폭염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서울이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9: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서울에는 관측소가 굉장히 많고 그중에서 이제 종로가 대표 관측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종로에서 최고 기록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8년에 39.6도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제 36.9도까지 올라갔고 오늘은 현재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2시 51분 자료에서는 37.3도까지 올라가고요.
2: 아, 계속 오르는군요.
9: 예,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38도 선까지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내일까지는 계속 온도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40도가 넘는다 안 넘는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거기에 거의 육박하는 온도까지는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종로구 이외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곳에 이제 AWS가 설치가 돼 있는데 어제 노원이 39.2도까지 올라갔고 구로는 이미 39도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그래서 지점별로는 40도를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 네, 자 서울까지도 40도에 육박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경남 양산 같은 경우는 지난 2일에 기상관측일에 가장 높은 42.5도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남 지역 폭염, 지금은 좀 다소 누그러진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9: 예, 그렇습니다. 뭐 물론 여전히 덥기는 하지만 최고 온도가 35도, 36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바람의 방향이 남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영동이나 영남 지역이 아주 더웠던 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예.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아시아 주요 도시 중에 가장 더운 도시가 서울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타이베이라든지 뭐 도쿄가 상당히 더워서 여름에는 여행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온도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9: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현재 지금 기준으로 보면 도쿄나 타이베이 같은 곳이 한 30도 초반 정도에 머무르는 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온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첫 번째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내륙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비열차 때문에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동아시아 지역에서 온도가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그리고 이제 중국의 동쪽 지역, 그러니까 황해를 인접하고 있는 그 지역이 현재 지금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해 주신 지역은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베이징 같은 곳은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은 더 북쪽에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곳도 온도가 한 37도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온도가 높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지형적인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바람의 영향도 있어서요. 일본에서도 현재 지금 도쿄는 동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온도가 좀 낮지만 오사카, 나고야 이런 곳은 37도까지 기록하는 굉장히 온도가 높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 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번 여름이 유독 더 덥게 느껴지거든요. 이 한반도 더위의 이유로 이중열돔 그리고 팬현상이 겹쳤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더위를 유발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9: 예, 이중열돔이 이제 저희가 한반도에 현재 영향을 끼치고 있는 두 개의 고기압, 하나는 북태평양 고기압, 하나는 티벳 고기압을 가리켜서 이중열돔이라고 현재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뭐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는 저기압 아니면 이제 고기압이 있을 텐데 저기압은 빠르게 이동하는 성질이 있어서 뭐 반나절 길면 하루 안에 한반도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고기압은 오랫동안 정체하면서 비슷한 성질의 공기를 계속 공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은 여름이지만 이제 겨울철에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며칠 동안 계속 찬 공기가 밀려오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계속 지금 밀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식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더 위에 덧붙여서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티벳 고기압도 주변보다 공기가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수평 방향뿐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도 현재 지금 공기가 뜨거운 공기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이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습니다.
2: 예. 지금 설명해 주신 이 내용에 또 다른 변수가 13호 태풍 돌핀입니다. 중국 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폭염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연이어서 지금 14호, 15호 태풍도 발생을 했거든요. 이 태풍들이 경로에 따라서 날씨, 우리 날씨에 좀 영향을 줄까요?
9: 예, 지금 말씀해 주신 14호, 15호까지 지금 현재 태풍이 동시에 발달했는데요. 14호 태풍 구지라는 필리핀 북쪽에서 발달했다가 강도가 점점 약해져서 태풍으로의 지위를 상실했고요. 이미 그다음에 이제 제15호 태풍 차놈이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발달해서 현재 예상으로는 한 다음 주 초반쯤 일본 홋카이도를 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15호 태풍까지도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한 위치에서 13호 태풍과 계속 비슷한 위치에서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을 좀 다소 누그러뜨리는 것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굉장히 크지만 다음 주 15일 정도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은 일단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좀 벗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발생한 태풍들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지난해에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태풍이 우리나라를 좀 비껴가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9: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2023년 정도부터 거슬러 올라가니까 최근 한 3년 정도 이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태풍의 개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3: 예.
9: 요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좀 아직 좀 불분명한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늦여름까지 뭐 9월 이후까지도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태풍은 워낙 변동성이 큰 기상현상이어서 정확하게 한반도에 영향을 주겠다 안 주겠다라는 것이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 9월까지는 사실 언제 태풍이 들이닥쳐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예, 이 폭염특보 가운데 가장 극심한 더위가 예상될 때 이제 중대경보가 내려지는데 실제로 지금 수도권 30곳 그리고 전남 광양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덥다 덥다 하지만 이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는 수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9: 예, 올해 처음으로 생긴 기상특보 체계입니다.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는 각각 33도, 35도를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폭염 중대 경보는 체감온도 기준 38도, 그다음에 온도 기준 39도 이상이 한 번이라도 관측되면 이제 발령되는 경보인데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단순히 뭐 폭염으로 인한 재난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실제로 온열 질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명이 위험한 단계이니 각별한 조심이 필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3: 예. 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녹지가 좀 적어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취재 기자도 남산 지표면 온도를 재보니까 도심보다 한 20도 정도가 낮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주변 환경에 따라서 더위를 체감하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9: 예, 그렇습니다. 도심지와 녹지 두 지역을 대비해 보면 실제로 온도와 체감 온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한 10년 전쯤에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그리고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관측 연구를 시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강남 지역, 서울에 있는 강남 지역과 그 인접해 있는 선정릉이죠. 그쪽은 좀 다소 녹지 지역인데, 그 지역의 두 지역의 온도를 비교해 봤더니 한 선정릉이 평균적으로 한 3도 정도 낮다는 게 보고가 되었고요.

0: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면에 더 가까이 가면 이 온도 차는 훨씬 더 커집니다. 녹지가 있는 곳은 지면이 아무래도 흙으로 덮여져 있는 데 반해서 도심 지역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덮여 있기 때문에 지면으로 가까이 갈수록 온도 차이는 더욱더 커지게 되고요. 전 세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도심에 녹지를 조성하면 주변보다 한 적게는 2도, 많게는 6도까지도 온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이라든지 혹은 일사량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체감하는 온도 효과는 아마 그것보다 더클것 같습니다.
1: 예. 자, 이런 가운데 어제와 오늘 프로야구 전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관중이 쓰러지는 사고도 있었고요.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될까요?
0: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온열 질환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 중대 경보는 이런 온열 질환, 생명과 연관되는 질환을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새롭게 도입된 경보입니다. 특히 온열 질환 같은 경우에는 호우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비는 눈에 보이지만 더운 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수시간 이상 누적되어야 이게 몸에서 발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시민들이 좀 과소평가하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무덥고 경보가 발령된 날은 야외 활동을 삼가하는 것이 본인의 그 체력을 너무 믿지 마시고 야외 활동을 삼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네, 체력을 과신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주셨고요. 지금 낮더위도 문제지만 열대야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열대야 일수도 지금 기록을 갈아치고 있는 상황이죠?
0: 예, 그렇습니다. 7월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열대야가 9.7일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면 평년은 고작 2.8일이고요. 가장 많은 해가 올해인데요. 이전 기록이었던 2024년에 8.8일을 넘어 버렸습니다. 올해는 사실 중부지방은 장마철이 좀 다소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남부지방은 장마가 좀 일찍 끝나긴 했는데요. 그래서 열대야가 중부지방은 좀 다소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보다 더 많은 열대야가 기록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최저 기온도 23.4도를 기록해서 역대 가장 온도가 높은 최저 기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계속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로 불어오면서 온도를 높였습니다.
1: 예. 자, 지금 뭐 더운 날씨만 문제가 아닌데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가뭄에도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번 달에 그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후 특성을 보면은 상당히 좀 극대화된 극과 극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거죠.
0: 예, 그렇습니다. 장마 전선 안에서도 비가 내리는 곳이 영역도 좁고 시간도 짧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생각했던 장마 전선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한반도 전체를 덮고 그래서 꽤 고른 지역에 대규모로 비를 뿌리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장마 전선이 이제 우리나라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으면 비가 내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상태에서 주변의 뜨거운 바다에서 이렇게 좀 좁고 강하게
3: 입추를 하루 앞두고도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현호 공조대 대기과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이 된 남편입니다. 저희 부부는 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첫눈에 반했고 불같이 연애하다가 6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만 연애 기간이 짧았던 탓일까요? 막상 살아보니 사사건건 부딪히기 일쑤였습니다.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정치적인 성향, 재테크 계획까지 정말 모든 부분에서 갈등이 생겼죠. 처음에는 말다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고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엎드려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또 말다툼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의 등을 무릎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아내는 앞으로 넘어지면서 손목을 심하게 삐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화를 내면서 당장 이혼하자고 했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변호사를 찾아가 과거의 다툼까지 싹다 모아서 저를 경찰에 고소했죠. 고소장을 확인해 보니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당장 직장에서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죠. 그런데 한 달쯤 뒤에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당시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고소했을 뿐 정말로 이혼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오랜 대화 끝에 화해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접수된 형사사건은 저희가 화해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아내가 고소를 취하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고소 취하서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조사에서도 저를 처벌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직장 생활에 타격이 생길까봐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신혼 초반에 기싸움 하다가 부부싸움이 커지는 경우는 흔히 보지만 이거는 좀 아찔합니다. 아내분이 홧김에 고소를 했다고 하지만 특수폭행, 특수상해입니다. 류현주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두 분이 처음부터 대화로 잘 풀어나갔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0: 네. 부부간의 사소한 다툼을 시작으로 결국 이제 아내가 홧김에 남편을 신고한 이제 사건인데요. 현재 죄명이 특수폭행, 특수상해입니다. 좀 무시무시하죠. 아내가 이거 고소 취하하면 사건이 없었던 걸로 될수 있나요?
1: 네, 이제 우리 형법상 고소가 있어야만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0: 네.
1: 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이
0: 네,
1: 됩니다.
0: 그렇죠.
1: 예, 예를 들어서 일반 폭행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0: 네.
1: 하지만 상해죄, 또 특수폭행, 특수상해죄는 친고죄가 아니에요. 예.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아내가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는 않고 수사가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0: 네.
1: 그리고 수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아내가 고소 취하서와 처벌 불원서를 써서 줘도 소용이 없는 걸까요?
1: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여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또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여부는 당연히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겠죠. 예.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께서 경찰서에 고소 취하서 처벌 불원서 제출하시는 것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였다, 이런 사실도 수사관님께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될것 같아요.
0: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사연자분이 형사처벌 받게 되면 직장에서도 좀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사실 형사처벌 피하면 징계도 안 되는 거잖아요. 형사처벌 피할 방법은 없나요?
1: 네, 공공기관 재직자나 공무원분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으면 이게 바로 직장 내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렇죠. 예,
1: 사연자분도 이런 경우인데요. 지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수사관님께 이 사건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면 어떨까 합니다.
0: 네.
1: 가정보호 사건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검사는 가정폭력 범죄가 있는 경우에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또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서 이제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닌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즉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또 사건 이후로도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 철회한 경우 등의 가정보호 사건으로 많이 처리가 됩니다.
0: 네.
1: 일반 형사 사건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요.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거든요.
0: 그렇죠.
1: 하지만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 수강 명령 등의 조치로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형사처벌이 직장 내 징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도록 의견을 제시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가정보호 사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이제 처분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1: 네, 가정폭력 처벌법상에 이제 처분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접근 금지, 사회봉사, 수강 명령, 보호관찰, 의료기관 치료위탁, 상담소 상담위탁 등이 있고요. 또 가정폭력 행위자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또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네. 친권 행사의 제한도 명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이제 고소를 취하했다라고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고소 취하서와 처벌 불원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지금 화해를 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도 없는데 왜 아파트 놀이터 관리비를 내야 하느냐라는 글이 올라와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놀이터인 만큼 자녀가 있는 집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놀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세대도 유지, 보수 비용을 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놀이터는 아파트 단지의 공용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세대가 비용을 나누어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차가 없는 세대도 주차장 유지비를 내고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하지 않아도 관련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놀이터 같은 필수 시설이 아니라 수영장이나 사우나 같은 시설은 어떨까요?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그리고 이제 제23조에 따르면 이러한 시설의 이용료 부과 방식은 각 아파트 자치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용시설의 유지 보수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단지의 관리 규약과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내가 이용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만으로 관리비 부담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투투의 1과 2분의 1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3: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9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뜨거운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에 이어서 강원 내륙과 전주, 광주 지역에도 새롭게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고요. 앞으로도 낮 최고 기온 서울 39도, 전주와 광주 38도, 대전 37도, 대구 36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고 낮더위는 밤더위로 이어지면서 서울은 2주가 넘게 열대야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꽉 막히는 구간 가양대교와 난제나들목 사이인데요. 이유는 가양대교와 월드컵대교 사이 2차로 쪽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뒤따르는 차량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주의해서 통과하셔야겠고요. 일산 쪽으로는 양화대교 북단 부근 4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는데 지금 원인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일산으로 들어가는 길도 좀 차가 늘면서 성수대교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더디게 통과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밀리는데 잠실대교 부근 4차로에도 고장차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목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3: 계속되는 폭염에 전통시장에는 손님 발길이 끊기고 채소 가격까지 뛰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4: 바다에서는 수온이 오르면서 양식장 물고기 폐사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각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연결해 보겠습니다.
3: 네, 먼저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그곳 전통시장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5: 네, 오늘도 서울은 저녁이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곳 시장 내부 온도는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곳 외부 온도, 그러니까 시장 밖 온도가 35도 정도 되는데요. 이곳 내부 온도를 직접 측정해 봤더니 36.1도, 그러니까 외부보다 1도씨 이상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곳에는 기름에 튀기고 전을 굽는 등 뜨거운 조리 열기가 가득 차면서 외부보다 더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역시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는데 매장이 외부로 뚫려 있어서 에어컨도 없이 차가운 음료와 선풍기로만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위 때문에 이곳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곳 매장의 3분의 1 정도는 아예 문을 닫고 휴가 기간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직접 상인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6: 시간이 아예 없어요. 아침에만 잠깐 필요한 거 살려고 좀 마트 쪽 여기 있으니까 오지. 낮에는 한산하고.
5: 상인들은 또 음식이나 식재료가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생선 가게는 얼음을 2배 가까이 더 사용해가면서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꽈배기나 떡 같은 제조식품 역시 평소보다 최대한 늦게 만들어내고 당일 판매 원칙을 강화했습니다.
4: 이런 무더위에 작황까지 나빠지면서 채소 가격도 급격히 오르고 있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채소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더위에 약한 잎채소류 가격에 추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잎채소인 시금치 100g의 가격은 1,796원으로 한 달 만에 2배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이와 열무, 얼갈이 배추 가격도 지난달보다 50% 넘게 훌쩍 뛰었습니다. 상추와 배추 가격도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농산물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면 광합성이 저하되고 생육이 부진해지는 고온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출하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공급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7: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근데 뭐 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지 뭐. 특히 과일값. 그리고 뭐 쌀, 뭐 이런 거 다 올랐어요. 안 오른 게 어딨어요. 월급 빼고 다 올랐어.
5: 다만 아직 지난해와 비교해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폭염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는 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닐하우스 역시 냉방 비용이 뛰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영남 지역에 극심한 가뭄까지 겹쳤고 이상고온으로 배와 사과 등 주요 과일 성장이 지연되고 있어 하반기 식탁 물가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3: 네, 이번에는 충남 태안 구매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뜨거워진 바닷물에 양식장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8: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앞바다에 우럭 양식장이 저 멀리 보입니다. 이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 수온도 급격히 올랐고 양식장 어민들에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로림만과 천수만 등 이곳 충남 서해안 일대에는 지난 3일부터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고수온 경보는 이 바닷물 온도가 28도 이상 4일 넘게 이어질 때 발령되는 가장 높은 단계의 특보입니다. 이에 따라 양식장 물고기들도 뜨거운 바닷물을 이겨내지 못하고 폐사하고 있습니다. 연안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배를 뒤집은 채 죽은 물고기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물고기들까지 집단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뜰채로 계속 건져보지만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에서 고수온 피해를 본 양식장은 9곳으로 폐사한 물고기 수만 약 16만 마리 수준입니다. 2년 전 충남 서해안 일대에서는 물고기 824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약 97억 원 규모의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요. 현장에서 만난 양식장 어민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9: 갑작스레 이제 고수온이 되다 보니까 고기들이 적응할 시간조차도 없이 이제 놓여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피해로 이게 폐사가 돼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사실 이제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폐사가 더 많이 있습니다.
8: 충남도는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양식장을 대상으로 긴급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또 예산 35억여 원을 투입해 액화산소 공급장치와 가조리금을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과 면역증강제 지급도 결정했습니다. 또 피해 발생 시에는 지자체와 수협, 수산자원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고수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4: 네, 기록적인 폭염이 장바구니 물가부터 어민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네요. 박기환, 오승훈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3: 네, 이 같은 폭염에 냉방기기 관련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쯤인데요. 경기 성남시 백현동에 있는 아파트 1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세대를 포함해서 주민 41명이 자력으로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 전북 김제에서는 전동카트를 타고 가다 넘어진 80대 남성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숨졌습니다. 김제경찰서와 전북소방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37분쯤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카트 아래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 80대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로 당시 체온은 42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카트를 타고 곡선 구간을 지나가다가 벽에 부딪혀 넘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의사소견에 따라 열사병으로 인한 심정지로 숨진 것으로 보고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3: 탄소 감축을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전국 대부분의 여름철 평균 온열 지수가 28도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발표한 열 스트레스 전망을 보면 가장 긍정적인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2040년까지 우리나라 80% 지역의 온열 지수가 28도 이상이 되고 2041년부터 2060년까지는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30도 이상에 달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온열 지수 30도 이상이면 서서 하는 작업이나 가벼운 산책조차 힘들고 33도 이상일 때는 쉬거나 앉아 있을 때도 열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난 수준의 폭염과 가뭄 대처 상황을 점검하는 범정부 차원의 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했습니다.
4: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회의 내용 전해주시죠.
1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가 오늘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관련 대책 회의를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참모는 물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정은경 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각 지방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폭염이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 만큼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은 더 세심히 살피고 가장 더운 시간대에 작업 중지나 휴식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야외 작업장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축이나 양식 어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전력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뭄이 심해지고 있다며 양수 장비 등을 적극 가동해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폭염과 가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도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 청와대에서 개최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현 상황을 사실상의 국가적 기후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단기적 조치 외에 뉴노멀이 된 기후재난에 맞게 주거와 용수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시설 등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3: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절기 입추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40도 안팎의 폭염은 기세가 여전합니다.
4: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더운 입추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태풍까지 여러 개가 동시에 생겨나면서 변수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상자는 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3: 어서 오세요.
11: 안녕하세요.
3: 네, 내일이면 달력상으로는 가을의 시작이라는 입추가 되는데 입추 매직은 뭐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1: 맞습니다. 입추는 절기상 가을의 시작이지 이 날씨까지 가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입추는 보통 8월 7일이나 8일로 계절적으로도 이 한여름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실제 최근 30년 서울의 입추 당일 최고 기온을 보면 대부분 30도를 웃돌았고요. 이 30도를 밑돈 해는 8차례뿐이었습니다. 특히 입추에 가장 더웠던 해는 2018년으로 서울 최고 기온이 35.9도였는데요. 올해는 내일 서울이 39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돼서 이 최근 10년 입추 가운데 가장 뜨거운 하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4: 네, 이게 아시아 중에 우리만 덥나 싶었는데 근데 실제로 서울이 뭐 도쿄나 대만보다 더 덥다고요?
11: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이 뚜껑을 덮은 프라이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본과 대만은 이 구름이라는 그늘막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 보실까요? 네, 우리나라는 이 중층의 건조 공기가 이 대기를 안정시키면서 구름의 발달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중층의 건조 공기인데요.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까지 강하게 발달하면서 이 맑은 날씨가 이어져 일사에 의한 열 축적이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이 반면 도쿄 같은 경우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북쪽에서 건조 공기가 내려오고 있고요. 이 대만과 중국 남부도 구름이 많아서 일사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 서울보다 기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예, 우리 기상재난 전문기자 김민경 기자가 서울 곳곳을 다니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같은 서울이라도 온도 차이가 꽤 난다고요.
11: 네, 기상청의 기상 관측 차량을 타고 이 서울 곳곳을 둘러봤는데요. 이 광화문 광장은 살수차가 계속 물을 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면 온도가 50도 가까이 찍혔고요. 예. 반대로 나무가 많은 남산 산책로는 33.6도로 거의 20도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또 한강 위는 어떨지 한남대교까지 이동해 보니 이 지면 온도는 51도로 찍혔고요. 이동 중에 햇볕이 강한 일부 도로에서는 60도에 육박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틀 연속 39도를 기록한 구로구 온수동도 찾았는데요. 인상적이었던 건 이 초등학교 안에 공식 기상 관측 장비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찾았을 때는 오후 4시가 넘은 시각이라서 기온은 다소 내려갔지만 이 지면 온도는 여전히 50도에 가까워서 한낮 열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4: 네. 걸어 다닐 때 땅의 열기가 후끈후끈한데 지금 이런 더위도 문제지만 가뭄도 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남부 쪽이 좀 심한데 급기야 산불 지나 차량까지 농업용수 공급에 나섰다고요?
11: 네, 산불을 끄던 지나 차량이 이번에는 메마른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밀양 무안면과 초동면 일대의 논과 밭에 산불 지나 차량 22대가 투입돼서 500톤가량의 농업용수를 긴급 공급했는데요. 이 밀양을 포함한 경남은 이미 심한 가뭄 단계에 들어섰고요. 영남뿐 아니라 호남과 일부 수도권까지도 가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강댐과 군위댐 같은 이런 주요 댐들의 저수율도 30%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3: 예, 날씨가 이렇게 덥다 보니까 이 태풍 돌핀이 어떤 변수가 될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태풍이 두 개나 동시에 지금 발생을 했다고요?
11: 네, 화면 보실까요? 지금은 13호 태풍 돌핀과 15호 차놈이 동시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14호 태풍 구지라는 오늘 오전 9시에 필리핀 부근에서 열대저압으로
12: 입추를 하루 앞두고도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짚어봤습니다.
1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5: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0: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3: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4: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요즘 폭염이 사람뿐만 아니라 농작물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철인 수박은 상품성을 잃었고 딸기 모종은 밭에 심기도 전에 말라버렸는데 정작 농민들은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서 막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노지 수박의 경우에는요, 경북, 전북 일부를 제외하면 주산지가 아니라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고 모종은 아예 보장 대상에도 들지 않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제때 못 가입하면 농가 부채로 연결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가 부족해서 보험료율 산정에 어려운 품목이 있다면서도 대상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결국에는 일상 속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그 위험에 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가정 경제도 마찬가지겠죠.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지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잘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정재현 팀장님, 박상규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두 분과 함께할 오늘의 방송 내용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얼마 전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핵심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바뀐 보유세, 양도세 제도 핵심 전달해드릴게요.
1: 네, 두 번째 코너. 굿나이프 상담소에서는 보험료만 550만 원 내고 있는 사례입니다.
0: 550만 원이요?
1: 네네. 엄청나죠. 이분들이 보험이 어떻게 바뀌었고 추후 연금 저축까지 준비하게 된 역전 스토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돈월이 상담소에서는 청취자분들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들 짚어보면서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 중 나에게 맞는 건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도 내용 쭉 함께 하시면서 나도 보험 점검 재무 상담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주저

0: 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도 책임을 지원하는 등 불공정하게 정한 약관 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따라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하고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식 비용이 가장 비싼 달과 가장 저렴한 달의 차이가 최대 32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조사에 따르면 예식이 몰리는 4월은 식대와 예식장 대관료 등 평균 비용이 2,200만 원이 넘지만 겨울 비수기인 1월에는 1,900만 원대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식 계약은 5월이 전체 12.2%로 가장 많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가 30억 원이 넘는 주택부터 증세되고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거주 1세대 1주택 세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뉴스 짚고 왔습니다. 그렇죠. 종합부동산세가 전면 개편되고 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복잡한 계산 속에서 뭐가 더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따져보고 계신데 워낙 내용이 많고 무거운 주제들이 있어서 우리 전문가분들이 최대한 쉽게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만 쏙쏙 골라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양도세부터 한번 간단히 짚어볼게요.
1: 네. 제가 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굿머니 굿나이프 청취자분들을 위해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잘 설명해 주셨네요.
1: 집중해 주세요. 우선 간단히 양도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로 개인이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팔아서 이익이 없거나 손해를 볼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고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면제될 수 있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어쨌든 내가 이득 본 게 없다면 세금 낼 일도 없는 건데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을 내야만 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1: 네네.
0: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누진세율 같은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텐데 양도세 세금 계산하는 것도 참 일일 것 같아요.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네. 양도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액을 먼저 구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해 과세 표준 산출하고 여기에 6에서 45%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이런 것들을 다 빼서 양도차익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1: 네네.
0: 그러면은 박상규 팀장님도 지금 정지현 팀장님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주시는 거에 질 수가 없잖아요.
2: 네.
0: 자, 양도세 알아봤고 보유세 한번 짚어볼게요.
2: 네, 보유세는요. 자, 부동산을 팔 때가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0: 사실 이게 더 걱정이에요.
2: 그렇죠.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세를 말하는데 자 반면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거래세라고 보면 되시고요. 보유세는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팔 때 한 번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6월 1일 바로 이 기준이 중요한데요.
0: 6월 1일 뭐죠? 네,
2: 5월 3일.

0: 31일에 팔면 그해 보유세는 사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고요. 6월 2일에 팔면 파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부동산이라도 어느 날짜에 소유권이 넘어갔는지에 따라 그해 보유세 부담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6월 1일 전에 내가 부동산을 팔았다면
0: 네.
1: 그 보유세는 사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
0: 그렇죠.
1: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 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이거를 파는 사람들이 이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그냥 6월 1일 요거 하나만큼은 꼭 머릿속에 넣어야겠습니다. 자, 그럼요.
2: 네,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는 주택분 절반과 건물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1일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통상 12월에 납부를 하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불과 지난달만 해도 재산세 관련해서 고지서 받은 분들이 이제 계실 거예요.
0: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말일까지 이거 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보유세와 관련된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날짜를 잘 기억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요. 팔때 내는 세금. 사실 근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막 빈번하게 하진 않으니까 이 양도세에 대해서도 들었지만 놓치는 경우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요거는 세금 납부 언제 해야 될까요?
0: 부동산 양도소득세는요. 보통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시고 같은 해에 혹시 여러 건을 양도해서 확정신고 대상이면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다. 그럴 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 지연으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까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1: 최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과 관련해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뭐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사는, 구입도 중요하지만 사고 팔 때,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 문제도 항상 뒤따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또는 세금 발생하는 것들 놓치지 않게 꼼꼼하게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보유세, 양도세에 더해서 더 궁금하거나 재무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들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한 재무 경제들 속에서 알짜 정보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의 청취자님 사연이 도착했을지 내용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정재현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 중인 50대 의사입니다. 저는 배우자와 맞벌이 중이고 대학생 자녀 두 명이 있어요. 올해 5월에 친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다가 친구와 보험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친구 아버지가 여러 건의 보험을 가지고 계셨지만 보상은 제대로 못 받으셨고 친구도 아버지가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료만 100만 원이 넘게 내는 것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아내가 보험을 관리해서 저도 제 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데 저도 만약 이러한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0: 오늘의 사연을 정재현 팀장님의 목소리로 만나고 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여쭤보는 게 아, 어떻게 네.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질병으로 돌아가신 건지 사고로 돌아가셨는지 막 얘기를 하다 보면
1: 네.
0: 보상, 보험에 대한 얘기도 사실 빠질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1: 네, 그렇죠.
0: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먼저 청취자님 어떻게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면 됐을까요?
2: 네, 상담을 위해 이번엔 저희가 경기도 이천에 다녀왔습니다. 청취자님과 아내분 50대로 두 분 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의사셨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뭔가 차갑고 냉정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인상부터 너무 따뜻하고 좋으시더라고요. 두 분의 한 달 고정 수입은 두 분 합산 2,700만 원 정도 되셨고요. 당연히 일반 직장인 분들에 비하면 확실히 고소득이시기도 하고 어느 정도 보험료는 다 커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분들 월 보험료를 듣고 너무 놀라서 정말 뒤로 넘어졌습니다.
0: 저 사실 아까 우리 처음 네. 시작할 때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1: 네, 네, 네.
0: 오프닝 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분들 월 보험료가 550만 원 가까이
2: 네,
0: 나간다고요?
2: 네.
0: 응, 맞죠.
2: 맞습니다.
0: 아니 근데 의사분들이시니까 아무래도 보험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가입을 하셨을까요?
2: 그러니까요. 그래서 남편분께서는 이제야 정확한 보험료를 듣고 정말 그 따스했던 얼굴이 냉랭해지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납득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4인 가족의 보험료인데 평균에 비해 분명히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계셨죠. 물론 보험증권을 자세히 봐야 하겠지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려면 이게 네. 다 보장성 보험이면 안 될 일이고 한 450만 원어치는 네. 저축을 목적으로 네. 보험을 가입하셨어야 됐지 않을까 싶은데 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네. 각각 병원을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1: 네. 네. 네.
0: 그 병원이 굉장히 커가지고 건물을 담보로 하면 화재보험 이런 걸 뭐 아주 크게 가입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 그래도 좀 과합니다.
0: 그래도 과해요?
1: 네네.
0: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었던 거예요?
1: 차라리 그러길 저도 바랬어요. 네네. 근데 아니셨어요. 네. 이분이 인간적으로 너무 따뜻하고 좋은 분이라 주변에 아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0: 설마.
1: 네. 설마. 네. 아내의 친한 언니. 그다음에 아는 후배. 심지어 병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환자들까지 보험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을 통해 거절을 못하시고 이게 좋다고 하면 가입하고 저게 좋다고 하면 또 가입하고 점점 보험료가 늘어나면서 530만 원까지 된 거예요.
0: 정확한 보험료는 530만 원이었군요.
1: 네네. 아무리 이분들이 고소득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귀팔랑 S맨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0: 저도 사실 노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2: 알죠.
0: 저 진짜 거절을 잘 못해서 저도 네. 사실 굉장히 이 예스맨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돈 앞에서는 냉정해져야 하겠죠. 아, 530만 원어치의 보험 계약하시면서 사인하기도 바쁘셨겠다 싶은데 네. 어떤 것들을 가입하셨는지 그 내용도 참 궁금하네요.
2: 네,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남편 청취자님 앞으로 종신보험이 두 건으로 각각 100만 원, 150만 원, 그리고 보장성 보험 35만 원. 자, 아내분도 종신보험 두 건으로 각각 7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보장성 30만 원. 첫째 따님과 둘째 따님 같은 경우도 보장성 보험은 각각 2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총 8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종신보험으로 무려 420만 원을 가입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10여 년간 상담하면서도 이렇게 종신보험을 이 금액 정도 가입하신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0: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종신보험을 세게 가입을 하셨을까요?
2: 그러니까 간혹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보시면 일반 개인분들은 쉽지가 않죠. 이 종신보험. 역시나 주변인들을 통해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종신보험 두 건은 4년 전에 아내분의 친한 선배가 권유하면서 10년 지나면 125%가 되니까 저축이라 생각하고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했다고 합니다. 35만 원의 보장성 보험은 또 다른 후배한테 가입하셨는데 보장성 보험 증권을 자세히 보니 보장 대비 너무 과하게 보험료가 지출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보험사를 비교 분석해드렸는데 그 과정을 보시더니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이전에 다른 지인들처럼 상품을 권유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같은 보장으로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서 설명해준다니

0: 신기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좋습니다 하고 그 상품을 강요 권유하는 것보단 이런 ABCD의 대안이 있습니다라고 늘 얘기해 주시니까 훨씬 더 합리적이게 선택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럼 청취자님이 가입하셨다는 이 종신보험 있잖아요. 10년 뒤에 125%의 수익률이 있다. 이거는 맞는 종신보험이었을까요?
2: 네, 우선 청취자님부터 말씀드릴게요. 종신보험은 7년 납, 3년 거치, 단기 납 종신보험 상품이었어요. 같은 월에 두 가지 다 가입을 하셨고요. 가입한 지 4년 48개월 납입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해지하게 되면 환급률이 55%밖에 안 돼서 청취자님께서 손해가 너무 크시잖아요.
1: 그렇죠.
2: 네.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3년 뒤에 다시 상담을 통해서 특가 실을 명확히 따져보도록 했어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은 암 진단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 뇌심장 질환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 종수술비 1천만 원, 비급여 수술비 2천만 원, 항암 치료비 5천만 원, 운전자 보험 1만 원 추가해서 3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조정해 드렸습니다. 조금만 일찍 상담을 진행했더라면 더 나은 방향으로 컨설팅을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조금은 아쉬웠어요.
1: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만 원짜리 종신보험 하나, 70만 원짜리 종신보험 하나가 단기납 종신보험이었다라는
2: 그렇죠.
1: 거네요. 뭐 단기납 종신보험이 저축 목적으로 막 많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정확하게 상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런 과한 금액을 쓰시는 건 다른 더 좋은 투자 상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잃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니까
0: 그렇죠.
1: 그 점은
0: 기회비용이
1: 좀
0: 문제입니다.
1: 맞아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청취자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고 그럼 아내분도 비슷한 해결책이 있었을까요?
0: 네, 이게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배우자님은 종신보험이 가입한 지 5개월밖에 안 돼서 환급률이 0%였습니다. 네, 많이 아깝지만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보장성 보험은 암진단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이대진단비 수술비는 2천만 원, 그리고 종수술비 1천만 원, 항암치료비 5천만 원, 운전자보험 1만 원까지 총 23만 원으로 매월 7만 원 정도를 줄여드렸어요. 자녀 두 분의 보험은 비교 분석해서 각각 25만 원에서 13만 원, 2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보장성 보험료 110만 원에서 74만 원으로 총 36만 원을 줄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보험료만 줄여드리는 것만 해드리면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죠. 네. 전체적으로 줄어든 보험료 합쳐서 206만 원 여유자금 44만 원을 추가해서 자녀분들 연금과 청취자님 연금을 가입하고 싶다고 하셔서 연금까지 같이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1: 잘못 오인하고 계셨던 상품은 과감하게 정리를
0: 그렇죠.
1: 하시고 보장은 훨씬 더 넓힌 다음 보험료도 다이어트가 된 상태에서 이제 미래 준비를 하러 가야겠습니다. 자, 그럼 연금은 이제 어떻게 또 진행하셨을까요?
2: 네. 우선 자녀 연금을 상품 가입하기 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자녀 사전 증여 방법 잘 들어주세요.
1: 자녀 사전 증여?
2: 네네네. 먼저 성인 자녀 이게 각각 5천만 원씩 국세청에 신고하고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증여 후 자녀 연금은 변액 연금으로 진행해 드렸습니다. 변액 연금은 장기 투자형 상품으로 펀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비과세와 수익률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변액 연금 이제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펀드 변경, 중도 인출, 추가 납입 가능한 투자형 상품입니다.
1: 저희도 아주 여러 번 이제 소개해드리는 게 바로 변액연금인 거잖아요. 변액연금. 말 그대로 액수가 변한다. 매일매일 투자 성과에 따라서.
0: 맞습니다.
1: 그래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문가에게 이거 펀드 구성 어떻게 하고 즉각 대응해야 되는지를 좀 코칭 받으시면서 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녀에게,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은 일단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한 후에 그걸 가지고 자녀가 변액연금 구성해서 연금 굴릴 수 있게끔 한다. 그럼요, 자녀 증여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제가 성인자녀 증여할 때 기억하실 내용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공제한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0: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 합산으로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0년 합산이라는 건데요. 아버지한테 받은 것과 어머니한테 받은 것 합쳐서 10년치를 다 더해서 5천만 원이 넘으면 그때부터 증여세가 붙는 거거든요. 부모님 두 분을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 포함해서 한 묶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용돈이나 생활비는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활비나 용돈은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부양 의무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자녀가 소득이 없어야 하고 그 돈이 실제로 생활비로 직접 쓰여야 합니다. 통장에 쌓아두거나 투자했으면 비과세 인정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증여를 하셨다면 신고 기한도 중요한데요. 증여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 그러면은 증여 미리 해놓고 신고 미루면은 그것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네. 부지런히 움직이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성년 자녀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 그럼 미성년 자녀는 좀 다를까요?
2: 네, 여기서 돈에 대한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사전 증여는 성년은 5천만 원. 그렇다면 미성년자는 얼마일까요? 1번 2천만 원, 2번 3천만 원, 3번 5천만 원.
1: 우리가 원래 애어른을 구분하면 안 돼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도 5천만 원 정도는 공제해서 비과세 해주시면 좋겠는데 정답 3번 해보겠습니다. 3번. 차이가 있군요. 네. 그럼 뭐 이거보다 네. 금액이 적다는 건데 얼마일까요?
2: 네, 정답은 1번입니다.
1: 2천만 원이요?
2: 네.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되며 증여자와 관계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한도액은 성년 자녀 19세 이상 10년까지 합쳐서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 19세 미만 10년까지 2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10년 합산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먼저 네. 2천만 원을 증여하고 네. 11살이 됐을 때 성인이 되기 전까지 또 2천만 원을 증여해서 네. 총 네. 4천까지는 미성년일 때 네.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고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10년 동안 5천만 원씩 물려줄 수 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박상규 팀장님 마지막으로 청취자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연금으로 노후 대비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셨을까요?
0: 네. 우선 두 분 다 50대 초반이시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보증형 연금으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7% 확정되는 상품으로 진행을 해드렸고요. 150만 원씩 10년을 납입하고 65세부터 매월 210만 원씩 받는 연금 상품으로 진행을 해드렸어요. 설명이 끝난 뒤 청취자분이 이제야 저희 부부한테 맞는 금융 상품을 가입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고 만족한 모습을 보니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1: 그럼 어떻게 네. 이제 경기 이천에서 저기 환자 진료하시는 두 의사 선생님이 굳어진 표정 풀고 다시 네. 좀 미소를 회복하셨을까요?
0: 네. 다행히 마지막엔 웃음꽃 활짝 피시면서 두 분 모두 행복하게 귀가하셨고 상담을 마쳤습니다.
1: 아, 역시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답습니다. 이번 상담 통해서 네. 주변 지인의 관계성에 의한 뭐 가입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네네. 내가 필요한 금융상품을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지금 바로 물어보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굿라이프 상담소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굿모닝 굿나이프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노후와 은퇴,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에 대신 대안을 제시하는 돈어리 상담소 이어갑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정재현 팀장님, 박상규 팀장님과 함께 샵 0945번으로 상담 요청해 주시고 질문 보내주시는 청취자분 사연 하나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7715번님, 저는요 50대 여성 공무원입니다. 한 달 후에 자동차 보험이 만기가 돼서 재가입 안내를 받았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뭐 필수 가입인

0: 알고 있는데 운전자 보험도 또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요. 금액이 3만 원이라고 하던데 꼭 가입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아, 네, 그렇군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보험은 필수 가입 맞습니다. 근데 운전자 보험 가입은 필수는 아닙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핵심은 타인 피해를 보장하는 대인, 대물, 배상 책임과 본인 차량 손해를 보장하는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 등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차량 운전자 조건과 사고 이력에 따라 달라지며 무사고 주행거리, 안전운전 점수, 운전자 범위 제한 같은 특약을 활용하면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자동차 보험은 그렇고
1: 네네.
0: 그렇다면 지금 청취자님이 고민하고 계신 운전자 보험은 어떨까요?
2: 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같은 법적 비용과 상해 치료비를 보완하는 보험인데요. 다만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 운전 등 중대과실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 전 특약 한도와 면책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0: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자동차 보험은 상대에게 피해 입힌 것들이 큰 돈이 들어갈 경우 보상이 되는 거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을 보완하는 보험이다라고
2: 네.
0: 생각을 해보면
2: 네네,
0: 되겠네요.
2: 맞습니다.
0: 이거 가입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1: 네, 당연히 있죠. 형사합의금은 총액만 보면 충분해 보여도 사고 유형별로 한도가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벌금 담보는 형사 재판에서 선고되는 벌금형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과태료 범칙금 견인료, 주차 위반 같은 행정성 비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입은 일정 기간 끝나지만 보장은 더 길게 이어지는 구조인지, 중간에 갱신이 필요한 구조인지 따라서 총 비용과 유지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점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역시나 따져볼 게참 많고
1: 네.
0: 복잡한 세계가 바로 보험 금융 상품의 세계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0: 철저하게 더 비교 분석해보고 싶으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넣어서 상담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다음 문자도 살펴봅니다. 2467번님. 주변 지인이요, 갱신형 보험은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럼요, 비갱신형 보험으로만 가입을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네, 요즘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꼭세분중한 분에게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먼저 갱신형 상품이 꼭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만약 단기 유주 및 초기 부담 완화 시 갱신형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 초년생처럼 당장 보험료를 낮춰야 하거나 특정 기간만 보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갱신형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저렴하게 보장을 받고 싶거나 나중에 더 나은 상품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다면 갱신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갱신형은 싸게 가입하는 상품이기보다는 초기 비용을 낮춘 상품에 가깝습니다. 오래 유지할수록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몇년 뒤에는 같은 금액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지 함께 따져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추가로 장기 유지 및 노후 대비 시에는 비갱신형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요. 노후 의료비나 간병비처럼 나이가 들수록 필요성이 커지는 보장은 비갱신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고요. 비갱신형은 가입 당시 정한 보험료를 납입 기간 동안 동일하게 내는 방식이라 장기적인 보장을 준비할 때 보험료 변동 부담을 줄이기에 적절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시점과 상황에 맞게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고 전문가와 꼭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0: 좋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니까 계속해서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 설계 전문가 정재현 팀장님, 박상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4: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전문가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보장 체크해보고 내고 있는 보험료 수준은 적정한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굿라이프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FX의 핫서머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뜨거운 여름날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광주와 강원 영서 일부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서울은 36도, 전주 35도를 웃돌고 있고 앞으로 낮 최고 기온 더 올라서 서울은 39도, 전주와 광주 38도, 대전 37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은 2주간 넘게 열대야가 관측되고 있는 만큼 종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와 가양대교 사이 3차로 쪽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안 그래도 좀 밀리는 길이 조금 더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쭉 들어가는 길에서는 차량이 많은 구간 여의도권과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도 속도 줄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와 가양대교 부근이 있었고요.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4차로에 지금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4차로를 중심으로 많이 혼잡하고 이 부근의 4차로 쪽 차선 변경 때문에 조금 더 밀립니다. 반포대교 다리 건너는데 남단 쪽으로 밀리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차도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연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FM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목요일은 정치 클리어링 시간이죠. 김재호 전 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두 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먼저 인미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전당대회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박동희 더 게이트 대표와 함께 폭염 여파로 어제 오늘 모든 경기가 취소된 프로야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026년 8월 6일 목요일 돌아온 이동희의 뉴스 정면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여야 스피커들이 거침없이 붙었다. 벤츠 클리어링보다 무서운 정치 클리어링 시간입니다.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네, 오늘이 목요일인데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이 손해 경선 2차전 결과가 발표되는 거죠? 지금 투표를 하고 있고.
2: 네.
0: 예. 그런데 조금 이 손해 경선 민주당 전당대회가 뭐 속된 말로 하면 좀 막장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 아닙니까?
3: 치열해야 또 뭐 압도적이면 밋밋하다 흥행이 안 된다 그러는데 어쨌든 치열하게 예. 경쟁하니까 이목도 집중되고 예. 또 이번에 한번 승패를 좀 가려야 됩니다. 아니 뭐 결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다.
0: 그 선두주자 두 명이 끝나면은 상대 후보를 징계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고소고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그런데요.
3: 지금은 그런데 예. 누구든 이기면은 또 민주당 예. 특유의 원팀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또 끌어안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선거에 패배한 쪽도 이번에 패배하고 나서 만약에 좀 어떤 당 운영에 비주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 잘못하면 총선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는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밖에 있는 그 유명한 셀러 유시민 작가의 비평 난동은 아마도 쭉 계속되지 않을까. 그건 좀 우려됩니다.
0: 예. 자,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민주당 전당대회.
4: 저는 굉장히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치열하게 경쟁하니까 뭐 이런저런 파열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보면 거의 10년 단위로 분열하고 분당을 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예. 87년에 YSDJ, 96년에 DJ 새로운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2006년에 열린우리당, 그리고 2016년에 국민의당, 그리고 2026년이 됐는데 지금 이 끊임없는 분열과 통합과 이 과정을 쭉 거쳤는데 네. 대략 10년 주기로 이런 분열상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당내 선거인데 물론 당내 선거가 치열하다 보면 대통령 경선 때도 결국은 이런저런 얘기들이 BBK도 그렇고 대장동도 그렇고 전부 당내 경선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 이게 지금 대표 경선이 이렇게 치열하게 붙은 게 근래에 좀 기억이 좀 뜸해요.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내후년에 총선 공천권이 걸려 있는 문제고요.
0: 예.
4: 특히 이게 자칫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로 있을 때
0: 예.
4: 이른바 비명행사했던 비주류의 생각을 보면 상황을 보면 예. 이게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전당대회 이후에 이따가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선호투표제나 뭐 1등한 예. 사람이 이 그냥 대표가 안 되고 2등했던 1순위로 2등했던 사람이 선호투표 합산해갖고 대표가 되고 예. 뭐 이런 혹시 이런 경우수 이런저런 경우수가 있다고 보면 결국은 이게 전당대회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분당대회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시각들이 많다.
0: 과열되면 분당의 우려성도 있다.
4: 그렇죠.
0: 근데 누가 나갈까요? 나갈 사람 없는 것 같은데.
4: 그거는 누가 대표가 되냐에 따라서.
0: 예, 예.
4: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가 되면 예. 그 반대쪽이 움직일 수 있고.
0: 예.
4: 그리고 이제 그 반대의 경우 김민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 네. 제압당할 가능성이 크게

0: 겠죠. 제압을 당하겠지만 결국은 공천을 못 받는다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1: 그런 우려가 생기면 뭐
0: 총선 전에
1: 밖에 있는 조국혁신당과 손잡을 수도 있고
0: 그럴 수 있겠죠.
1: 알겠습니다.
2: 예. 과열은 됐는데 저는 분당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분당에서 잘된 역사가 보수 진보 통틀어 잘 없잖아요. 신당 창당이나 분당 뭐 지금 지난 총선에서 선전했던 개혁신당의 현재 위치만 봐도 굉장한 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다. 다만 김민석 후보가 되든 정청래 후보가 되든 최고위가 단일 계파로 구성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친청계나 친명계가 한 절반 정도 뭐 3대 2가 될지 2대 3이 될지 모르지만 섞이는 그 최고위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끼리의 어떤 부력 화합은 전당대회 이후에도 좀 남아있는 리스크 아니겠는가. 최민희 의원이 제가 유튜브 클립 보니까 김민석 후보 지나가는데 뭐 김민석이는 지가 대선 후보인 줄 알아 막 이런 말도 나오고 보통은 전당대회 기간에 나랑 색깔이 다른 당대표 후보한테라도 말조심을 좀 하거든요. 왜냐 누가 될지 모르니까 어차피 나중에 최고 지도부 구성되면 같이 해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당대표뿐만 아니라 저는 최고위원 경선에서의 그런 감정적인 앙금 다툼들이 좀 민주당의 불안 요소인 것 같고요. 원래 전당대회 하면은 그 당 정당 지지율이 쫙 올라야 돼요. 컨벤션 효과나 그 당 지지층들이 여론조사를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당대회 기간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나 좀 연성 약한 민주당 지지층이 이런 식의 네거티브 공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빨리 끝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바라는 바가 아닐까 싶어 보이네요.
1: 그 김지호 대변인이 아까 밖에 있는 유시민 씨의 뭐 난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런 건 문제가 된다, 걱정된다 하셨잖아요.
3: 이제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대형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차피 사업자들이고 그다음에
1: 비즈니스 측면이 있고
3: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재명 정부가 그런 면에서 있어서 굉장히 유연해요. 뭐 누구를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막 그 탄압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당대표가 누가 되든 이재명 정부는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정부적 판단을 내릴 그리고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정치 집단이거든요. 또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계속 밖에 나와가지고 제가 비평을 할 것 같습니다.
1: 지금 유시민 씨를 왜 언급했냐면 김어준 씨나 최욱 씨나 유시민 씨가 같은 논조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 정청래 후보가 김어준 방송에 나갔고 오늘 김민석 후보가 김어준 방송에 나갔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까 김철근 위원께서 조금 언급해 주신 거 그 선호 투표 문제 만일 첫 판에서 50%가 안 나오면 이제 이순위표를 까서 누가 1등을 하냐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불복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3: 아니 그거는
1: 정청래 후보한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씨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일 누가 승리하든 50% 이상 얻어서 1차전에서 승리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50%고 예를 들어 김민석 후보가 이기는데 50%가 안 돼서 이순희 후보를 까서 송영길 후보표를 얻어서 이기게 됐다. 그러면 아 이거 이런 거 하려고 선호투표제를 도입했구나. 그렇게부터 해서 불복운동이 시작되지 않겠냐.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0: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순위표를 까서 50%가 넘는 후보가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뭐 클리어하죠. 누구도 뭐 불복하지 않겠죠. 그다음에 50%는 안 됐지만 1등하는 후보, 1순위로 1등하는 후보가 50%에 조금 못 미쳐서 3등하는 2순위표를 더해서 50%를 넘어도 그건 1등을 했으니까 승복하겠죠. 문제는 뭐냐면 1순위 후보, 1순위표를 깠는데 2등하는 후보, 근소한 차로 2등을 했는데 3위 후보의 2순위표를 더해서 1위가 아닌 2위, 1순위표 2위가 대표가 되는 경우에 이른바 불복 논쟁이나 그다음에 당내의 어떤 권력 다툼이나 이런 게 좀 심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겠죠.
1: 아니 저는 아예 50%를 못 얻으면 이거 하려고 선호투표제 갖고 왔구나. 그래도, 그렇게 해서 시끄러울 것 같아요.
0: 그래도 그거는 일단 어찌됐건 1등을 했기 때문에 1등한 사람이 좀 부족해서 3위 하는 분의 2순위표를 더하기 위해서 50을 넘어가면 그래도 1등이 대표되는 거니까.
1: 그러니까 그거를 바깥에서 떠들기 시작하면 이제 내부에서 지지자들도 또 동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
2: 그 정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김민석 후보가 가만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 바로 이 시간에 예. 모든 평론가들이 충청은 정청래가 이기는데 예. 얼마 이기느냐 관건이다 이런 예. 소리 하고 있을 때 예. 제 기억하기로는 저만 예, 예. 이 방송뿐만 아니라 진보 유튜버에서도 다 그 이야기 할 때 어 예. 내가 충청권 정치인들 많이 모셔봤는데 정청래 후보한테 충청 민심이 가는 게 감지가 안 되는데 김민석 후보가 이기거나 선전할 수 있다 했잖아요.
1: 예, 예.
2: 근소하게 김민석 후보가 충청에서 이겼잖아요. 예. 밖에서 보는 사람이 더 잘 볼 때가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첫 판에서 50% 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김민석 뭐 그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2: 별로 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3: 근데 이제 저희 당의 역사를 봤을 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지원 의원이 이제 당대표 경선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당으로 분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탈당한 분들이 그렇게 큰 정치적 세력을 못 거뒀고 2024년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대선 경선 때도 사실은 보면은 그 이후에 뭐 한 일주일간 경선 불복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당내에서도 입지도 줄어들고 경선 불복을 해서 오히려 정치적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정치인들이 그런 불복을 조장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자신의 정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라 그런 우려는 좀 없던 오히려 외곽에 있는 셀럽들이 뭐 그런 계속 불복 시비를 할 텐데 그것도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보다는 그냥 비평하시는 그런 셀럽들이 일부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1: 예. 방금 속보가 왔는데 프로야구 경기는 어제 오늘뿐만이 아니고 주말 경기도 다 취소로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진행된다고 뭐 프로야구 팬들께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만은 뭐 다른 문제로 취소하는 게 아니고 너무 더워서 지금 그 경기를 보는 관중들도 갑자기 쓰러지는 분도 계시고 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건강 이런 것도 생각해서 아마 KBO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3부에 박동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2: 민주당 전대도 좀 연기 안 하나요?
3: 연장 안 됩니다.
2: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좀 오래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9월까지 하시죠.
3: 한 달 안 하고 그냥 일주일 만에 원샷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자, 이번 주는 이제 민주당 경선이 인천 경선이 있고 제주 강원 경선 예정돼 있죠. 있는데.
0: 아니 TK 강원, 인천 제주.
1: 그렇게. 예. 네.
0: 인천 제주가 먼저고 TK 강원이 일요일이죠.
1: 그런데 이제 투표는 뭐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0: 그렇죠.
1: 어제부터 모든 후보들이 호남을 내려갔어요. 아니 이 전당대회는 인천 제주 뭐 TK 강원에서 하는데 다 호남으로 내려갔다고.
3: 아 근데 이제 저희 비중이 예. 전체 뭐 당원이 100% 그러면 호남이 30% 이상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0%가 수도권인데 수도권에서도 호남이 연고인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과반보다 좀 아래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다음에 호남의 어떤 투표 성향을 수도권에서 그대로 흡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남이 거의 분수령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개표하는 데는 아무래도 그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제 호남에 집중하는
1: 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3: 그럴 수뿐이 없죠.
1: 그 투표율 오늘 투표율 나왔는데 제주 투표율이 29.53% 가장 낮았네요 지금까지. 인천이 45.46% 부산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 당원 수도 아마 인천이 많을 텐데 제주보다는 이번 주는 자 우리 장해찬 평론가 이번 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 아니 뭐 특별한 변수가 있는 주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인천에서 송영길 후보가 여기 내 홈그라운드다 뭐 자신 만만해하지만 뭐 이재명 대통령 전 지역구가 인천 계양이었잖아요. 그래서 크게 변별력이 있는 수치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저는 그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호남 당원들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선호 투표제로 가면 골치 아파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 좀 찍고 싶어도 약간 대세 후보, 대 후보 그냥 과반으로 밀어주자. 호남은 그런 전략적 투표를 하는 지역이잖아요. 유권자들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선호 투표제 이 3위 후보 투표하면 안 까게 하겠다. 라는 식의 어떤 대세몰이가 호남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결국 호남에서의 결과가 민주당 전당대회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거라고 봐야겠죠.
3: 이게 사실 저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급락하고 있고 예. 당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

0: 인천, 강원대구, 경북 여기는 뭐 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표가 오픈되니까 또이 지금 이번 주 결과를 보고 또 호남 투표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김민석 후보 쪽에서 이번 주는 비기기만 하면 내가 승리한다라고 했거든요. 조금 어떻게 알론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1: 일단은 뭐 본인이 조금만 이겨도 밴드 웨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사실 충청에서 충청하고 PK에서 좀 정청래 후보가 약55% 이상 압도적으로 이겼어야 밴드 웨건 효과를 얻었을 텐데, 지금 오히려 충청 선거 이후에 지역에 있는 조직가들이나 지역위원장들은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이 좀 강해진 게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큰 이변이 없는 한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가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50% 이상 이기면 호남하고 수도권에서 더큰 표차를 낼 수도 있겠죠.
2: 이번 주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누가 50%를 넘길 수 있느냐, 그런 득표가 나올 거냐. 뭐두 번째는 송영길 후보의 득표력입니다.
0: 인천에서?
2: 예, 인천도 그렇고요. 인천에서 어느 정도 득표력이 받쳐지면 호남이 본거지거든요.
0: 예.
2: 예,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른바 호남 소외론을 굉장히 들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안방이라고 한 호남의 지지 기반이 있는데 도대체 호남은 최고위원도 당 지도부에 아무도 없고 그나마 대표 선거에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하면 되겠습니까라는 동정론 뭐 이런 것까지 가져가 갈 거예요. 그러면 호남에서도 결국은 과반을 넘는 후보가 나올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송영길의 득표력과 그 과반 후보가 누가 나올 거냐. 이게 좀 관전 포인트 같아요. 사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요. 사실은.
0: 근데 제가 어제 뭐제 개인 방송에서 송영길 후보 초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천은 2등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김민석 1등 할 거고 자기가 2등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김민석과 송영길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인천에서 본인 말대로 2등을 하게 되면 김민석 표를 좀 갉아먹는 거 아니냐, 그럼 정청래가 도움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3: 근데 뭐 송영길 후보가 2등 할일 없어 보이고요.
0: 아니 근데 자기 고향 아닙니까? 인천이 정치적 고향. 거기
3: 아니,
0: 인천 시장도
3: 근데
0: 했고.
3: 양자 대결의 어떤 뜨거움이 뜨거울수록
1: 네.
3: 제3등 후보는 송영길 후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1: 맞아요.
3: 그 빛이 좀 바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세게 붙어버리면은 제3당이나 뭐 군소정당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실 빛을 못 보는 거랑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인천에서도 아주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몇 프로 더 얻을 순 있어도 지각 변동의 차이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참 이제 친명계에서 송영길 후보 드랍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드랍해버리면 그 지금까지 받은 그표 중에 2순위로 김민수 후보를 찍은 표, 그러니까 만에 하나 선호 투표로 가게 됐을 때그 김민석 후보가 받게 될 표가 사표가 돼서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랍을 할 거면 좀 일찍 했어야 되고, 지금은 또 타이밍
0: 아니,
3: 놓친 거
0: 예,
3: 아닌가.
0: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지금 드랍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 많은 전문가들이 전남 광주는 김민석이 앞설 것이다. 뭐 이거는 뭐 다들 이야기하는데, 전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전북이 조금 이번에 메가 프로젝트에서도 빠지고 해서 전북이 정청래를 지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한 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2: 말씀하세요.
1: 아, 근데 이제 뭐그 새만금의 현대차도 뭐 막대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김민석 후보가 익산 관련해서 거주지도 옮기고 굉장히 애정을 드러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표심을 드러낼지에 대해서는 저는 꼭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2: 이게 그 전라북도 지사 선거가 김관영 전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무소속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못된 상황이고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민주당 후보로 그 간택받는 과정이
0: 이원택 지사.
2: 예, 상당히 정청래 대표의 영향이 좀 있었다고 대체로 보거든요. 그럼 현직 지사의 영향력이 더클 거냐, 전직 지사의 영향력이 클 거냐, 이게 좀 가늠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건데, 아무래도 현직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0: 알겠습니다.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합참이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참이 발표했는데 더 자세한

0: 한 내용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호남 이야기까지 해봤고, 이런 와중에 김민석 후보가 그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5월 달에 당에 알렸다. 정청래 후보는 무슨 소리냐, 나는 들은 게 없다. 뭐 이렇게 이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었는데, 그 한정의 정책위 의장이 김민석 후보 손을 들어줬어요. 맞다. 4월 말에 왔다.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뭐 투표에 영향 미치지 않겠죠?
1: 뭐 조성래 전 사무총장은 반대로
0: 아, 그랬나요?
1: 정청래 후보 편을 들면서 한정혜 의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거든요.
0: 네.
1: 근데 어쨌거나 이 보안사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0: 예.
1: 국무회의 공포가 됐고, 그래서 그때 뭐 정부안이 있었나 없었나가 크나큰 변별력을 지니진 않을 것 같습니다.
2: 보안 수사권 통과로 결국은 득을 보는 사람은 정청래일 거예요. 정청래 후보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결국은 통과가 됐다 이런 인식이 강하거든요.
3: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저희 당원이 아니신 분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신데, 사실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정반대 이야기를 한달 동안 공방을 했기 때문에, 저희 당원들이나 투표권이 있는 그런 핵심 당원들은 이게 누구 말이 맞지? 그리고 사실 정청래 당대표가 굉장히 세게 공세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사안 관련해서 아, 김민석 후보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제 주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당청의 가교 역할을 하는 한정의 정책의장이, 그리고 이 한정의 정책의장이 아마 임명권이 당대표한테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저는 전당대회 기간 중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예.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를 가봅시다. 아, 아까 뭐 장해찬 최고가 이야기했는데 3대 2가 될 수도 있고 뭐 2대 3이 될 수도 있고, 현재까지는 친명 후보가 3명 들어가 있고 또 친척 후보가 2명 들어가 있는데 바뀔 가능성이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1: 근데 이제 전북 이야기를 아까 했잖아요.
0: 예.
1: 근데 이성윤 후보가 지금 근소한 차이로 6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0: 예.
1: 전북이 또 이성윤 후보의 어떤 근거지라고 할수 있겠죠. 지역구기도 하고. 그러면 전북에서 그 표를 얼마나 받느냐가 5등, 6등 싸움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 5등이 지금 김용 후보인데,
0: 예.
1: 김용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원조 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지만,
0: 예.
1: 2심에서까지 어쨌든 징역 5년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있으니까,
0: 예.
1: 이게 자칫하면 최고위원 당선됐는데 대법원에서 형 확정돼 버리면 현직 여당 최고위원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선뜻 투표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건인 건 분명해 보여요. 따라서 제가 아까 자신 있게 충청권 맞춘 김에 당대표는 김민석 과반할 것 같다라고 했지만,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끝까지 김용, 이성윤 엎치락뒤치락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것 같다. 섣불리 결과가 딱 정해질 것 같지는
0: 아, 그럼
1: 않습니다.
0: 3대2 구도는 가는 거네요?
1: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당대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우위에 섰다고 해서 최고위원까지 전부 다 친명계가 이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0: 지금 임미애 후보와 김용호 후보가 7-8인 거죠. 그래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이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긴 한데, 뭐 임미애 후보가 있다고 올 거니까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2: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고위원 선거는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봐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얼마 까지
0: 아직
2: 않았어요.
0: 70% 이상이 안 까졌으니까.
2: 네,
0: 예.
2: 까지는 않았고, 그또 민주당의 그 사례가 또 있잖아요. 지난번에 김민석 후보 사례도 있고,
0: 예.
2: 그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0: 김민석 후보가 당시 5등 하다가 1등
2: 예,
0: 했고, 정봉주 의원은 1등
2: 1등
0: 하다가
2: 하다가 결국
0: 밖으로
2: 탈락했죠.
0: 밀려났죠. 예.
2: 예. 이런 사례를 보면 아직 호남하고 수도권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 등수가 꼭 고정적이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0: 예. 지금 보면 3등 한민수 후보가 14.46%, 4등 서미아 후보가 13.72%, 5등 김용 12.41%, 이성윤 후보가 11.34, 6등 거의 다 붙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2: 그렇죠.
0: 예,
2: 네.
0: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는 호남에서 얼마든지 이제 뒤집기가 가능하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최민희 후보가 22.58%로 1등입니다. 2등 박선원 후보보다 한6% 정도 더 얻고 압도적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 투표가 최민희 의원이 전당대회 기간에 좀 논란이 많았어요. 몇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투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미아 의원

0: 연설할 때뭐 밑에서 뭐 이렇게 막 시끄럽게 했던 부분이라든가 아까 뭐 김민석 후보 지나갈 때 뭐라고 뭐 했던 거라든가 그다음에 김영호 후보한테 뭐 박쥐라고 했다든가 그게 다 투표 끝나고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이 영향을 미쳐서 수석 최고 지금 1등이니까 수석 최고 가능성이 있는데 1등이 아니고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느냐 뭐 이런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 그러니까 사실은 1등 후보는 몸을 사려야 되거든요.
0: 예.
1: 근데 최민희 후보는 성향도 그렇고 이번 전대 기간 내내 너무 좀 공격적이었잖아요.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조명을 받았고 아마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보는 진보 유튜브에서도 그게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부담은 있다. 그러니까 인지도로 따지면 솔직히 다른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최민희 후보가 인지도가
0: 앞서죠.
1: 가장 높기는 하죠. 근데 호남의 선택에 따라 역시나 갈릴 부분이 있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근데 순위가 바뀔까? 솔직히 말하면 친명계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을 조금 약체로 내긴 한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더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최고위원에 출마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당내에서 3선이고 중진이고 이걸 떠나서 전국적 지명도나 언론 인지도상으로는 좀 약체인 분들이 이번에 많이 나와서 다소간의 논란이 있더라도 최민희 후보가 과거 정봉주 전 의원 사례처럼 많이 떨어지거나 아예 당선권 밖으로 밀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없지 않을까요?
2: 그럼 이제 최민희 후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지지도가 사실 과거에 정청래 후보가 최고위원 나왔을 때랑 압도적이지는 않아요. 이게 얼마든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투표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섬이야. 의원이 생각보다 많이 선전하고 있고
0: 섬이야,
2: 지금
0: 그렇죠.
2: 뭐 유튜브나 언론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호남 선거에서는 이 최고위원 후보 간의 순위 변동이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되고 저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평당원 출신 국회의원이 아닌 분이 예선전을 돌파하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순위권 안에 5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선거에 조직 담당을 김용 부원장이 근 10년 넘게 했습니다. 이제 그 조직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는 아무래도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격화되지 않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더 당원들이 선택하기 좋게 그렇게 지금 아마 서로의 기량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3: 그러니까
2: 싶습니다.
3: 대통령의 측근이고 비국회의원 출신으로 안희정 전 지사가 최고위원이 됐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안희정 지사는 당시에 물론 그 사법 처리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다 자유의 몸인 상태에서 출마를 했던 거고. 내가 보면 김용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장희찬 최고도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 당원들이 선뜻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삼심 결론이 안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최고위원이 됐는데 만약에 사법 처리가 된다든가 이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상대 후보들이 사실 대통령이 측근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공격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이 당원들이 선택지가 과연 그렇게 가겠느냐. 특히 호남에서도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래서 지금 5등 가고 있지만 글쎄요. 그다음에 최민희 후보가 1등 하리라고 저는 보장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민희 후보도 순위가 바뀔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까 앵커가 말씀을 하셨듯이 최근에 막 이런저런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그 앞으로 못 보는 그 후보를 그냥 뭐 지나쳤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후보 자질에 대한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민희 후보가 수석되는 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저는 논란도 논란인데 최민희 후보 최근 발언 중에 최민희 수석 만드는 것보다 이성윤 넣는 게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성윤 찍어달라라는 식의 발언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최고위원 선거 해봤지만 최고위원 선거는 진짜 1, 2% 차이로 당락이나 순위가 막 뒤바뀌거든요. 이건 굉장히 오만한 발언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발언들이 조금 역풍을 불러일으키지 않나. 그러니까 친청계 표도 분산도 될수 있겠지만 찍으려고 했던 사람도 아유 뭐다 됐다 생각하네. 이거 유권자들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 어차피 뭐 당선권이니까 다른 사람 찍어주세요. 끝까지 전력 질주해야 이 1, 2% 차이로 당선되는 게 최고위원 선거라는 점을 돌아보면 너무 일찍 샴페인 터트린 게 아닌가 그런 점은 좀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죠.
2: 그 아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 부원장 이야기하셔서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최고위원 선거전 하면서 김용 부원장 공격하는 후보를 본 적이 없고요. 만약에 이제 그 재판 과정이 어떤 본인의 개인 비리에 관해서 이루어진 거라면은 아마 그런 공격도 있고 당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의 피해자로 좀 억울하게 재판이 좀 이렇게 당한 경우라 이 부분 관련해서 많은 당원들이 좀 짠하게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김용 부원장은 그런 어떤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에 피해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 저는 그게 더 역풍이 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예, 그 저도 거긴 동감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김용에 대해서는 그 문제로는 공격을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문제 또 검찰청 폐지 이게 다 어떤 논리로 몰아붙였냐면 극악무도한 검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검찰에 당한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당신은 그러면 나중에 아웃될 건데 이게 나오면 어떡해 라고 하는 순간 아마 역풍이 좀 세게 불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아마 다른 후보들이 하지 못할 것 같긴 한데 호남이 어쨌든 표가 제일 많으니까 지금 장해찬 위원 말대로 이성윤 후보가 이제 지역구가 호남이고
3: 전북이죠. 전북. 예.
0: 서미화 의원이 또 지역구가 호남 이제 지역구는 뭐 지금 비례대표이긴 하지만 고향이 또 호남이고 호남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표가 아마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김용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사실 아마 호남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용 후보도 조금 표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들고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지금 그 호남에서 그 메가 프로젝트 경향도 있을 거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너무 큰 선물 줬다. 그런 것 때문이라도 아마 김용 후보가 표가 가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계세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2: 아니 그 말이 맞으신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을 표현할 때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 뭐 최측근이라고 하지 않냐고.
0: 김지호는 안 들어갑니까?
2: 아 저는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제 제가 봐도 김용 부원장이 많이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하셨고 아니 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되고 도지사 되고 대통령 됐는데 김용 부원장 정치적 탄압만 당하고 그냥 구속만 되고 감옥만 가고 그 사람 뭐 여태까지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억울하게 그냥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검찰에 압수수색 당하고 탄압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고려돼서 이번에 예선전도 통과하고 5등 안에 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용 후보가 당선되기를 오히려 원합니다.
0: 예.
1: 그래서 1, 2심대로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여당 현직 최고위원이 이제 수감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0: 예.
1: 1, 2심 결과가 같았기 때문에.
0: 예.
1: 이게 1심, 2심이 갈리면 대법원에서 파기한 선대 가능성이 높아도 1, 2심이 똑같은데 그게 파기한 선대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으니까.
0: 예.
1: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바람하지 않는 일이다.
0: 그런데
1: 민주당 지지층에서 정서적으로 김용 후보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아유 안 됐다 하는 것과 그런 리스크를 지금 집권 여당이 떠안는 것. 이건 또 별개의 예. 문제니까 그건 또 호남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좀 봐야죠.
3: 내가 보기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보안수사권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는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고
0: 예.
3: 한 사안들인데 이런 악재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땐 전당대회 전에 대통령 지지율이 그 올라갈 우상향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0: 예.
3: 보인단 말이에요.
0: 예.
3: 모멘텀 별로 안 보이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낮을수록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투표에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어요.
0: 예.
3: 이런 지점들이니까 오늘 뭐 정청래 후보는 그런 얘기도 했던데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결국은 대통령을 시키고 대통령을 견인할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던데 그 논리가 어느 정도 먹힐지 여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0: 예. 자,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2부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순서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 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 화이트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송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세 분과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였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47.7% 역시 50% 미만으로 기록됐고요. 특히 20대에서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김철근 위원은 아까 뭐 대충 이제 대통령 지지율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니까 장기산 최고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4: 뭐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대책도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한 것 같고요. 이건 단순히 야당의 비판이 아니라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세부담 너무 과도해지고 공급 대책은 없다라고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별도의 TF 만든다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20대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 같고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너무 커졌잖아요. 거의 하루 걸러 하루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있으니 주식 투자로 사실 이 정부의 지지층이 되었던 2030도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결국 그 경제인 것 같은데요. 부동산 관련 또 1주택자 세제 관련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발표가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순방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7시간 동안 회의하면서 관련 대책을 점검했다고 하고 일단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청와대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계속 안고 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권이나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국민 밉상으로 누가 딱 찍혀버리면 그 사람 경질하지 않고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이 실력이 있고 뭐 그동안 쌓아온 일들이 있고 뭐 앞으로 할 일이 많고 다 많은데 그냥 국민 밉상이 되면 일단 가라라는 게 국민들의 뜻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 초대 국민 밉상이 김용범 정책실장이 된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지지율이 계속해서 50% 언저리를 밑돌고 데드크로스가 연일 나오는 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3: 근데 제가 궁금한 게 20대에서 많이 빠진 건 확실한 거고 뭐 주식시장의 문제로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번에 내놓은 세제 개편하고 20대 빠지는 건 상관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4: 이제 앞으로 집을 사야 될 세대들인 거잖아요.
3: 그러니까 이번에 2030이나. 세제 개편이 1주택자 40억 이상만 상관하는데 20대들이 뭐 언제 집을 사서 40억 이상 집을 소유합니까?
4: 근데 그 디테일하게 따지면 우리 이동현 앵커 지적이 맞지만 전반적으로는 뭔가 세부담과 규제는 늘어나고 공급에 대한 메시지는 없으니까 대출 규제도 그러니까 그대로고 좀 어려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3: 민주당에서 지금 전당대에 함몰돼 있어가지고 이런 프레임 싸움을 못하고 있는데 이건 부동산 정책이 아니고 세제 개편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당과 언론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고서 이렇게 공급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5: 그러니까
3: 이거는 공급하고 대출 규제하고 전혀 상관없이 세제 개편이고 만일 다음에 부동산 정책이 나오겠죠. 세제 개편이나 세제 개편 아니고 이제 공급이나 대출. 그러니까 20대에서 대출을 계속 묶어 놓는다. 기득권만 다 빚 내서 집 사서 돈 벌고 우리는 막아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문제죠. 그래서 그 정책이 나왔을 때 비판하는 건 이해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여기서 전혀 대책을 못 세우고 있으니까.
5: 지금 이제 20대 지지율 깎인 제가 봤을 때는 그 대출 규제가 지금 1년 이상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은 내가 좀 월급을 많이 받고 맞벌이라도 집을 못 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불만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주식시장 변동성 레버리지 ETF 때문에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지금 손해본 분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강제청산 당한 분들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불만인데 가장 큰 이유는 지방선거 이후에 저희가 좀 당하고 또 정부 그다음에 그 각종 셀럽들 유튜브 개가 그냥 보안수사권 가지고 그냥 막 한 달 내내 주구장창 네가 잘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싸우다 보니까 사실 뭐 돌려차기까지 나오고 뭐 이렇게 분열돼 있으면요 지지를 안 하고 특히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아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데 지금 뭐 당청이 맨날 저렇게 티격태격하고 심지어 지금 법무부 장관도 뭐 그만둔다 그러고 뭐 행안부랑 그 중수청 관련해서 티격태격하는 계속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3: 그러니까 이 단일 레버리지 ETF 문제는 뭐 김용범 실장이 사실은 억울한 부분도 있겠죠. 이런 결과를 뭐 예측하고 한 건 아닐 테니까 또 당시 언론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왜 홍콩에는 있고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회사 거를 홍콩 가서 사게 만드냐 뭐 이렇게 하면 달러가 오른다 뭐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이게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 유동성이 흔들려서 손해본 사람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흔들린 건 맞으니까 그럼 정부로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거든요.
5: 금융당국 책임자들이 좀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거래량 대비 그 수치가 높잖아요. 아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사이드카가 거의 1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게 그냥 계속 걸리고.
3: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부동산으로 투기를 해서 돈 버는 거는 못하게 하겠다. 차라리 이제 머니무브 자본시장으로 이동해와라. 그게 미국과 일본은 유럽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뭐 젊은 청년들이 아 좋다 좋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을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5: 거죠. 주식을 사게 했었어야지. 그 선물 상품을 사게 그렇게 그냥 막 16종에 그러니까. 그냥 몇십 조씩 네. 하면 그건 문제죠.
3: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김용범이나 누구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0: 저는 경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3: 경질해야 된다. 예.
0: 왜냐하면 시장에 신호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한한 사람이죠. 기한하고 그러니까 집행은 다른 뭐 금융당국에서 했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그대로 둔다. 그러면 오해를 받을 거예요. 어떤 오해를 받냐면 아, 김용범을 내세워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의 상황을 보고 또 새로운 대책을 내려면 이것을 처음 내세운 사람이 아니고 처음 내세운 사람이 대책을 내려면 계속 그걸 자기가 했던 걸 번복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대책을 내세우는 게 맞다. 예. 그래서 이건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걸로부터 피해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많고 특히 20, 30대가 많아요.
3: 예.
0: 한때는 코인으로 코인에서 다 털렸는데 이제는 주식에서 또 다 털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죠.
3: 예. 뭐 물론 이게 기탁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라가고 그 하루에 뭐 12조씩 거래되던 게 3조, 1조 정도로 좀 많이 낮아졌긴 했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오늘도 뭐 매수 사이트 매도 사이트가
4: 네, 사이트
3: 발동됐죠.
4: 네.
3: 그러니까 계속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계속 앞으로 좀 더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5: 그게 이제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실무 금융 당국자들은 거래 대금 비해서 이 상품을 16종이나 출시했을 때 얼마나 비중이 클지 알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왜 도외시 됐는지 발견하지 못했니. 그리고 최근에 세제 개편 중에 주가 누르기 관련해가지고 이서영 의원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가 누르기가 아니라 뭐 어떤 편법적인 그런 어떤 좀 안 좋은 그런 세제 개편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어. 그게 왜 좀 모니터링이 안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뭐 그 부분 국회에서 한 번 더 본다고 했으니까 하나 더 이야기. 하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게 노동부 업무보고 담긴 내용인데 물론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40대, 50대의 기성세대들은 좀 반발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데 거기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어떻게 하느냐.
4: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업급여라는 거는 피치 못한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내몰렸을 때 재기를 돕는 국가의 어떤 복지 시스템이잖아요.
3: 특히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만두러 가거나 이런
4: 식으로. 그럼요.
3: 때?
4: 네. 네.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만뒀는데 35세 미만 청년에게 이 급여를 준다?

0: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해서 월급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 35세 이하 나이부터 급여 받는 어떤 습관을 줄 수도 있다? 아, 이게 너무 선심성 정책인 것 같고요. 이게 통과가 안될것 같긴 해요.
1: 예.
0: 근데 2030 지지율이 낮으니까 당정에서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요즘 2030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면 이런 식의 정책을 더 싫어하거든요.
1: 예.
0: 더 반대하고.
1: 네.
0: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저도 30대긴 하지만.
1: 네. 그 이런 것보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데 회사랑 약간 뭐 짠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내보내는 걸좀 해주세요 해서 실업급여 타오는 경우가 좀
0: 그런 경우
1: 있잖아요.
0: 많죠. 네.
1: 많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적발할 방법이 없나? 오히려 그런 게 낫지 않는가 싶기도
2: 근데 그렇게
1: 한데.
2: 하면은 회사가 그 아마 유율이 올라갈 거예요. 회사들에서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제 실업급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해고됐을
1: 뭐 그렇게
2: 때
1: 생각을 한 거죠.
2: 그런데 이제 자발적이라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생경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 관련해서 증세를 하고 있잖아요.
1: 네.
2: 세금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까지 증세를 해서 보태줘야 되느냐, 이제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2030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적, 세제적 지원이나 이런 게 너무 없다. 사회 안전망이나 뭔가 좀 강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 같기
1: 그러니까
2: 때문에.
1: 그 아이디어 차원 냈으면은 정부 부처에서 저는 치열하게 논쟁과 토론을 해보고 이걸 냈을 때 어떤 반응일까까지 생각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던졌다가 시끄러우면 철회하고 이런 거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여론조사를 좀
2: 우리나라
3: 해봤어야죠. 2030은요 특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1: 예, 동의합니다.
3: 불공정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공정하게 해달라는 거죠.
1: 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발언과 관련해서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한숨을 돌렸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3: 아니 그 한동훈 의원 그 토론인가요?
1: 예.
3: 그다음에 그 피해자가 와 있는
1: 이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3: 예, 자리에서 지금 뭐 돌려차기 한번 해봐.
1: 예.
3: 그리고 진종호 의원이 저는 발못 쓰고 손을 잘 씁니다. 뭐
1: 예.
3: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1: 부적절하죠. 있을 수 없죠.
3: 부적절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게 완전 정시회의된 거죠. 이게
1: 네, 맞습니다.
3: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그분들이 속해 있는 대안과 미래라는 이 조직이 완전히 신뢰를 잃은 게 되고.
1: 아, 친한동훈계.
3: 네. 그렇게 되고 이제
0: 걔네들 수준이 그렇습니다.
3: 상대적으로.
0: 원래 그런 애들이에요.
3: 아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상당히 좀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뭐 윤리위원회 뭐 그만두고 윤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이 싸우고 징계정치가 되니 안 되니 막 이러면서 당내 리더십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장동혁 대표를 그만두라고 막 끌어내리고 비판하려고 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멱살 잡고 돌려차기 하고 이래버리면 이분들이 무슨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고 그 무슨 뭘로 이렇게 장동혁 대표를 공격할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실수죠.
1: 예. 장인천 최고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당 개혁하자 하고 보수 재건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원내대표 멱살 잡고 피해자 조롱하고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 배지 떼는 게 보수 개혁이고 보수 재건이에요. 근데 저는 참 비겁한 게 권영진 의원이나 서범수 진종호 의원 논란이 터졌잖아요. 평소에 뭐만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던 친한계나 대안과 미래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없어요. 제 식구 감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잘못된 멱살잡이나 망언보다 자기들 편이고 자기들 개파니까 이걸 잠잠하게 넘어가자 용서해주자 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제 식구 감싸기가 보수 진보 떠나서 제일 초월해야 될 구태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누가 누구 앞에서 개혁을 운운하냐. 니들이나 잘해라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2: 이 상황 관련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워낙 확실하게 입장을 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만두지 않겠다.
1: 그러면 뭐 징계까지 간다고 봐야겠네요.
0: 갑니다. 네. 갑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랑 다르게 최고위에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당원 당규가 없어요.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 열어서 바로 날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런 당원 당규가 없어서 무조건 윤리위를 거쳐야 되는데 이건 뭐 윤리위에서도 조속하게 결론을 낼 거라고 봅니다.
1: 근데 밀려 있잖아요, 지금.
0: 아 근데 또 패스트 트랙이 있으니까 급한 것들은 또 윤리위원 사이에 이견이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1: 예.
0: 여기에 무슨 이견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처리해야죠.
2: 또 가처분 걸려가지고 도로목 되는 게 아닌가.
0: 이거 가처분 하면은 판사도 멱살잡이나 낙마를 동의한다는
2: 자신 있으신 거예요?
0: 어느 판사가 이걸 가처분을 해주겠어요?

0: 이거를.
1: 근데 어쨌든 앞에 밀려 있는데 멱살이랑 이걸 먼저
2: 아,
1: 한다.
2: 먼저 해야죠.
1: 그럼 또 시끄럽겠는데
2: 너무
1: 그러면?
2: 심각한 사안이니까. 그리고 당내 반대가 없는 사안이니까.
1: 그래, 뭐 그건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난 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만났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3: 일단 두 분이 뭐랄까 정책 이해관계가 좀 맞았다고 할까요? 오세훈 시장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여튼 개혁적인 그 당내 보수 인사들을 두루 만나면서 하여튼 그 향후를 모색하는 상황이고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다음 총선을 앞두고 당내 여러 중진들 여러 분들 많이 만나고 다니는 걸로
1: 그래요?
3: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정치 재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 상황인데 혹시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정치 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1: 예.
3: 그럴 때 뭐랄까 그 연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오세훈 시장의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고리들을 좀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2: 뭐 관심이 고픈 분들의 큰 의미 없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분다뭐 정치적으로 사면 초과에 몰려 있고 이렇게라도 어떤 정치적 몸부림을 가지는 건데 뭐 이게 딱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파장이 크진 않고요. 일단 한 분은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건데 재판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한 분은 이제 오늘 보니까 고려대에서 딸 관련된 논문 짜깁기 그게 문제 없다는 발표는 일단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천의 모 대학교 취업 관련된 문제는 아직 종결은 안
1: 예,
2: 된것
1: 예,
2: 같은데
1: 예.
2: 두분다 각자 넘어야 될 산들이 있거든요. 수월하게 잘 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홍준표 전 시장은 요즘 SNS 조금 덜 하시는 것 같은데.
2: 네.
3: 그분은 자유인이잖아.
1: 그분도 다시 뭐 생각이 없을까요?
3: 아니, 그분이 보수로 생각을 할지, 저 이재명 대통령이 누이재명으로 생각을 할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1: 그래,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21일 첫 공판인데 이러면은 뭐 633이 결정을 된다고 봐야겠네요.
3: 이게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특검법에. 특검이 기소하면 633, 그러니까 1심 6개월, 2심 3개월, 그러니까 대법원 3개월 해서 1년 내에 그 판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법대로 가면 결국 12월 말이나 1월 달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
1: 근데 그게
3: 걸로
1: 뭐
3: 예상이죠.
1: 조문에는 있는데 꼭안 지켜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3: 아니, 이른바
1: 그래서
3: 혼시 규정이라고도
1: 그러니까
3: 합니다만은
1: 근데 지금 이 속도 보면 그러면 뭐 충분히 633은 결론이 나고 그렇다고 하면 내년 4월에 보고를 열릴 가능성도 있겠다.
3: 아니 특검이
2: 꽤 높죠.
3: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재판이 계속 늘어지면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1: 네, 그래서 차기 또 주자들이 벌써 몸을 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세 분하고 이야기는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세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카멜로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1, 2부 순서 마치고요. 날씨 교통상황 전해듣고 3부 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0: 등장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전주와 광주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도 서울의 기온은 3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도 한낮의 기온이 서울 39도까지 치솟아 하루 만에 최고 기온을 갱신하겠습니다. 예, 폭염에 좀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밤에도 열기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예, 폭염 속의 도로에서도 운행 시 더 안전운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여의상류나들목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김포 방향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나 가양대교 일대까지 긴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서강대교 대교 지나 잠실대교 북단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는 성수대교부터 동작대교 지나 가양대교 일대까지도 아직은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한 임미애 최고위원 후보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8번 최고위원 후보 임미애입니다.
0: 네, 기호 8번 임미애 후보님. 네. 그 사실 임미애 후보님이 처음에 최고위원 도전한다고 했을 때 네. 그 예비원선 통과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예. 예측이 있었는데 네. 가볍게 통과하셨어요.
1: 가벼웠는지는
0: 알 수 없지만은
1: 네, 알 수 없는데 사실은 제가 중앙위원들한테 쭉 전화를 하면서 느꼈던 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의 정신, 가치 네. 지향해야 할 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고문님들 뭐 이런 분들이 통화를 할 때 많이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저 개인에 대한 응원보다는 지지보단 그동안 영남에서 예, 예.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하고 깃발을 들고 온 사람들에 예. 대한 응원? 예. 뭐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예.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중앙위원들이 많이 투표해줘서 예산 통과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일반 당원들한테 어필해서 네네. 투표를 해서 이제 득표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8명 중에 7입니다. 네. 5.73%. 네. 뭐 물론 6위, 5위와 큰 표 차이는 아직 안 났고 아직도 70% 이상이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일반 당원들이 한 대표가 안 나오는 것은 일단 인지도 면에서 조금
1: 많이 낮죠.
0: 낮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쭉 TK에서 민주당 네.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잘 모를 수밖에 없다.
1: 그렇죠.
0: 그렇죠? 여기서 예. 한번 홍보를 좀 해주세요. 예. 아, 물론 저는 뭐 저도 고향이 경북 안동이어서 네. 의원님 의성에서 바로 네. 옆 의성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저는 잘 알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1: 네, 저는 영남에서 그러니까 영남 이러면 안 되네요. 경북 의성에서 예. 오랫동안 민주당의 깃발 들고 풀뿌리 정치부터 시작해온 그렇게 성장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기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첫 번째는 합리적인 중도층과 영남 그중에서도 특히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우리 지지로 돌려세우는 게 매우 중요한데 예.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저 임미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지도부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0: 서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TK로 내려가서 이렇게 운동하신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린 겁니까?
1: 92년도에 내려갔죠. 그러니까 오래됐죠. 내려가서 예. 농사를 짓고 지금도 예. 농사를 짓고 살고 있으니까. 예. 네.
0: 알겠습니다. 뭐 이번에 TK 지역에서 5% 가산점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1: 그래도 얼마 안 돼요.
0: 당원수가 너무 작다 네네. 보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경북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을 좀 우리 당원들이 민주당 당원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조국 혁신당과 합당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합당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네. 친명 당원들한테 약간 뭐라 그래 비난 비판을 좀 들으셨던 것 같아요.
1: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날도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원래 이제 합당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예. 사실은 합당을 반대했던 이유는 그 당은 그 당으로서 역할이 있다고 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사실 그 당이 지금 자체적으로 이게 생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합당을 한다 그러면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였는데 일단 전제는 당원들이 합당에 대한 요구가 없으면 논의 자체도 시작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당은 이미 또 자강론을 내세우면서 새롭게 당대표 뽑고 예, 당을 추스르고 있는 과정이어서 이후에 뭐 당원들이 합당을 통해서 더 어떻게 해보자라고 한다면은 그런 결정이 난다면 합당이 되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예. 지금은 어렵다. 네. 현 시점에서 8명 후보 중 5명이 이제 최고위원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3대 2, 친명이 3, 친청 2, 2구도입니다. 네네.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대 0이나 4대 1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쉽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네네. 친명 지지자들 간에 우리 임미애 후보님과 또 8위를 하고 있는 김용호 후보님이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힘을 합쳐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1: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0: 못 들었습니까?
1: 예, 예. 예. 뭐 이제 웹자보에 버리는 이야기
0: 사표.
1: 웹자보는 예, 뭐 그런
0: 사표가
1: 얘기는
0: 된다.
1: 들어봤는데 7번, 8번이 단일화 얘기는 사실 처음
0: 그러니까
1: 들어봤어요.
0: 이런 것 같아요. 그 사표와 같은 건데
1: 네.
0: 전략적으로 우리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4대 1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려면 그 7위, 8위 후보 중에 한 분이 뭐 이제 스스로 접든가 아니면 뭐 누구를 지지해 주든가 그렇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아마
1: 근데
0: 떠는 것
1: 지금
0: 같아요.
1: 아직 70%가 훨씬 넘는 그 유권자층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가 진행이 되는 거여서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0: 생각해 본 적이
1: 생각해 본
0: 없다.
1: 적이 전혀 없습니다.
0: 최근 연일 무더위고 기승입니다. 특히 이제 뭐 후보님이 직접 농사를 지시니까 알 텐데 시골 지역에서는 노령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 무더위에 나가게 되면 건강에 상당히 이제 큰 파장도 미치고 할 텐데 지금 민주당이 토론에서 뭐 이런 기후 위기라든가

0: 스마트폰 뭐 이런 해법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네거티브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1: 지적해 주신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 그 어디에도 국민이 안 보인다. 국민의 삶이 안 보인다. 도대체 지금 너희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맞냐라는 비판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의성에 내려가면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지금도 계속 어저께도 TV 토론하면서 굉장히 네거티브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거든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새 후보가 모여서 더 이상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걱정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전당대회로 만들자라는 선언을 하고 함께 기자회견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뭐 당대표 선거뿐만 아니고 최고위원 선거도 뭐 박쥐 논란도 있었고
1: 네.
0: 뭐 선미아 의원 얘기할 때 밑에서 뭐또 야유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1: 네.
0: 이런 것도 조금 지양이 되는 거 아닌가요?
1: 아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거는 사실 후보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특히나 이제 가장 나이도 있고 또 선수도 있는 그 후보께서 그런 행동이나 발언을 한 거는 오히려 이번 전당대회를 좀 이렇게 화합의 분위기로 이끌어 가야 할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 오히려 갈등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가는 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그 친청계 지지자들의 생일별 홀짝 투표 뭐 이런
1: 네.
0: 거는 뭐 친청계에서는 아니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1: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0: 예.
1: 그 영상을 보면은 사실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있는 자리에서 PPT를 띄워놓고 설명을 하는
0: 아 마치 교육
1: 자리였거든요.
0: 영상처럼 이런
1: 그렇죠.
0: 식으로 뽑아라.
1: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이뭐 후보 측에서 요구한 게 아니야.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가 입장을 냈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오랫동안 당원 주권주의를 그렇게 오랫동안 외쳐온 분인데 당원 주권주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행위죠.
0: 개파주의라고 볼 수도
1: 예,
0: 있겠죠. 어떻게 보면.
1: 이거는 당원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오더를 내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찍어. 당신의 생일이 홀수이면은 이렇게 찍어라고 오더를 내리는 건데 여기에 어디 당원의 주권이 들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원 주권주의를 얘기하는 그팀 정청래 계의 이런 행보는 오히려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 그게 아니었으면 그세 분이 그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 제지를 했었어야 된다. 만류나.
1: 그렇죠.
0: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아까 우리 폭염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그 의원님께서 최근에 농촌 기후위기 대응법을 발의했다고 하던데
1: 네.
0: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1: 지금 기후위기는 이제 상수예요. 예. 그리고 그로 인한 식량의 위기도 그에 뒤따라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대응을 지금 정부는 전혀 하고 있지
0: 없다.
1: 않아요. 예를 들면, 생산이 줄거나 가격이 폭등하거나 이러면은 이 모든 것을 수입으로 대체하는 게 지금 농정의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 현장에서 벌어지는 위기를 소비자들은 느끼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임시방편으로는 해결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는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도 똑같은 기후위기를 겪고 있고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생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늘 수입으로 해왔던 정책들이 어쩌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 그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식량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기후 위기 문제는 심각하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미리 계획을 짜자. 5년 단위로 이런
0: 필요하겠네요.
1: 취지입니다.
0: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어쨌든 뭐 경선 과정이 지금 조금 세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다 보면 고리 감정의 고리 깊어져서
1: 네.
0: 전당대회 끝나고 다시 화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세요.
1: 그거는 진짜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선을 하면 후보자들은 경선 뒤에 결과가 나오고 나면 털고서 악수하고서

0: 시나브의 제스처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런데
1: 지지자들?
0: 그 지지자들이 문제거든요. 지지자들의 상처난 마음은 누구도 해결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후보들이 자신이 하는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상처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당원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이 과거 22년 전에 어떤 행동과 이런 것이 TV 토론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 아니라
1: 예.
0: 전면적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전당대회로 가자라고 의제를 터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 이번 지방선거 때 김부겸 후보가 뭐 아깝게 석패를 했고 또 뭐 의원님이 살고 있는 의성 옆에 안동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거의 1% 차로 아깝게 네네. 또 졌어요. 그리고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0: 예.
1: 이게 어떻게 TK에서 조금 변화의 바람이 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변화의 바람 불지요. 그 불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도 그다음 기대감 이게 있어요. 그게 이번 지방선거로 연결이 된 거고 민주당에 요만큼 마음을 좀 열으려고 한 건데 저는 지기는 했지만 이 변화의 기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민주당이. 단지 당선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민심을 그냥 버려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음번에 우리 확실한 우리 지지 기반으로 돌리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아마 그 의성에서도 시의원 몇 분이 당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 간판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이제 민주당이 져야 된다 이 말씀인
0: 그렇죠.
1: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청자 정치 여러분 또 민주당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분들 당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 쭉 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저는 경북 의성에서 이 오랫동안 풀뿌리 정치인으로 성장해온 대구 경북의 대표적인 민주당 정치인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중도층을 우리 측으로 돌리고 영남 특히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 그로 인해서 구조적인 다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정권의 재창출과 재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왜곡되어진 정치 지형을 바로잡기 위한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 같은 후보를 민주당이 지도부로 넣는 것은 어쩌면 민주당이 이후에 영남의 유권자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펼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가시적인 성과이기 때문에 저를 꼭 지도부로 뽑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1: 예,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0: 네.
1: 지금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회 출마한 임미애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여러분은 지금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1: 화이트 라디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계속 이어집니다. 8월 들어서 지속적인 가마솥 폭염으로 인해 프로스포츠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이은 더위에 프로야구는 올해 폭염 취소 경기 수가 역대 최다 기록을 이미 경신했고요. 어제와 오늘은 KBO 사상 처음으로 전경기 취소라는 중대 결정을 내렸는데 그 방금 속보로 이번 주말 경기도 다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자, KBO가 긴급 대책회의까지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 또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박동희 더 게이트 대표 모시고 현안 관련 이야기해봅니다. 박동희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자 야구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야구 전문 기자이신 박동희 기자가 축협 청문회 왜 간 거예요?
3: 그 제가 야구 전문 기자이기 전에 네. 저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 스포츠 탐사 보도 기자잖아요.
1: 예, 예.
3: 축구 쪽을 탐사 보도하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 나가.

0: 네, 기사 쓰면은 뭐 좋을 때는 만 개의 댓글에 다제 칭찬, 만 개가 제 비판인데 아 이게 잘안 고쳐지더라고요.
1: 아, 근데 뭐 이번에는 칭찬이 많더라고. 축구 팬들이
0: 네.
1: 아우 속 시원하다고 잘
0: 근데
1: 짚어줬다고.
0: 제가 야구 때도 항상 이렇게 했었는데, 네, 축구 팬들 그게 좀 신기하셨던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경기 취소. 또 주말 경기까지 다 취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뭐몇 도면은 뭐 경기를 하면 안 된다라든가.
0: 그전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히터를 틀어놓은 것처럼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1: 야구장은 더덥죠. 지열 때문에.
0: 아,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야구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왜 축구는 경기하는데 뭐 야구는 안 해? 안 해? 그리고 축구는 열심히 했는데 뭐 야구는 설렁설렁하잖아 라고 하는데 좀그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야구는 경기 시간이 길잖아요. 보통 3시간까지 가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야구는 보통 경기장에 원형이 많습니다. 예, 열이 방출되지가 않습니다. 축구장 사각형 형태가 많잖아요. 열이 잘 빠져나가요. 특히나 야구 선수들은 오후 2시서부터 연습을 합니다. 예, 오랜 시간 장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야구 선수들이 받는 그 열의 피로도가 훨씬 높아서 야구가 더 힘들어요.
1: 그러니까 저도 한여름에 가봤는데 정말 더위 먹겠더라고요. 그 잠실에서 삼루 측이 더 햇빛이 뙤약볕으로 내려지는데 그거 못 견디겠더라고요.
0: 그리고 저 야구장은 이게 외야 수비를 해야 되잖아요. 공이 보여야 되니까 이런 축구장처럼 이게 천장을 덮을 수 있는 구조물 설치하는 거좀 어려워요. 공이 안 보여지니까.
1: 그래서 그 최근 한 언론사가 잠실 야구장 온도를 측정했는데 66도가 나왔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관중들도 조금 힘들고, 지난번 SK 구장인가요? 거기서 또 관중 한 분이 또
0: 쓰러지셨죠.
1: 실신해서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취소는 당연하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이제 그러면 몇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폭염 경보가 내렸을 때뭐 이런 겁니까?
0: 지금 이제 오늘 그 실행위원회 결과를 제가 그 9일까지만 경기 취소하고 기준 온도 이게 원래 2019년에 세워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38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경기 취소를 했었는데 일본은 2군 리그에서 38도가 되는 상황에 선수들이 픽픽 쓰러졌거든요. 그때 이제 기준이 세웠는데 원래 저희 기준이 명확하지 않냐면 우리 자체 KBO 리그 자체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기상청 온도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38도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지열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그 투수의 마운드 위는 77도까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열이라든가 또 인조잔디 같은
1: 아,
0: 경우
1: 더 뜨겁죠,
0: 그쪽은 더
1: 그러면.
0: 뜨겁죠.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온도를 측정했는데 아직 그 부분은 나오지
1: 안 나오네,
0: 않았어요.
1: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야구 한참 시즌에 장마가 껴서 비로 인한 취소 경기도 많잖아요.
0: 많죠.
1: 근데 비로 인한 취소가 생긴 상태에서 이렇게 폭염으로 인한 취소가 생기면 어디 겨울까지 야구합니까?
0: 야, 역시 야구를 많이 하시네요. 네. 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창 때 이제 야구 전문 기자로 활동할 때는 경기 취소는 비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몇해 지나고 나서 이제 초미세먼지가 또 경기 중단의 원인이 되고 지금 폭염인데 지금 오늘 경기까지 폭염으로 15경기가 취소가 됐는데 이 우천 취소 비까지 합치면 40경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경기 일정이 미뤄지잖아. 그러면 이제 9월에 또 아시안 게임이 있어요. 아시안 게임에 또 차출이 돼서 좋은 선수들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경기 후반부에 더블 헤더를 해야 됩니다.
1: 아이고, 예.
0: 선수들도 힘들고 경기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원래 프로야구 한창 대목이 방학입니다. 예, 7, 8월 방학 기간인데 아마 이렇게 경기가 취소가 되면 관중이 덜 들어오다 보니까 구단 흥행에도 문제가 있고 또 아이들이 야구를 많이 봐줘야지 야구가 항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좀 아쉽죠.
1: 그러니까 더블 헤더가 많아지면 이 선발 로테이션도 감독이 또 머리 아프잖아요.
0: 그렇죠.
1: 하루에 선발이 2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주 경기력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니 키움 구장은 시원한데 시원한 데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더워도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돔 구장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나요?
0: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통적인 야구주의자들은 시원한 야외에서 야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네, 바뀌어서 지금 국

0: 국내 유일한 동구장이 고척 도미인데 지금 인천 청라에 SSG 랜더스 홈구장 짓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도 확정이 났고 부산도 지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동구장이 계속 넓어질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동구장을 지으려면 한 6년에서 10년 걸립니다.
1: 예.
0: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미래의 대책이고 지금 당장의 대책을 하려면 이제 프로야구만의 이 경기 폭염, 이 정확한 기온이라든가
1: 기준.
0: 측정 방법이
1: 예.
0: 나와야 되겠죠.
1: 그 스프링클러로 막 경기장 막 뿌리면 안 되나요?
0: 스프링쿨러 열심히 뿌리고
1: 아, 한계가
0: 있는데 예,
1: 있군요.
0: 이게 경기가 길잖아요. 그리고 보통 경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수들 훈련이 오후 2시서부터 훈련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쿨러도 경기 중에 돌릴 순 없잖아요.
1: 예.
0: 네.
1: 그 동구장 이야기 하니까 좀 많은 분들이 또돈 낭비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신데 뭐 동구장이 꼭 프로야구만 하는 건 아니고
0: 그럼요, 그럼요.
1: 다양한 뭐 우리 지금 한류 공연, BTS 공연이나 이런 거다할수 있고 그 일본 도쿄돔 같은 경우에는 뭐 옆에 이제 호텔이랑 같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
0: 그렇죠.
1: 다양한 공연 문화도 하고 그다음에 뭐 놀이 시설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의 오락 개념으로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도 프로야구만 한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0: 아주 좋은 생각이세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뭐냐면은 그 전에 경기도 파주시장이 파주에다 동구장 짓겠다고 했었거든요. 청주시장에 청주에 동구장 짓겠다고 했는데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네, 허언만 안 늘어놓으면은 동구장 같이 갖고 요즘에 굉장히 기술이 좋아져서 싸게도 지을 수
1: 아할수
0: 있거든요.
1: 있다.
0: 예. 그래서 공연장뿐만 아니라 e스포츠 경기장도
1: 그렇죠.
0: 쓸수 있고 또왜 지금 또 중요하냐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을 때 주민들이 폭염을 피해서 재난을 피해서 동구장을 활용할 수 있어요. 네, 1번이
1: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네.
1: 이번에 뭐 민주당 전당대회 할때 전당대회 할 장소를 못 구해서 애먹었다던데 그 동구장으로 가면 되잖아요. 이제는 되겠네.
0: 그렇죠. 10만 명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네.
1: 그렇게 다양하게 좀 활용하면 처음에 지을 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0: 그럼요,
1: 뭐
0: 그럼요.
1: 환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0: 네네.
1: 들고
0: 네.
1: 자, KBO의 대처가 늦었다고 비판도 있던데 왜냐하면
0: 네.
1: 똑같은 더위 같은데
0: 네.
1: 같은 날
0: 네.
1: 뭐 광주 경기는 취소,
0: 네.
1: 부산 경기는 강행.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보면 1도 차, 2도 차이거든요.
0: 그러니까 그 기상청 이 특보 이 남의 잣대만 있고 습도나 복사열 뭐 이런 체감온도 구장 7층 온도 이런 게다 종합한 KBO 자체 기준이 없다 보니까
1: 예.
0: 또 기상청 이 특보가 이 온도가 자주 변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 난맥이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저희 기자들이 취재한 거 들어보니까 그 기억나세요? 롯데 김태형 감독이 막 분노를 터뜨렸어요. 예,
1: 예.
0: 분노를. 아니 KBO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에어컨 밑에 있으니까 실제 구장 야구장 온도를 모른다.
1: 선수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0: 예.
1: 그러네.
0: 그리고 롯데 선수들이 막 피피 거기도 쓰러졌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재난입니다. 네, 재난인데 이 재난 상황 속에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KBO 허구현 총재를 비롯해서 프로야구도 단이 구단 사장들이 미국으로 연수. 근데 저도 가봤거든요. 놀러 갔어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워요. 지금 이 프로야구의 재난일 경우에는 프로야구의 수장인 허구현 총재나 구단 사장들이 좀 빨리 들어올 법도 했었거든요.
1: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 홍수 났는데 서울시장이 뭐 외국과랑 똑같은 거잖아요.
0: 네, 그런데 좀 괘씸한 게 있다면 KBO가 뭐 예정된 메이저리 연수라고 하는데 KBO는 사장끼리 가는 연수가 있고요. 놀러 가는 게 있고 단장끼리 가는 놀러 가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단장들끼리 도미니카 갔다가 여성이는 술집 보내달라고 깽판을 쳐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수들이 쓰러지고 팬도 쓰러진 와중에 도대체 뭘 보겠다고 그렇게 미국에 가서 재밌게 노시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네.
1: 근데 1군 경기뿐만이 아니고 뭐 2군 경기도 당연히 이 룰이 적용되는 거겠죠.
0: 아, 그래서 더 제가 분노한 게 우리 1군 경기는 그나마 오후 6시 30분 이후라고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에 뛸수 있는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2군 선수는 오후 1시에 경기예요. 야간 경기 안 해요.
1: 야, 이
0: 왜냐?
1: 더 문제네요.
0: 정기료. 예, 정기료 낸다고 안 해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오후 1시에 뛰게 되면 특히나 또 1군에서 뛰는 선수 어린 선수들이 많잖아요.
1: 예.
0: 과도하게 더 열심히 뛰고 또 부상당해서 이제 재활 치료하거나 1군으로 가기 전에 들리는 몸이 좋지 않은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경기를 기준 없이 경기를 강행해서

0: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던 거죠.
1: 예. 자, 그 해외 연수에 대해서 KBO 측은
0: 네.
1: 출장차 갔다. 우리
0: 네.
1: 기자님은 놀러 갔다라고 예
0: 이거
1: 말씀하셨습니다.
0: 그
1: 일단 KBO 측 입장을 또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0: 그럼요. 예. 뭐 놀러도 출장이니까. 근데
1: 네.
0: 오랜 관행이거든요. 이게 오랜 관행인데 놀러 갔으면 볼거 보고 빨리 왔어야죠.
1: 예.
0: 네. 근데 그 보도 나가니까 하루 일종 온다고 하더라고요.
1: 아,
0: 네네.
1: 와야죠. 빨리 땡겨
0: 네.
1: 와야죠. 자, 그런데 고교야구, 대학야구
0: 네.
1: 이건 또 어떻게 이게 기준이 있나요? 오히려 더 사실은 어린 친구들이가 더 보여야 될 해야 될것 같긴 한데.
0: 깜짝 놀라실 텐데요. 보통 그 고교야구나 대학야구나 유소년야구는 거의 다 인조 잔디에서 합니다. 그 열이
1: 아하,
0: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1: 그렇네요.
0: 그런데 지금도 야구판에서는 아이들한테 딱 한마디 합니다. 투혼을 얘기합니다.
1: 아,
0: 네.
1: 예.
0: 애들 쓰러진 관계가 없죠. 그런데 그거 역시도 기준이 없어요. 그냥 기상청 온도 보고 하는 거예요. 네. 그
1: 아하.
0: 기준을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네.
1: 예. 알겠습니다. 자, 폭염으로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됐기 때문에 오늘 스페셜하게 박동현 기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1: 예,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더 게이트 대표 박동희 기자였습니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Walk it, walk it. 안전화.
9: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0: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큐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내일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3: 교통안전 1분 턱.
4: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서울 기온이 37.9도까지 오르며 나흘 연속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용산구는 39.3도까지 올랐고 구로구와 금천구, 강서구, 노원구, 동작구 등 곳곳에서 38도를 웃돌았습니다. 서울의 역대 최고 기온은 2018년 8월 1일에 기록한 39.6도입니다. 서울의 올 여름 최고 기온 기록이 나흘째 새로 쓰이고 있는 가운데 내일도 39도가 예보돼 8년 만에 최고 기록을 다시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무더위로 숨지는 온열질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고령층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2,441명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33.8%, 80세 이상은 12.3%를 차지했고, 또 추정 사망자 21명 가운데도 62%인 13명이 80세 이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의 경우 집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하는 비중이 전체 연령대보다 3배 높은 만큼 실내 환경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피가 대형 반도체주 약세에 4% 넘게 급락해 6,200대로 밀려나고,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4.58% 하락한 6,296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0.26% 오른 802에 거래를 마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하락은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미국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고 AMD와 샌디스크 등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는 6.3%, SK하이닉스는 10.37% 급락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열린 당 정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한 의원 자택과 사무실에 오는 12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한 의원과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응답이 없어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용산공원의 어린이정원 일대에 정부가 주택 공급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열고 공급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절대 쓸 수 없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7.9도까지 치솟아 올여름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6.5도, 습도는 54%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제

0: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1: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 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3: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 역할. 3월 9일이 그다음에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지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천 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3: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4: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5: 누군가는 이 상황을 두고 한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게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냐 묻기도 하죠.
6: 출산이 아닌 임신 중절을 선택한 이유는 뭐죠?
7: 도저히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임신한 줄도 모르고 술도 마시고 약도 많이 먹어서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까 두려웠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6: 친부가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까?
7: 모릅니다. 언제쯤 임신했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5: 2024년 6월 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 중지 수술과 회복 과정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임신 36주, 이미 임신 후기였죠. 영상이 퍼지자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이게 설마 실제 사건이겠어? 조작이겠지. 하지만 수사가 시작됐고 영상 속 일은 실제 사건으로 드러났죠.
6: 피고인은 임신 후기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꺼낼 경우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의료진이 숨지게 할 가능성까지 인식하고 용인했던 거 아닙니까?
5: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넘겨졌고 산모와 의료진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죄였습니다. 1심은 산모 역시 살아있는 아기가 태어날 가능성과 이후 의료진이 아기를 숨지게 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죠. 하지만 최근 항소심 판단은 달랐죠. 무죄였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사건도 사실관계도 같았죠. 그렇다면 왜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걸까요?
8: 모든 책임은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방기한 정부와 국회에 있습니다. 임신 중지 무죄!
9: 무죄!
8: 제도 공백 유죄!
9: 유죄!
5: 이 사건은 한 산모의 유무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속에서 산모도 의료진도 법원도 명확한 기준 없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임신 36주 임신 중지 사건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윤치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윤치웅 변호사입니다.
5: 저희도 처음 논란이 됐을 때 다뤘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최근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처음에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서 이게 조작이냐 뭐 진짜냐 이 논란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10: 예, 보도에 따르면 2024년 6월 당시 20대 여성 권모 씨가 총 수술 비용 900만 원, 지옥 갔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임신 36주 차에 제왕절개 방식으로 임신 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영상을 본 수많은 누리꾼 사이에서 출산이 가능한 만삭 태아를 낙태한 건 살인이 아니냐 이런 거센 비판과 함께 영상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수사 의뢰를 진행했고 경찰 수사 결과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확인되면서 수술을 받은 산모와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 그리고 이를 알선한 브로커들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된 사건입니다.
5: 네. 누리꾼들이 뭐 살인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는 하셨지만 처음에는 낙태 사건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처벌 규정으로서도 효력을 잃은 상태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10: 예, 맞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사실상 처벌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검찰은 과거 34주 태아 낙태 사건에서 의사에게 살인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태아가 제왕절개 수술 등을 통해서 모체 밖으로 나와 완전 분리된 시점부터는 법적으로 사람으로 보는데요.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의료진이 필요한 생명 유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혹은 방치를 해서 살해했다면 이는 낙태가 아니라 엄연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그런 논리를 적용해 기소한 것입니다.
5: 그렇게 결국 이 사건에는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이 됐고요.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산모와 병원장과 그리고 수술을 직접 짚던 의사 1심은 세 사람 모두에게 살인죄를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일단 산모가 직접 아기를 숨지게 한 건 아닌데도 살인죄 공범으로 판단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10: 네, 그건 1심 재판부가 산모 권모 씨는 수술 당시 임신 35주에서 36주 내외 정도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고액의 수술비를 지급했고 수술 후 사체 처리 동의서에 서명한 점을 들었는데요. 권 씨가 의료진에게 구체적인 수술 방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의료진이 어떤 방식으로든 살해할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인지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5: 그런데 항소심은요 같은 사건을 두고 산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도 사실관계도 같았는데 1심과 2심의 판단을 가는 결정적 차이 뭐였습니까?
10: 네, 항소심 재판부는 산모 권모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권 씨가 자신이 받는 수술을 어떻게 인식했느냐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권 씨는 수술 전에 브로커를 통해서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를 의료진의 정당한 의학적 설명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즉 권 씨 입장에서는 태아를 사산시키는 임신 중지로 알았을 뿐 모체 밖으로 살아서 나온 아기를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살해할 것이라는 점까지 알거나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항소심의 핵심 판단입니다.
5: 산모가 수술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했다는 사실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술 이후의 행동도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10: 네,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고인의 내면적 의사나 고의성은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만약 산모가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살해한다는 불법적 사실을 알았거나 공모했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유튜브 채널에 수술 후기를 올리는 기이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사산되는 중절 수술로 인식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무죄 판단의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된 셈입니다.
5: 자, 그러면은 이제 의료진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살인죄가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형량은 좀 줄었는데 병원장과 집도의 사이에도 형량 차이가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달랐던 거죠?
10: 네, 의료진의 경우에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가 생존해 있었음에도 봉투에 넣어서 냉동고에 보관하고 숨지게 할 만큼 직접적인 살인 행위가 명백히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장과 집도의 사이에는 형량 차이가 있었죠. 병원장은 브로커를 통해 다수의 임신 중지 환자를 유치했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을 들어서 징역 4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요. 그에 비해서 집도의는 병원장의 부탁으로 수술을 집도했을 뿐 직접적인 살해 및 사체 유치 과정에는 깊이 가담하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영역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서 형을 다소 감경해 주었습니다.
5: 의료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법적으로 적정했다 보십니까? 형이 확정되면 이들의 의사 면허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10: 우선 의사 면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대로 실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해당 의료진의 의사 면허는 당연히 취소되고 일정 기간 면허 재교부도 제한받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영역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참작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세상에 정상적으로 태어난 어린 생명을 인위적으로 살해한 사실도 분명하기 때문에 행위 자체는 명백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살인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적정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5: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 가운데 눈길이 갔던 게 이 병원장이요. 약 2년 동안 브로커를 통해 500명이 넘는 환자를 소개받았고 그중에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거절당한 여성들도 적지 않았다 알려졌거든요. 비용도 이번 사건 보니까 1,000만 원 요구받았다가 결국 900만 원 내고 수술을 받았다 알려졌는데 제도권 안에서 도움받을 곳을 찾지 못한 여성들이 결국 브로커와 고액의 돈을 내고 수술을 받는 구조, 지금도 현재 진행형 아닌가요?
10: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임신 중지인지 또 어떤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식 의료기관에서는 형사처벌이나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임신 중지 진료 자체를 전면 거부하게 되고 사각지대에 놓인 임산부들은 결국 인터넷이나 브로커를 통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거액을 주고 위험 천만 원 음성적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맞습니다. 사실 기존 형법 체계에 맞춰서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이 운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모자보건법은 아직 존치 중이에요, 그대로.
10: 네.
5: 여기에는 뭐 장애나 전염병, 뭐 강간이나 근친상간, 뭐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의학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낙태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 법이 아직 살아있는 이상은 의료진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10: 그렇습니다.
5: 결국 이거는 그저 한 산모의 유무죄 사건만이 아니라 제도가 더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헌재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게 2019년이에요. 심지어 유예기간도 줬고요. 2020년 말까지. 근데 지금 2026년이란 말이에요. 애초에 국회가 제대로 일을 했으면 이 사건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입법 공백으로 구체적인 피해와 혼란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정부나 국회 뭐 어떤 배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 이런 건 없겠습니까?
10: 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국회의 명백한 입법 태만이자 직무유기라는 그런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의 입법 부작위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승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들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원 판결문에서조차 국회의 입법 개선 방치로 사법적 혼선과 입법 진공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공식 지적할 만큼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방기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5: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려지고 후속 입법 안 된 사례가 사실 이거 하나만도 아니거든요. 별도의 견제 장치라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지 싶은데 다른 나라도 이래요. 방법이 없겠습니까?
10: 예, 뭐 독일이나 또는 다른 해외 주요국들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 대체 입법을 완료하도록 엄격한 절차를 두고 임신 주수별 기준과 상담 의무화 시스템을 법제화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되어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연대해서 국회의 입법 부작위를 강하게 감시하고 주의를 주는 실질적인 제도 자체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본다고 봅니다.
5: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니켈백의 How You Remind M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0: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절기 입추인 내일도 39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서울에는 보름 동안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로 출발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과 전주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 속에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는 김포 쪽으로 두 건의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고 이전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일대까지는 정체입니다. 이후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3-4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3-4차로가 부분 차단돼 있는데요. 사고 여파로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다시 반포대교 지나 가양대교 사이 정체에 서행되고 있는데요. 일대 각별히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고가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안 발표 전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이번 주에도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1: 하지만 세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을 전망인 이 상대적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 등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값은 78주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정유로 기자입니다.
2: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서초구 일대. 보유세 강화가 부담스러운 고령층 등 일부 집주인은 추후 양도세 부담까지 가중되기 전 미리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계약 사례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속 현금이 부족한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며 관망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입니다.
3: 금리가 나오겠거니 하고 이제 뭐 기다리고 있는데
0: 서초구 공인중개사입니다.
3: 매수 같은 게 안 나오니까 그럼 지금 돈을 가지신 분들 별로 거의 없잖아요.
2: 세제 개편안 발표 직전까지 집계된 가격 동향에서도 고가 지역들은 매수자 관망세에 집값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40억 원 넘는 아파트 80% 가까이가 몰린 강남과 서초구의 이번 주 집값 상승률은 각각 0.01%, 0.02%까지 떨어져 보합권에 들어갔습니다. 송파구도 0.15%가 오르며 상승폭을 줄였는데 강동구까지 포함된 서울 동남권 아파트값은 4주 동안 상승세가

0: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반면 아래 가격대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20억 원대 덜 똘똘한 한 채는 세부담 강화가 초고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그나마 넉넉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꾸준합니다. 이번 주 서울에선 강북 일대, 중구와 중랑구, 성북구가 0.5%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 재건축 연안이 도래한 단지들도 역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2: 우리은행 부동산
1: 향후에 이제 시세
2: 연구원입니다.
1: 차익까지 좀 기대해 보는 실수요자분들이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0: 이러한 저가 위주 매수세에 힘입어 이번 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5% 오르며 78주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없이는 서울 등 집값 잡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달 내놓을 예정인 공급 대책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2: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며 과세 형평성 제고가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3: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이 시장 안정을 위해선 결국 공급 속도가 중요하다는 이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고가와 비거주, 다주택 세부담을 강화한 8.3 세제 개편안의 정책 목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처방 성격의 세제 개편이 아니라며 공정한 과세 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5: 대통령도 누차 밝히셨다시피 정부는
2: 성기홍 청와대
5: 부동산 세제로
2: 홍보소통수석입니다.
5: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4: 청와대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키워 전월세난이 가중될 거란 지적엔 세금보다 수요 공급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공임대 등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란 의미인데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합리화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하며 속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5: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정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4: 이 같은 내용은 순방 귀국 당일에 이어 내일 이 대통령 주재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도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앞선 회동에선 영등포와 구로 등 중공업 지역을 활용한 공급 방안과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둘러싼 의견 교환이 있었던 만큼 후속 논의도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아직 공급 대책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많은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기류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업 부지도 주택 신축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오늘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도심이나 공공택지 등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해 보상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중산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고를 수 있게 하겠다며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사업 부지도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폭염 속 물놀이하는 아이들이 쓰는 물안경에서 기준치의 3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3: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튜브도 제 기능을 못했는데 서울시가 이런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6: 푹푹 찌는 무더위에 야외 수영장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튜브를 끼거나 물안경을 쓴 아이들은 따가운 햇볕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장난에 그저 신이 납니다.
7: 날이 너무 덥고 하니까 애들 좀 시원하게 하려고, 그리고 여기 물이 좀 깊으니까 그렇게 튜브 챙겨와서 애들이랑 시원하게 놀고 있어요.
8: 애들이 저 물놀이 너무 하고 싶다 해가지고 뭐 아무래도 여기 사람이 많고 하다 보니까 눈병도 좀 보호하고 그 물속에 잠수할 때도 쓰고 하기 때문에 물안경 끼고 왔습니다.
9: 좋아요.
6: 이렇게 물놀이를 즐기거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물안경과 튜브지만 싼 가격에 혹해 중국 직구를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알리 같은 사이트에서 산 물안경을 검사했더니 본체와 귀마개에서

0: 푸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의 최대 3.4배나 검출됐습니다. 특히 보관용 지퍼백에서는 푸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325배,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은 3.8배 넘게 나왔습니다.
1: 푸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우리 사람의 내분비계 작용을
2: 서울시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1: 기능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0: 제기능을 못하는 엉터리 제품도 확인됐습니다. 이 물안경은 밴드와 버클 내구성이 낮아 물이 새거나 부품이 떨어져 아이가 집어삼킬 위험이 컸습니다. 또 튜브는 두께가 기준치보다 얇아 쉽게 터질 수 있어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직구 사이트에서 파는 20개 제품 가운데 이렇게 문제가 드러난 물안경 등 6개 용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3: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식품 일부에서 처방 기준을 크게 웃도는 멜라토닌이 검출됐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중 유통제품 30개와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제품의 하루 섭취 기준 멜라토닌 함량은 0.7mg에서 12mg까지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7개 제품은 수면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처방 용량인 2mg을 초과했고 일부 제품은 최대 6배 수준의 멜라토닌이 검출됐습니다.
4: 서울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민간 자격시험 도중 교사가 성적이 좋은 학생의 답안지를 촬영해서 반 전체에 공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특별 장학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어제 해당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 장학에 착수하고 당시 시험장에 있었던 교사 2명을 대면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민간 자격시험 도중 시험을 감독하던 담임교사가 상위권 학생의 답안을 칠판 스크린에 띄운 뒤 학 다른 학생들에게 받아 적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3: 아동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4: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와 다른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5: 아동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준 전 청주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15일 시의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한 지 22일 만입니다. 검찰에 이송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6: 혐의 인정하세요? 추가 피해자 있는 걸로 확인된 혐의 인정하세요?
5: 최 전 의원은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24년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한 영상을 보여주거나 친구를 데리고 와달라는 제안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와 다른 추가 피해자도 확인됐습니다.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교복 차림의 여성 사진을 발견했고 경찰은 이 여성이 미성년자인 추가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또 다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록을 검찰에 추가로 넘길 예정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고 혐의 입증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4: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가담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찰청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의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서 대검 비상안전 담당관실 관계자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3: 고속도로 갓길에서 포탄 모양의 낙하물이 발견되면서 달리던 차들이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4: 네, 폭발 가능성이 없는 모의탄으로 확인됐지만 달리던 운전자들은 물론 군과 경찰, 자치단체까지 1시간 넘게 긴장해야 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7: 고속도로 갓길에 길쭉한 물체가 보입니다. 낙하물이 보인다는 단순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1시 50분쯤. 확인 결과 현장에선 길이 60cm 포탄 모양의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0: 발견됐습니다. 혹시 모를 폭발을 우려해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창녕에서 현풍나들목까지 16km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1: 폭발물이 발견돼서 공보대에서 출동하고 있으니 잠시 전면 차단을 해야 되겠다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0: 인근 주민에겐 폭발물이 발견됐다는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폭발 가능성이 없는 모의탄으로 확인되면서 비상 상황은 1시간 반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군과 경찰은 모의탄이 어디서 나온 건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UV 차량이 도로를 내달립니다. 경찰의 하차 요구도 무시한 채 중앙선을 넘나들며 난폭 운전을 이어갑니다. 시속 160km를 넘나든 속도로 내달린 거리는 14km. 10분 넘는 추격전 끝에 인도에 차를 세운 40대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로 나오면서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차량 배터리를 향해 집중적으로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17톤 화물차에서 불이 난 건 새벽 1시 50분쯤. 운전자는 대피했지만 화물차 보조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이 열폭주로 이어지면서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2: 정치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신세계가 이상하다고 맹폭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망언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3: 불씨를 짚인 건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4: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5: 예, 그렇습니다. 네.
4: 하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5: 예, 일체의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3: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국민의힘은 법조문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대목을 콕 집어 유체이탈화법이라고 맹폭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언론 기사는 문장 보호까지 살펴 삭제를 요구하고 당원과는 댓글로 말싸움하더니 나라를 뒤흔든 법은 조문도 안 봤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맞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6: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6: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합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뜬금없이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소환하며 모욕하는 거야말로 역대급 망언이라며 발끈했습니다. 당원들로부터 날아든 사퇴 청구서를 모면하려 발버둥 치는 거라며 자신의 거취 문제에 나 답하라고 꼬집었습니다.
8: 장동혁 대표 정신세계는 온전하십니까?
7: 강준영 민주당 그 수석 대변인입니다.
8: 국민의힘 당원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3: 여야는 사관학계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거라는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9: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추측이 된 분에 외에 무려 세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10: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 뒤에 숨겨두었던 진짜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안보를 허무는 줄세우기와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7: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정부 여당이 국군사관학교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야권은 졸속통합이라며 결사항전을 예고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반명, 대통령 파리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주고받는 선거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열 분위기를 관망하던 당내에서는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11: 감정 섞인 난타전으로 번진 2차 TV 토론의 다음 날 김민석 후보는 여권 내 빅스피커인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다시금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반명 프레임을 부각하며 명청대전의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12: 제가 명청대전과 이런 갈등이 없으면 뭐하러 총리를 그만두나.
7: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2: 대통령을 흔드는데 말을 한마디 안 한다?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11: 현장 행보로 여지없이 전남 광주를 택했는데 선호투표제와 상관없이 1순위 표만으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며 대세론을 띄웠습니다. 호남에 공을 들인 건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 호남 향후회를 방문해 당대표 시절 물심양면 지역을 챙겼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3: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국정 철학에 맞게 제가 당대표
7: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3: 호남 발전 예산을 엄청 책정했다.

0: 대통령의 길을 걸었습니다.
1: 당내에선 격해지는 공방에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이기기 위해 집안 기둥뿌리까지 뽑아놓는 느낌이다. 분열로 치닫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등 자제를 촉구하는 언급이 부쩍 늘었습니다.
2: 2007년과 2015년의 분당의 역사를 반년교사로 삼아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1: 당권자들의 거센 신경전은 지지층에도 전이돼 과열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법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네,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까지 받은 대한축구협회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분위기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최악의 졸전에 이어서 국회 청문회와 압수수색까지 한국 축구의 백년대기를 세워야 할 축구협회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4: 경찰이 들이닥친 6일 오전, 대한축구협회 직원들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진행 중이던 업무를 모두 중단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 대기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받은 압수수색에 축구협회 직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축구협회의 한 직원은 월드컵 이후 청문회 자료 준비로 기존 업무는 거의 마비된 상태인데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라며 씁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졸전에 이어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축구협회는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의 표본으로 낙인 찍힌 상황입니다. 정몽규 전 회장이 월드컵 개막에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수장을 잃은 축구협회는 국회 청문회에 불려가 의원들의 문매를 맡기도 했고.
5: 근데 왜 졌어요, 그럼?
6: 최민희 민주당 의원입니다.
5: 왜 그렇게 졸전을 벌이고 왜 졌어요?
4: 지난 4일에는 홍명보 전 감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는 아시안게임이 개막하는데 제대로 된 지원 업무가 이루어질지 우려가 큰 상황이고 다음 달 말부터 줄줄이 열릴 A매치 4경기는 임시감독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축구 발전의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축구협회가 끝이 안 보이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중국 기업이 이 사례를 거론하면서 연구개발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52시간제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사실상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7: 네,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정부가 빠른 시일 내 공급 대책 발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3: 네, 오늘 서울시 부동산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스 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8: 네, 반갑습니다.
7: 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양포세무사, 그러니까 이제 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계산법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인 거죠?
8: 예, 이번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 정말 공정과세와
6: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입니다.
8: 그런 정책 의지는 충분히 읽혀집니다만은 그러나 세금은 누구든지 알 수 있게 간명해야 됩니다.
7: 네.
8: 자,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 유방이 모든 법을 다 없애버리고 약법 3법만 놔두고 했던 역사의 고사성어 유명합니다. 법은 간단하고 명료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나온 세제 개편안 저도 한평생 이코노미스트로 살아왔는데 계산 방법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양포, 자, 양도소득세를 포기한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0: 아예 세무사한테 가도 우리 계산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거 잘못했다가 저 공정 과세를 안 하고 어떤 의도적인 아니지만 실수로 잘못 저 신고를 했다가는 과태료를 맞을 수가 있고 그것은 어떤 손해배상 대상도 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지금 굉장히 복잡한 세금인데 이것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집을 가진 사람이냐 안 가진 사람이냐 이런 데 따라서 나누는 거 이런 정도는 뭐 그런 대로 뭐 어떤 정책 의지 자 집은 사는 곳이다 이해가 되는데
2: 예.
0: 특히 장특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름도 복잡한데 그것을요 그것을 거주 몇 년 또 보유 몇 년으로 나눴다가 그까지 또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총 한도를 또 묶었습니다. 한참 계산했는데 한도가 묶이고 연도별로 다 달라지고 이게 방정식을 보통 우리 2차, 3차 방정식 미분 적분까지 했는데 지금 나온 저것은 한 10차 방정식 정도되기 때문에 IQ가 한 200 정도 넘어가지 않으면 세무사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예. 뭐 그만큼 이제 굉장히 어렵다라는
0: 복잡하다는
2: 거죠. 복잡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그 서울시에서 이제 부동산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뭐 실거주 강화로 다주택자 잡으려다가 세입자만 잡는 건 아니냐. 또 뭐 물량 잠김, 또 세부담 전가를 우려한다 이제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요즘 부동산 국민 토론회, 시민 토론회가 유행인 모양입니다. 대통령 또 총리 등이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가 중심이 돼서 대국민 토론회 한 지가 엊그제인데 오늘은 또 서울시가 부동산 토론을 했죠. 이번에는 시민 대토론회인데요.
1: 네.
0: 이번에 시민 토론을 하게 된 것은 뭐 서울시 측에다가 물어보니까 지난번 국민 대토론회 할 때 서울시를 끼워주지 않았다. 우리가 가고 싶었는데 의사표시를 해도 뭐 답도 없었다. 이래서 우리가 따로 하게 됐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아예 정부가 만든 이번에 공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이것이 잘 됐느냐, 국민들의 생각은 뭐냐, 이것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한마디로 토론회라기보다는 성토대회. 정부가 발표한 그 세제 개편안은 개악이다. 그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서민들이 불편해지고 임대료는 올라갈 것이고 집값은 잡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주 주류를 이뤘고요.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도 여러 차례 자 지금 공급을 늘려야 집값을 잡는데 오히려 다주택자 잡으려다가 비거주 잡으려다가 전세 입주자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그야말로 정부 토론회와 완전히 180도 다른 입장에서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청와대에서는 정부가 세제 바꾼 것은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이 아닌데 그 잘못 오해를 하고 서울시에서 부동산 토론회를 오도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세제 개편안은 세금의 형평 과세 또 공정 과세를 위한 것이고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부 대책은 따로 있다. 그리고 조만간 정부의 대대적인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다. 이래서 완전히 좀 접근 방법이 다른 듯이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오늘 서울시 토론에서는 아니 무슨 공급부터 늘려놓고 그다음에 세금을 정리하자라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물론 정부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만은 그러나 행정, 인허가 이런 실무력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도 서울시장을 만나야 되겠다 실제로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가 지금 마주 앉아서 정말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한쪽으로 달려가야 될 텐데 지금 서로 충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수렴이 될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도 보면 입장차가 좀 있는 상황인데 여당이 일단 세제 개편에 따른 영향이라든지 보완책을 논의 중이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0: 그렇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세제는 세금은 1215년에 그 유명한 마그나 카르타 민주주의의 스타트부터요. 모든 세금은 반드시 조세 법률주의로 해서 국민의 대표가 결정을 해야만 세금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도 어디까지나 아니고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자, 집권 여당의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자,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 세제 개편안이 야기할 수 있는 일부 문제가 표를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 네.
0: 대표적인 가장 큰 내관이 이른바 이제 그 70세, 80세, 한평생 어떤 꾸준히 모아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이런 노인들의
1: 네.
0: 경우에 자, 지금 종부세가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또는 강남 4구라든지 이런 데는 최대 4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심지어 오늘 서울시 토론회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주거 자유가 있는 나라 맞아? 아니, 지금 집 한 채 갖고 있고 지금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를 4배 올리면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킨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니까 서울시 예. 그 민주당의 서울 의원들도 표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정부의 정책 의도 공정과세와 형평과세라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이 세제 개편에 따른 충격 부작용을 없도록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당 의원들도 좀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2: 예, 이 세제 개편안 발표 전에 나타났던 이 서울 아파트 가격 변화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강남권에서는 이제 둔화 그런가 하면은 중구 뭐 중랑 지역 이런 데에서는 좀 가파르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덜 똑똑한 한 채의 가격이 좀 상승한다 이런 의미인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덜 똑똑한 한 채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똘똘한 한 채를 좀 밀어올리는 효과는 없습니까?
0: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고가주택에서 또 살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엄청나게 높인다. 대신에 자기가 실제로 살고 있는 또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종래에 내던 종부세도 안 내게 된다든지 세금이 좀 줄어드는 계층도 있습니다. 보통 금액 시세로 보면 30억 좀 아래쪽 한 25억 밑으로 내려가는 주택은 세금에서 오히려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2: 예.
0: 바로 이 대목에서 이제 덜 똘똘한 주택이라는 용어가 또 새로 튀어나왔습니다.
2: 예.
0: 그동안의 똘똘한 주택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때리니까 다주택자 세금 폭탄 맞기 전에 한 채 똘똘한 거 하자. 전국의 집들이 강남으로 다 몰려들어서 그것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선봉장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요. 앵커님 정말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아니 20억 미만의 집은 세금이 거의 없어진대.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특히 신혼부부들 새로 구하는 사람들은 저쪽 대에 집중적으로 집을 살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공급이 그렇게 균형 있게 안 잡혀져 있거든요. 갑자기 20억 대의 집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그쪽에 집값이 올라가고 그것이 아래로도 밀고 위쪽으로도 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특정 계층을 그것이 똘똘한 한 채든 덜 똘똘한 한 채든 아니면 멍청한 한 채든 어떤 특정 계층을 몰면 풍선 효과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좀 걱정하는 그런 시각도 상당히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번엔 증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4%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레버리지 보완 대책 이후에도 뭐 변동성이 좀 잦아드나 싶었는데 반도체 투자 심리 회복이 좀 빠르게 되진 않는 모습이거든요.
0: 그렇습니다. 이 7월 달에 반도체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정말 주가 하락에 고통을 겪었는데요. 그 여진이 아직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 주가들이 상당히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1: 네.
0: 자,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나라는 화끈하지 않습니까? 한번 오르면 크게 오르고 또 떨어져도 크게 떨어지는 레버리지까지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거. 지금 앵커님이 그게 많이 해소됐다고 그러지만 저는 뭐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 해소되는 초기 단계다. 지금 정부가 한 조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3천만 원, 그러니까 예탁금을 진입장벽에서 지금 1,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을 올린 거. 그거 외에는 아직

0: 까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3천만 원으로 올릴 경우에도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기관들, 지금 레버리지는 주로 기관들, 외국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이건 전혀 장애가 되고 있지 않고 여전히 지금 레버리지는 있고 중요한 것은요. 지금 반도체가 지금 뜨겁습니다. 지금 실적 좋아요.
1: 네.
0: 그런데 앞으로 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 우려가 있고 그 우려에 좀 실체가 있어요. 그 대목 때문에 그 앞으로의 우려가 집중 조명을 받으면 주가가 떨어지고 현재의 실적 쪽에 방점을 두면 지금은 주가가 엄청 오를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서너 달 전만 하더라도 앞으로도 잘 되고 지금도 잘 되고 과거도 잘 됐다 이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이런 공포가 좀 있습니다.
2: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바는 이해가 갑니다. 비투라든지 레버리지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막 더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좀 짙어지는 경향이 더 강해질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이 어떨 것이냐. 근데 이 부분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삼전닉스가 이 주주 환원 확대를 좀 검토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풀이하면 될까요?
0: 예.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보통 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하이퍼 스케일러 정도면 벌써 주주 환원 대책을 엄청 냈을 겁니다. 자, 이자 이익률이요. 전년 동기 대비 2000%가 늘어나고 이러면 그것을 회사도 가져야 되겠지만 주주들한테도 일정 부분 돌려주는 것이 그것이 사실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야 주가도 계속 오르고 그런데 우리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직원들 성과급은 1인당 6억씩 올렸습니다. 주주한테 뭐를 해줬느냐. 배당 조금 올렸습니다. 자, 이럴 때 해야 될 게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한다든지 특히 최근처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좀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유일하게 했던 게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주식을 좀 산 거. 뭐 그건 상당히 감사한 일이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폭의 주주 환원 정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SK하이닉스는 지금 뉴욕 증시에도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질의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떤 대책을 낼지 이것은 전혀 지금 발표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경동산업 주식회사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의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8월 6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글루게 오페라 오르페우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정령들의 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0: 8월 6일 목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글루게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정령들의 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0: 어제 영화 오디세이 개봉에 맞춰 오디세이아를 소재로 하는 여러 클래식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많은 클래식 음악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클래식 음악은 여러 문학 작품에서 소재를 가지고 오는데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신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크 오페라만 해도 절반은 성경 이야기고 절반은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0: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로는 오르페우스 신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들을 보면 싸움을 잘하거나 활을 잘 쏘는 인물이 많은데 오르페우스는 특이하게도 노래와 리라 연주를 하는 영웅이죠. 당연히 음악 작품에는 오르페우스 같은 음악의 영웅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1: 리라 그 작은 하프잖아요. 이렇게 가슴 안에 들고 치는 거. 현재 악보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오페라도 오르페우스 이야기입니다. 바로 1600년 작품인 야코포 페리의 에우리디체입니다. 그리고 근대적 오페라의 효시로 평가받는 작품은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이고요.
0: 역사적으로 오페라로 가장 많이 각색된 것이 바로 이 오르페우스 신화입니다. 모두 70편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작품은 1762년 작품인 글루게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를 꼽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기교 위주의 당시 오페라를 비판하고 극과 음악의 조화를 추구하며 오페라 개혁을 이뤄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음악 먼저 듣고 오르페우스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글루게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에우리디체 없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테너 롤란도 빌라존이 부릅니다.

0: 글루의 오페라 오르페오 에우리디체 중에서 에우리디체 없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테너 롤란도 빌라존이 불렀습니다.
1: 이 오르페우스 이야기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내를 잃은 음유시인 오르페우스가 저승으로 내려가 자신의 연주와 노래로 이 저승의 신들을 감동시키고, 아이고 너의 노래가 좋구나, 저승까지 왔지만 내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결국 아내를 데리고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지만 아내에게 그 얘기하죠. 뒤를 돌아보면 안 돼. 꼭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이런데 이제 아내한테 날 도와줘. 나 진짜 죽어가고 있어. 으악! 하고 다시 아내를 잃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어떤 오페라냐에 따라서 끝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0: 근데 이런 내용을 완전히 뒤집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 우리나라에서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이 오페레타는 작은 규모의 오페라란 뜻입니다. 경쾌하고 희극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오페레타답게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르페우스의 아내인 에우리디체가 죽어서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체를 찾아서 지옥으로 떠나지만 지상으로 올라오는 길에 오르페우스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두 사람이 영영 이별한다는 내용.
0: 원작하고 내용이 완전히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왜 희극적인 내용인가요?
1: 이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지만 과정이 다릅니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는 사이가 나쁜 부부고, 에우리디체는 온갖 신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우리디체가 죽어서 저승에 가자 오르페우스는 이제 신난다, 내 세상이다 생각하면서 기뻐했지만, 사람들이 오르페우스에게 그래도 아내가 저승에 갔는데 당신이 구하러 가야지, 아내를 버리는 나쁜 놈, 이렇게 강요를 당하게 되고, 오르페우스는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아내를 구하러 저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일부러 고개를 돌려서 아내를 보고요. 오르페우스는 행복하게 다시 독신 생활을 즐기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0: 네,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네. 아주 이런 것이 또 오페레타의 매력이겠죠. 익숙한 줄거리를 살짝 비틀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거.
1: 네, 근데 이런 내용은 당시 사회에 대한 풍자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오페레타를 보면서 몰래 외도할 거다 하면서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고위층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0: 네, 오늘 시간 음악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 서곡,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금요일 뿌띠 디더클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해가 저물고 있지만 더위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서울에는 보름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절기 입추인 내일도 극한의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서울 27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과 전주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 속에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서해대교 1, 2차선에서 승합차 단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횡단도 휴게소 부근에서 1km 구간 차량도 속도 내기 매우 어려운 모습인데요.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 부근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하셔야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도 김포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3,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잠실대교부터 밀리는 모습인데요. 성수대교까지 정체되고 있고 한남대교 지나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도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 북단까지도 시속 3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3: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뉴스케어 8시 뉴스 시작합니다.
5: 서울 기온이 37.9도까지 오르면서 나흘 연속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용산구는 39.3도까지 올랐고 구로구와 금천구, 강서구, 노원구, 동작구 등 곳곳에서 38도를 웃돌았습니다. 서울의 역대 최고 기온은 2018년 8월 1일에 기록한 39.6도입니다. 서울의 올여름 최고 기온 기록이 나흘째 새로 쓰이고 있는 가운데 내일도 39도가 예보돼 있어서 8년 만에 최고 기록을 다시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극한 폭염 속에 실외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끊겼습니다.
6: 더위에 성장 속도가 더뎌진 채소 출하가 줄어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7: 38도에 달하는 더위 속에 재래시장 골목은 텅 비었습니다. 시장 내 일부 매장들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더위를 피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줄면서 아예 휴가에 돌입한 겁니다.
8: 휴가냐 아예 없어요. 아침에만 잠깐 필요한 거 살려고 좀
9: 서울 영천시장 상인들이
8: 낮에는 한산하고.
7: 상인들은 생선에 얼음을 쏟아붓고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며 신선도 유지에 안간힘을 씁니다. 그럼에도 시장 내부 온도가 더 치솟자 상인들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이곳 서울의 시장 외부 온도는 35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곳 내부 온도를 직접 측정해봤더니 37.3도, 그러니까 외부보다 2.3도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름에 튀기고 전을 굽는 등 조리 열기가 이곳 시장 내부를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10: 밖에보다 시장이 더 더워요. 우리는 가마솥 텐데 이래서
9: 서울 영천시장 상인입니다.
10: 뭐 에어컨도 뻥 뚫려서 틀 수도 없고 선풍기로.
7: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채소 등 가격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채소의 성장이 늦어지고 출하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하는 히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지난달 충청 지역에 큰 피해를 낳은 집중호우 여파까지 겹쳐 채소값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시금치 가격은 한 달 만에 두 배로 뛰었고 오이는 85%, 열무와 얼갈이 배추도 50% 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더위를 뚫고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마저 가격 부담에 다시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11: 많이 더운데 또 식구들 있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장보러 나왔는데.

0: 더우니까 채소류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생선 가격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예, 생선 옛날보다 다 수입품 다 있으니까 예, 냉동으로 대체해서 많이 먹고 그래요.
1: 여기에 영남 지역 가뭄에 사과와 배 등 과일 성장은 더뎌지고 고수원의 수산물 피해까지 이어져 폭염 속 밥상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2: 충남 서해안 일대에 고수원 경보가 내려지면서 양식장 물고기 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 충남도는 고수원 피해가 예상되는 양식장에 물고기 긴급 방류를 결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4: 연안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 폐사한 물고기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어민들이 죽은 물고기들을 뜰 채로 계속해서 건져내지만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가로림만과 천수만 등 충남 서해안 일대에 연일 고수온 경보가 내려지면서 물고기들도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수온 경보는 바닷물 온도가 28도 이상 사흘 넘게 이어질 때 발령되는 가장 높은 단계의 특보입니다. 올해 충남 서해안에서 고수온 피해를 본 양식장은 9곳으로 현재까지 폐사한 물고기 수만 16만 마리에 달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가마솥 더위에 애지중지 키운 물고기들이 폐사하자 어민들은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5: 참담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자식같이 키웠는데
6: 충남 태안 양식장 어민입니다.
5: 폐사가 난다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죠.
4: 2년 전 충남 서해안에서 물고기 824만 마리가 폐사한 이후 3년 연속 고수온 피해가 이어지자 어민들은 양식업을 이어갈지 막막한 심경입니다.
7: 이 고기들이 이제 그동안에 유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먹어놓고 사실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른 경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들이 다시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까?
4: 충남 태안군은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류 긴급 방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어민들에게 액화산소 공급 장치와 가두리금을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료와 면역 증강제 지급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8: 91만 7천 미에 대해서
9: 고현정 충남 태안군 수산과장입니다.
8: 질병 검사를 의뢰하고 질병 검사가 약 3일 있으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속하게 방류를 추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4: 유례없는 폭염에 당분간 고수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2: 전북 김제에서 전동 카트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김제 경찰서와 전북 소방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37분쯤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카트 아래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70대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사망자의 체온은 42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최근 이어지는 무더위로 숨지는 온열질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고령층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올해 집계된 온열질환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2,441명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33.8%, 80세 이상은 12.3%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정 사망자 21명 가운데도 62%인 13명이 80세 이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폭염 가뭄 대책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습니다.
3: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폭염과 가뭄 피해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들어섭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관련 대책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와 관계부처 장관, 지방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총출동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전국을 덮친 역대급 폭염의 위력부터 우려했습니다.
11: 그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나 보던 이런 폭염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10: 특히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과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

0: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가축과 양식 어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전력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뭄이 심해지고 있다며 양수장비 등을 적극 가동하도록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1: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각 기관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0: 이어서 청와대에서 진행한 수석 보좌관 회의의 첫 화두도 폭염 대응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부는 물론 수도권에도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국민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현 상황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2: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0: 뉴 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돼버린 기후 재난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근본적 처방을 함께 주문한 만큼 용수와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등 인프라 개선 계획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검토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기 양주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현재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소방 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로 조금 전 7시 33분부터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력 대피를 한 6명 가운데 지금까지 인명 피해는 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4: 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인명피해 4명 중 1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인 것으로 밝혔고요. 또 연기 흡입과 찰과상 등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양주 섬유 염색 공장에서 지금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장 한동이 전소되고 인근 연소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진화 중입니다.
3: 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임시 합의안에 접근했지만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4: 특히 이란이 최대 7%에 달하는 통항 수수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수수료 부과 자체를 거부하는 미국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이란과 오만이 추진하고 있는 60일 임시 합의안의 막판 가장 큰 걸림돌은 통항 수수료입니다. 이란은 안전보장과 수색구조비용 명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화물가에게 5%에서 최대 7%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원유나 화물을 실은 선박에 7%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물류와 유가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개설될 진입 항로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지나게 돼 이란이 해상 통제권에 이어 막대한 수입까지 챙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란 측은 항로 좌표 합의는 인정하면서도 호르무즈 전면 개방은 아니라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6: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도, 통행 경로, 선박의 출입, 오만과 양자 부속 협정 등 거의 모든 주제가 논의 중입니다. 카잼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협 재개방이 임박했다며 낙관론을 폈지만 수수료에 대해서는 입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6: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내일이라도 개방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이요. 트럼프 미국
5: 미국은
6: 대통령입니다.
5: 수수료 부과 자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오만은 3% 수준에서 중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 강경파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최종 승인 절차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외신들은 현지 시간 7일까지 최종 합의에 도달할 확률을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7%라는 파격적인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을 좁히지 못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막판에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3: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작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시에 불응한 선박 두 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봉쇄 작전 과정에서 상선 48척의 항로를 변경시켰고 두 척을 무력화했으며 두 척에 대해서는 직접 승선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 선박의 이름과 국적, 적재 화물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이후 미군의 무기 비축량 고갈 문제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5일 워싱턴 포스트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캠프 데이비드 내각 회의에서 헤그세스 장관에게 무기 재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불만을 쏟아내며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헤그세스 장관은 해당 문제에 대한 보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을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에게 돌렸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반명, 대통령 파리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주고받는 선거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 과열 분위기를 관망하던 당내에서는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7: 감정 섞인 난타전으로 번진 2차 TV 토론회 다음 날 김민석 후보는 여권 내 빅스피커인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다시금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반명 프레임을 부각하며 명청대전의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8: 제가 명청대전 뭐 이런 갈등이 없으면 뭐하러 총리 후보만 동나왔겠습니까? 굳이. 대통령을 흔드는데 말을 한마디 안 한다?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7: 현장 행보로 여지없이 전남 광주를 택했는데 선호 투표제와 상관없이 1순위 표만으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며 대세론을 띄웠습니다. 호남에 공을 들인 건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 호남 향후회를 방문해 당대표 시절 물심양면 지역을 챙겼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9: 호남 발전 특위를 위해서 그런 호남 발전 예산을 엄청 책정했다.
7: 가뿐 당심 잡기는 물론 견제구 수위도 애초 공언한 정당방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일정 틈틈이 대통령 파리를 계속한다는 지적부터 이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 나쁜 사람 등 원초적인 단어로 김 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반면 송영길 후보는 최근 정 후보가 SNS에 올린 영남 깨시민들이 호남으로 갑니다란 문구를 정조준했습니다. 호남이 계몽 대상이냐고 직격하는 동시에 전남 광주 일대에서 민심을 훑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0: 목포까지 가는
6: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0: 광주 무등산 문민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길을 걸었습니다.
7: 당내에선 격해지는 공방에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이기기 위해 집안 기둥뿌리까지 뽑아놓는 느낌이다. 분열로 치닫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등 자제를 촉구하는 언급이 부쩍 늘었습니다.
11: 2007년과 2015년의 분당의 역사를 반년교사로 삼아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3: 당권자들의 거센 신경전은 지지층에도 전이돼 과열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법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4: 국민의힘은 정신세계가 이상하다고 맹폭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망언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2: 불씨를 짚인 건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13: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14: 뭐 예, 그렇습니다. 네.
13: 하지 말라 이래 돼
14: 있어요.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12: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국민의힘은 법조문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대목을 콕 집어 유체이탈화법이라고 맹폭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언론 기사는 문장 보호까지 살펴 삭제를 요구하고 당원과는 댓글로 말싸움하더니 나라를 뒤흔든 법은 조문도 안 봤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맞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15: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6: 장동혁 국민의힘 이승만 대표입니다.
15: 대통령 아니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합니다.
12: 더불어민주당은 뜬금없이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소환하며 모욕하는 거야말로 역대급 망언이라며 발끈했습니다. 당원들로부터 날아든 사퇴 청구서를 모면하려 발버둥 치는 거라며 자신의 거취 문제에 나 답하라고 꼬집었습니다.
16: 장동혁 대표 정신세계는 온전하십니까?
6: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입니다.
16: 어디서 나오는지 국민의힘 당

0: 불을 허무는 줄 세우기와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1: 정부 여당이 국군사관학교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야권은 졸속 통합이라며 결사항전을 예고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1: 8월 6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2: 글루게 오페라 오르페우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정령들의 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 필즈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0: 8월 6일 목요일 듀엣터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글루게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정령들의 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0: 어제 영화 오디세이 개봉에 맞춰 오디세이아를 소재로 하는 여러 클래식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많은 클래식 음악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클래식 음악은 여러 문학 작품에서 소재를 가지고 오는데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신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크 오페라만 해도 절반은 성경 이야기고 절반은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0: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로는 오르페우스 신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들을 보면 싸움을 잘하거나 활을 잘 쏘는 인물이 많은데 오르페우스는 특이하게도 노래와 리라 연주를 하는 영웅이죠. 당연히 음악 작품에는 오르페우스 같은 음악의 영웅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1: 리라 그 작은 하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슴 안에 들고 치는 거. 현재 악보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오페라도 오르페우스 이야기입니다. 바로 1600년 작품인 야코포 페리의 에우리디체입니다. 그리고 근대적 오페라의 효시로 평가받는 작품은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이고요.
0: 역사적으로 오페라로 가장 많이 각색된 것이 바로 이 오르페우스 신화입니다. 모두 70편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작품은 1762년 작품인 글루게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를 꼽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기교 위주의 당시 오페라를 비판하고 극과 음악의 조화를 추구하며 오페라 개혁을 이뤄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음악 먼저 듣고 오르페우스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글루게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에우리디체 없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테너 롤란도 빌라존이 부릅니다.

0: 글루기 오페라 오르페오 에우리디체 중에서 에우리디체 없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테너 롤란도 빌라존이 불렀습니다.
1: 이 오르페우스 이야기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내를 잃은 음유시인 오르페우스가 저승으로 내려가 자신의 연주와 노래로 이 저승의 신들을 감동시키고 아이고 너의 노래가 좋구나. 저승까지 왔지만 내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결국 아내를 데리고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지만 아내에게 그 얘기하죠. 뒤를 돌아보면 안 돼. 꼭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이런데 이제 아내한테 날 도와줘. 나 진짜 죽어가고 있어. 으악 하고 다시 아내를 잃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어떤 오페라냐에 따라서 끝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0: 근데 이런 내용을 완전히 뒤집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 우리나라에서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이 오페레타는 작은 규모의 오페라란 뜻입니다. 경쾌하고 희극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오페레타답게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르페우스의 아내인 에우리디체가 죽어서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체를 찾아서 지옥으로 떠나지만 지상으로 올라오는 길에 오르페우스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두 사람이 영영 이별한다는 내용.
0: 원작하고 내용이 완전히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왜 희극적인 내용인가요?
1: 이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지만 과정이 다릅니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는 사이가 나쁜 부부고 에우리디체는 온갖 신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우리디체가 죽어서 저승에 가자 오르페우스는 이제 신난다, 내 세상이다 생각하면서 기뻐했지만 사람들이 오르페우스에게 그래도 아내가 저승에 갔는데 당신이 구하러 가야지, 아내를 버린 나쁜 놈, 이렇게 강요를 당하게 되고 오르페우스는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아내를 구하러 저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일부러 고개를 돌려서 아내를 보고요. 오르페우스는 행복하게 다시 독신 생활을 즐기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0: 네,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네. 아주 이런 것이 또 오페레타의 매력이겠죠. 익숙한 줄거리를 살짝 비틀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거.
1: 네, 근데 이런 내용은 당시 사회에 대한 풍자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오페레타를 보면서 몰래 외도할 거 다 하면서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고위층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0: 네, 오늘 시간 음악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 서곡, 헤르베르트 폰 카라헨이 지휘하는 베를린 피라모닉의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금요일 뿌띠 디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이 된 남편입니다. 저희 부부는 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첫눈에 반했고 불같이 연애하다가 6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만 연애 기간이 짧았던 탓일까요? 막상 살아보니 사사건건 부딪히기 일쑤였습니다.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정치적인 성향, 재테크 계획까지 정말 모든 부분에서 갈등이 생겼죠. 처음에는 말다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고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엎드려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또 말다툼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의 등을 무릎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아내는 앞으로 넘어지면서 손목을 심하게 삐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화를 내면서 당장 이혼하자고 했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변호사를 찾아가 과거의 다툼까지 싹다 모아서 저를 경찰에 고소했죠. 고소장을 확인해 보니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당장 직장에서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죠. 그런데 한 달쯤 뒤에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당시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고소했을 뿐 정말로 이혼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오랜 대화 끝에 화해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접수된 형사사건은 저희가 화해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아내가 고소를 취하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고소 취하서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조사에서도 저를 처벌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직장 생활에 타격이 생길까봐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0: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신혼 초반에 기싸움하다가 부부싸움이 커지는 경우는 흔히 보지만 이거는 좀 아찔합니다. 아내분이 홧김에 고소를 했다고 하지만 특수폭행, 특수상해입니다. 류현주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두 분이 처음부터 대화로 잘 풀어나갔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0: 네, 부부간의 사소한 다툼을 시작으로 결국 이제 아내가 홧김에 남편을 신고한 이제 사건인데요. 현재 죄명이 특수폭행, 특수상해입니다. 좀 무시무시하죠. 아내가 이거 고소 취하하면 사건이 없었던 걸로 될 수 있나요?
1: 네, 이제 우리 형법상 고소가 있어야만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0: 네.
1: 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이 됩니다.
0: 네, 그렇죠.
1: 예. 예를 들어서 일반 폭행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0: 네, 네.
1: 하지만 상해죄 또 특수폭행, 특수상해죄는 친고죄가 아니에요.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아내가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는 않고 수사가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0: 네.
1: 그리고 수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아내가 고소 취하서와 처벌 불원서를 써서 줘도 소용이 없는 걸까요?
1: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여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또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여부는 당연히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겠죠.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께서 경찰서에 고소 취하서 처벌 불원서 제출하시는 것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편과 관계를 회복 하였다 이런 사실도 수사관님께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사연자분이 형사처벌 받게 되면 직장에서도 좀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사실 형사처벌 피하면 징계도 안 되는 거잖아요. 형사처벌 피할 방법은 없나요?
1: 네, 공공기관 재직자나 공무원분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으면 이게 바로 직장 내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렇죠. 예,
1: 사연자분도 이런 경우인데요. 지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수사관님께 이 사건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면 어떨까 합니다.
0: 네.
1: 가정보호 사건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검사는 가정폭력 범죄가 있는 경우에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또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서 이제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닌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즉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또 사건 이후로도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 철회한 경우 등의 가정보호 사건으로 많이 처리가 됩니다.
0: 네.
1: 일반 형사 사건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요.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거든요.
0: 그렇죠.
1: 하지만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 수강 명령 등의 조치로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형사처벌이 직장 내 징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의견을 제시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가정보호사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이제 처분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1: 네, 가정폭력처벌법상에 이제 처분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접근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의료기관 치료위탁, 상담소 상담위탁 등이 있고요. 또 가정폭력 행위자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또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0: 네.
1: 친권 행사의 제한도 명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이제 고소를 취하했다라고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고소 취하서와 처벌 불원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지금 화해를 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상담 위탁이나 사회봉사 보

0: 보호 관찰 등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도 없는데 왜 아파트 놀이터 관리비를 내야 하느냐라는 글이 올라와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놀이터인 만큼 자녀가 있는 집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놀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세대도 유지, 보수 비용을 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놀이터는 아파트 단지의 공용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세대가 비용을 나누어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차가 없는 세대도 주차장 유지비를 내고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하지 않아도 관련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놀이터 같은 필수 시설이 아니라 수영장이나 사우나 같은 시설은 어떨까요?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그리고 이제 제23조에 따르면 이러한 시설의 이용료 부과 방식은 각 아파트 자치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용시설의 유지 보수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단지의 관리 규약과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내가 이용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만으로 관리비 부담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투투의 1과 2분의 1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절기 입추인 내일도 극심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전주와 광주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의 한낮의 기온이 39도까지 치솟아 하루 만에 올해 최고 기온을 갱신하겠습니다. 높은 기온의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내일 오후에는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서울 등 내륙의 곳곳에 낮 기온 35도 안팎으로 중대경보 수준의 더위는 서서히 주춤해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의 소통 상황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다만 사고 여파로 속도 내기 어려운 곳이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3, 4차선에서 승용차 간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파로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한남대교 지나 동작대교 사이도 다시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북내 일산 쪽으로 아직은 한남대교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한강대교 일대까지 밀리고 있고 마포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일대까지도 다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서울이 37.9도를 찍으면서 나흘 연속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올여름 서울은 아시아 다른 주요 도시들보다도 폭염이 더 심합니다.
2: 더위는 내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3: 어제와 또 다른 더위. 서울 기온이 하루 사이 1도가 또 올라 올여름 최고 기온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나흘 연속 경신입니다. 8월 들어 서울의 최고 기온을 색깔로 분석했습니다. 붉은 기운이 서울 동쪽과 남쪽부터 번지더니 점점 붉게 차올라 오늘은 서울 전역을 새빨갛게 덮었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는 용산구 이촌동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일본이나 타이완보다 덥다는 체감, 올해는 엄살이 아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올여름 우리나라 최고 기온은 지난 2일 경남 양산의 42.5도, 일본의 올해 최고 기온은 물론 역대 일본 최고 기온인 지난해 8월 5일 41.8도까지 추월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서울이 일본 도쿄는 물론 타이완 타이베이, 필리핀 마닐라, 태국 방콕보다도 덥습니다. 이렇게 유독 더운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서서 구름 없이 햇볕 내리쬐는 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리안 위성이 관측한 대기 수증기를 보면 구름이 유독 우리나라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4: 열이 들어오는 그러한 공기가 아니라 일본 도쿄는 일시적으로
0: 기상청 통보관입니다.
4: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공기가 내려오는 추세가 이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26도까지 기온이 떨어졌고요.
3: 쌩쌩한 날씨는 입추인 내일 절정에 달합니다. 서울이 39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돼 최근 10년 사이 가장 뜨거운 입추가 될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1: 나흘 연속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YTN 기상캐스터가 티셔츠 색깔마다 온도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실험을 했습니다.
2: 꽁꽁 언 버터가 얼마나 빨리 녹는지도 살펴봤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화면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1: 폭염 중대 경보가 유지되고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생중계로 전했는데요. 가장 기온이 높이 올라간 오후 4시쯤 꽁꽁 언 버터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중계 직전에 바깥에 내놓았더니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녹아버렸습니다. 마치 불 위에 올려놓은 듯 빠르게 기름으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2: 낮 1시쯤에는 뙤약볕 아래 옷 색깔에 따른 온도 차이를 실험하기 위해 검은 옷과 흰 옷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재질의 티셔츠인데요.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쟀을 땐 두 가지 티셔츠 모두 표면 온도가 25도였는데 생중계 시작 전 10여 분 동안 바깥에 꺼내놨더니 검은색 티셔츠는 햇빛을 흡수해 무려 57도까지 올라갔고요. 흰색 티셔츠는 46도까지 올라서 색깔에 따라 무려 10도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폭염일 때 외출을 한다면 반드시 밝은 색깔의 헐렁한 옷을 입는 게 온열 질환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1: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온열 질환자 숫자도 기록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2: 지난 5일 기준 온열 질환자는 올해 들어 가장 많았고 사망자도 한 명 발생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수치가 또 200명을 넘겼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5일 기준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2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일 기준 환자 수도 추가 집계돼 208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겁니다. 사망자도 전북에서 한 명 발생했습니다. 70대 남성이 전동 카트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 쓰러졌다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6: 형도 잘 못 걸으시는데 혼자 사시고 아들이 왔다 갔다 한다더라고요.
5: 이로써 올해 누적 환자는 2,665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도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65세 이상 환자가 전체의 33%, 사망자의 경우 80세 이상이 60%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환자들의 경우 집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하는 비중이 전체 연령보다 3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온열질환 초기에 스스로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보니 증상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고령층은 집안에서도 냉방기기를 사용해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고 가족이나 이웃들은 고령층의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 극심한 폭염이 전국적으로 계속되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예정된 프로야구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2: 다음 주 재개되는 경기에선 쿨링 타임이 신설되고 시작 시간도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인조잔디의 경우 70도까지 오르는 그라운드 기온과 늘어나는 온열 환자. 폭염으로 이틀 동안 전 경기를 취소한 한국야구연의 KBO가 추가로 오는 일요일까지 경기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10개 구단 단장과 프로야구 선수협회까지 모여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한 폭염 대책 결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재개에 앞서 주말 동안 각 경기장의 시설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8: 잔여 경기 일정에 대한
9: 박근찬 KBO 사무총장입니다.
8: 관중이나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7: 경기 시작 시간은 당분간 평일과 주말 모두 저녁 7시로 미뤘습니다. 본구장의 고척만 토요일 저녁 6시와 일요일 낮 2시

0: 지시를 유지했습니다. 쿨링 타임도 신설해서 5회 클리닝 타임 외에도 3회와 7회, 연장의 경우 9회 이후에 4분 동안 선수와 팬들 모두 휴식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경기 취소 규정도 수정했습니다. 현재처럼 중대 경보일 경우엔 1시 이전에 취소하고 폭염주의보나 경보일 때도 현장 운영위원 등의 판단에 따라 경기 시작 3시간 전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KBO는 또 구단 안전 담당자와 한 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경기장 안전 상황을 모니터할 계획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1: 극한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여름철 공연을 앞둔 가요계에도 저마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는 8일 부산 공연을 앞둔 워터밤 측은 공식 SNS를 통해서 폭염 대비 안전수칙을 안내하며 유료 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관객들이 더위를 피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목적에서 퇴장하는 경우 이후에 다시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1일부터 고양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빅뱅의 월드투어를 주최하는 YG엔터테인먼트는 관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하고 당일 현장에 구급차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주말부터는 단비가 절실한 동쪽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고 12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상돼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2: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초 중국에 상륙 후 약화하겠지만 남은 비구름이 한반도로 이동할 수 있어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3: 중국 남부를 향해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돌핀입니다. 태풍이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우리나라로 강한 동풍을 불어넣는 데다 바다에서 다량의 수증기까지 함께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동풍과 수증기가 태백산맥과 부딪히면서 대기 불안정이 매우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주말과 휴일, 단비가 절실했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게릴라성 장대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8일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20mm,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60mm에 이르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50mm까지 게릴라성 기습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8일부터 9일 사이
5: 이광용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4: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이 더해져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3: 일요일에는 가뭄이 극심했던 부산과 양산 등 경남 동부로 강수가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은 적은 비에도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 호우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6: 기록적인 더위가 나타났던 부산과 K-웨더 예보팀장입니다. 동해안에 이어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들 지역으로도 시간당 최고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휴가철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3: 13호 태풍 돌핀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서진해 다음 주 초반 중국 상하이 부근 해안으로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열대저압으로 약화하겠지만 남은 비구름이 서해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쪽 지방도 극한 폭염 뒤 극한 호우로 이어지는 복합재해가 나타날 수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2: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불공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첫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충남 천안시에 있는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축구회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 방해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까지 받은 대한축구협회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분위기입니다.
2: 북중미 월드컵 최악의 졸전에 이어 국회 청문회와 압수수색까지 한국 축구의 100년 대계를 세워야 할 축구협회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경찰이 들이닥친 6일 오전, 대한축구협회 직원들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진행 중이던 업무를 모두 중단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 대기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받은 압수수색에 축구협회 직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축구협회의 한 직원은 월드컵 이후 청문회 자료 준비로 기존 업무는 거의 마비된 상태인데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0: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라며 씁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졸전에 이어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축구협회는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의 표본으로 낙인 찍힌 상황입니다. 정몽규 전 회장이 월드컵 개막에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수장을 잃은 축구협회는 국회 청문회에 불려가 의원들의 문매를 막기도 했고.
1: 근데 왜 졌어요?
2: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 왜 졌어요? 왜 그렇게 졸전을 벌이고 왜 졌어요?
0: 지난 4일에는 홍명보 전 감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는 아시안게임이 개막하는데 제대로 된 지원 업무가 이루어질지 우려가 큰 상황이고 다음 달 말부터 줄줄이 열릴 A매치 4경기는 임시감독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축구 발전에 100년 대계를 세워야 할 축구협회가 끝이 안 보이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3: 고가 주택을 겨냥한 시세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었던 영향으로 이번 주에도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4: 하지만 새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을 전망인 상대적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 등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값은 78주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5: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서초구 일대. 보유세 강화가 부담스러운 고령층 등 일부 집주인은 추후 양도세 부담까지 가중되기 전 미리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계약 사례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속 현금이 부족한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며 관망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입니다.
6: 전매가 나오겠거니 하고 이제 뭐 기다리고 있는데
2: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입니다.
6: 대출 같은 게 안 나오니까 지금 돈을 가지신 분들 별로 거의 없잖아요.
5: 세제 개편안 발표 직전까지 집계된 가격 동향에서도 고가 지역들은 매수자 관망세에 집값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40억 원 넘는 아파트 80% 가까이가 몰린 강남과 서초구의 이번 주 집값 상승률은 각각 0.01%, 0.02%까지 떨어져 보합권에 들어갔습니다. 송파구도 0.15%가 오르며 상승폭을 줄였는데 강동구까지 포함된 서울 동남권 아파트 값은 4주 동안 상승세가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반면 아래 가격대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20억 원대 덜 똘똘한 한 채는 세부담 강화가 초고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그나마 넉넉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꾸준합니다. 이번 주 서울에선 강북 일대, 중구와 중랑구, 성북구가 0.5%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7: 재건축 연안이 도래한
2: 남여구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입니다.
7: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시세 차익까지 좀 기대해 보는 실수요자분들이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5: 이러한 저가 위주 매수세에 힘입어 이번 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5% 오르며 78주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없이는 서울 등 집값 잡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달 내놓을 예정인 공급 대책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3: 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는 게 아니라며 과세 형평성 제고가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4: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결국 공급 속도가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8: 고가와 비거주, 다주택 세부담을 강화한 8.3 세제 개편안의 정책 목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처방 성격의 세제 개편이 아니라며 공정한 과세 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9: 대통령도 누차 밝히셨다시피 정부는
2: 청와대 부동산 홍보소통수석입니다.
9: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8: 청와대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키워 전월세난이 가중될 거란 지적엔 세금보다 수요 공급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공임대 등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란 의미인데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합리화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하며 속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9: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정책을
2: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8: 이 같은 내용은 순방 귀국 당일에 이어 내일 이 대통령 주재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도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앞선 회동에선 영등포와 구로 등 중공업 지역을 활용한 공급 방안과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둘러싼 의견 교환이 있었던 만큼 후속 논의도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아직 공급 대책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많은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기류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 공식 기온이 37.9도까지 오르며 나흘 연속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이번 더위는 절기 입추인 내일도 이어지는데요. 서울과 가평, 안성 등 수도권의 낮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모레 새벽부터 강원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동해안과 산간에는 12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32.6도, 습도는 67%.

0: 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요즘 폭염이 사람뿐만 아니라 농작물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철인 수박은 상품성을 잃었고 딸기 모종은 밭에 심기도 전에 말라버렸는데 정작 농민들은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서 막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노지 수박의 경우에는요, 경북, 전북 일부를 제외하면 주산지가 아니라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고 모종은 아예 보장 대상에도 들지 않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제때 못 가입하면 농가 부채로 연결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가 부족해서 보험료율 산정에 어려운 품목이 있다면서도 대상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결국에는 일상 속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그 위험에 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가정 경제도 마찬가지겠죠.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면 좋을지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잘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정재현 팀장님, 박상규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두 분과 함께할 오늘의 방송 내용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얼마 전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핵심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바뀐 보유세, 양도세 제도 핵심 전달해드릴게요.
1: 네, 두 번째 코너. 굿나이프 상담소에서는 보험료만 550만 원 내고 있는 사례입니다.
0: 550만 원이요?
1: 네네. 엄청나죠. 이분들이 보험이 어떻게 바뀌었고 추후 연금 저축까지 준비하게 된 역전 스토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돈어리 상담소에서는 청취자분들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들 짚어보면서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 중 나에게 맞는 건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도 내용 쭉 함께 하시면서 나도 보험 점검 재무 상담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도 책임을 지원하는 등 불공정하게 정한 약관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따라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하고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식 비용이 가장 비싼 달과 가장 저렴한 달의 차이가 최대 32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예식이 몰리는 4월은 식대와 예식장 대관료 등 평균 비용이 2,200만 원이 넘지만 겨울 비수기인 1월에는 1,900만 원대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식 계약은 5월이 전체 12.2%

0: 5%로 가장 많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가 30억 원이 넘는 주택부터 증세되고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거주 1세대 1주택 세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뉴스 짚고 왔습니다. 그렇죠. 종합부동산세가 전면 개편되고 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복잡한 계산 속에서 뭐가 더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따져보고 계신데 워낙 내용이 많고 무거운 주제들이 있어서 우리 전문가분들이 최대한 쉽게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만 쏙쏙 골라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네. 양도세부터 한번 간단히 짚어볼게요.
1: 네. 제가 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을 위해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잘 설명해 주시는데요.
1: 집중해 주세요. 우선 간단히 양도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양도세는 양도소득세 줄임말로 개인이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팔아서 이익이 없거나 손해를 볼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고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면제될 수 있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어쨌든 내가 이득 본 게 없다면 세금 낼 일도 없는 건데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을 내야만 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1: 네네.
0: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누진세율 같은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텐데 네. 양도세 세금 계산하는 것도 참 일일 것 같아요.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네. 양도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액을 먼저 구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해 과세 표준 산출하고 여기에 6에서 45%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양도가액, 네. 취득가액, 네. 필요경비 이런 것들을 다 빼서 양도차익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과세표준을 네. 산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신 거죠.
1: 네네.
0: 그러면은 박상규 팀장님도 지금 정지현 팀장님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주시는 거에 질 수가 없잖아요.
2: 네.
0: 자, 양도세 알아봤고
2: 네.
0: 보유세 한번 짚어볼게요.
2: 네, 보유세는요. 자, 부동산을 팔 때가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0: 사실 이게 더 걱정이에요.
2: 그렇죠.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세를 말하는데 자 반면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거래세라고 보면 되시고요. 보유세는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팔 때 한 번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6월 1일 바로 이 기준이 중요한데요.
0: 6월 1일 뭐죠?
2: 네, 5월 31일에 팔면 그해 보유세는 사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고요. 6월 2일에 팔면 파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부동산이라도 어느 날짜에 소유권이 넘어갔는지에 따라 그해 보유세 부담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6월 1일 전에 내가 부동산을 팔았다면 네. 그 보유세는 사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2: 그렇죠.
0: 거고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 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이 거래 파는 사람들 이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그냥 6월 1일 이거 네. 하나만큼은 꼭 머릿속에 넣어야겠습니다. 자 그럼요.
1: 네.
0: 보유세 세금 이거는 언제 납부를 해야 되는 걸까요?
1: 네.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는 주택분 절반과 건물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1일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통상 12월에 납부를 하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불과 지난달만 해도 네. 재산세 관련해서 고지서 받은 분들이 이제 네. 계실 거예요.
2: 그렇죠.
0: 그렇죠. 그래서 말일까지 이거 냈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보유세와 관련된 재산세 그리고 네.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날짜를 잘 기억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요. 팔 때 내는 세금. 사실 근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막 빈번하게 하진 않으니까
2: 네.
0: 이 양도세에 대해서도 들었지만 놓치는 경우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요거는 네. 세금 납부 언제 해야 될까요?
2: 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요. 보통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시고 같은 해에 혹시 여러 건을 양도해서 확정신고 대상이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다. 그럴 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 지연으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까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0: 최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과 관련해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뭐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렇기
2: 네.
0: 때문에 부동산은 사는, 구입도 중요하지만 사고 팔 때,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 문제도 항상 뒤따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또는 세금 발생하는 것들 놓치지 않게 꼼꼼하게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보유세, 양도세에 더해서 더 궁금하거나 재무점검이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들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한 재무 경제들 속에서 알짜 정보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의 청취자님 사연이 도착했을지 내용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정재현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 중인 50대 의사입니다. 저는 배우자와 맞벌이 중이고 대학생 자녀 두 명이 있어요. 올해 5월에 친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다가 친구와 보험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친구 아버지가 여러 건의 보험을 가지고 계셨지만 보상은 제대로 못 받으셨고 친구도 아버지가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료만 100만 원이 넘게 내는 것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아내가 보험을 관리해서 저도 제 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데 저도 만약 이러한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0: 오늘의 사연을 정재현 팀장님의 목소리로 만나고 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여쭤보는 게 어떻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질병으로 돌아가신 건지 사고로 돌아가셨는지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보상, 보험에 대한 얘기도 사실 빠질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1: 네, 그렇죠.
0: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먼저 청취자님 어떻게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면 됐을까요?
2: 네, 상담을 위해 이번엔 저희가 경기도 이천에 다녀왔습니다. 청취자님과 아내분 50대로 두 분 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의사셨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뭔가 차갑고 냉정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인상부터 너무 따뜻하고 좋으시더라고요. 두 분의 한 달 고정 수입은 두 분 합산 2,700만 원 정도 되셨고요. 당연히 일반 직장인분들에 비하면 확실히 고소득이시기도 하고 어느 정도 보험료는 다 커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분들 월 보험료를 듣고 너무 놀라서 정말 뒤로 넘어졌습니다.
0: 저 사실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오프닝 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분들 월 보험료가 550만 원 가까이 나간다고요? 맞죠.
2: 맞습니다.
0: 아니 근데 의사분들이시니까 아무래도 보험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가입을 하셨을까요?
2: 그러니까요. 그래서 남편분께서는 이제야 정확한 보험료를 듣고 정말 그 따스했던 얼굴이 냉랭해지시더라고요.

0: 저도 정말 납득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4인 가족의 보험료인데 평균에 비해 분명히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계셨죠. 물론 보험증권을 자세히 봐야 하겠지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려면 이게 네. 다 보장성 보험이면 안 될 일이고 한 450만 원어치는 네. 저축을 목적으로 네. 보험을 가입하셨어야 됐지 않을까 싶은데 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네. 각각 병원을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 병원이 굉장히 커가지고 건물을 담보로 하면 화재보험 이런 걸 뭐 아주 크게 가입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2: 그래도 좀 과합니다.
1: 그래도 과해요? 네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었던 거예요?
2: 차라리 그러길 저도 바랬어요. 네네. 근데 아니셨어요. 네. 이분이 인간적으로 너무 따뜻하고 좋은 분이라 주변에 아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1: 설마. 네.
2: 설마. 네. 아내 친한 언니. 그다음에 아는 후배. 심지어 병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환자들까지 보험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을 통해 거절을 못하시고 이게 좋다고 하면 가입하고 저게 좋다고 하면 또 가입하고 점점 보험료가 늘어나면서 530만 원까지 된 거예요.
1: 정확한 보험료는 530만 원이었군요.
2: 네네. 아무리 이분들이 고소득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귀팔랑 S맨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1: 저도 사실 노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0: 알죠.
1: 저 진짜 거절을 잘 못해서 저도 네. 사실 굉장히 이 예스맨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돈 앞에서는 냉정해져야 하겠죠. 아, 530만 원어치의 보험 계약하시면서 사인하기도 바쁘셨겠다 싶은데 네. 어떤 것들을 가입하셨는지 그 내용도 참 궁금하네요.
0: 네,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남편 청취자님 앞으로 종신보험이 두 건으로 각각 100만 원, 150만 원, 그리고 보장성 보험 35만 원. 자, 아내분도 종신보험 두 건으로 각각 7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보장성 30만 원. 첫째 따님과 둘째 따님 같은 경우도 보장성 보험은 각각 2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총 8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종신보험으로 무려 420만 원을 가입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10여 년간 상담하면서도 이렇게 종신보험을 이 금액 정도 가입하신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1: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종신보험을 세게 가입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0: 간혹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보시면 일반 개인분들은 쉽지가 않죠. 이 종신보험. 역시나 주변인들을 통해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종신보험 두 건은 4년 전에 아내분의 친한 선배가 권유하면서 10년 지나면 125%가 되니까 저축이라 생각하고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했다고 합니다. 35만 원의 보장성 보험은 또 다른 후배한테 가입하셨는데 보장성 보험 증권을 자세히 보니 보장 대비 너무 과하게 보험료가 지출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보험사를 비교 분석해드렸는데 그 과정을 보시더니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이전에 다른 지인들처럼 상품을 권유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같은 보장으로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서 설명해준다니까 신기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좋습니다 하고 그 상품을 강요 권유하는 것보단 이런 ABCD의 대안이 있습니다라고 네네. 늘 얘기해 주시니까 훨씬 더 합리적이게 선택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럼 청취자님이 가입하셨다는 이 종신보험 있잖아요. 10년 뒤에 125%의 수익률이 있다. 이거는 맞는 종신보험이었을까요?
2: 네, 우선 청취자님부터 말씀드릴게요. 종신보험은 7년납 3년 거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이었어요. 같은 월에 두 가지 다 가입을 하셨고요. 가입한 지 4년 48개월 납입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해지하게 되면 환급률이 55%밖에 안 돼서 청취자님께서 손해가 너무 크시잖아요.
1: 그렇죠. 네.
2: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3년 뒤에 다시 상담을 통해서 특과실을 명확히 따져보도록 했어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은 암진단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 뇌심장 질환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 종수술비 1천만 원, 비급여 수술비 2천만 원, 항암치료비 5천만 원, 운전자 보험 1만 원 추가해서 3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조정해 드렸습니다. 조금만 일찍 상담을 진행했더라면 더 나은 방향으로 컨설팅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0: 썼을 텐데 조금은 아쉬웠어요.
1: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만 원짜리 종신보험 하나, 70만 원짜리 종신보험 하나가 단기납 종신보험이었다라는
0: 그렇죠.
1: 거네요. 뭐 단기납 종신보험이 저축 목적으로 막 많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0: 네.
1: 이게 정확하게 상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런 과한 금액을 쓰시는 건 다른 더 좋은 투자 상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잃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니까
0: 그렇죠.
1: 그 점은
0: 기회비용이
1: 좀
0: 문제입니다.
1: 맞아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자, 청취자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고 그럼 아내분도 비슷한 해결책이 있었을까요?
0: 네, 이게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배우자님은 종신보험이 가입한 지 5개월밖에 안 돼서 환급률이 0%였습니다. 예, 많이 아깝지만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보장성 보험은 암진단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이대 진단비 수술비는 2천만 원, 그리고 종수술비 1천만 원, 항암 치료비 5천만 원, 운전자 보험 1만 원까지 총 23만 원으로 매월 7만 원 정도를 줄여드렸어요. 자녀 두 분의 보험은 비교 분석해서 각각 25만 원에서 13만 원, 2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보장성 보험료 110만 원에서 74만 원으로 총 36만 원을 줄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보험료만 줄여드리는 것만 해드리면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죠. 네. 전체적으로 줄어든 보험료 합쳐서 206만 원 여유자금 44만 원을 추가해서 자녀분들 연금과 청취자님 연금을 가입하고 싶다고 하셔서 연금까지 같이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1: 잘못 오인하고 계셨던 상품은 과감하게 정리를
0: 그렇죠.
1: 하시고 보장은 훨씬 더 넓힌 다음 보험료도 다이어트가 된 상태에서 이제 미래 준비를 하러 가야겠습니다. 자, 그럼 연금은 이제 어떻게 또 진행하셨을까요?
0: 네. 우선 자녀연금을 상품 가입하기 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자녀 사전 증여 방법 잘 들어주세요.
1: 자녀 사전 증여?
0: 네네네. 먼저 성인 자녀 이게 각각 5천만 원씩 국세청에 신고하고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증여 후 자녀연금은 변액연금으로 진행해 드렸습니다. 변액연금은 장기 투자형 상품으로 펀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비과세와 수익률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변액연금 이제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펀드 변경, 중도 인출, 추가 납입 가능한 투자형 상품입니다.
1: 저희도
0: 네.
1: 아주 여러 번 이제 소개해드리는 게 바로 변액연금인 거잖아요.
0: 네.
1: 변액연금. 말 그대로 액수가 변한다.
0: 그렇죠.
1: 매일매일 투자
0: 네.
1: 성과에 따라서.
0: 맞습니다.
1: 그래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문가에게 이거 펀드 구성 어떻게 하고 즉각 대응해야 되는지를 좀
0: 네.
1: 코칭 받으시면서 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0: 네.
1: 상품이기도 하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0: 네.
1: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녀에게,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은 일단 증여세 없이
0: 네.
1: 증여를 한 후에
0: 네.
1: 그걸 가지고 자녀가 변액연금 구성해서 연금 굴릴 수 있게끔 한다. 그럼요, 자녀 증여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네, 제가 성인 자녀 증여할 때 기억하실 내용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공제 한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 합산으로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0년 합산이라는 건데요. 아버지한테 받은 것과 어머니한테 받은 것 합쳐서 10년치를 다 더해서 5천만 원이 넘으면 그때부터 증여세가 붙는 거거든요. 부모님 두 분을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 포함해서 한 묶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용돈이나 생활비는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활비나 용돈은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부양의무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자녀가 소득이 없어야 하고 그 돈이 실제로 생활비로 직접 쓰여야 합니다. 통장에 쌓아두거나 투자했으면 비과세 인정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증여를 하셨다면 신고 기한도 중요한데요. 증여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 그러면은 증여 미리 해놓고 신고 미루면은 그것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0: 네.
1: 부지런히
0: 네.
1: 움직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성년 자녀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 그럼 미성년 자녀는 좀 다를까요?
0: 네, 여기서 돈에 대한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사전 증여는 성년은 5천만 원. 그렇다면 미성년자는 얼마일까요? 1번 2천만 원, 2번 3천만 원, 3번
2: 5천만 원.

0: 우리가 원래 애어른을 구분하면 안 돼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녀도 5천만 원 정도는 공제해서 비과세해 주시면 좋겠는데 정답 3번 해보겠습니다. 3번. 차이가 있군요. 네. 그럼 뭐 이거보다 네. 금액이 적다는 건데 얼마일까요?
1: 네, 정답은 1번입니다.
0: 2천만 원이요?
1: 네.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되며 증여자와 관계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한도액은 성년 자녀 19세 이상 10년까지 합쳐서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 19세 미만 10년까지 2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10년 합산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먼저 네. 2천만 원을 증여하고 네. 11살이 됐을 때 성인이 되기 전까지 또 2천만 원을 증여해서 네. 총 네. 4천까지는 미성년일 때 네.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고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10년 동안 5천만 원씩 물려줄 수 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박상규 팀장님 마지막으로 청취자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연금으로 노후 대비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셨을까요?
2: 네. 우선 두 분 다 50대 초반이시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보증형 연금으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7% 확정되는 상품으로 진행을 해드렸고요. 150만 원씩 10년을 납입하고 65세부터 매월 210만 원씩 받는 연금 상품으로 진행을 해드렸어요. 설명이 끝난 뒤 청취자분이 이제야 저희 부부한테 맞는 금융 상품을 가입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고 만족한 모습을 보니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0: 그럼 어떻게 네. 이제 경기 이천에서 저기 환자 진료하시는 두 의사 선생님이 굳어진 표정 풀고 다시 네. 좀 미소를 회복하셨을까요?
2: 네, 다행히 마지막엔 웃음꽃 활짝 피시면서 두 분 모두 행복하게 귀가하셨고 상담을 마쳤습니다.
0: 아, 역시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답습니다. 이번 상담 통해서 네. 주변 지인의 관계성에 의한 뭐 가입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네네. 내가 필요한 금융상품을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지금 바로 물어보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굿나이프 상담소였습니다.

0: 자, 이번에는 굿모닝 굿나이프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노후와 은퇴,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돈어리 상담소 이어갑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정재현 팀장님, 박상규 팀장님과 함께 샵 0945번으로 상담 요청해 주시고 질문 보내주시는 청취자분 사연 하나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7715번님, 저는요 50대 여성 공무원입니다. 한 달 후에 자동차 보험이 만기가 돼서 재가입 안내를 받았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뭐 필수 가입인 건 알고 있는데 운전자 보험도 또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요. 금액이 3만 원이라고 하던데 꼭 가입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아, 네, 그렇군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보험은 필수 가입 맞습니다. 근데 운전자 보험 가입은 필수는 아닙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핵심은 타인 피해를 보장하는 대인, 대물, 배상 책임과 본인 차량 손해를 보장하는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 등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차량 운전자 조건과 사고 이력에 따라 달라지며 무사고 주행거리, 안전운전 점수, 운전자 범위 제한 같은 특약을 활용하면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자동차 보험은 그렇고 그렇다면 네네. 지금 청취자님이 고민하고 계신 운전자 보험은 어떨까요?
2: 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같은 법적 비용과 상해 치료비를 보완하는 보험인데요. 다만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 운전 등 중대과실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 전 특약 한도와 면책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0: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네. 자동차 보험은 상대에게 피해 입힌 것들이 큰 돈이 들어갈 경우 보상이 되는 거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을 보완하는 보험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네네.
2: 맞습니다.
0: 이거 가입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1: 네, 당연히 있죠. 형사합의금은 총액만 보면 충분해 보여도 사고 유형별로 한도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벌금 담보는 형사 재판에서 선고되는 벌금형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과태료 범칙금 견인료 주차 위반 같은 행정성 비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입은 일정 기간 끝나지만 보장은 더 길게 이어지는 구조인지 중간에 갱신이 필요한 구조인지 따라서 총 비용과 유지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역시나 따져볼 게 참 많고 네. 복잡한 세계가 바로 보험 금융상품의 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철저하게 더 비교 분석해보고 싶으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넣어서 상담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다음 문자도 살펴봅니다. 2467번님. 주변 지인이요. 갱신형 보험은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럼요. 비갱신형 보험으로만 가입을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네. 요즘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꼭 세 분 중 한 분에게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먼저 갱신형 상품이 꼭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만약 단기 유지 및 초기 부담 완화 시 갱신형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 초년생처럼 당장 보험료를 낮춰야 하거나 특정 기간만 보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갱신형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저렴하게 보장을 받고 싶거나 나중에 더 나은 상품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다면 갱신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갱신형은 싸게 가입하는 상품이기보다는 초기 비용을 낮춘 상품에 가깝습니다. 오래 유지할수록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몇 년 뒤에는 같은 금액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지 함께 따져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추가로 장기 유지 및 노후 대비 시에는 비갱신형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요. 노후 의료비나 간병비처럼 나이가 들수록 필요성이 커지는 보장은 비갱신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고요. 비갱신형은 가입 당시 정한 보험료를 납입 기간 동안 동일하게 내는 방식이라 장기적인 보장을 준비할 때 보험료 변동 부담을 줄이기에 적절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시점과 상황에 맞게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고 전문가와 꼭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0: 좋습니다. 네. 전문가와의 상담을 위한 문자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니까 계속해서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정재현 팀장님, 박상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전문가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보장 체크해보고 내고 있는 보험료 수준은 적정한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굿라이프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FX의 핫서머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절기 입추인 내일도 39도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에는 보름 동안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32.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로 출발해서 서울과 전주 낮에는 39도까지 올라 하루 만에 최고 기온을 다시 갱신하겠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 속에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에도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활용해서 시원하게 기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간선도로는 밤 시간 이용해서 공사 구간이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성남 방향, 수서 나들목에서 복정 나들목 구간 2, 3차로에서는 도로 보수 공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뒤에 손 차량

0: 근데 속도 내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복정 나들목에서 지금 수서 나들목까지 정체에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성산 방향 6.5km 지점 2차로 차단하고 도로 보수 공사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3: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7.9도를 찍으면서 나흘 연속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4: 아시아 전역의 다른 주요 도시들을 제치고 가장 더운 도시가 됐습니다. 이 무더위는 내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소식 장하영 기자입니다.
5: 어제와 또 다른 더위. 서울 기온이 하루 사이 1도가 또 올라 올여름 최고 기온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나흘 연속 경신입니다. 8월 들어 서울의 최고 기온을 색깔로 분석했습니다. 붉은 기운이 서울 동쪽과 남쪽부터 번지더니 점점 붉게 차올라 오늘은 서울 전역을 새빨갛게 덮었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는 용산구 이촌동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일본이나 타이완보다 덥다는 체감, 올해는 엄살이 아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올여름 우리나라 최고 기온은 지난 2일 경남 양산의 42.5도. 일본의 올해 최고 기온은 물론 역대 일본 최고 기온인 지난해 8월 5일 41.8도까지 추월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서울이 일본 도쿄는 물론 타이완 타이베이, 필리핀 마닐라, 태국 방콕보다도 덥습니다. 이렇게 유독 더운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서서 구름 없이 햇볕 내리쬐는 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리안 위성이 관측한 대기 수증기를 보면 구름이 유독 우리나라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6: 열이 들어오는 그러한
7: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입니다.
6: 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북쪽으로부터 공기가 내려오는 추세가 이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26도까지 기온이 떨어졌고요.
5: 쌩쌩한 날씨는 입추인 내일 절정에 달합니다. 서울이 39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돼 최근 10년 사이 가장 뜨거운 입추가 될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3: 연일 이렇게 계속되는 폭염 속에 온열 질환자 숫자도 기록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4: 어제 기준으로 온열 질환자는 올해 들어 가장 많았고 사망자도 한 명 발생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수치가 또 200명을 넘겼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5일 기준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2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일 기준 환자 수도 추가 집계돼 208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겁니다. 사망자도 전북에서 한 명 발생했습니다. 70대 남성이 전동 카트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 쓰러졌다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9: 손도 잘 못 걸으시는데 혼자 사시고 아들이 왔다 갔다 한다더라고요.
8: 이로써 올해 누적 환자는 2,665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도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65세 이상 환자가 전체의 33%, 사망자의 경우 80세 이상이 60%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환자들의 경우 집에서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비중이 전체 연령보다 3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온열 질환 초기에 스스로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보니 증상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고령층은 집안에서도 냉방기기를 사용해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고 가족이나 이웃들은 고령층의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3: 에어컨 등 전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정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4: 늘어난 전력량을 버티기 힘든 오래된 변압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10: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도봉동에 있는 아파트에선 한밤중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500여 세대 주민이 뜬눈으로 무더운 밤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동대문구와 인천 계양구를 비롯해 곳곳에서 아파트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1: 너무 더웠죠.
12: 네, 선풍기도 없고.
11: 없고 어둡고 선풍기 있어도 작아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10: 공통점은 모두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였다는 점입니다. 폭염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변압기에 과부하가 온 게 정전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13: 모든 가구가 뭐
14: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입니다.
13: 넘어서는 전력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고
10: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을 법으로 정한 건 35년 전인 1991년입니다. 최소 용량을 3kW로 하고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kW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한 10제곱미터마다 0.5kW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은 물론 로봇 청소기나 건조기 등 가전제품 수가 늘면서 수십 년 전에 설치한 변압기로는 전력량을 버티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15: 그때만 해도 에어컨이 없기도 하고 있어도 뭐 한 대 정도고 그랬는데
14: 한세경 경북대 전기공학과 교수입니다.
15: 수요도 늘었고 설비도 노후화됐고 그런데다가 역대급 폭염이 오니까 뭐 나쁜 조건은 더 갖추는 셈이죠.
10: 변압기 교체 비용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기도 하는데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제때 교체하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전에서 선별적으로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6: 과부하가 우려되는 아파트 측의 문제로 통해 한국전력공사 언론 홍보실 차장 경영하고 있습니다.
10: 역대급 폭염 속 정전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후된 아파트 변압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교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3: 극한 폭염 속에 시내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끊겼습니다.
4: 더위에 성장 속도가 더뎌진 채소 출하가 줄어 가격이 오르는 등 이른바 히트플레이션도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7: 38도에 달하는 더위 속에 재래시장 골목은 텅 비었습니다. 시장 내 일부 매장들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더위를 피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줄면서 아예 휴가에 돌입한 겁니다.
18: 시간이 아예 없어요. 아침에만 잠깐 필요한 거 살려고 좀 마트 쪽 여기 있으니까 오지. 낮에는 한산하고.
17: 상인들은 생선에 얼음을 쏟아붓고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며 신선도 유지에 안간힘을 씁니다. 그럼에도 시장 내부 온도가 더 치솟자 상인들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이곳 서울의 시장 외부 온도는 35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곳 내부 온도를 직접 측정해봤더니 37.3도, 그러니까 외부보다 2.3도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름에 튀기고 전을 굽는 등 조리 열기가 이곳 시장 내부를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19: 밖에보다 시장이 더 더워요. 우리는 가마솥 텐데 이래서 더 팔팔 끓어요. 에어컨도 뻥 틀려서 틀 수도 없고 선풍기로.
17: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채소 등 가격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채소의 성장이 늦어지고 출하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하는 히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지난달 충청 지역에 큰 피해를 낳은 집중호우 여파까지 겹쳐 채소값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시금치 가격은 한 달 만에 두 배로 뛰었고 오이는 85%, 열무와 얼갈이 배추도 50% 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더위를 뚫고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마저 가격 부담에 다시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20: 많이 더운데 또 식구들 있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장구로 나왔는데 더우니까 채소류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생선 가격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생선 옛날보다 다 수입품 다 있으니까 냉동으로 대체해서 많이 먹고 그래요.
17: 여기에 영남 지역 가뭄에 사과와 배 등 과일 성장은 더뎌지고 고수원의 수산물 피해까지 이어져 폭염 속 밥상 물가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폭염 가뭄 대책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습니다.
4: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폭염과 가뭄 피해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들어섭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관련 대책 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와 관계부처 장관, 지방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총출동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전국을 덮친 역대급 폭염의 위력부터 우려했습니다.
12: 그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나 보던 이런 폭염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8: 특히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과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가축과 양식 어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전력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뭄이 심해지고 있다며 양수장비 등을 적극 가동하도록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12: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각 기관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8: 이어서 청와대에서 진행한 수석보좌관 회의의 첫 화두도 폭염 대응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부는 물론 수도권에도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국민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현 상황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21: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8: 뉴 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돼버린 기후 재난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근본적 처방을 함께 주문한 만큼 용수와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등 인프라 개선 계획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검토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문가들을 국회에 불러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는데 정부안 옹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속내가 다소 복잡합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2: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따지기 위해 국민의힘이 세금부터 부동산까지 전문가들을 국회로 불렀습니다. 더 무거운 세금이 예상되는 고가주택 밀집 지역들을 짚으면서 선거 때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은 지역이라며 증오의 과세로 규정했습니다.
23: 강남, 서초,
24: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3: 송파, 용산 등등에 많이 모여있는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의해서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22: 전문가들도 집값을 내리려는 목적인 보유세가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귀결될 거라 혹평했습니다.
25: 보유가 거주에 비해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훨씬 더 많은 세금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부가 깨닫기 바랍니다.
22: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최근 주택 매도를 고리로 연일 대여 공세에 사활입니다.
26: 본인은 10원도 손해보기 싫어서 매수자 대출까지 해줘가면서 본인은 쏙 빠져나오고 세금 폭탄 던질 때는 정말 국민들이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22: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궤변이라며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투기용 주택을 구분해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일정 기간 유예로 완충장치도 충분히 뒀다며 정부안을 거듭 옹호했습니다.
27: 투자용 또는 투기용 주택에 대한 혜택을 차등화해서
24: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입니다. 보호하고
27: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2: 그러나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반의 민심을 자극할 여지가 있는 만큼 속내는 복잡합니다. 정책 발표 사흘 만에 간담회를 연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모임을 정기화하고 부동산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28: 전월세나 혹은 아니면 시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24: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8: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22: 다만 당 안팎의 시선을 의식한 듯 정책을 문제 삼으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29: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뭐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었었고요.
24: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2: 공정과세다 사회주의 과세다 여야는 내용만큼이나 상반된 용어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책 여파가 향후 총선판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법안 심사까지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 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는 게 아니라 과세 형평성 제고가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0: 고가와 비거주, 다주택 세부담을 강화한 8.3 세제 개편안의 정책 목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처방 성격의 세제 개편이 아니라며 공정한 과세 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 대통령도 누차
24: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1: 정부는 부동산 세제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0: 청와대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키워 전월세난이 가중될 거란 지적엔 세금보다 수요 공급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공임대 등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란 의미인데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합리화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하며 속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1: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정책을
24: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0: 이 같은 내용은 순방 귀국 당일에 이어 내일 이 대통령 주재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도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앞선 회동에선 영등포와 구로 등 중공업 지역을 활용한 공급 방안과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둘러싼 의견 교환이 있었던 만큼 후속 논의도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아직 공급 대책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많은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기류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 분야는 물론 첨단 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52시간제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사실상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4: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의혹의 핵심인 홍 전 감독을 소환한 지 이틀 만에 압수수색까지 벌이며 수사의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2: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축구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서울종로경찰서에서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이뤄진 첫 강제수사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지난 2024년 당시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와 홍 전 감독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2024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업무방해와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주요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던 상황. 하지만 2년 넘게 수사의 결론이 나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홍 전 감독에 대한 소환 조사에 이어 축구협회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4: 대한축구협회가 과거 국가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축구계에 따르면 국회 한 의원실은 축구협회가 지난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제 심판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과정에서 파악됐는데 축구협회 측은 문서 보관 연한이 지나 지금은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상 처음 압수수색까지 받은 대한축구협회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분위기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최악의 졸전에 이어 국회 청문회와 압수수색까지 한국 축구의 100년 대계를 세워야 할 축구협회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5: 경찰이 들이닥친 6.15전 대한축구협회

0: 축구협회는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의 표본으로 낙인 찍힌 상황입니다. 정몽규 전 회장이 월드컵 개막에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수장을 잃은 축구협회는 국회 청문회에 불려가 의원들의 문매를 막기도 했고.
1: 근데 왜 졌어요, 그럼?
2: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 왜 그렇게 절전을 벌이고 왜 졌어요?
0: 지난 4일에는 홍명보 전 감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는 아시안게임이 개막하는데 제대로 된 지원 업무가 이루어질지 우려가 큰 상황이고, 다음 달 말부터 줄줄이 열릴 A매치 4경기는 임시감독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축구 발전에 100년 대계를 세워야 할 축구협회가 끝이 안 보이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3: 2차 종합특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위법 백지화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재소환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당일 열린 당, 정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특검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원전 장관은 지난 2023년 김건희 씨 일가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적법 절차 없이 백지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전 장관은 휴대전화 포렌식이 영장에 기재된 기간을 초과해 이뤄졌다며 수사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5: 뭐 선관이나
2: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5: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의 수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정면으로 무시한 위법입니다.
4: 그러나 특검은 원 전 장관이 비밀번호 제공을 중간에 거부해 영장 기재 기간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내란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재작년 12월 14일로 넓히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당시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의원에게도 오는 1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이 참석한 계엄 해제 당일 당정대 회의가 계엄 옹호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 열린 삼청동 안가회동의 사전회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의원은 출석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의 정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 비상안전 담당관실 관계자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임시 합의안에 접근했지만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최대 7%에 달하는 통항 수수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수수료 부과 자체를 거부하는 미국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6: 이란과 오만이 추진하고 있는 60일 임시 합의안의 막판 가장 큰 걸림돌은 통항 수수료입니다. 이란은 안전보장과 수색 구조 비용 명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화물가에게 5%에서 최대 7%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원유나 화물을 실은 선박에 7%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물류와 유가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개설될 진입 항로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지나게 돼 이란이 해상 통제권에 이어 막대한 수입까지 챙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란 측은 항로 좌표 합의는 인정하면서도 호르무즈 전면 개방은 아니라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2: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도, 통행 경로, 선박의 출입, 오만과 양자 부속 협정 등 거의 모든 주제가 논의 중입니다. 카잼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입니다.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협 재개방이 임박했다며 낙관론을 폈지만 수수료에 대해서는 입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2: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내일이라도 개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이요.
6: 미국은 수수료 부과 자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오만은 3% 수준에서 중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 강경파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최종 승인 절차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외신들은 현지 시간 7일까지 최종 합의에 도달할 확률을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7%라는 파격적인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을 좁히지 못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막판에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채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3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이 정치권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별도의 토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1: 민주당 서울시당 의원들이 부동산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2: 대지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 분들에 대한
1: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 그 모니터링에 지금 집중해보자. 이게 전월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3: 공급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둬야 된다는.
1: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3: 오세훈 시장 지난 4년 동안 10년 평균에 비해서 한 60% 주택 공급이 줄었어요.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 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1: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4: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 어저께 모든 국가정책의 총사령탑인 김영범 정책실장님을 만나서 역시 대통령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대통령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0: 자, 민주당은 오늘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리고 서울시 의원들 포함해가지고 36명이 참석해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한 점, 이 점이 좀 많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5: 그렇죠. 그리고 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12월까지 아마 논의가
1: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5: 아마 관련돼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특히나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세제 개편안 발표한 것도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비판했던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판했던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국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수용을 했거든요. 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비거주를 하더라도 예외 조항 뭐 나이가 많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한다든가 아니면 정근을 간다든가 아니면 아예 고위 교육 때문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사례들을 몇 가지를 그 당시 토론에 나왔던 얘기들 반영해서 실거주로 인정해 주는 것들을 반영했거든요. 네. 거기에 또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시를 지역구라고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이런 시의원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아까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이 얘기를 네. 봤습니다만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열심히 듣고 아마 국회에서 이걸 논의를 할 때 서울시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저는 충분히 수정 가능성도 있는 방향으로 예.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0: 지금 나온 건 정부 아니고 우리가 그쵸.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 꼼꼼하게 살펴보자. 그런 취지였다고 그러는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부동산을 본인의 정치적 아젠다로만 이용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6: 그런데 이번 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오세훈 시장만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전부 다 비판하다시피 하고 있고 사실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비거주 1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집이 한 채잖아요. 그리고
1: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6: 1주택자는 고마운 공급자입니다. 우리가 전세를 올리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살게 해주는 비거주 1주택 집주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라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이 비거주 1주택자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됐죠. 이들이 예. 손해를 면하려면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를 놓고 있던 집에 이제 직접 살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의 핵심은 똘똘한 한 채를 넘어서 똘똘한 한 채에 들어와서 살아라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책으로 인해서 누가 가장 피해를 봅니까? 그 비거주 1주택자가 세놓는 집에 살고 있는 전월세 무주택자입니다. 이분들이 결국은 전월세 공급이 감소하고 새로 전세를 얻으려고 보면 몇 억씩 올라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 그 집값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전세로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 주거의 이점을 누리고 있는 분들일 텐데 가장 직격탄을 맞아요. 대표적으로 서울 목동이라든가 뭐 대치동이라든가 혹은 노원구에 이런 학군지라고 불리는 곳들의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 어떻게 보면은 그 자녀 교육과 인생 계획까지 바뀌어야 될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예.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서울시도 오늘 따로 시민들을 불러놓고 오늘 그 부동산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5: 뭐 또 같은 날 또 예. 부동산 관련 토론회를 서울시장이 주최해서 하는 걸 보면 부동산이 지금 핫 이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야당에서는 또 보수 정당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회에서의 의견 수렴, 국회에서의 이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 거기에도 야당이 존재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안을 갖고 우리 당과 함께 치열하게 토론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적하는 거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시정 지금 벌써 5선이 됐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그 처음에 두 번 하신 다음에 관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 서울시의 아파트 공급과 관련돼서 오세훈 시장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월세가 폭등한다. 그것도 우리가 세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저는 오세훈 시장이 뭔가 김영범 정책실장도 만나고 이렇게 꾸준하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예.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으로만 이용할 게 아니라 국회에 들어와서 회의장 안에서 좀 적극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좋다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요. 같이 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데 오세훈 시장을 자꾸 이제 배제하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와중에 김용범 실장하고 만났다. 오세훈 시장하고. 이건 어떻게 오셨습니까?
6: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니까 제지당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뭐 서면으로 의견을 내면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국무회의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일이죠. 2003년 6월 4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의 의견을 개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해서 서울시장을 국무회의 의무 참석자에서 빼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배석을 허락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거기서 의견을 개진하겠고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 끝에 청계천을 지금과 같이 만들기로 하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그런 전례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 국무회의 때 오세훈 시장에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은 수도 서울의 행정수장으로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김용범 정책실장도 만나고 토론회도 열고 다방면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짚고 바꾸도록 해야죠. 앞서 제가 전월세가 매물이 감소하고 폭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비거주 1주택자는 앞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게 하겠다는 데 핵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2029년부터는 대대적인 매물 잠김이 발생해서 역시나 또 가격 이 폭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한 채 갖고 있지만 살지 않고 있던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려고 해도 엄청난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똑같은 수준의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집을 팔기를 꺼려하고 오히려 세제가 다시 개편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떻게든 버티게 됩니다. 이런 미래가 뻔히 예정되어 있는데 누구든 야당 정치인이 그대로 두고 보고 있는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다방면으로 부동산 정책을 교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0: 어쨌든 요 만남은 김용범 실장이 이제 오 시장한테 요청을 해서 이제 만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고 여기서 오 실장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요게 이제 상당히 궁금한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인 인식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공급 문제잖아요. 이제 주택 공급이 결국에는 이제 해법인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좀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5: 그렇죠. 결국은 지금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능사는 당연히 아니고요. 근본적 해결책도 아닙니다. 결국은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네. 다만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능사는 아니다.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 여기 서울의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속도

0: 만 된다고 해서 이 공급 문제가 무조건 해결되는 건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은요, 좋죠. 새로운 집을 짓고 하는 건 좋은데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던,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상당히 거기에 그 재개발 재건축된 곳에 살지 못하게 되는 분들도 발생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분들이 또 재개발 재건축되는 기간 동안 나가서 살 곳에 대한 그런 대책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건데 무조건 그냥 지금의 진보 정부는 적대적이다. 적대적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치적 레토릭으로서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이 말씀을 드리냐? 아까 대변인께서 좋게 말씀해 주신 2003년 사례. 그 당시에 이명박 시장이 그렇게 국무회의 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의견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요. 이명박 시장은 국무회의에 무작정 왔던 게 아닙니다. 무작정 가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참여정부를 뭐 악마화한다던가 정쟁화시키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 그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당시에 유인태 수석에게 끊임없이 접근하고 끊임없이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그 노력을 받아들인 유인태 수석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아, 이 야당 시장이지만 이 의견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던 것이거든요. 오세훈 시장, 그거 벤치마킹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 레토릭을 쓰는 것보다는요, 여당과 관련된 여당 수석이든 여당 국회의원들과 좀 최대한 소통하는 모습, 정쟁이 아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을 조금 더 관철시키기 위한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인식 부족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부동산 대토론에서 스스로 드러낸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순공급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팩트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서울 강동구에 있는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재건축하기 전에 5,930세대였어요. 재건축하고 나서 12,032세대가 됐습니다. 그럼 두 배가 넘어갔는데 순공급 효과가 적은가요? 그다음에 송파구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6,000세대가 조금 넘는 가락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9,510세대가 됐습니다. 거기도 재건축에서 한40% 이상 세대수가 늘어났고, 서울 목동 같은 경우에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2만 6천여 가구를 재건축을 다 하게 되면 5만 세대 정도 늘어나니까 역시 두배 가까운 주택 공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이고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와 정반대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야당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2: 그렇군요. 그리고 오 시장이 오늘 그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그러니까 용산공원의 어린이정원 이 부지를 주택 공급 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그 김용범 실장이 요 용산 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공급 부지로. 근데 그건 절대 반대한다고 그랬고, 내일 이 대통령이 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0: 저는 결국 공급 얘기가 나올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공급 얘기를 반드시 이 서울 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분들께 제공해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의지를 보여드려야죠. 아까 말씀하신 재건축, 재개발, 그렇게 된 아파트에 뭔가 그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 그렇게 수치만 보면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요. 이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장 재건축, 재개발, 승인 이렇게 하면요. 뭔가 공급이 되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거둘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임기 안에는 아무것도 공급이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당시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재개발 재건축 새로 막 승인 허가 내는 거 말고 이미 나 있는데 멈춰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 멈춰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그 토론회에 참여했던 한 교수가 조언을 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아마도 그런 것들을 착싹 다 찾아보고 검토를 해서 보고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셨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아마 그 공급 대책들도 관련돼서 대통령이 내일 언급이나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 네. 지난번에 이제 세제 개편안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 부분도 이제 했던 것이다라는 부분을 계속 이제 정부는 강조하고 있고, 내일은 진짜 이제 부동산 공급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공포를 의결한 다음 날 업무보고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판이 참 거센데 한번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3: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4: 뭐 예, 그렇습니다.
3: 하지 말라 이래 돼요.
4: 일체의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5: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6: 궁금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 분석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까 봐 나는 법조문 잘 안 보고 통과시켰다라고 책임을 회피한

0: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든지, 당무 개입에 대해서는 당원의 댓글까지 일일이 살펴서 당원과 SNS에서 말싸움까지 하는 대통령이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이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입니다.
1: 예,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야당이 그렇게 요구했는데 일단 넘겼다. 근데 대통령이 읽어보지도 않았다. 이 부분을 지금 야당이 계속 지적을 하는 건데 진짜로 안 읽어봤을까요?
2: 당연히 읽어봤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인데 이 법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고, 그리고 법안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도 상식에 반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가? 역사적 알리바이, 정치적 알리바이, 그리고 전당대회용 발언.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의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알리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월 2일부터 검사가 보안 수사조차 못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범죄 예방, 사회 안전, 범죄 처벌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급격하게 무너질 겁니다. 즉,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잡히고 정확하게 처벌받는다는 그 사회적 학습 효과가 있을 때 치안이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검사가 보안 수사를 못하게 되면 뭐 장윤기 사건, 돌려차기 사건, 해든이 사건, 정인이 사건, 고 김 이창민 감독 사건 등등에서 보듯이 많은 사건들이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암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의 안전이 급격하게 무너지겠죠. 거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본인이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된 발언이라고 첫째로 보여지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그 문제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327조 2호와 3호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본인은 읽어보지 않고 그냥 공포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적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의도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로 검사가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느냐라고 물으면은 어떤 답이 나올지 대통령이 몰랐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검사는 수사를 못한다라는 답이 나올 걸 알고 물었을 텐데, 그러면은 저런 발언이 나왔을 때 민주당의 강성 권리당원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이제 정말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심 당선되었으면 하는 후보에게 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보안수사권 문제를 민주당 전당대회 판돈으로 걸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 모두 다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1: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 얘기가 어떤 과정에서 나왔냐면, 법무부 장관은, 정성호 장관은 검사의 일체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윤호중 장관은 검경 합수본이 앞으로는 공중경 합수본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공수청하고 중수청하고 경찰 요 합수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꼭 검찰이 수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껴놨단 말이죠. 여기.
3: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부처의 장관의 의견이 사실상 다릅니다. 지금 형사법 개정안에 대한 해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두 의견을 다르게 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내가 읽어봤겠죠. 읽어봤는데 내가 뭐 그 문구 하나하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런 거 확실히 없던 거 맞습니까? 금지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물어본 게 저는 오히려 이 법안을 주도해서 통과시킨 강경파 의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 안 해놨어? 이런 거 체크 하나 안 해놓으면은 이렇게 두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이 다르게 됐을 때 그러면은 두 해석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명확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는 이렇게 한다. 이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지금 이번 이 형사법 개정 통과 이후에 첫 국무회의 때 하나부터 지금 충돌이 된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거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뭐 시행세칙이 됐든 아니면 부칙이 됐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안 했다면 계속해서 잡음, 계속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안 그래도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 그런 이견이 나올 때마다 국민분들은 완벽하게 준비 안 된 거 아니야? 라고 또 걱정을 더 키우실 수 있잖아요. 대통령은 전 그걸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너네들 앞으로 지금 국무회의 때 내가 이거 하나 물어봤지만 아마 더 날카로운 언론인들이 계시잖아요. 언론인들이 아마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검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볼 텐데 지금 완벽하게 A to Z로 정말 AI처럼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거에 대한 법안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느냐? 전 이걸 지적한 거라고 보거든요.
1: 그러니까 성 부대변인 말씀은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랑 완전히 반대네요. 그럼 내가 읽어봤더니 검사가 수사를 완전히 안 하도록 금지한 건 아니던데? 이렇게 질문을 한 거란 말이죠.
3: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금지하는 게 아니던데 없으면은 여기 이렇게 합수본과 관련돼서 검사의 이 역량과 관련돼서 지금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잖아. 이거 왜 완벽하게 안 해놨어라는 전 지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이다. 저는요, 대통령은

0: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요. 민주당 안에서도 아무리 이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된 우려를 말한 사람들도요.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형소법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때문에 만약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나오잖아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직접적으로 그냥 타격을 받을 거고요.
1: 예.
0: 그 민주당의 그 지지율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걸 주도한 의원들만 뭐 재선의 문제가 된다던가 그분들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진보 진영 전체, 이재명 정부 전체가 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책임은 회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2: 그런데 우리 성기현 부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려는 의도와 입장은 제가 존중하고 이해합니다만 사실은 꿈보다 해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말로 읽어보고 그러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타하기 위해서 발언한 것이면은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 나는 안 읽어봤는데 정말로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게 맞느냐라고 강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알리바이, 정치적 알리바이를 의도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안이 7월 31일에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는 헌법이 정한 제의요구 여부 또는 공포 여부에 관한 검토 기한 내에 지금도 들어있어요. 왜 본인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국무회의에서 즉각적으로 통과시키고 공포를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체이탈 화법이다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네. 이런 이제 나는 읽어보지 않았는데 했던 말에 대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의 정신 세계가 궁금하다. 오늘 이제 이런 반응을 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근데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잡음이 있었는데 이 장동혁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이 있었는데 2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상당한 숫자인데 장동혁 대표가 이걸 보고 당원이 100만 명이 넘는데 2만 명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2: 일단 국민의힘의 정확한 책임 당원 숫자가 얼마인지는 좀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이후로 이제 그동안과는 좀 반대 방향의 변동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정확한 숫자는 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100만 명 정도 된다고 전제를 해보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나라에서 정당의 대표는 어느 정도의 숫자의 사람들이 선출을 하면은 당선이 되냐 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작년 8월 전당대회에 투표한 권리당원 숫자가 63만 명이 약간 넘습니다. 그러면 한 32만 명 정도가 한 후보를 지지하면은 우리나라 원내 제1당의 대표가 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 작년 8월 전당대회 35만 명 조금 넘는 책임당원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한 17만 5천 명 정도가 똘똘 뭉쳐서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면은 제1야당 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32만 17만 5천이라는 숫자가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 4,400만 명 대비 몇 퍼센트나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은 1%가 안 되고 국민의힘은 0.5%가 안 돼요.
1: 네.
2: 그런데 그렇게 그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킨 당원들이 예를 들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1: 예.
2: 하는 연명의 서명을 해서 청와대에 전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쯤이야 우리나라 유권자의 0.5%도 안 되는데 하면서 무시한다면 그것이 온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제1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정권을 향해 대통령을 향해 발언했을 때 본인의 말이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만 책임 당원 중에 2만 2천 명이면 이 정도는 얼마 안 되는데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것을 무시하려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제1야당 대표의 기본적인 책무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예.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서범수 의원의 실언, 진종호 의원의 실언이 있었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있는 그 토론회에서 뭐 피해자가 오기 전이었습니다마는 돌려차기 한번 하지 이제 이 발언이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형평성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0: 근데 이 두 분이 너무나 부적절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3: 예.
0: 아무리 피해자 분이 그런 난 괜찮다 받아들이겠다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진종호 의원에게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저도 참 피해자분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게 이런 것들 발언 때문에 이 본질이 좀 흐려지면 안 된다
3: 예.
0: 본질에 대해서 집중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이 약간의 면제분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의 발언에 대해서 근데 장동혁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명분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말하기를 국민의힘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런 발언을 하신 발언 실수하신 분들이 당권파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 저는 정상적인 윤리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윤리위가 아무리 징계를 내려도 힘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만 그 윤리위가 징계 대상으로 삼았던 조경태 의원, 권영진 의원, 진종호 의원 이 세 명에 대한 그 징계를 시작한다고 했었잖아요. 가장 명분이 떨어졌던 게 진종호 의원이었어요. 근데 진종호 의원 말고 나머지 두 분은 저는 충분히 사유가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진종호 의원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고를 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도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겼네. 진종호 의원도 이제 징계를 할 수 있겠네. 예. 국민들 보실 때는 공교롭게 정말 다 비당권파, 다 장도혁 대표를 비판하던 분들이 그러게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고를 친 게 됐습니다만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는 아니 그런 사고를 친 사람을 그럼 징계를 안 하냐. 명분이 부여된 거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겠죠. 근데 저는 그건 내용적 측면을 떠나서 아까 언급을 드렸던 일단 윤리위 자체가 명분이 없는 윤리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바로잡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 사실 저 토론회가 이 보안사건 폐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그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야심차게 준비한 이제 토론회였는데 이것만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2: 대단히 안타까운 지점이죠. 예. 그리고 바로 그런 점을 우려해서 저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가명 김진주 씨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서범수 의원의 사과 그리고 진종호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서범수 의원의 그 SNS에 가서 댓글도 달았고 그러니까 본인은 괜찮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문제에 앞으로 집중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고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도 사과를 받아들이는 자필 서신도 지금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상당한 수준의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보안수업권 문제가 우리 피해자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올바르게 바로잡혀야 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런 발언을 했던 두 분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회의원들께서도 이 김진주 씨의 진정성을 가진 그 뜻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언행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예. 자. 민주당 얘기 마지막으로 이제 해볼 텐데요. 이 당대표 후보들, 이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제 김민석 후보랑 정청래 후보, 이 대세론을 본인이 형성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했는데, 김민석 후보는 과반 승리를 99.99% 자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정청래 후보는 지난번 TV 토론을 이미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제가 뭐 두 분 중 어느 쪽이 더 맞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1: 성치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0: 목을 매는가. 예. 사실 이번 주는 저는 이번 주에 있는 뭐 인천, 강원, 대구, 경북 이쪽은 지난주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한 후보가 뭐 과반 이상을 득표한다거나 앞서서 막 치고 나간다거나 하는 득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다음 주에 있는 호남 경선이 지금 누리당 당원의 32.9%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호남 그 유권자들, 호남 당원들은요. 예. 이기는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줄 겁니다. 대세론이 좀 형성되었다고 느끼는 쪽에 좀 더 압도적인 표를 실어줄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다음 주에 승부가 결정될 거라고 보고요. 네. 수도권에서의 여론조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3: 그러니까 이번 주만이 아니라 다음 주말.
0: 그렇죠. 다음
3: 호남과
0: 주.
3: 수도권.
0: 네, 다음 주말. 호남, 수도권은 다 다음 주말인데요. 그러니까 예. 수도권은 아마 호남의 이 결과를 보고 아, 대세가 이렇게 형성되었구나. 그러면 그쪽에 좀 따라가는 경향을 보일 거기 때문에 결국 다음 주말에 거의 모든 것이 좀 결정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후보가 지금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봤을 때 호남 민심에 대한 뭐 평가들 다들 뭐 밑바닥 민심은 이렇다, 여론조사 지표는 이렇다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민주당 내에서 들어보는 다양한 얘기로는 호남이 한쪽으로 좀 그래도 좀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 들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많은 관계자들은 다음 주에 결정될 거라고
3: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만 네. 호남은 김민석. 수도권은 정청래 이런 식으로의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2: 그런데 그 호남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죠. 네. 왜냐하면 지난 6.3 지방선거 때 전북도지사 선거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북지역 경선의 전초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택 후보와 친명이라고 평가받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굉장히 격돌을 했는데 결국은 정청래 전 대표가 적극 지원한 이원택 후보가 승리를 했고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는 또 전북에 여러 번 방문하고 이원택 지사 당선인을 당선인과 공개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전북에서는 또 사뭇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네. 민주당 전당대회 역사는 룰 변경의 역사고 룰을 주도적으로 변경하는데 성공한 쪽이 승리해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2012년 이해찬 후보 대 김한길 후보의 전당대회도 그랬고 2015년에 문재인 후보 대 박지원 후보의 전당대회도 그랬습니다. 결국은 룰 변경을 시도하는 쪽에서는 판세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가늠하고 이기기 위한 룰 세팅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도 결국 당대표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선호투표제가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마 조기에 누적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선호투표가 최종 당선자를
1: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2: 저는 예상합니다. 예.
0: 한마디만 덧붙이면 전북 선거를 그렇게 다르게 예측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보려면요. 이원택 후보와 당시 김관영 후보의 득표를 볼 게 아니라 경선이었던 이원택 후보와 안호영 후보의 그 득표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관영 후보는요 비명입니다. 비명이기 때문에 비명 후보였기 때문에 그것 오롯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면 경선 때는 얼마가 나느냐? 사실 경선 득표율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만 안호영 후보가 당시 이의 제기를 할 때 1% 미만의 차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제기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두 후보는 거의 비슷한 그 수준으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북도
3: 알 수 없다. 민심을 알 수 없다.
0: 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한 열흘 그 정도 남았죠, 그렇죠. 지금. 네. 예,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 진행상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이 온열 질환자 숫자도 기록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온열 질환자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았고요. 사망자도 한 명 발생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수치가 또 200명을 넘겼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5일 기준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2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일 기준 환자 수도 추가 집계돼 208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겁니다. 사망자도 전북에서 한 명 발생했습니다. 70대 남성이 전동 카트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 쓰러졌다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형도 잘 못 걸으시는데 혼자 사시고 아들이 왔다 갔다 한다더라고요.
1: 이로써 올해 누적 환자는 2,665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도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65세 이상 환자가 전체의 33%, 사망자의 경우 80세 이상이 60%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환자들의 경우 집에서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비중이 전체 연령보다 3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온열 질환 초기에 스스로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보니 증상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고령층은 집안에서도 냉방기기를 사용해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고 가족이나 이웃들은 고령층의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0: 네, 이 나흘 연속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YTN 기상캐스터가 이 티셔츠 색깔마다 온도 차이가 어떻게 다를까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3: 네, 또 꽁꽁 언 버터가 얼마나 빨리 녹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화면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폭염 중대경보가 유지되고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생중계로 전했습니다. 가장 기온이 높이 올라간 오후 4시쯤 꽁꽁 언 버터를 준비했는데요. 생중계 직전 바깥에 내놨더니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렇게 녹아보였습니다. 마치 불 위에 올려놓은 듯 빠르게 기름으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또 낮 1시쯤에는 뙤약볕 아래 옷 색깔에 따른 온도 차이를 실험하기 위해 검은 옷과 흰 옷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재질의 티셔츠인데요.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쟀을 때 두 가지의 티셔츠 모두 표면 온도는 25도였는데 생중계 시작 전 10여 분 동안 바깥에 꺼내놨더니 검은색 티셔츠는 햇빛을 흡수하며 55도를 훌쩍 넘겼고 반면 흰색 티셔츠는 46도까지 올랐습니다. 색깔에 따라 무려 10도가 넘게 차이가 난 겁니다. 폭염일 때 외출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밝은 색깔의 헐렁한 옷을 입는 게 온열 질환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죠?
0: 네, 너무 더워서 이제 비가 언제쯤 오나 네. 상당히들 기다리실 텐데 주말부터는 그 단비가 절실한 이 동쪽 지역에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 12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상돼서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3: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초 중국에 상륙한 후 약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남은 비구름이 한반도로 이동할 수 있어 또 다른 변수가 남았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중국 남부를 향해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돌핀입니다. 태풍이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우리나라로 강한 동풍을 불어넣는 데다 바다에서 다량의 수증기까지 함께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동풍과 수증기가

0: 태백산맥과 부딪히면서 대기 불안정이 매우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주말과 휴일, 단비가 절실했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게릴라성 장대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8일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20mm,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60mm에 이르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50mm까지 게릴라성 기습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8일부터 9일 사이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일부
2: 이광현
1: 지역에서는 대기
2: 기상청 예보
1: 불안정이 더해져
2: 분석관입니다.
1: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0: 일요일에는 가뭄이 극심했던 부산과 양산 등 경남 동부로 강수가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은 적은 비에도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 호우 피해가 날수 있습니다.
3: 기록적인 더위가 나타났던 부산과 양산 등도
2: 이재정
3: 동해안에 이어
2: K-웨더
3: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2: 예보팀장입니다.
3: 전망입니다. 이들 지역으로도 시간당 최고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휴가철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0: 13호 태풍 돌핀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서진해 다음 주 초반 중국 상하이 부근 해안으로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열대저압부로 약화하겠지만 남은 비구름이 서해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쪽 지방도 극한 폭염 뒤 극한 호우로 이어지는 복합재해가 나타날 수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4: 충남 서해안 일대에 이 고수온 경보가 내려지면서 양식장 물고기 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5: 충남도는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양식장에 물고기 긴급 방류를 결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6: 연안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 폐사한 물고기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어민들이 죽은 물고기들을 뜰 채로 계속해서 건져내지만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가로림만과 천수만 등 충남 서해안 일대에 연일 고수온 경보가 내려지면서 물고기들도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수온 경보는 바닷물 온도가 28도 이상 사흘 넘게 이어질 때 발령되는 가장 높은 단계의 특보입니다. 올해 충남 서해안에서 고수온 피해를 본 양식장은 9곳으로 현재까지 폐사한 물고기 수만 16만 마리에 달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가마솥 더위에 애지중지 키운 물고기들이 폐사하자 어민들은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7: 참담하죠. 저희
2: 충남
7: 입장에서는.
2: 대한 양식장 어민입니다.
7: 자식같이 키웠는데 수온이 올라가서 폐사가 난다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죠.
6: 2년 전 충남 서해안에서 물고기 824만 마리가 폐사한 이후 3년 연속 고수온 피해가 이어지자 어민들은 양식업을 이어갈지 막막한 심경입니다.
8: 이 고기들이 이제 그동안의 유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먹어놓고 사실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른 경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들이 다시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까?
6: 충남 태안군은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류 긴급 방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어민들에게 액화산소 공급 장치와 가두리금을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료와 면역 증강제 지급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9: 91만 7천 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오늘부터
2: 고현정 충남 태안군 수산과장입니다.
9: 약 3일 있으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속하게 방류를 추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6: 유례없는 폭염에 당분간 고수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4: 네, 그리고 연일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상점들이 손님들을 끌어들이려고 문을 연채 에어컨을 틀어드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5: 지자체가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연일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서울 한복판. 상점들 출입문이 거리를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매장 안쪽에서는 에어컨이 한창 작동하고 있습니다. 걸어 다니기만 해도 지치는 무더운 여름철, 행인들을 시원한 매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문을 열어둔 채 냉방을 하는 겁니다.
11: 시원하니까 한번 눈길이라도 가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거부감이 확실히 덜하고.
10: 출입문을 닫아뒀다가 손님들이 그냥 지나칠까 봐 영업하는 대부분 시간 동안 개문 냉방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2: 문을 닫으면 손님들이 안 올 겁니다. 문을 열어둬야 합니다. 명동 화장품 매장
10: 문을
2: 직원입니다.
10: 열어둔 만큼 에어컨을 더 세게 틀 수밖에 없는 상황.
12: 이렇게 매장에서 훌쩍 떨어져 있는데도 열린 문을 통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10: 전기료 폭탄이 걱정이지만 일단은 손님 발길이 끊기는 게 더 큰 문제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13: 임대료가 정말 비싼데 이미 적자거든요. 그래서 냉방비를 걱정할
2: 명동 화장품 매장 점장입니다.
10: 여름철만 되면 상점들의 개문 냉방을 두고 에너지 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딱히 단속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상점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를 내야 이를 근거로 지자체가 개문 냉방 매장을 단속할 수 있는데 2017년부터는 관련 공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후부는 현재 예비 전력량이 안정적이어서 전기 사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에너지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상점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게 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4: 탄소 감축을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에 전국 대부분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가 28도씨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8도씨 이상은 평지 걷기나 트럭 운전, 잡초 제거 같은 보통 수준의 작업에도 열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기상청이 오늘 발표한 열 스트레스 전망을 보면 가장 긍정적인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2040년까지 우리나라 80% 지역에 온열지수가 28도씨 이상이 되고 2041년부터 2060년까지는 우리나라 4분의 1이 30도씨 이상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5: 고가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었던 영향으로 이번 주에도 서울 강남권은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을 전망인 상대적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 등에 힘입어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78주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서초구 일대. 보유세 강화가 부담스러운 고령층 등 일부 집주인은 추후 양도세 부담까지 가중되기 전 미리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계약 사례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속 현금이 부족한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며 관망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입니다.
15: 전례가 나오겠거니 하고 이제 뭐 기다리고 있는데 대출 같은 게 안 나오니까
2: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5: 거의 없잖아요.
14: 세제 개편안 발표 직전까지 집계된 가격 동향에서도 고가 지역들은 매수자 관망세에 집값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40억 원 넘는 아파트 80% 가까이가 몰린 강남과 서초구의 이번 주 집값 상승률은 각각 0.01%, 0.02%까지 떨어져 보합권에 들어갔습니다. 송파구도 0.15%가 오르며 상승폭을 줄였는데 강동구까지 포함된 서울 동남권 아파트값은 4주 동안 상승세가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반면 아래 가격대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20억 원대 덜 똘똘한 한 채는 세부담 강화가 초고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그나마 넉넉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꾸준합니다. 이번 주 서울에선 강북 일대, 중구와 중랑구, 성북구가 0.5%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6: 재건축 연안이 도래한 단지들도 역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2: 부동산 연구원입니다.
16: 향후에 이제 시세 차익까지 좀 기대해보는 실수요자분들이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4: 이러한 저가 위주 매수세에 힘입어 이번 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5% 오르며 78주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없이는 서울 등 집값 잡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달 내놓을 예정인 공급 대책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5: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교수들과 전문가는 하나같이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 취업해 최근 집을 구했다는 한 청년은 전세 매물이 없어 월세를 택했는데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며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2차 회의에서는 용산, 태릉, 과천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아동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와 다른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17: 아동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준 전 청주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15일 시의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한 지 22일 만입니다. 검찰에 이송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8: 혐의 인정하세요? 추가 피해자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 혐의 인정하세요?
17: 최 전 의원은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24년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한 영상을 보여주거나 친구를 데리고 와달라는 제안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와 다른 추가 피해자도 확인됐습니다.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교복 차림의 여성 사진을 발견했고 경찰은 이 여성이 미성년자인 추가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또 다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록을 검찰에 추가로 넘길 예정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고 혐의 입증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5: 방송인 박나래 씨를 협박해 회사 매출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전 매니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 박 씨의 전 매니저 신모 씨를 공동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공갈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전 매니저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저녁 6시 10분쯤 경기 양주시 봉양동에 있는 섬유 염색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6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이 가운데 4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찰과상을 입는 등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장 한 개동이 모두 탄 가운데 불이 인근 건물로도 번지고 있어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4: 정치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신세계가 이상하다고 맹폭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망언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9: 불씨를 짚인 건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20: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21: 예, 그렇습니다. 네.
20: 하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21: 예,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19: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국민의힘은 법조문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대목을 콕 집어 유체이탈화법이라고 맹폭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언론 기사는 문장 보호까지 살펴 삭제를 요구하고 당원과는 댓글로 말싸움하더니 나라를 뒤흔든 법은 조문도 안 받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맞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22: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2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22: 이승만 대통령 아니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합니다.
19: 더불어민주당은 뜬금없이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소환하며 모욕하는 거야말로 역대급 망언이라며 발끈했습니다. 당원들로부터 날아든 사퇴 청구서를 모면하려 발버둥 치는 거라며 자신의 거취 문제에나 답하라고 꼬집었습니다.
24: 장동혁 대표 정신세계는
23: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입니다.
24: 그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국민의힘 당원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19: 여야는 사관학계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거라는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두고도

0: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1: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2: 한명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 군에 의해 무려 세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3: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 뒤에 숨겨두었던
2: 김종덕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진짜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안보를 허무는 줄세우기와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0: 정부 여당이 국군사관학교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야권은 졸속 통합이라며 결사항전을 예고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반명, 대통령 파리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주고받는 선거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열 분위기를 관망하던 당내에서는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5: 감정 섞인 난타전으로 번진 2차 TV 토론의 다음 날 김민석 후보는 여권 내 빅스피커인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다시금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반명 프레임을 부각하며 명청대전의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6: 제가 명청대전과 이런 갈등이 없어서 뭐
2: 당대표 대표 후보입니다.
6: 굳이 대통령을 흔드는데 말을 한마디 안 한다?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5: 현장 행보로 여지없이 전남 광주를 택했는데 선호투표제와 상관없이 1순위표만으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며 대세론을 띄웠습니다. 호남에 공을 들인 건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 호남 향후회를 방문해 당대표 시절 물심양면 지역을 챙겼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국정 철학에 맞게 제가 당대표로서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7: 그런 호남 발전 예산을 엄청 책정했다.
5: 가뿐 당심 잡기는 물론 견제구 수위도 애초 공언한 정당방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일정 틈틈이 대통령 파리를 계속한다는 지적부터 이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 나쁜 사람 등 원초적인 단어로 김 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반면 송영길 후보는 최근 정 후보가 SNS에 올린 영남 깨시민들이 호남으로 갑니다란 문구를 정조준했습니다. 호남이 계몽 대상이냐고 직격하는 동시에 전남 광주 일대에서 민심을 훑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8: 목포까지 가는 김대중의
2: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8: 무등산 문민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길을 걸었습니다.
5: 당내에선 격해지는 공방에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이기기 위해 집안 기둥뿌리까지 뽑아놓는 느낌이다. 분열로 치닫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등 자제를 촉구하는 언급이 부쩍 늘었습니다.
9: 2007년과 2015년의 분당의 역사를 반영부사로 삼아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5: 당권자들의 거센 신경전은 지지층에도 전이돼 과열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법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4: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첫 재판이 오는 21일 열립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정치 행보가 곧바로 가로막힐 수 있는 만큼 오 시장 측은 무죄 입증에 더욱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됩니다. 지난달 22일 1심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만입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의 10회에 걸친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가운데 5회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 시장의 의뢰와 후원자의 비용 대납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5번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는 충분했다고 봤습니다.
11: 오세훈 피고인의 상대적
2: 조영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입니다.
11: 그러한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표용 여론조사를 기대한 것으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는 인정할 수 있다고.
10: 그러면서 명시진술의 과장은 있지만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면도 있다며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11: 오세훈 피고인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명태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10: 오 시장 측은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 판결이 났다며 1심 선고 당일 항소했습니다.
12: 납득할 수 없습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2: 뭐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10: 1심에서 오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1천만

0: 유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며 유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지난 4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1: 정부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하후 상박 형태로 개편하겠다며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자재인 폴리실리콘에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급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인데 한국 기업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목됩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2: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폴리실리콘. 중국이 전 세계 시장 90%를 장악하자 2년 전 바이든 행정부는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3: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중국 기업은 전 세계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조 바이든 전 미국 관세에 대응해 가격을 더 낮추자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제재에 나선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엔 15% 관세에 최저 가격제까지 적용해 중국의 덤핑 공세를 무력화하겠다는 겁니다. 2년 전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반면 이번엔 미국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국이 아닌 품목 전체를 타깃으로 삼아 동남아 우회 수출로까지 차단하겠다는 포석입니다.
3: 제3국이 중국이나 아시아산 소재 및 제품을 재가공하는 수출 거점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우려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부 대표입니다.
2: 미국 공장에서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 등 제3국에서 폴리실리콘을 조달하는 한화 큐셀과 OCI 등이 원가 급등의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국이 미국산 고순도 폴리실리콘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한 만큼 미 행정부의 최종 발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1: 상업적 거래가 금지된 국제적 멸종위기 종 1급을 포함해 외래 야생생물 200마리를 밀수한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몰래 들여온 동물들은 아파트와 고시원 등 주택가 곳곳으로 팔려갔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아파트 안, 선반마다 동물이 빼곡합니다. 도마뱀부터 뱀, 거북이까지 크기도 종류도 다양합니다. 외래 생물종 200마리를 14차례에 걸쳐 몰래 들여오고 국제적 멸종위기 종 54마리를 판매한 밀수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5: 조직이 들여온 국제 멸종위기 종 1급 양쯔강 악어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밀수된 야생생물 95마리를 압수해 국립생태원에 맡겼습니다.
4: 이들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양쯔강 악어는 물론 검정 늪 거북, 코브라 등 야생동물을 들여왔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울음소리를 들킬까 봐 입을 막은 상태로 철제 과자 상자에 담아 수화물로 보내거나 일부는 속옷에 넣어 기내로 반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살아남은 동물은 인터넷 파충류 카페에서 인형이나 피규어란 은어로 광고됐습니다. 구매자가 나타나면 고속버스 택배로 초등학교가 인접한 아파트와 고시원 등 인구 밀도가 높은 전국 곳곳의 주택가에 보내졌습니다.
6: 코브라 같은 것들이 두 마리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런 애들은
3: 김동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입니다.
6: 유기되거나 방생하는 경우에 사람들을 공격할 위험성이 좀 있었습니다.
4: 검찰은 재작년 야생동물 44마리를 한 번에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사건을 넘겨받아 보안 수사한 결과 여죄와 조직원들을 줄줄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 총책이 과거 공범의 허위 자백으로 불송치됐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총책은 또 재작년 8월 경남 사천에서 사체로 발견된 바다 악어를 몰래 들여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20대 총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 밀수책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고속도로 갓길에서

0: 포탄 모양의 낙하물이 발견되면서 달리던 차들이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폭발 가능성이 없는 모의탄으로 확인됐지만 달리던 운전자들은 물론 군과 경찰, 자치단체까지 1시간 넘게 긴장해야 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1: 고속도로 갓길에 길쭉한 물체가 보입니다. 낙하물이 보인다는 단순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1시 50분쯤. 확인 결과 현장에선 길이 60cm 포탄 모양의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혹시 모를 폭발을 우려해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창녕에서 현풍나들목까지 16km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2: 폭발물이 발견돼서 본부대에서 출동하고 있으니 잠시 전면 차단을 해야 되겠다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1: 인근 주민에겐 폭발물이 발견됐다는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폭발 가능성이 없는 모의탄으로 확인되면서 비상 상황은 1시간 반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군과 경찰은 모의탄이 어디서 나온 건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UV 차량이 도로를 내달립니다. 경찰의 하차 요구도 무시한 채 중앙선을 넘나들며 난폭 운전을 이어갑니다. 시속 160km를 넘나든 속도로 내달린 거리는 14km. 10분 넘는 추격전 끝에 인도에 차를 세운 40대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로 나오면서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차량 배터리를 향해 집중적으로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17톤 화물차에서 불이 난 건 새벽 1시 50분쯤. 운전자는 대피했지만 화물차 보조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이 열폭주로 이어지면서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3: 이란 전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대적인 이념과 역사 전쟁으로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민주당 진보 후보들의 약진을 공산주의로 규정하며 색깔론에 본격적인 불을 지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식에서 이란 전쟁의 치적을 과시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내부로 칼끝을 돌렸습니다.
5: 미국은 절대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겁니다. 공산주의는 항상 패배자였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4: 전쟁 장기화로 선거판이 불리해지자 백악관과 공화당이 이념 공세 수위를 극도로 끌어올린 겁니다. 기존의 사회주의 비판이 유권자들에게 익숙해지자 공산주의라는 더 자극적인 프레임을 꺼내들었습니다. 미시간주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무슬림계 엘사이에드 후보가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5: 극좌파 미치광이들이 사회주의가 아닌 공산주의로 미국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증오합니다. 맞습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4: 추수감사절을 비판한 한국계 프란체스카 홍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를 향해서도 위험한 공산주의자라며 거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이념 공세는 역사 분야로도 번졌습니다. 백악관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미국의 어두운 역사만 강조해 국민을 분열시킨다며 대대적인 전시 수정을 압박했습니다. 학계는 정치적 목적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이라며 반발합니다.
5: 매년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스미소니언을 찾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지나친 간섭과 무능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코넬 윌리엄 브룩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입니다.
4: 외교 안보적 난관에 봉착한 트럼프 행정부가 극단적인 색깔론과 역사 개입으로 판세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건국 250주년을 맞은 미국 사회의 이념 갈등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정부는 중동 지역 주요 항로 가운데 하나인 홍해와 아덴만 해역 정세의 불안정이 심해지는 것과 관련해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홍해와 아덴만 해역 인근 8개 제외 공간을 화상으로 연결해 중동 지역 정세와 해적 활동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선박과 선원 피해 예방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북한이 한 달여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5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우리 군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재원과 사거리 등은 한미 군 당국이 분석 중인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6월 25일 이후 42일 만입니다. 청와대는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과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우리 군의 즉각적인 대응태세 유지를 지시하고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0: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증권사와 은행 등 15곳이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담합 혐의 규모가 76조 원으로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 역대 최대인 15조 원이지만 반론이 만만치 않아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6: 국고채는 정부가 국가 재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데 시중금리의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국고채 전문 딜러사, PD사를 지정해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매수 매도 효과를 제시하도록 시장 조성 의무를 부여합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증권사와 은행 등 PD 15곳이 3년 6개월간 국고채 입찰 담합과 정보 교환 담합을 했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정보를 미리 서로 공유해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형성했고 이에 따라 국가 비용 부담을 키웠다는 취지입니다. 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 고발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관련 매출액은 낙찰 규모인 76조 2천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율이 최고 20%라는 점을 단순히 감안하면 과징금이 15조 원, 역대 최대에 이릅니다. PD사들은 정보 교환이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상 금융사 과징금 산정 기준은 영업 수익으로 시행령에 따라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국고채를 비싸게 낙찰받아 싸게 파는 손해를 감수하며 시장 조성 의무를 해왔는데 조사 이후 이런 움직임이 사라져 국가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세계 국채지수 편입으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제재로 PD사들의 자격이 대거 정지되면 국가 조달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경부도 PD 제도의 중요성과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또 구체적 조치 수준은 시장 상황과 파급 효과,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일반 농산물처럼 부당 광고한 업체 15곳과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 스테비아나 수크랄로스 등 식품 첨가물을 주입해서 만들어 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이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 당분 등의 표현을 써서 온라인 쇼핑몰에 광고해 6억 2천 개를 판매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남성이 침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쯤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선글라스를 쓴 채 들어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신고 대상자가 이미 자리를 벗어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해당 인물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5분쯤 전남 광주 완도 앞바다에서 200톤급 어선 기관장 75살 김모 씨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기관실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김 씨가 쓰러진 직후 기관실에서 심한 가스 냄새가 났고 어획물 운반선이라 냉매가스를 사용해왔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가스 누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5: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최근 고대 그리스 영웅 오디세우스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개봉하면서 원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고대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작품입니다. 호메로스가 실제 한 명의 시인이었는지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오랜 시간 구전되며 하나의 이름으로 전해진 것인지는 지금도 학계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 마지막 시기를 배경으로 영웅 아킬레우스의 분노와 화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가장 강한 영웅조차 명예와 감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선택과 한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이 끝난 뒤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키클롭스와의 대결, 세이렌의 유혹 등 다양한 모험이 등장하는데요. 힘보다 지혜와 기지를 활용하고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가족과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작품은 오늘날까지 문학과 철학, 영화와 게임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양 문학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웅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 이것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오랫동안 읽혀온 이유일 겁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11: 듀엣토의 더 클래식.
12: 8월 6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3: 글루게 오페라 오르페우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정령들의 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0: 8월 6일 목요일 듀엣터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글루게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정령들의 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0: 어제 영화 오디세이 개봉에 맞춰 오디세이아를 소재로 하는 여러 클래식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많은 클래식 음악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클래식 음악은 여러 문학 작품에서 소재를 가지고 오는데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신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크 오페라만 해도 절반은 성경 이야기고 절반은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0: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로는 오르페우스 신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들을 보면 싸움을 잘하거나 활을 잘 쏘는 인물이 많은데 오르페우스는 특이하게

0: 그래도 노래와 리라 연주를 하는 영웅이죠. 당연히 음악 작품에는 오르페우스 같은 음악의 영웅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1: 리라 그 작은 하프잖아요.
2: 그렇죠.
1: 이렇게 가슴 안에 들고 치는 거. 현재 악보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오페라도 오르페우스 이야기입니다. 바로 1600년 작품인 야코포 페리의 에우리디체입니다. 그리고 근대적 오페라의 효시로 평가받는 작품은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이고요.
0: 역사적으로 오페라로 가장 많이 각색된 것이 바로 이 오르페우스 신화입니다. 모두 70편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작품은 1762년 작품인 글루게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를 꼽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기교 위주의 당시 오페라를 비판하고 극과 음악의 조화를 추구하며 오페라 개혁을 이뤄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음악 먼저 듣고 오르페우스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글루게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에우리디체 없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테너 롤란도 빌라존이 부릅니다.

0: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오 에우리디체 중에서 에우리디체 없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테너 롤란도 빌라존이 불렀습니다.
1: 이 오르페우스 이야기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내를 잃은 음유시인 오르페우스가 저승으로 내려가 자신의 연주와 노래로 이 저승의 신들을 감동시키고 아이고 너의 노래가 좋구나 저승까지 왔지만 내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결국 아내를 데리고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지만 아내에게 그 얘기하죠. 뒤를 돌아보면 안 돼. 꼭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이런데 이제 아내한테 날 도와줘. 나 진짜 죽어가고 있어. 으악 하고 다시 아내를 잃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어떤 오페라냐에 따라서 끝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0: 근데 이런 내용을 완전히 뒤집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오펜바의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 우리나라에서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이 오페레타는 작은 규모의 오페라란 뜻입니다. 경쾌하고 희극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오페레타답게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르페우스의 아내인 에우리디체가 죽어서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체를 찾아서 지옥으로 떠나지만 지상으로 올라오는 길에 오르페우스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두 사람이 영영 이별한다는 내용.
0: 원작하고 내용이 완전히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왜 희극적인 내용인가요?
1: 이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지만 과정이 다릅니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는 사이가 나쁜 부부고 에우리디체는 온갖 신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우리디체가 죽어서 저승에 가자 오르페우스는 이제 신난다 내 세상이다 생각하면서 기뻐했지만 사람들이 오르페우스에게 그래도 아내가 저승에 갔는데 당신이 구하러 가야지 아내를 버린 나쁜 놈 이렇게 강요를 당하게 되고 오르페우스는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아내를 구하러 저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일부러 고개를 돌려서 아내를 보고요. 오르페우스는 행복하게 다시 독신 생활을 즐기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0: 네,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네. 아주 이런 것이 또 오페레타의 매력이겠죠. 익숙한 줄거리를 살짝 비틀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거.
1: 네, 근데 이런 내용은 당시 사회에 대한 풍자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오페레타를 보면서 몰래 외도할 거 다 하면서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고위층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0: 네, 오늘 시간 음악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 서곡, 헤르베르트 폰 카라헨이 지휘하는 베를린 피라모닉의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금요일 뿌띠 지더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6: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7: 80% 가까이가 몰린 강남과 서초구의 이번 주 집값 상승률은 각각 0.01%, 0.02%까지 떨어져 보합권에 들어갔습니다. 송파구도 0.15%가 오르며 상승폭을 줄였는데 강동구까지 포함된 서울 동남권 아파트값은 4주 동안 상승세가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반면 아래 가격대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20억 원대 덜 똘똘한 한 채는 세부담 강화가 초고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그나마 넉넉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꾸준합니다. 이번 주 서울에선 강북 일대, 중구와 중랑구, 성북구가 0.5%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8: 재건축 연안이 도래한 단지들도 역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시세 차익까지 좀 기대해보는 실수요자분들이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7: 이러한 저가 위주 매수세에 힘입어 이번 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5% 오르며 78주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없이는 서울 등 집값 잡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달 내놓을 예정인 공급 대책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9: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교수들과 전문가는 하나같이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 취업해 최근 집을 구했다는 한 청년은 전세 매물이 없어 월세를 택했는데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며 과세 형평성 제고가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10: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결국 공급 속도가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1: 고가와 비거주, 다주택 세부담을 강화한 8.3 세제 개편안의 정책 목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처방 성격의 세제 개편이 아니라며 공정한 과세 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2: 대통령도 누차 밝히셨다시피 정부는 부동산 세제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11: 청와대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키워 전월세난이 가중될 거란 지적엔 세금보다 수요 공급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공임대 등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란 의미인데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합리화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하며 속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12: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정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11: 이 같은 내용은 순방 귀국 당일에 이어 오늘 이 대통령 주재 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에서도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앞선 회동에선 영등포와 구로 등 중공업 지역을 활용한 공급 방안과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둘러싼 의견 교환이 있었던 만큼 후속 논의도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아직 공급 대책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많은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기류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0: 국민의힘이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2차 회의를 진행하는 걸 두고 지난달 140명을 동원한 토론회는 요란하게 생중계하더니 왜 이번엔 비공개로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시 부동산 대토론회엔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까지 모였지만 서울시와 제1야당의 자리는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0: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임시 합의안에 접근했지만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1: 특히 이란이 최대 7%에 달하는 통항 수수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수수료 부과 자체를 거부하는 미국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2: 이란과 오만이 추진하고 있는 60일 임시 합의안의 막판 가장 큰 걸림돌은 통항 수수료입니다. 이란은 안전보장과 수색 구조 비용 명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화물가에게 5%에서 최대 7%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원유나 화물을 실은 선박에 7%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물류와 유가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개설될 진입 항로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지나게 돼 이란이 해상 통제권에 이어 막대한 수입까지 챙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란 측은 항로 좌표 합의는 인정하면서도 호르무즈 전면 개방은 아니라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협 재개방이 임박했다며 낙관론을 폈지만 수수료에 대해서는 입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3: Tomorrow. Could happen. Tomorrow
2: 미국은 수수료 부과 자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오만은 3% 수준에서 중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 강경파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최종 승인 절차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외신들은 현지 시간 7일까지 최종 합의에 도달할 확률을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7%라는 파격적인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을 좁히지 못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막판에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0: 정부는 중동 지역 주요 항로 가운데 하나인 홍해와 아덴만 해역 정세 불안정이 심해지는 것과 관련해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홍해와 아덴만 해역 인근 8개 제외 공간을 화상으로 연결해 중동 지역 정세와 해적 활동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선박과 선원 피해 예방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1: 북한이 한 달여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5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우리 군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이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이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과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회의에서 우리 군의 즉각적인 대응 태세 유지를 지시하고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6: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국회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전문가들을 국회에 불러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는데 정부안 옹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속내가 다소 복잡합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6: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따지기 위해 국민의힘이 세금부터 부동산까지 전문가들을 국회로 불렀습니다. 더 무거운 세금이 예상되는 고가주택 밀집 지역들을 짚으면서 선거 때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은 지역이라며 징후의 과세로 규정했습니다.
7: 강남, 서초, 뭐 송파, 용산 등등에 많이 모여있는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징후에 의해서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6: 전문가들도 집값을 내리려는 목적인 보유세가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귀결될 거라 혹평했습니다.
8: 보유가 거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세금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부가 깨닫기 바랍니다.
6: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최근 주택 매도를 고리로 연일 대여 공세에 사활입니다.
9: 본인은 10원도 손해보기 싫어서 매수자 대출까지 해줘가면서 본인은 쏙 빠져나오고 세금 폭탄 던질 때는 정말 국민들이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궤변이라며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투기용 주택을 구분해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일정 기간 유예로 완충장치도 충분히 뒀다며 정부안을 거듭 옹호했습니다.
10: 투자용 또는 투기용 주택에 대한 혜택을 차등화해서 실거주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6: 그러나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반의 민심을 자극할 여지가 있는 만큼 속내는 복잡합니다. 정책 발표 사흘 만에 간담회를 연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모임을 정기화하고 부동산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11: 전월세나 혹은 아니면 시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6: 다만 당 안팎의 시선을 의식한 듯 정책을 문제 삼으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12: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뭐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었었고요.
6: 공정과세다, 사회주의 과세다, 여야는 내용만큼이나 상반된 용어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책 여파가 향후 총선판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법안 심사까지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용산과 태릉, 과천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확보와 3개 신도시 사업 기간 단축 등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정부가 고가와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개편의 목표는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가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었던 영향으로 이번 주에도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을 전망인 상대적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 등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값은 78주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13: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서초구 일대. 보유세 강화가 부담스러운 고령층 등 일부 집주인은 추후 양도세 부담까지 가중되기 전 미리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계약 사례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속 현금이 부족한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며 관망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입니다.
14: 전매가 나오겠거니 하고 이제 뭐 기다리고 있는데 대출 같은 게 안 나오니까 지금 돈을 가지신 분들 별로 거의 없잖아요.
13: 세제 개편안 발표 직전까지 집계된 가격 동향에서도 고가 지역들은 매수자 관망세에 집값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40억 원 넘는 아파트 80% 가까이가 몰린 강남과 서초구의 이번 주 집값 상승률은 각각 0.01%, 0.02%까지 떨어져 보합권에 들어갔습니다. 송파구도 0.15%가 오르며 상승폭을 줄였는데 강동구까지 포함된 서울 동남권 아파트값은 4주 동안 상승세가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반면 아래 가격대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20억 원대 덜 똘똘한 한 채는 세부담 강화가 초고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그나마 넉넉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꾸준합니다. 이번 주 서울에선 강북 일대, 중구와 중랑구, 성북구가 0.5%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5: 재건축 연안이 도래한 단지들도 역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시세 차익까지 좀 기대해보는 실수요자분들이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3: 이러한 저가 위주 매수세에 힘입어 이번 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5% 오르며 78주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없이는 서울 등 집값 잡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달 내놓을 예정인 공급 대책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5: 서울 용산공원의 어린이 정원 일대에 정부가 주택 공급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열고 공공 문제를 얘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인구 1000만 도시인 서울에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닥쳐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하고 관리하는 건 시장으로서 책무라고 덧붙였습니다.

0: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폭염 가뭄 대책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습니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1: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폭염과 가뭄 피해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들어섭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관련 대책 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와 관계부처 장관, 지방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총출동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전국을 덮친 역대급 폭염의 위력부터 우려했습니다.
2: 그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나 보던 이런 폭염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1: 특히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과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가축과 양식 어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전력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뭄이 심해지고 있다며 양수장비 등을 적극 가동하도록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2: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각 기관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1: 이어서 청와대에서 진행한 수석보좌관 회의의 첫 화두도 폭염 대응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부는 물론 수도권에도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국민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현 상황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3: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1: 뉴 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돼버린 기후 재난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근본적 처방을 함께 주문한 만큼 용수와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등 인프라 개선 계획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검토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서울이 37.9도를 찍으면서 나흘 연속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올여름 서울은 아시아 다른 주요 도시들보다 더 덥습니다. 더위는 오늘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5: 전날과 또 다른 더위. 서울 기온이 하루 사이 1도가 또 올라 올여름 최고 기온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나흘 연속 경신입니다. 8월 들어 서울의 최고 기온을 색깔로 분석했습니다. 붉은 기운이 서울 동쪽과 남쪽부터 번지더니 점점 붉게 차올라 어제는 서울 전역을 새빨갛게 덮었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는 용산구 이촌동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일본이나 타이완보다 덥다는 체감, 올해는 엄살이 아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올여름 우리나라 최고 기온은 지난 2일 경남 양산의 42.5도, 일본의 올해 최고 기온은 물론

0: 역대 일본 최고 기온인 지난해 8월 5일 41.8도까지 추월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서울이 일본 도쿄는 물론 타이완 타이베이, 필리핀 마닐라, 태국 방콕보다도 덥습니다. 이렇게 유독 더운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서서 구름 없이 햇볕 내리쬐는 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리안 위성이 관측한 대기 수증기를 보면 구름이 유독 우리나라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1: 열이 들어오는 그러한 공기가 아니라 일본 도쿄는 일시적으로 저 고기압 과장자리에서 북쪽으로부터 공기가 내려오는 추세가 이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26도까지 기온이 떨어졌고요.
0: 쨍쨍한 날씨는 입추인 오늘 절정에 달합니다. 서울이 39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돼 최근 10년 사이 가장 뜨거운 입추가 될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2: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온열 질환자 숫자도 기록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기준 온열 질환자는 올해 들어 가장 많았고 사망자도 한 명 발생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3: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수치가 또 200명을 넘겼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5일 기준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2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일 기준 환자 수도 추가 집계돼 208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겁니다. 사망자도 전북에서 한 명 발생했습니다. 70대 남성이 전동 카트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 쓰러졌다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4: 어른도 잘 못 걸으시는데 혼자 사시고 아들이 왔다 갔다 한다더라고요.
3: 이로써 올해 누적 환자는 2,665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도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65세 이상 환자가 전체의 33%, 사망자의 경우 80세 이상이 60%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환자들의 경우 집에서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비중이 전체 연령보다 3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온열 질환 초기에 스스로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보니 증상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고령층은 집안에서도 냉방기기를 사용해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고 가족이나 이웃들은 고령층의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부처장관, 전국 시도지사 등과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관련 대책회의를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에 에어컨 등 전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정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래된 변압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5: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도봉동에 있는 아파트에선 한밤중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500여 세대 주민이 뜬눈으로 무더운 밤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동대문구와 인천 계양구를 비롯해 곳곳에서 아파트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6: 너무 더웠죠.
7: 네, 선풍기도 없고.
6: 없고 어둡고 선풍기 있어도 작아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5: 공통점은 모두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였다는 점입니다. 폭염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변압기의 과부하가 온 게 정전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8: 모든 가구가 뭐 일제히 에어컨을 틀게 되면 이 변압기 용량 100을 넘어서는 전력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고
5: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을 법으로 정한 건 35년 전인 1991년입니다. 최소 용량을 3kW로 하고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kW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한 10제곱미터마다 0.5kW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은 물론 로봇 청소기나 건조기 등 가전제품 수가 늘면서 수십 년 전에 설치한 변압기로는 전력량을 버티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9: 그때만 해도 에어컨이 없기도 하고 있어도 뭐 한 대 정도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에어컨 자체의 수요도 늘었고 설비도 노후화됐고 그런데다가 역대급 폭염이 오니까 뭐 나쁜 조건을 더 갖춘 셈이죠.
5: 변압기 교체 비용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기도 하는데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제때 교체하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전에서 선별적으로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7: 과부하가 우려되는 아파트 측에 문자를 통해 안내를 하는 등 홍보활동도 지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5: 역대급 폭염 속 정전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후된 아파트 변압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교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2: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폭염 속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3개동 500여 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은 YTN과의 통화에서 인근 초등학교 강당으로 대피해 버티고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옥상 저수조 누수로 지하에 있는 전력 설비가 침수돼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배수 작업 뒤 아파트 차원에서 자체 복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말부터는 단비가 절실한 동쪽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고 12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상돼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초 중국에 상륙 후 약화하겠지만 남은 비구름이 한반도로 이동할 수 있어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10: 중국 남부를 향해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돌핀입니다. 태풍이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우리나라로 강한 동풍을 불어넣는 데다 바다에서 다량의 수증기까지 함께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동풍과 수증기가 태백산맥과 부딪히면서 대기 불안정이 매우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주말과 휴일, 단비가 절실했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게릴라성 장대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8일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20mm,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60mm에 이르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50mm까지 게릴라성 기습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1: 8일부터 9일 사이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이 더해져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10: 일요일에는 가뭄이 극심했던 부산과 양산 등 경남 동부로 강수가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은 적은 비에도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 호우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12: 기록적인 더위가 나타났던 부산과 양산 등도 동해안에 이어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들 지역으로도 시간당 최고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휴가철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0: 13호 태풍 돌핀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서진해 다음 주 초반 중국 상하이 부근 해안으로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열대저압으로 약화하겠지만 남은 비구름이 서해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쪽 지방도 극한 폭염 뒤 극한 호우로 이어지는 복합재해가 나타날 수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3: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었던 영향으로 이번 주에도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을 전망인 상대적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 등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 값은 78주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4: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세 부담이 커지는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서초구 일대. 보유세 강화가 부담스러운 고령층 등 일부 집주인은 추후 양도세 부담까지 가중되기 전 미리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계약 사례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속 현금이 부족한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며 관망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입니다.
5: 전매가 나오겠거니 하고 이제 뭐 기다리고 있는데 대출 같은 게 안 나오니까 지금 돈을 가지신 분들 별로 거의 없잖아요.
4: 세제 개편안 발표 직전까지 집계된 가격 동향에서도 고가 지역들은 매수자 관망세에 집값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40억 원 넘는 아파트 80% 가까이가 몰린 강남과 서초구의 이번 주 집값 상승률은 각각 0.01%, 0.02%까지 떨어져 보합권에 들어갔습니다. 송파구도 0.15%가 오르며 상승폭을 줄였는데 강동구까지 포함된 서울 동남권 아파트값은 4주 동안 상승세가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0: 반면 아래 가격대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20억 원대 덜 똘똘한 한 채는 세부담 강화가 초고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그나마 넉넉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꾸준합니다. 이번 주 서울에선 강북 일대, 중구와 중랑구, 성북구가 0.5%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 재건축 연안이 도래한 단지들도 역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시세 차익까지 좀 기대해 보는 실수요자분들이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0: 이러한 저가 위주 매수세에 힘입어 이번 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5% 오르며 78주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없이는 서울 등 집값 잡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달 내놓을 예정인 공급 대책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용산과 태릉, 과천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확보와 3기 신도시 사업 기간 단축 등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국회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전문가들을 국회에 불러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는데 정부안 옹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속내가 다소 복잡합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3: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따지기 위해 국민의힘이 세금부터 부동산까지 전문가들을 국회로 불렀습니다. 더 무거운 세금이 예상되는 고가주택 밀집 지역들을 짚으면서 선거 때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은 지역이라며 증오의 과세로 규정했습니다.
4: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등에 많이 모여 있는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의해서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3: 전문가들도 집값을 내리려는 목적인 보유세가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귀결될 거라 혹평했습니다.
5: 보유가 거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세금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부가 깨닫기 바랍니다.
3: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최근 주택 매도를 고리로 연일 대여 공세에 사활입니다.
6: 본인은 10원도 손해보기 싫어서 매수자 대출까지 해줘가면서 본인은 쏙 빠져나오고 세금 폭탄 던질 때는 정말 국민들이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궤변이라며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투기용 주택을 구분해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일정 기간 유예로 완충 장치도 충분히 뒀다며 정부안을 거듭 옹호했습니다.
7: 투자용 또는 투기용 주택에 대한 혜택을 차등화해서 실거주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3: 그러나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반의 민심을 자극할 여지가 있는 만큼 속내는 복잡합니다. 정책 발표 사흘 만에 간담회를 연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모임을 정기화하고 부동산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8: 전월세나 혹은 아니면 시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3: 다만 당 안팎의 시선을 의식한 데 정책을 문제 삼으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9: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분석을 하고 뭐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었었고요.
3: 공정과세다, 사회주의 과세다. 여야는 내용만큼이나 상반된 용어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책 여파가 향후 총선판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법안 심사까지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말한 걸 두고 국민 60%가 넘게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조문도 보지 않았다니 대통령이 맞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기사는 문장 보호까지 살펴 삭제를 요구하고 당원과 댓글로 말싸움하면서 형소법은 보지 않았다는 건 자신 외에 나라와 국민은 관심 없다는 태도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까 법조문도 보지 않고 통과시켰다. 책임을

회피하는 걸로 보인다며 형사소송법을 빛의 속도로 통과시킨 이 정권이 빛의 속도로 무너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한 이 대통령을 향해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더는 막말 정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SNS에 장 대표가 대통령의 업무 보고 중 일부만 떼어내 막장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연일 이어지는 제1야당 대표의 막말과 망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후 맥락을 모두 생략한 채 아전인수적으로 트집 잡는 행태는 유치하고 졸렬한 정치 공세라며 당리당략에 빠진 정치 공세만으로는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0: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범정부 차원의 폭염 가뭄 대책 회의가 처음으로 주재됐습니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1: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폭염과 가뭄 피해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들어섭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관련 대책 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와 관계부처 장관, 지방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총출동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전국을 덮친 역대급 폭염의 위력부터 우려했습니다.
2: 그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나 보던 이런 폭염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1: 특히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과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가축과 양식 어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전력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뭄이 심해지고 있다며 양수장비 등을 적극 가동하도록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2: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각 기관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1: 이어서 청와대에서 진행한 수석보좌관 회의의 첫 화두도 폭염 대응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부는 물론 수도권에도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국민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현 상황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3: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1: 뉴 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돼버린 기후 재난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근본적 처방을 함께 주문한 만큼 용수와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등 인프라 개선 계획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검토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0: your man. If you wanna love him, I'll do anything that you ask me to. And if you want another kind of love.
1: FM 94.5 MHz 와이텐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irds flying high, you know how I feel.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목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4: 어제 서울 기온이 37.9도를 찍으면서 나흘 연속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5: 올여름 서울은 아시아 다른 주요 도시들보다 더 더운데요. 이 더위는 오늘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6: 전날과 또 다른 더위. 서울 기온이 하루 사이 1도가 또 올라 올여름 최고 기온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나흘 연속 경신입니다. 8월 들어 서울의 최고 기온을 색깔로 분석했습니다. 붉은 기운이 서울 동쪽과 남쪽부터 번지더니 점점 붉게 차올라 어제는 서울 전역을 새빨갛게 덮었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는 용산구 이촌동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일본이나 타이완보다 덥다는 체감, 올해는 엄살이 아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올여름 우리나라 최고 기온은 지난 2일 경남 양산의 42.5도, 일본의 올해 최고 기온은 물론 역대 일본 최고 기온인 지난해 8월 5일 41.8도까지 추월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서울이 일본 도쿄는 물론 타이완 타이베이, 필리핀 마닐라, 태국 방콕보다도 덥습니다. 이렇게 유독 더운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서서 구름 없이 햇볕 내리쬐는 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리안 위성이 관측한 대기 수증기를 보면 구름이 유독 우리나라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7: 열이 들어오는 그러한 공기가 아니라 일본 도쿄는 일시적으로 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북쪽으로부터 공기가 내려오는 추세가 이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26도까지 기온이 떨어졌고요.
6: 쨍쨍한 날씨는 입추인 오늘 절정에 달합니다. 서울이 39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돼 최근 10년 사이 가장 뜨거운 입추가 될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4: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온열 질환자 수도 기록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5: 그제 기준 온열 질환자는 올해 들어 가장 많았고 사망자도 한 명 발생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8: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0: 수치가 또 200명을 넘겼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5일 기준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 환자는 2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일 기준 환자 수도 추가 집계돼 208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겁니다. 사망자도 전북에서 1명 발생했습니다. 70대 남성이 전동카트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 쓰러졌다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1: 어른도 잘 못 걸으시는데 혼자 사시고 아들이 왔다 갔다 한다더라고요.
0: 이로써 올해 누적 환자는 2,665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도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65세 이상 환자가 전체의 33%, 사망자의 경우 80세 이상이 60%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환자들의 경우 집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하는 비중이 전체 연령보다 3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온열질환 초기에 스스로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보니 증상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고령층은 집안에서도 냉방기기를 사용해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고 가족이나 이웃들은 고령층의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2: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에 에어컨 등 전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정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 주로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변압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4: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도봉동에 있는 아파트에선 한밤중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500여 세대 주민이 뜬눈으로 무더운 밤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동대문구와 인천 계양구를 비롯해 곳곳에서 아파트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5: 너무 더웠죠.
6: 네, 선풍기도 없고.
5: 없고 어둡고 선풍기 있어도 작아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4: 공통점은 모두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였다는 점입니다. 폭염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변압기에 과부하가 온 게 정전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7: 모든 가구가 뭐 일제히 에어컨을 틀게 되면 이 변압기 용량 100을 넘어서는 전력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고.
4: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을 법으로 정한 건 35년 전인 1991년입니다. 최소 용량을 3kW로 하고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kW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한 10제곱미터마다 0.5kW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은 물론 로봇 청소기나 건조기 등 가전제품 수가 늘면서 수십 년 전에 설치한 변압기로는 전력량을 버티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8: 그때만 해도 에어컨이 없기도 하고 있어도 뭐 한 대 정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에어컨 자체의 수요도 늘었고 설비도 노후화됐고 그런데다가 역대급 폭염이 오니까 뭐 나쁜 조건을 더 갖추는 셈이죠.
4: 변압기 교체 비용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기도 하는데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제때 교체하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전에서 선별적으로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9: 과부하가 우려되는 아파트 측에 문자를 통해 안내를 하는 등 홍보활동도 지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4: 역대급 폭염 속 정전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후된 아파트 변압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교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2: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상점들은 손님들을 끌어들이려고 문을 연 채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지자체가 이를 단속할 근거는 없는 상황인데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10: 연일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서울 한복판. 상점들 출입문이 거리를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매장 안쪽에서는 에어컨이 한창 작동하고 있습니다. 걸어다니기만 해도 지치는 무더운 여름철, 행인들을 시원한 매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문을 열어둔 채 냉방을 하는 겁니다.
11: 시원하니까 한번 눈길이라도 가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거부감이 확실히 덜하고.
10: 출입문을 닫아뒀다가 손님들이 그냥 지나칠까 봐 영업하는 대부분 시간 동안 개문 냉방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12: Okay.
10: 문을 열어둔 만큼 에어컨을 더 세게 틀 수밖에 없는 상황.
13: 이렇게 매장에서 훌쩍 떨어져 있는데도 열린 문을 통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10: 전기료 폭탄이 걱정이지만 일단은 손님 발길이 끊기는 게 더 큰 문제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6: 임대료가 정말 비싼데 이미 적자거든요. 그래서 냉방비를 걱정할 수준이 이미 넘어섰고
10: 여름철만 되면 상점들의 개문냉방을 두고 에너지 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딱히 단속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상점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를 내야 이를 근거로 지자체가 개문냉방 매장을 단속할 수 있는데 2017년부터는 관련 공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후부는 현재 예비 전력량이 안정적이어서 전기 사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에너지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상점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게 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여보세요?
1: 세세이.
0: 홍콩 반점이죠?
1: 여기가 홍콩 반점.
0: 여기 풍림 1차 908호인데요.
1: 풍림 1차 608호?
0: 풍림 1차 908호요.
1: 몇 동이에요, 몇 동? 몇 동이에요?
0: 동 하나요.
1: 그러니까 몇 동이냐고요?
0: 동 하나요.
1: 에이, 1동.
0: 908호.
1: 908호.
0: 아저씨, 단무지가 안 와서요.
1: 단무지.
0: 젓가락도 안 왔는데.
1: 젓가락.
0: 나무젓가락.
1: 그냥 집에 있는 걸로 쳐먹어.
0: 우리 집에 젓가락 없는데.
1: 젓가락 없는 집구석이 어딨어.
0: 좀 갖다 주시면 안 돼요?
1: 말이 되는 소리를 내야지.
0: 그럼 짜장면 환불 안 돼요?
1: 환불되는 짜장면.

0: 센세이.
1: 잘 끊어요.
0: 너 안 끊었어?
1: 왜 환불이 안 돼요?
0: 짜장은 환불이 안 돼.
1: 환불 안 되는 게 어딨어요?
0: 짜장은 환불, 짜장이 환불이 안 돼.
1: 너 지금 나한테 짜증내니?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8월 7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어제 서울 기온이 37.9도를 찍으면서 나흘 연속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1: 올여름 서울은 아시아 다른 주요 도시들보다 더 더운데요. 이 더위는 오늘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2: 전날과 또 다른 더위. 서울 기온이 하루 사이 1도가 또 올라 올여름 최고 기온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나흘 연속 경신입니다. 8월 들어 서울의 최고 기온을 색깔로 분석했습니다. 붉은 기운이 서울 동쪽과 남쪽부터 번지더니 점점 붉게 차올라 어제는 서울 전역을 새빨갛게 덮었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는 용산구 이촌동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일본이나 타이완보다 덥다는 체감, 올해는 엄살이 아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올여름 우리나라 최고 기온은 지난 2일 경남 양산의 42.5도. 일본의 올해 최고 기온은 물론 역대 일본 최고 기온인 지난해 8월 5일 41.8도까지 추월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서울이 일본 도쿄는 물론 타이완 타이베이, 필리핀 마닐라, 태국 방콕보다도 덥습니다. 이렇게 유독 더운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서서 구름 없이 햇볕 내리쬐는 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리안 위성이 관측한 대기 수증기를 보면 구름이 유독 우리나라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3: 열이 들어오는 그러한 공기가 아니라
4: 오진규 기상청 통보관입니다.
3: 저 고기압 과장자리에서 북쪽으로부터 공기가 내려오는 추세가 이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26도까지 기온이 떨어졌고요.
2: 쨍쨍한 날씨는 입추인 오늘 절정에 달합니다. 서울이 39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돼 최근 10년 사이 가장 뜨거운 입추가 될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0: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 수도 기록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1: 그제 기준 208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고 사망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수치가 또 200명을 넘겼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5일 기준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2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일 기준 환자 수도 추가 집계돼 208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겁니다. 사망자도 전북에서 1명 발생했습니다. 70대 남성이 전동카트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 쓰러졌다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6: 사람들 잘 못 걸으시는데 혼자 사시고
7: 마을 주민입니다.
5: 이로써 올해 누적 환자는 2,665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도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0: 있습니다.
1: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65세 이상 환자가 전체의 33%, 사망자의 경우 80세 이상이 60%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환자들의 경우 집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하는 비중이 전체 연령보다 3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온열질환 초기에 스스로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보니 증상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고령층은 집안에서도 냉방기기를 사용해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고 가족이나 이웃들은 고령층의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부처장관, 전국 시도지사 등과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관련 대책 회의를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비상한 각으로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에 에어컨 등 전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정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 주로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변압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4: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도봉동에 있는 아파트에선 한밤중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500여 세대 주민이 뜬눈으로 무더운 밤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동대문구와 인천 계양구를 비롯해 곳곳에서 아파트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5: 너무 더웠죠.
6: 네, 선풍기도 없고.
7: 주민입니다.
5: 어둡고 선풍기 있어도 작아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4: 공통점은 모두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였다는 점입니다. 폭염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변압기에 과부하가 온 게 정전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8: 모든 가구가 뭐 일제히 에어컨을 틀게 되면 이 변압기 용량 100을 넘어서는 전력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고.
4: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을 법으로 정한 건 35년 전인 1991년입니다. 최소 용량을 3kW로 하고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kW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한 10제곱미터마다 0.5kW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은 물론 로봇 청소기나 건조기 등 가전제품 수가 늘면서 수십 년 전에 설치한 변압기로는 전력량을 버티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9: 그때만 해도 에어컨이 없기도 하고 있어도 뭐 한 대 정도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에어컨 자체의 수요도 늘었고 설비도 노후화됐고 그런데다가 역대급 폭염이 오니까 뭐 나쁜 조건은 더 갖추는 셈이죠.
4: 변압기 교체 비용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기도 하는데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제때 교체하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전에서 선별적으로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0: 과부하가 우려되는 아파트 측의 문자를 통해 안내를 하는
7: 한국전력공사 언론홍보실 사장입니다.
4: 역대급 폭염 속 정전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후된 아파트 변압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교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2: 충남 서해안 일대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지면서 양식장 물고기 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 충남도는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양식장에 물고기 긴급 방류를 결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11: 연안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 폐사한 물고기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어민들이 죽은 물고기들을 뜰 채로 계속해서 건져내지만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가로림만과 천수만 등 충남 서해안 일대에 연일 고수온 경보가 내려지면서 물고기들도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수온 경보는 바닷물 온도가 28도 이상 사흘 넘게 이어질 때 발령되는 가장 높은 단계의 특보입니다. 올해 충남 서해안에서 고수온 피해를 본 양식장은 9곳으로 현재까지 폐사한 물고기 수만 16만 마리에 달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가마솥 더위에 애지중지 키운 물고기들이 폐사하자 어민들은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12: 참담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7: 양식장 어민입니다.
12: 수온이 올라가서 폐사가 된다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죠.
11: 2년 전 충남 서해안에서 물고기 824만 마리가 폐사한 이후

0: 3년 연속 고수온 피해가 이어지자 어민들은 양식업을 이어갈지 막막한 심경입니다.
1: 이 고기들이 이제 그동안의 유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
2: 어민입니다.
1: 먹어놓고 사실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른 경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들이 다시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까?
0: 충남 태안군은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류 긴급 방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어민들에게 액화산소 공급 장치와 가두리금을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료와 면역 증강제 지급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3: 91만 7천 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오늘부터 질병 검사를 의뢰하고 질병 검사가 약 3일 있으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2: 충남 태안군 수산과장입니다.
3: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0: 유례 없는 폭염에 당분간 고수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4: 극심한 폭염이 전국적으로 계속되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예정된 프로야구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5: 다음 주 재개되는 경기에선 쿨링타임이 신설되고 시작 시간도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임조잔디의 경우 70도까지 오르는 그라운드 기온과 늘어나는 온열 환장. 폭염으로 이틀 동안 전 경기를 취소한 한국야구연의 KBO가 추가로 오는 일요일까지 경기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10개 구단 단장과 프로야구 선수협회까지 모여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한 폭염 대체 결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재개에 앞서 주말 동안 각 경기장의 시설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7: 잔여 경기 일정에 대한
2: 박근찬 KBO 사무총장입니다.
7: 관중이나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6: 경기 시작 시간은 당분간 평일과 주말 모두 저녁 7시로 미뤘습니다. 봄구장의 고척만 토요일 저녁 6시와 일요일 낮 2시를 유지했습니다. 쿨링 타임도 신설해서 5회 쿨링 타임 외에도 3회와 7회, 연장인 경우 9회 이후에 4분 동안 선수와 팬들 모두 휴식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경기 취소 규정도 수정했습니다. 현재처럼 중대 경보일 경우엔 1시 이전에 취소하고 폭염주의보나 경보일 때도 현장 운영위원 등의 판단에 따라 경기 시작 3시간 전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KBO는 또 구단 안전 담당자와 한 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경기장 안전 상황을 모니터할 계획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4: 정치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신세계가 이상하다고 맹폭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망언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8: 불씨를 짚인 건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9: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10: 뭐 예, 그렇습니다. 네.
9: 하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10: 예, 일체의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8: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국민의힘은 법조문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대목을 콕 집어 유체이탈화법이라고 맹폭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언론 기사는 문장 보호까지 살펴 삭제를 요구하고 당원과는 댓글로 말싸움하더니 나라를 뒤흔든 법은 조문도 안 받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맞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11: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1: 아니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정신 세계가 궁금합니다.
8: 더불어민주당은 뜬금없이 대통령의 정신 세계를 소환하며 모욕하는 거야말로 역대급 망언이라며 발끈했습니다. 당원들로부터 날아든 사퇴 청구서를 몸에 나려 발버둥 치는 거라며 자신의 거취 문제에나 답하라고 꼬집었습니다.
12: 장동혁 대표 정신세계는
2: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12: 그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국민의힘 당원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8: 여야는 사관학계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거라는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13: 대한민국의 짧은
2: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13: 육사가 주축이 된 분에 의해 무려 세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2: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숨겨두었던
14: 진짜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안보를 허무는 줄세우기와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8: 정부 여당이 국군사관학교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야권은 졸속 통합이라며 결사항전을 예고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국회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전문가들을 국회에 불러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옹호에 나서면서도 속내가 다소 복잡합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따지기 위해 국민의힘이 세금부터 부동산까지 전문가들을 국회로 불렀습니다. 더 무거운 세금이 예상되는 고가주택 밀집 지역들을 짚으면서 선거 때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은 지역이라며 징후의 과세로 규정했습니다.
15: 강남, 서초, 뭐
2: 박소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5: 많이 모여 있는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의해서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6: 전문가들도 집값을 내리려는 목적인 보유세가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귀결될 거라 혹평했습니다.
16: 보유가
2: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입니다.
16: 훨씬 더 많은 세금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부가 깨닫기 바랍니다.
6: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최근 주택 매도를 고리로 연일 대여 공세에 사활입니다.
11: 본인은 10원
2: 노선에 부르시면서
11: 매수자 대출까지 해줘가면서 본인은 쏙 빠져나오고 세금 폭탄 던질 때는 정말 국민들이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궤변이라며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투기용 주택을 구분해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일정 기간 유예로 완충장치도 충분히 뒀다며 정부안을 거듭 옹호했습니다.
17: 투자용 또는 투기용 주택에 대한 혜택을
2: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입니다.
17: 실거주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6: 그러나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반의 민심을 자극할 여지가 있는 만큼 속내는 복잡합니다. 정책 발표 사흘 만에 간담회를 연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모임을 정기화하고 부동산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18: 전월세나 혹은 아니면 시민의 생활에
2: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8: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6: 다만 당 안팎의 시선을 의식한 듯 정책을 문제 삼으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2: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9: 그런 자리가 아니었었고요.
6: 공정과세다 사회주의 과세다 여야는 내용만큼이나 상반된 용어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책 여파가 향후 총선판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법안 심사까지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금융, 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점검 회의를 2, 3일 안에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용산, 태릉, 과천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2차 회의를 진행하는 걸 두고 지난달 140명을 동원한 토론회는 요란하게 생중계하더니 왜 이번에는 비공개로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당시 부동산 대토론회엔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까지 모였지만 서울시와 제1야당 자리는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의석이 많으니 야당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냐며 앞서 문재인 정부가 야당 반대를 무시하고 20차례 넘는 대책을 쏟아낸 결과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국민은 이미 겪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든 공개된 자리에서 함께 따진 대책이어야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지 않겠느냐며 국민 목소리는 폭넓게 들었다면서 왜 야당 목소리만 예외냐고 비판했습니다.
5: 고가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었던 영향으로 이번 주에도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을 전망인 상대적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 등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값은 78주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서초구 일대. 보유세 강화가 부담스러운 고령층 등 일부 집주인은 추후 양도세 부담까지 가중되기 전 미리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계약 사례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속 현금이 부족한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며 관망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입니다.
2: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1: 대출 같은 게 안 나오니까 지금 돈을 가지신 분들 별로 거의 없잖아요.
20: 세세 개편안 발표 직전까지 집계된 가격 동향에서도 고가 지역들은 매수자 관망세에 집값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40억 원 넘는 아파트 80% 가까이가 몰린 강남과 서초구의 이번 주 집값 상승률은 각각 0.01%, 0.02%까지 떨어져 보합권에 들어갔습니다. 송파구도 0.15%가 오르며 상승폭을 줄였는데 강동구까지 포함된 서울 동남권 아파트 값은 4주 동안 상승세가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반면 아래 가격대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20억 원대 덜 똘똘한 한 채는 세부담 강화가 초고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그나마 넉넉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꾸준합니다. 이번 주 서울에선 강북 일대, 중구와 중랑구, 성북구가 0.5%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2: 재건축 연안이
2: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입니다.
22: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시세 차익까지 좀 기대해 보는 실수요자분들이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 이러한 저가 위주 매수세에 힘입어 이번 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5% 오르며 78주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없이는 서울 등 집값 잡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달 내놓을 예정인 공급 대책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3: 듀엣토의 더 클래식. 8월 7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4: 포레의 극부수 음악 프로메테 중에서 1막 전주곡 장 루익 탱고가 지휘하는 아일랜드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8월 7일 금요일 듀엣토의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듀엣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폴의 극부수음악 프로메테 중에서 1막 전주곡 장릭 탱고가 지휘하는 아일랜드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소재로 하는 클래식 작품입니다. 바로 프로메테우스 이야기.
1: 그리스 신화에는 인간을 위해 신에게 맞선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메테우스입니다. 그는 신들의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전해줬고요. 그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크게 분노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바위에 묶어놓고 매일 독수리가 그의 간을 쪼아먹게 합니다. 하지만 그는 불사의 존재였기 때문에 간은 밤마다 다시 자라고 형벌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0: 이 이야기는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위한 희생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요. 덕분에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많이 주었습니다.
1: 이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작품으로는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는 계몽주의 정신이 유럽을 휩쓸던 시대였습니다. 베토벤은 프로메테우스를 인간에게 자유와 지식을 가져다 준 영웅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인간 정신을 찬양하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이런 해석은 굉장히 베토벤답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이 작품은 지금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는데 베토벤 자신은 이 곡을 무척이나 아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향곡 3번 영웅을 작곡하면서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의 마지막 피날레 테마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합니다. 이런 작곡 방식은 베토벤으로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하죠.
1: 맞습니다. 이 로시니 같은 작곡가는 예전에 작곡한 곡들을 다시 가져다가 재활용했는데 베토벤이 그랬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이 곡 듣고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0: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중에서 마지막 피날레 레너드 번슈타인이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의 연주입니다.

0: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중에서 마지막 피날레, 레너드 번슈타인이 지휘하는 빔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 정말 영웅 교향곡 4악장과 똑같죠.
1: 그렇죠. 그만큼 이제 베토벤이 프로메테우스를 좋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0: 이 프로메테우스의 신화를 다룬 작곡가는 또 있다고 합니다.
1: 오늘 포레와 베토벤의 음악을 들었는데요. 리스트, 스크리아빈, 칼 오르프 같은 작곡가들이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음악으로 남겼습니다.
0: 스트라비안스키가 작곡한 프로메테우스, 불의 신은 프로메테우스의 불을 실제 불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빛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까르미나 브라나의 작곡가 오르프는 프로메테우스를 오페라로 만들었고요. 현대 오페라 중에는 비교적 자주 공연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1: 가장 유명한 곡으로는 리스트의 교향시 프로메테우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곡은 프로메테우스 연극 공연을 위한 서곡을 나중에 확대해서 교향시로 만든 것입니다. 그만큼 리스트가 프로메테우스 이야기에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0: 그럼 이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스트의 교향시, 프로메테우스,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 하우스의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최근 영화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손꼽히는 황정민 씨를 둘러싼 사생활 의혹. 한 여성은 황정민 씨와 사적인 관계였다 주장을 했고요. 황정민 씨 측은 해당 여성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고 맞섰습니다.
2: 이거 봤어? 황정민 배우 사생활 폭로.
3: 봤지. 요즘 영화 잘 나가던데 뭔 일이래?
2: 여자가 메시지랑 통화 녹음까지 공개했나 봐.
3: 그럼 진짜란 이야기야?
2: 그건 아니야. 소속사 입장도 완전 다르고 스토킹 신고도 해서 접근 금지 조치도 받았던 모양이던데?

0: 처음 시작은 A씨의 폭로였습니다. A씨는 황정민씨가 먼저 사적인 연락을 시작했고 주류 사업과 소설 창작 등을 제안한 뒤 아무런 설명이나 정산 없이 관계를 끝냈다고 주장했죠. 반면 황정민씨 측은 A씨가 연락을 거부한 뒤에도 반복적으로 접근했고 미성년자였던 아들에게까지 연락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 반박했습니다.
1: 특히 A씨가 공개한 대화 캡처에는 너와 차라리 사귀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황정민 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폭로자의 실체를 밝혔습니다. 황정민 측은 이미 해당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스토킹 혐의를 최종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0: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 아직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과 양측의 주장만 전해진 단계인 만큼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향후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0: 지금 양측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법적인 공방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논란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여성 A씨가 SNS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때부터였거든요. A씨가 처음 제기한 주장은 뭐였습니까?
2: 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두 사람이 배우와 팬으로 알게 된 뒤 황정민 씨가 먼저 사적인 연락을 해왔고 이후에는 단순한 팬이 아니라 지인이나 동업자에 가까운 관계가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황정민 씨가 자신의 이름을 활용한 주류 사업을 제안해 시장 조사와 디자인, 상표 조사 등을 맡겼고 소설과 에세이 작성도 요청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연락과 사업 논의가 중단됐고 자신이 제공한 노동에 대한 설명이나 정산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A씨 주장의 핵심입니다. 다만 관계의 성격이나 실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는 아직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0: 네. 이에 대해서 황정민 씨 측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죠.
2: 네. 황정민 씨 측은 A씨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소속사 발표가 관련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연락 중단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문자와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가족과 영화 관계사에게까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정민 씨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에서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도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SNS에 공개된 자료는 전체 맥락이 빠진 채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라는 입장이고 추가적인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 여부도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폭로 이전부터 이미 법적인 분쟁이 진행 중이었던 건데 황정민 씨 측은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서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거고 A씨는 여기에 자기가 불복해서 정재판 청구를 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현재 이 사건의 법적인 상태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2: 네. 현재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지만 유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약식 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수사 기록을 검토해 벌금 등을 명하는 절차인데요. 당사자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일반 형사 재판처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황정민 씨 측이 말하는 잠정 조치와 약식 명령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일단 스토킹 혐의를 인정했다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0: 그러면 정식 재판에서는 약식 명령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법원은 어떤 부분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까?
2: 그렇습니다. 정식 재판에서는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형이 유지될 수도 있고 혹은 형이 달라지거나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제도적으로는 열려 있습니다. 법원은 연락이 실제로 반복적이고 또 지속적이었는지 황정민 씨가 언제부터 어느 정도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또 밝혔는지 메시지의 내용과 방식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했는지 그리고 A씨에게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다른 판단이 나오려면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주장만

0: 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통화 원본이나 전체 메시지, 연락 시점 혹은 쌍방 연락 내역처럼 기존 판단을 흔들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 네, 그러면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느 정도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았고 뭐 실제로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쟁점일까요?
0: 네, 상당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스토킹 여부는 단순히 연락 횟수만 세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기존 관계, 연락이 오가던 방식, 관계가 바뀐 시점, 거부 의사가 전달된 경위까지 전체 흐름을 봅니다. 보도된 것처럼 황정민 씨가 먼저 연락을 시작하거나 관계가 끊긴 뒤에도 다시 연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어느 시점부터 일방적인 연락이 됐는지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이유만으로 이후에 모든 연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이나 동업자였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중단을 요구한 뒤 반복적으로 접촉하면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어서 핵심은 관계의 이름보다 시점별 구체적 행동입니다.
1: 이 과정에서 사실 특히 논란이 된 게 당시 미성년자였던 황정민 씨 아들에게까지 연락을 했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행여 스토킹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0: 우선 미성년 자녀에게 연락한 행위는 A씨의 접촉 방식과 반복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서 스토킹 혐의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에게 연락이 차단된 뒤 가족을 우회 통로로 이용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알고도 접촉을 계속했다라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범죄가 되는지는 메시지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순히 연락을 전해달라라는 정도라면 곧바로 협박죄가 되진 않지만 해약을 알리거나 겁을 주는 표현이 있었다면 협박 혹은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의 신상이나 메시지를 외부에 공개했다면 사생활 침해에 따른 민사 책임도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리고 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뭐 정서적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례적인 문자만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사정을 다 고려했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는 한번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씨는 황정민 씨와 나눈 것이다 주장하는 통화 녹음이랑 메시지 이런 것들을 SNS에 공개를 했는데 대화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과 그 내용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 이건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통화 당사자가 자신의 통화를 직접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감청으로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게 녹음했다라는 것과 그 파일을 많은 사람이 보는 SNS에 공개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공개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사적인 대화나 음성이 필요 이상으로 퍼졌다면 사생활과 음성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공개 범위가 필요한 정도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무엇을, 왜, 어디까지 공개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1: 그리고 어제 뭐 언론사에서 단독 기사도 하나 나왔어요. 기존에는 A씨 측에서 공개했었던 그런 SNS 대화 내용이나 녹음 파일만 나왔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황정민 씨 측에서 대거 대화 내용을 또 오픈을 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0: 네. 재판에서는 SNS에 올라온 짧은 파일만 보지 않고 원본 녹음 파일과 전체 녹취록, 파일 생성 시각과 수정 이력 같은 메타데이터, 실제 통화 내역 등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디지털 포렌식이나 음성 감정을 통해 편집 흔적과 동일인 여부를 또 확인하고 앞뒤 대화까지 제출받아 맥락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일부를 잘라서 공개했다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전후 문장을 빼서 원래 의미와 다른 인상을 만들었다면 증거 신빙성이 낮아지고 공개 행위의 명예훼손이나 음성권 침해를 판단할 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삭제한 부분이 무엇이고 왜 뺐는지가 핵심입니다.
1: 그렇죠. 사실 그 어제 공개된 그 대화 내용을 봐도 A씨 측에서는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들을 좀 많이 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황정민 씨 측에서 공개한

0: 내용들이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반복적인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H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사실은 어떤 이제 계약 관계에 대한 이행이나 정산에 대한 내용보다는 연락이나 또는 이제 뭐 셀카 사진 전송 요구라든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사적인 그런 요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까지 나오는데 황정민 씨가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뭐 싹싹 빌었다. 뭐 진짜 두 손으로 빌었다. 제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A씨 측에서 과연 어떤 반박 자료를 추가적으로 낼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1: 네.
0: 그리고 A씨가 또 지금 이제 형사사건 말고요. 황정민 씨를 상대로 2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소주 사업과 창작 활동에 대한 제한이라는 것 같은데, 황정민 씨 측에서는 실제 계약이 아닌 대화를 풀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 수준이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뭐, 우리 같이 한번 사업해보자. 이런 가벼운 제안과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계약.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공개된 대화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실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만한 그런 정황도 있을까요?
1: 네. 계약은 꼭 종이에 서명해야만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말로나 메시지로도 무엇을 맡길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나중에 사업 한번 해보자 라는 정도로 내용이나 역할, 보수,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친분상 아이디어나 장래 협의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도된 자료만으로는 황정민 씨가 사업이나 지피를 언급했고 A씨가 일부 조사와 창작을 했다라는 주장까지는 확인됩니다. 하지만 보수와 업무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결국 전체 대화, 작업물 전달과 사용 여부, 수정 지시, 비용 협의 같은 자료가 계약 성립을 가를 핵심입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조나스 브라더스의 When You Look Me in the Eyes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1: 엑스파일.
0: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폭염 가뭄 대책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습니다.
4: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폭염과 가뭄 피해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들어섭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관련 대책 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와 관계부처 장관, 지방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총출동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전국을 덮친 역대급 폭염의 위력부터 우려했습니다.
6: 그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나 보던 이런 폭염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5: 특히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과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가축과 양식 어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전력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뭄이 심해지고 있다며 양수 장비 등을 적극 가동하도록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6: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각 기관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5: 이어서 청와대에서 진행한 수석보좌관 회의의 첫 화두도 폭염 대응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부는 물론 수도권에도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국민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현 상황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7: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5: 뉴 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돼버린 기후 재난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8: 이 대통령이 근본적 처방을 함께 주문한 만큼 용수와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등 인프라 개선 계획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검토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이런 날씨 속에 서울 봉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4: 경기 양주시와 충북 음성의 공장에서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된 만큼 큰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캄캄한 어둠에 잠긴 서울 봉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평소 잠들었을 시각이지만 주민들은 바깥에 나와 연신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10: 너무 덥죠. 당연히 덥죠.
11: 정전 아파트 주민입니다.
10: 부채만 있어요? 얼음물도 누가 내가 뭐 열렬히 떠드니까 얼음물도 한 통 주셔갖고 그 좀 나눠 먹고 좀 있기는 한데.
9: 옥상 저수조 누수로 아파트 지하 전력 설비가 침수돼 정전이 발생한 거로 파악됐는데 한밤 소방대원까지 출동해 배수 작업을 벌여야 했습니다.
4: 정전이 발생한 17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전기가 나가서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9: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세계동 500여 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찌는 듯한 더위에 일부 주민들은 급한 대로 인근 초등학교로 몸을 피했습니다.
12: 당황했죠.
11: 정전 아파트 주민입니다.
12: 머리도 아파요. 지금 자리를 옮겨서 자고 있는데 잠도 잘 안 오고요. 불편해요.
9: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경기 양주시 봉양동에 있는 섬유 염색 공장에서 큰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이 불로 공장 근무자 등 30여 명이 대피했고 4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짙은 어둠 속 붉은 화염이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시트지 제조 공장에서도 대응 1단계가 발령될 만큼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한 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3: 이런 극한의 폭염 속에 전통시장을 받는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4: 더위에 성장 속도가 더뎌진 채소 출하가 줄어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3: 38도에 달하는 더위 속에 재래시장 골목은 텅 비었습니다. 시장 내 일부 매장들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더위를 피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줄면서 아예 휴가에 돌입한 겁니다.
14: 휴가는 아예 없어요. 아침에만 잠깐 필요한 거 사려고.
15: 서울 영천시장 상인입니다.
14: 있으니까 오지. 낮에는 한산하고.
13: 상인들은 생선에 얼음을 쏟아붓고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며 신선도 유지에 안간힘을 씁니다. 그럼에도 시장 내부 온도가 더 치솟자 상인들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이곳 서울의 시장 외부 온도는 35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곳 내부 온도를 직접 측정해봤더니 37.3도, 그러니까 외부보다 2.3도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름에 튀기고 전을 굽는 등 조리 열기가 이곳 시장 내부를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16: 밖에보다 시장이 더 더워요.
15: 영천시장 상인입니다.
16: 담았을 텐데 이래서 더 팔팔 끓어요. 에어컨도 뻥 뚫려서 틀 수도 없고 선풍기로.
13: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채소 등 가격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채소의 성장이 늦어지고 출하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하는 히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지난달 충청 지역에 큰 피해를 낳은 집중호우 여파까지 겹쳐 채소값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시금치 가격은 한 달 만에 두 배로 뛰었고 오이는 85%, 열무와 얼갈이 배추도 50% 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더위를 뚫고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마저 가격 부담에 다시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17: 많이 더운데 또 식구들 있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장보러 나왔는데 더우니까 채소류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생선 가격 같은 것도 그렇고 다 네, 생선 옛날보다 다 수입품 다 있으니까 네, 냉동으로 대체해서 많이 먹고 그래요.
13: 여기에 영남 지역 가뭄에 사과와 배 등 과일 성장은 더뎌지고 고수원의 수산물 피해까지 이어져 폭염 속 밥상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금융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점검 회의를 2, 3일 안에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용산과 태릉, 과천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3: 이 와중에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4: 강남권 아파트값은 주춤했지만 서울 전체로 보면 7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8: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서초구 일대. 보유세 강화가 부담스러운 고령층 등 일부 집주인은 추후 양도세 부담까지 가중되기 전 미리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계약 사례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속 현금이 부족한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며 관망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입니다.
19: 분내가 나오겠거니 하고 이제 뭐
20: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9: 대출 같은 게 안 나오니까 지금 돈을 가지신 분들 별로 거의 없잖아요.
18: 세제 개편안 발표 직전까지 집계된 가격 동향에서도 고가 지역들은 매수자 관망세에 집값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40억 원 넘는 아파트 80% 가까이가 몰린 강남과 서초구의 이번 주 집값 상승률은 각각 0.01%, 0.02%까지 떨어져 보합권에 들어갔습니다. 송파구도 0.15%가 오르며 상승폭을 줄였는데 강동구까지 포함된 서울 동남권 아파트값은 4주 동안 상승세가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반면 아래 가격대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20억 원대 덜 똘똘한 한 채는 세부담 강화가 초고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그나마 넉넉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꾸준합니다. 이번 주 서울에선 강북 일대, 중구와 중랑구 성북구가 0.5%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0: 재건축연합
20: 남여고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입니다.
0: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시세 차익까지 좀 기대해 보는 실수자분들이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8: 이러한 저가 위주 매수세에 힘입어 이번 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5% 오르며 78주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없이는 서울 등 집값 잡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달 내놓을 예정인 공급 대책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3: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후폭풍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4: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의힘은 세금 전문가들을 불러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고요. 정부안 옹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속내가 다소 복잡합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1: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따지기 위해 국민의힘이 세금부터 부동산까지 전문가들을 국회로 불렀습니다. 더 무거운 세금이 예상되는 고가주택 밀집 지역들을 짚으면서 선거 때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은 지역이라며 증오의 과세로 규정했습니다.
22: 강남,
20: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2: 청파, 용산 등등에 많이 모여있는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의해서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21: 전문가들도 집값을 내리려는 목적인 보유세가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귀결될 거라 호평했습니다.
23: 보유가
20: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입니다.
23: 훨씬 더 많은 세금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부가 깨닫기 바랍니다.
21: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최근 주택 매도를 고리로 연일 대여 공세에 사활입니다.
24: 본인은 시범도 손해보기 싫어서 매수자 대출까지 해줘가면서 본인은 쏙 빠져나오고 세금 폭탄 던질 때는 정말 국민들이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21: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궤변이라며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투기용 주택을 구분해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일정 기간 유예로 완충장치도 충분히 뒀다며 정부안을 거듭 옹호했습니다.
25: 투자용 또는 투기용 주택에 대한 혜택을 차등화해서 실거주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1: 그러나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반의 민심을 자극할 여지가 있는 만큼 속내는 복잡합니다. 정책 발표 사흘 만에 간담회를 연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모임을 정기화하고 부동산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26: 전월세나
20: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6: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21: 다만 당 안팎의 시선을 의식한 듯 정책을 문제 삼으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20: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7: 그런 자리가 아니었었고요.
21: 공정과세다 사회주의 과세다 여야는 내용만큼이나 상반된 용어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책 여파가 향후 총선판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법안 심사까지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증권사와 은행 등 15곳이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4: 담합 혐의 규모가 76조 원이라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 역대 최대인 15조 원이지만 반론이 만만치 않아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8: 국고채는 정부가 국가 재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데 시중금리의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국고채 전문 딜러사, PD사를 지정해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매수 매도 효과를 제시하도록 시장 조성 의무를 부여합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증권사와 은행 등 PD 15곳이 3년 6개월간 국고채 입찰 담합과 정보 교환 담합을 했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정보를 미리 서로 공유해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형성했고 이에 따라 국가 비용 부담을 키웠다는 취지입니다. 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 고발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관련 매출액은 낙찰 규모인 76조 2천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율이 최고 20%라는 점을 단순히 감안하면 과징금이 15조 원, 역대 최대에 이릅니다. PD사들은 정보 교환이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상 금융사 과징금 산정 기준은 영업수익으로 시행령에 따라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국고채를 비싸게 낙찰받아 싸게 파는 손해를 감수하며 시장 조성 의무를 해왔는데 조사 이후 이런 움직임이 사라져 국가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세계 국채지수 편입으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제재로 PD사들의 자격이 대거 정지되면 국가 조달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경부도 PD 제도의 중요성과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또 구체적 조치 수준은 시장 상황과 파급 효과,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3: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급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정부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SK이노베이션 ENS가 민간기업 처음으로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호주에서 들여온 초경질유가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4: 카카오가 올해 2분기 광고와 커머스, 모빌리티와 페이 등 플랫폼 사업 성장에 힘입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3: 부대찌개와 보쌈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외식업체 놀부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도 책임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하게 정한 약관 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따라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홍 전 감독을 소환한 지 이틀 만에 압수수색까지 벌이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1: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축구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서울종로경찰서에서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이뤄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지난 2024년 당시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와 홍 전 감독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2024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업무방해와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주요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던 상황. 하지만 2년 넘게 수사의 결론이 나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홍 전 감독에 대한 소환 조사에 이어 축구협회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벽걸이,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틴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5: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4: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5: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4: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경제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 이 금요일에도 일찍 일어난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저는 김우성입니다. 오늘은 입추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너무 덥죠, 아침부터. 하지만 내일부터는 이 더위 좀 순해진다고 합니다. 기상청 예보인데요. 이와 반대로 국민들의 자산 관련 관심 1순위 부동산, 주식 관련 공방은 뜨겁습니다. 여야도 싸우고 있습니다. 강영구 뉴스 셰프가 한입 크기 뉴스 첫끼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증시 변동성을 지적하며 정치 공방도 뜨겁습니다만 이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예고한 대로 하단을 다지면서 증시는 체질을 바꾸는 모양새긴 합니다. 하지만 간밤 뉴욕 증시 보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트럼프가 방금 전에 반도체 핵심 원료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아, 이것도 악재인데요. 도대체 오르락 내리락 어떻게 될까요? 오진석 팀장과 분석해 봅니다. 일본 요즘 왜 이럴까요? 재난 피해 생수 보냈더니 깨끗하냐는 반문, 의구심을 보내왔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다양한 외신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저는 접속사 중에서 그래도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세상이 변화무쌍하고 다양하고 그래도 갈 길 가는 사람들은 갈 길 가니까요. 더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오늘은 한번 해봅시다.

0: 네, 출근길 시간 낭비 제로, 꼭 알아야 될 뉴스만 한입 크기로 전해드리는 뉴스 첫끼 시간에 뉴스를 요리한 뉴스 셰프 강영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네, 지금 유튜브 라이브뿐만 아니라 다음 라이브로도 한 4,000분 정도 와서 보고 계신데요. 4만 분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요?
1: 입추인 오늘 더위 절정.
0: 아니, 입추면 가을로 들어선 거잖아요.
1: 그렇죠. 오늘 네. 더위가 절정입니다.
0: 네.
1: 서울 최고 39도, 인천 38도까지 오르는데요. 내일이죠. 주말부터 최고 기온이 27도에서 36도로 더위가 수그러들겠습니다. 네. 어제 기상청은 다가오는 주말에 한반도에 위치한 고기압이 이동하면서 더위가 꺾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0: 자, 대통령도 이 폭염에 대한 걱정 멘트를 했어요.
1: 네, 이재명 대통령은 폭염감응 대책회의에서 외신에서나 보던 폭염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폭염을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재난 상황으로 규정한 건데요.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에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0: 네, 인명피해를 일단 제일 먼저 막아야 되고요. 여러 번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더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숨 빼앗을 수도 있고요. 또 양식, 물고기들이라든지 동물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보광 대책들, 보안 대책들이 나왔나요?
1: 네, 독거 노인이나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기후재난에 견딜 수 있도록 용수시설이나 전력망 등 기반시설을 보강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0: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 이게 뭐예요?
1: 더위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는 건데요. 특히 채소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0: 그렇죠. 아무래도 뜨거우니까 그럴 텐데 이게 뭐 많이 올랐나요?
1: 2배 이상 오른 품목이 있습니다.
0: 와.

0: 현재 더위 때문에 대부분 농업이 좀 작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상황인데 가을 수확 시기에 생산량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더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내가 산 주식은 안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다 오르네! 막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요. 좀 버티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는 이럴 때 촘촘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잘 살아가서 다음에 힘을 내서 또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니까요. 다음 소식이요.
0: 폭염만큼 뜨거운 이놈의 롤러코스피.
1: 이놈의, 네. 이놈의 롤러코스피.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0: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 혁신당에서도 김용봉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1: 네.
0: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의 원인이다 이 얘기인데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다라면서 정책 실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죠.
1: 굉장히 빠른 속도로 2배 이상의 지수 증가를 할 당시에 국민들이 요구한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예고했었어야 된다, 알았어야 된다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청와대가 좀 입장 내놨죠?
0: 네,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이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대책 마련에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다 말했습니다.
1: 예.
0: 극심한 변동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책임을 묻는 것보다 더 시급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1: 예, 그래도 만약에 미흡했다라면 책임은 지는 거죠. 책임은 책임지라고 있는 거니까요. 자, 외신도 이렇게 좀 우려를 나타냈는데 많이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정부가 또 이런 외신의 지적에도 반박을 했어요.
0: 네, 구윤철 부총리는 해당 칼럼 내용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펀더멘탈, 튼튼하다 이런 걸 각종 지표를 들어 설명하고요. 정부는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 지수도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 네, 오진석 마켓 에디터와 함께 저희가 잠시 후 한 40분쯤 전해드릴 거고요. 그 기업의 실적과 가치는 사람, 그 사람이 끌고 다니고 있는 강아지가 주가라고 하면 사람과 주가가 똑같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판단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0: 폭염만큼 뜨거운 이놈의 부동산.
1: 하도 더워가지고 이제 이놈의가 약간 속 시원한 감탄사처럼도 들려요. 부동산은 오늘 2차 점검회의 열잖아요. 비공개라고요?
0: 네. 오늘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인데요. 핵심은 공급 대책입니다. 1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발언했죠.
1: 자, 세제 개편안 나왔을 때 이제 집 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좀 더 늦게 팔면 손해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대책이.
0: 네.
1: 29년, 30년부터는 양도세가 너무 많아지게 되고요. 세금 부담이 커지고 이런 것들인데 공급은 안 나오고 그렇게 높이면 매물 잠김. 안 팔고 버티지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여러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0: 네. 이에 대해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요. 부동산 세제로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1: 네.
0: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정부도 알고 있다. 준비한 공급 대책 곧 나오니까 기다려봐라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1: 예, 2차 점검 비공개 회의에서 좀 민감한 얘기들을 뭐 아주 세심하게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서울시도 부동산 토론했어요.
0: 네, 어제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 토론회의 핵심은요. 세제만으로는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였습니다.
1: 네, 공급하고요. 뭐 똘똘한 한 채 풀었는데도 돈 있는 사람만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청년 세대가 이제 10억, 20억짜리 집을 어떻게 사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 여러 가지 대책과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대안도 있죠. 공공주택도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ISA 계좌 얘기도 마지막 뉴스로 준비했는데 좀 핵심 내용 전해주시죠.
0: 네, 개인종합자산계좌 ISA가 개편됩니다. 개편되면서
1: 네.
0: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일단 기존의 ISA는 3년만 채우면 만기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데요.
1: 예.
0: 생산적 금융 ISA라고 이름을 붙인 새로 나온 개정된 ISA는요.
1: 예.
0: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합니다.
1: 그 5년 되면 또다시 해야 되나요?
0: 반드시 계좌를 정리해야 됩니다.
1: 네.
0: 이 때문에 ISA 계좌를 활용한 장기 투자가 어렵게 됐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죠.
1: ISA는 사실 손실과 이익 합쳐서 순수익에만 매겼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만능 절세 계좌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1: 네.
0: 이렇게 재정안이 되면서 좀 방향이 바뀐 겁니다.
1: 주식은 여러분 잃어도 세금 내셔야 되고 수수료 물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조금 인기가 있었는데 좋은 점은 있나요?
0: 네, 개편된 ISA는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이자와 배당에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1: 네.
0: 청년이면 소득공제까지 더 받을 수 있는데 다만 해외 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1: 아, 여러분 뭐 미국장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기사에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트럼프의 관세가 어떤 영향 미치는지 증시 시간에 얘기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걱정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놈의라는 이제 저희가 수식어를 붙였잖아요.
0: 네.
1: 세상이 하도 좋고 나쁜 뉴스가 없어서 아유 뉴스 할게 없는 이놈의 좋은 세상 이런 소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자, 금요일입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어요.
0: 고맙습니다.
1: 네, 뉴스 셰프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또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YTN 경제 라디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또 다음 라이브 YTN 라디오에 와서 보고 계시는 6200분의 시청자 여러분, 일어나셨죠? 6시 30분입니다. 6시 29분 40초 이제 막 지났습니다. 뭐 아침 분주하게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 시간에 짧게 저희가 외신, 국내 주요 뉴스, 그리고 중요한 경제 소식 이렇게 아주 아침에 잘 전해드리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YTN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샵 0945번, 50원의 0945번 문자 보내시거나요.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글 남기시거나 또 YTN 라디오 다음 라이브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내 가족 좀 깨워주세요. 내 친구 좀 응원해주세요. 저 요즘 힘이 필요해요. 다 좋습니다. 다이어트 성공하고 싶습니다. 또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샵 연구사업원 우물정 연구사업원 유료 문자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저희가 해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 이분 잠을 안 잘까요? 네, 잠은 주무실 겁니다. 하지만 안 잔 것처럼 산타처럼 온 밤 전 세계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문타클로스 문희정 국제평론가 모셔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여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속보가 터져서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네.
0: 트럼프가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관세가 붙습니다. 최소 15%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1: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0: 네.
1: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약 최소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120일 뒤에 발효가 됩니다.
0: 네.
1: 하지만 관세 부과 대상이라든지 세율 등 세부 내용은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아서요.
0: 네.
1: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은 스마트폰은 물론이고요. 의료기기 또 정밀 무기에까지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을 비롯해서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의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과 관련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1: 해외 공급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이 세계 폴리실리콘의 약 95%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0: 예.
1: 중국 견제의 의미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0: 네.
1: 자, 이번 조치의 근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의 조치를 통해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 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겁니다. 자, 미 상무부는 지난해부터 폴리실리콘과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의 해외 의존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를 조사해 왔는데요. 사실 그동안도 미국 정부는 이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좀 약화하기 위해서
0: 예.
1: 간헐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 견제 정책을 펼쳐오기는 했었습니다.
0: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중국 견제용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 트럼프가 관세 얘기할 때마다 경제는 또 악재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가 잠시 후에 증시 분석 시간에 좀 여파 예측해 보기로 하고요. 자, 뭐 걱정할 거리가 왜 이렇게 많나요, 트럼프 대통령님? 힘들어요, 저희.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인데.
1: 네.
0: 이란과 오만이 일단 호르무즈 해협 임시항로 구축에 합의를 했어요. 이거는 네. 미국 입장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1: 자,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이란하고 미국이 직접 협상을 하지 않고 지금 이란하고 오만이 협상을 하고 있다는
0: 네.
1: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많은 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협상이야, 뭐야, 뭘 의미하는 거야? 라고
0: 네.
1: 이제 의구심을 가지실 텐데요. 분명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일단 미국의 원래 전쟁 목표는 이란의 핵이었지만 지금의 전쟁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시키는 대로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호르무즈 해협과는 미국과는 할 얘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0: 네.
1: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미국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0: 네.
1: 아니 인접 국가도 아니잖아요.
0: 네.
1: 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미국은 늘 말을 바꾸기 때문에 미국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이란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당사자인 오만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미국도 한 발 물러서서

0: 그러다 그러면 오만과 이야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만 쪽으로 사실은 압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네. 보입니다. 일단 이란 측과 또 외신 보도를 종합을 좀 해보면요. 일단 이란과 오만이 60일 시한의 임시 합의안에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요 내용을 보면은 이란의 항로 통제권을 인정하되 통행료는 부과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경비, 수색, 구조활동 비용 명목에 자발적 기부금은 받는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1: 좀 애매하네요.
0: 애매합니다. 그리고 6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1: 예.
0: 자,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안으로 쑥 들어갈 때는 이란 측 항로를 이용하고요. 그 해협에서 아라비아 해로 나갈 때는 오만 측 항로를 이용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란 측 항로를 이용할 때는 이란의 통제권이 예, 명시가 되겠죠.
1: 예.
0: 자, 로이터통신은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이제까지 이란에 제시된 양보안 중에서 가장 큰 수준이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이 과정 속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란이 선박 화물가에게 5에서 7%, 오만은 약 3% 수준의 수수료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 예.
0: 미국은 수수료 부과 자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오만이 중간에서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합의 안 된다. 3% 네. 수준이라도 사실은 좀 합의를 하는 게 낫다라고 중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0: 그래서 만약에 요 이란이 원하는 수준 또는 오만이 원하는 수준에서 어쨌든 수수료가 부과가 되게 되면은 전쟁 이전 수준의 통행량을 기준으로 하면 이란 측에서 연간 142조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뭐 공습 엄포를 놨지만 무기가 부족하다는 말도 있는데다가
0: 맞습니다.
1: 이런 얘기를 문희정 평론가님께 들으면 저희 청취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은 도대체 전쟁을 왜 시작한 거니라고
0: 맞습니다.
1: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0: 예. 예.
1: 상식 수준과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준이 어쩌면 미국 대통령의 결정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행보와 또 얘기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번엔 일본 얘기해보겠습니다. 구마모토 지진 피해가 컸잖아요. 많은
0: 그렇습니다.
1: 분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비극인데요.
0: 네.
1: 우리 기업들도 생수, 생필품 지원하면서 이웃나라를 돕고 있는데 돕고 있는데 이상한 말을 해요.
0: 아, 이게 좀 어느 나라나 예, 조금 삐딱한 사람들은 좀 있고요.
1: 네.
0: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굉장히 비상상황이잖아요.
1: 그럼요.
0: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가 툭 튀어나왔을 때 그 여파가 좀 크다라는 거죠.
1: 예?
0: 최근에 대한항공이 이 규모 7.1의 강진 피해를 본 구마모토에 생수 1,000박스 총 12,000병을 지원을 했어요.
1: 1.5리터 생수 12,000병을 지원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지금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피소에서 생활을
1: 맞아요.
0: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자, 그런데 일본의 한 네티즌이 이 대한항공의 생수 지원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아, 피해자는 아니지만 솔직히 한국산 물 마시고 싶지 않다. 그 물을 사용해야 할 것은 화장실 물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1: 네.
0: 이렇게 쓰니까 그 밑에 뭐 한국물 깨끗했었나 야 한국에 갔을 때 물 줘도 마시지 말라고 주스만 마시라고 하던데
1: 네.
0: 뭐 솔직히 필요 없다 야 돌려보내는 거 번거로우니까 강이나 바다에 버려라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1: 이게 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0: 그러니까요. 예.
1: 아닌 정상적인 평범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본 네티즌들이 아니 무슨 얘기냐 일본 정부보다 지금 빠르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한국 고맙다. 그리고 일본인 모두가 저렇다고 생각하지
1: 네.
0: 말아달라. 나 한국 여행 가겠다. 뭐 이런 감사 인사도 있고요. 그리고 도움 받는 게 싫다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있어라.
1: 아, 물 안 드시면 되죠. 싫으신 분은.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러면서 정말 내가 봐도 한심한 일본인이다. 내가 한국인들에게 대신 고개를 숙이고 싶다. 이런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고
1: 맞습니다.
0: 합니다.
1: 한일 간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또 뭐 여야 간에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아주 건강하고 뭐랄까요. 좋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0: 사람들이 있습니다.
1: 훨씬 많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 소수의 이런 노이즈를 좀 저희는 잘 걸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싶네요. 그리고 070 전화 저도 안 받거든요.
0: 네.
1: 근데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를 했어요.
0: 맞습니다.
1: 이게 좀 과도한지 아니면 궁금하네요.
0: 자, 현지 시각 11일부터 사전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 발효가 되는데요.
1: 네.
0: 자, 이게 조금 셉니다. 수신자가 동의하지 않은 텔레마케팅 전화를 걸 경우 개인은 한 건당 최대 1억 2천만 원.
1: 와.
0: 기업은 6억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1: 어마어마하네요.
0: 네. 자, 그러면 사업자들은 어떻게 사업하나요? 일단 왜 고객들이 처음에 뭐 체크 하는 것들 있잖아요.
1: 마케팅 예. 동의하십니까? 체크할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체크를 한 사람한테는 전화를 할 수 있고요. 네. 이미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존 고객에게는 아 저희가 새 상품이 나왔습니다 하고 전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만큼이나 프랑스 사람들도 그 이 정말 텔레마케팅 전화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나 봐요.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원치 않는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비슷하네요. 오죽하면 프랑스가 이런 조치를 또 뭐 프랑스는 16세 미만 아이들의 SNS 사용 금지 이런 정책도 나오고
0: 맞습니다.
1: 있는데 좀 사회적 네. 관심이 높고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 받기 싫은 전화 받았다고 그분들한테 폭언하시면 안 됩니다.
0: 아, 예. 맞습니다.
1: 그분들은 예. 소중한 가족이고요. 또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정중하게 됐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다양한 국제 소식들 감사드립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어떤 분이 횡단보도에 서 있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옆에 서 계셨어요. 횡단보도 불이 파란색으로 바뀌니까 그분이 아 건너기 싫네 저놈의 파란색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증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정말 어려운데요.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 이분이 친절하고 날카롭게 그래도 길을 좀 밝혀주실 겁니다. 신호등을 켜주실 겁니다. 머니 네버슬립 팀장입니다. 오진석 마켓 에디터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2: 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1: 머니 네버슬립 이름이 좋아요.
2: 아 돈은 잠시하지 않습니다.
1: 예, 아니 팀장님은 주무셔야죠.
2: 아 저는 열심히 장을 보고 시청자분들께 네. 좋은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1: 아,
2: 계속
1: 그렇군요.
2: 노력을 하겠습니다.
1: 잠시 후에 주무시는 걸로 하고요. 네, 먼저 아니 지금 또 뭐 트럼프가 그 실리콘 그러니까 예. 반도체 재료에 대해서도 관세 매기겠다 이런 악재를 쏟아냈습니다. 물론 120일 뒤긴 한데요. 어제 코스피도 무너졌어요. 간밤 뉴욕 증시도 보면서 호르무즈 때문에 또 소폭 하락했고 불안합니다. 전반적 흐름 좀 말씀해 주시죠.
2: 일단은 뭐 어제 코스피 상당히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뉴욕 증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걱정을 좀 하신 것보다는 좋았다.
1: 네.
2: 다만 3대 지수는 모두 내린 채 마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우가 0.85%, S&P 500이 0.2%, 나스닥이 0.06% 하락 마감했는데요.
1: 네.
2: 일단 이번 주 S&P 500하고 다우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국채 금리가 좀 오르는 반면에 장 초반에 밀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 오후 한 2시부터 미국 기준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이제 실적 내놨던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이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양전을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1: 예.
2: 결국에는 오늘 미국 고용보고서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자체는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적으면서 관망세가 느껴지는 미국 증시였습니다.
1: 예, 거래량이 적고 관망세다. 지표들이 조금 더 나와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움직임을 보면 좀 복잡해요. AMD가 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상승인가 싶기도 한데 또 다른 종목들을 보면 밀리다가 만회하고 이 흐름은 좀 갈팡질팡이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2: 예,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속스죠. 예, 결과적으로 0.3% 정도 오르긴 했는데 이걸 좀 들여다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엇갈리는 분위기가 좀 나와요. 이게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1: 네.
2: 이제 USB 메모리 만들고 SSD 카드 만드는 곳이잖아요.
1: 그렇죠.
2: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매출 가이던스 전망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1: 네.
2: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줬는데 근데 또 다른 반도체 장 전체를 보면 AI 프로세서는 확실히 이 수요가 아직은 멀었다
1: 네.
2: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반등을 했고요. AMD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에서도 서버용 CPU, GPU 그리고 차세대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헬리오스라는 것을 이제 본격 출하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반등했고 시장이 꺾인다는 거 상당히 우려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1: 샌디스크나 웨스턴 디지털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중국이 DUV도 개발을 했고요.
2: 예.
1: 또 창신 반도체 CXMT가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런 이른바 그냥 저장하는 단순 뭐랄까요 이 메모리 반도체들은 예. 상당히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소에 판단하고 계세요?
2: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뭐 지금 트렌드 포스

0: 라는 언론사 이런 것들의 자료를 보면 이 메모리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의 가격 상승세 자체는 이제 올해 상반기를 끝으로 점차 둔화된다는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1: 우리 삼성 SK도 이제 메모리 쪽으로도 여전히 하고 있지 않나요?
0: 맞습니다. 여전히 네. 그 관련된 메모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비중은 뭐 일반 HBM이나 그다음에 D램에 비해서는 적기는 하지만 네.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근데 가격이 막 떨어져서 이게 시장을 교란하는 수준까지 간다 이런 평가는 나오지 않고 확장세는 계속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더 주요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이런 걸 궁금하고 여쭤보는 이유가요. 도대체 그럼 우리 시장은 어제 왜 그렇게까지 빠졌나? 이게 변동성 때문에 지금 정치권도 싸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0: 예. 뭐 정치권에서도 뭐 단일종 뭐 레버리지 가지고 지금
1: 정책실장 책임져라 막 이러고 있죠. 예.
0: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낙폭이 좀 우리나라 과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까지 네. 나올 일인가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이 일단 집중 매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별로여서가 아니고 이제 외국인들이 보기에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의 동일 업종이라고 보는 이 글로벌 회사 그리고 그 회사가 주가가 상반기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털고 간다는 액션이 좀 보여졌고
1: 털고 간다?
0: 여기다 네. 예, 거기다가 레버리지와 프로렘 매매, 이게 기계적인 매매 아니겠습니까?
1: 네.
0: 이게 나와주면서 여기서 받쳐줘야 되는데 수급 이제 매수가 돌지 못하면서 투매로 잡아내렸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뭐 여전히 삼성 SK가 비중이 코스피에서 워낙 크기 때문에
1: 네.
0: 이 하이닉스가 10% 빠질 때 이게 버티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막 급격한 상승기에도 보면요.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때문에 막 팔 때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면서 시장 가격을 지탱하는 모습이 있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순환이 조금 덜 약해진 상황이고 덜해진 상황이다 이렇게도 읽혀지기도 합니다.
0: 예.
1: 지난번에 저희가 JP모건 얘기도 했고요. 이번엔 또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12,000까지 간다. 이거 보면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텨야지.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무슨 근거야? 그냥 좀 이 증권사나 금융사는 계속 시장 참여자 유도하려고 하는 말 아니야?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맞죠. 뭐 기관 입장이 분명히 들어간 그런 12,000포인트 전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전망은 또 전망으로 봐야겠죠. 방향성은 네. 맞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당장 오늘 올라야 되는 요인까지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일단 골드만삭스가 보는 우리 증시는 실제 이제 펀더먼털보다 너무 공포가 반영돼 있는 더 반영돼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다라고 얘기가
1: 공포가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0: 예, 과도하게 반영됐다라고 실제 리포트에 써 있더라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급락세 같은 경우는 메모리 가격 상승세 둔화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패닉셀이 나온 거, 레버리지 ETF의 정책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12,000이라는 큰 숫자를 불러준 만큼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제 장기적인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 성장세가 상당히 견조할 가능성이 있고
1: 네.
0: 여기에 뭐 우리나라의 증권 관련된 정책이 상반기에 좋은 게 있었기 때문에 메모리 공급이라든지 이런 우려들을 해소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주고 있고요.
1: 예.
0: 반도체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0: 방산이라든지 조선, 금융, 건설, 유통까지 이제 반도체 이어서 순환이 돌 것 같다라고 이제 골드만삭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1: 그 말씀 나와서 오늘 기사가요. 금화산에 좀 집중해라. 삼전 하이닉스에 너무 몰려서 지쳐있는 분들 금화산 보라. 뭐야? 이러고 봤더니 화산이 아니고요. 금융, 화장품, 산업재더라고요. 그쪽으로 좀 관심 주셔야 되나요? 우리 투자자분들.
0: 뭐 K컬처 관련해서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많이 사간다 이런 얘기 나와주고 있고 마녀 공장이라는 브랜드가 미국에서 지금 1등 아니겠습니까?
1: 네.
0: 뭐 그런 판매세를 봤을 때 확실히 코스메틱을 봐야 되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사실 확실히 좋았던 게 이제 바이오가 엊그저께 화이자가 미국에서 실적 내면서
1: 네.
0: 같이 맞춰서 올라가는 그런 측면들 이제 K뷰티가 K바이오로 옮겨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코스닥의 분위기는 또 바이오가 이끄는 부분이 있었다고요. 앞서 얘기된 거 그 트럼프의 반도체 소재 예. 관련 95%가 중국에서 생산되긴 합니다만 그 폴리실리콘 관세
0: 예.
1: 악재로 막 단기간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단 오늘 주가 자체는 출렁일 수 있다고 보지만 이제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 전체는 뭐 불확실성 속에 기회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폴리실리콘 제조사가 한 두 군데 정도, 하나는 OCI 홀딩스,
1: 네.
0: 하나는 한화솔루션 큐셀이라는 곳이 있는데
1: 네네.
0: 이제 OCI는 말레이시아에 공장이 있습니다만 한화 같은 경우는 미국 조지아를 비롯한 여러 곳에 공장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게

0: 단순히 뭐 글로벌 관세라고 한다면 어떤 국가를 타깃으로 할지가 정해져야 될 텐데
1: 맞아요.
0: 그런 측면에서 미국 내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고 관련 투자자분들이 있다라면 이게 악재로 무조건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다만 말레이시아산까지 관세를 맞는다면 OCI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앞서 우리 오진석 마켓 에디터 팀장님께서 그 과도한 공포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고 좀 냉정하게 시장에 참여하시면 시장 자체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올랐다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하단 지지선을 다지면서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는 방향인 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희 청취자분들은 당장 오늘 주가를 보면 못 믿겠는데 이런 입장도 있고요. 특히 고층에 묶인 분들이 있잖아요. SK하이닉스 예. 뭐 250층이에요. 구조해주세요. 이런 분들은 말이 돼? 언제 올라와?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단 SK하이닉스 저도 좀 좋은 반등세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ADR도 계속 보시면 좋겠지만 오늘 반도체 오르면서 상당히 좋은 초반 분위기를 좀 겪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들이 어제 빠진 만큼의 이거를 메꾸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이것들이 오후까지 번지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 예.
0: 외국인의 순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혹은 매도를 하더라도 이것이 대규모로 들어오는지 이것들을 좀 살피시면서
1: 네.
0: 미국의 이제 마감 시황과 초반, 우리나라 장 초반의 분위기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내가 좋다라고 하더라도요. 팔아치울 이유가 있어서 팔아치운 사람들이 과도하게 몰리면 또 시장은 조정받습니다. 그 흐름도 늘 잘 읽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답답한 경제 증시 상황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신 머니 네버 슬립. 하지만 오진석 팀장님은 주무셔야 됩니다. 오진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0: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네 유튜브로 아르카디 109님은요 아유 결국 제가 가진 집 실거주하고 월세 세입자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게 세금 이득이에요 라고 했는데요 정부 정말 전월세 서민 주거 대책 꼼꼼히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7,000분 넘게 8,000분 가까이 다음 라이브로 함께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유튜브 와이튼 경제라디오도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주말에도 해봅시다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8: 김나입니다.
7: 나희 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8: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혼동되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3: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 높은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 더위가 조금 누그러진 곳도 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 28.8도, 대구 26.2도, 전주 28.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절기 입추지만 절기와는 무색하게 날은 매우 뜨겁겠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길었던 폭염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한강 주변에서 3건의 사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성산대교 남단에서 2km 지점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 4차로에도 사고 있고요. 잠실대교부터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화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가양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분기점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1차로와 2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8: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어제 서울 기온이 37.9도까지 오르며 나흘째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한 가운데 절기 입추인 오늘은 더위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울과 가평, 안성 등 수도권 곳곳의 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일 기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서울은 2018년에 기록한 역대 최고 기온인 39.6도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동풍이 다소 약해지면서 서울 등 서쪽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폭염경보 수준의 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등과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관련 대책 회의를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폭염 속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세계동 500여 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은 YTN과의 통화에서 인근 초등학교 강당으로 대피해 버티고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옥상 저수조 누수로 지하에 있는 전력 설비가 침수돼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배수 작업 뒤 아파트 차원에서 자체 복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온열질환자 숫자도 기록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전국에서 모두 208명이 온열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 김제시에서 70대 남성이 길가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지난 4일 기준 환자 수도 추가 집계돼 208명으로 늘어 전국에서 4일 연속 2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환자 수는 2,665명이고 사망자 수는 모두 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금융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점검회의를 2, 3일 안에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정부를 겨냥해 고가 1주택이 들어선 지역 주민들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뽑지 않았다고 부과한 증오의 과세 특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어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는 거짓말이나 굳이 정부가 거두고 나눠주겠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노키오 사회주의 과세 특징도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근거 없는 궤변으로 정치 공세

0: 를 퍼붓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에 그치고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 변화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기존 ISA 혜택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초고가 주택을 겨눈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에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에 이번 주 집값 상승률이 둔화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강남구 집값 상승률은 0.01%로 직전주 0.07%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서초구 아파트값 상승폭도 전주보다 0.03%포인트 내려간 0.02%였고, 송파구 역시 0.15%가 오르며 0.2% 상승률을 기록한 직전주보다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하우 상박 형태로 개편하겠다며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가 올해 2분기 광고와 커머스, 모빌리티와 페이 등 플랫폼 사업 성장에 힘입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카카오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이 2조 985억 원, 영업이익은 2,77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은 9%, 영업이익은 36% 증가한 수치로 모두 역대 분기 기준 최대입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ICA 선물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3.8% 오른 배럴당 82.49달러에 마감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배럴당 77.29달러로 2.8%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85% 내린 53,885.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18% 내린 7,709.9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06% 내린 26,348.35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입추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전라권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9도, 습도는 72%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근무 호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장성철의 뉴스 명단.
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검찰에 보안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아직 안 읽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만나 정신 세계가 궁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가 서로 망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작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한 건 다른 것이죠.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집중해 달라는 건데요.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민적 우려 어떻게 불식시키고 어떤 보완을 해나갈 건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도파민 터지는 본격 정치 토크, 여의도 숙녀 캠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당. 뉴하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웠던 뉴스들 쉽고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뉴하.
1: 뉴하.
0: 감사합니다. 네. 근데 윤예솔 기자님 네. 경고예요. 경고.
1: 네.
0: 지난주에 우리 스페셜 MC 강수영 변호사가 진행했잖아요.
1: 네.
0: 두 분이 호흡도 잘 맞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네. 건강검진 받으러 가서 네, 다 봤어요.
1: 네.
0: 나 상당히 질투 났어요. 아, 네.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잘해 주셔야 돼요.
1: 네. 오늘 더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오늘도 정말 더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에 두 차례나 폭염 대응을 강조했네요.
1: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하루 두 차례 폭염 대응 주문 사실상 국가적 기후재난입니다.
0: 네.
1: 오늘 절기로 따지면 입추라고 해요.
0: 네.
1: 근데 지금 청취자분들 출근길도 많이 더우셔서 힘드실 텐데요.
0: 네.
1: 정부도 계속 이렇게 폭염 상황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는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요.
0: 네.
1: 오후에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시 한번 폭염 대응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을 좀 빌어보자면 외신에서만 보던 폭염이 우리 현실이 됐다. 이게 사실상 국가적 기후재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단순히 더운 게 아니라 진짜 재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제 영등포구 40도 넘었기도 했고요. 경남 양산도 40도 넘는 고온이 며칠째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0: 네.
1: 또 어제는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구역 포함해서 전국 36개 구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온열질환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 하루에만 전국 응급실 찾는 온열질환 온열질환자가 200명이 넘었고
0: 네.
1: 또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1일부터 닷새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0: 진짜 고령층이나 야외에서 활동하는 분들, 일하는 분들이 위험한 거죠?
1: 네, 이게 폭염 피해가 모두한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1: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33.8% 온열 질환 겪고 있고 전체 환자의 70% 이상이 실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0: 특히 독거노인은요?
1: 네, 독거노인도 이제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냉방 시설 좀 충분히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 뭐 건설
0: 네.
1: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더큰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0: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좀 내놓은 게 있어요?
1: 네, 그래서 계속 회의만 했고 대통령의 메시지만 나와서 그럼 정부가 뭘 얘기를
0: 그러니까요.
1: 하는 거냐 좀 기자들이 좀 물어봤어요.
0: 근데
1: 그래서
0: 각뭐 집마다 에어컨 달아줍니다. 뭐 얼음을 다 줍니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1: 네, 그래서 어쨌든 정부 각 부처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좀 따로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어제 오후에 냈는데요.
0: 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 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독거노인이나 쪽방촌 가서 안부 확인 강화하고요. 또 노숙인들 주야간 순찰도 늘리고 거점 경로당 운영도 밤 9시까지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또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 열악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좀 의식해서인지 요 쉼터와 농축산업 물류창고 집중적으로 좀 점검한다는 계획 밝혔고요. 또 5개 작업 중지 여부도 직접 확인한다고 합니다.
0: 아, 근데 주민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고 주야간 순찰 늘리기로 하면 그 순찰하시는 분들, 공무원분들일 텐데
1: 네.
0: 그분들도 더위에 상당히 좀 힘들어하실 것 같다. 걱정이 좀 들고요. 오후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중장기 대책도 좀 강조했다고요.
1: 네, 이제 오전 회의가 각 지자체 장들도 같이 참여해서 현장 대응에 좀 초점을 맞췄었다면요. 오후 회의에는 이제 사회 기반을 좀 바꿔야 된다. 이게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와 용수, 전력망, 또 전통시장 같이 좀 폭염에 취약한 그런 곳들의 인프라를 개선해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것들 반영해라. 직접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이제 얼음물 뭐 이런 거 나눠주는 조치는 이제는 더 이상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0: 그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더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딱 나오고 온도계 찍히는 거 보니까 아침 6시에 31도예요.
1: 네.
0: 와, 그러니까 이거는 낮에 가면은 뭐 38도, 9도, 40도 간다는 얘기잖아요. 체감온도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위에 있으면 한 45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밖에 안 다니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장 좋은 폭염 대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두 번째 뉴스는 민주당 전당대회 열흘 앞 정청래, 김민석 감정싸움 격합니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사실상 이제 정청래, 김민석 후보 양강 구도로 좀 굳어지는 모습인데요. 최근엔 이제 비판 수위가 좀 높아지면서 이게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0: 신천지 의혹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정청래 후보가 또 했어요.
1: 네, 그래서 이제 김민석 후보도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거 내가 근거 없이 말했겠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했어요. 특히 또 이제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나는 계엄 가능성도 미리 언급했던 사람인데 이게 아무 근거 없이 했겠느냐. 나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이 문제를 더 키울 생각은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도 좀 날선 언어로 맞받아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페이스북을 한 10개 정도 올렸더라고요.
0: 예,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1: 그중에 하나가 이제 신천지 근거 제시 못하면 허위신고다. 허위신고는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강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0: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두분 중에 누가 될지 한 분은 윤리감찰단에 제소되고 심판받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레버리지 ETF 논란도 이슈가 좀 됐죠?
1: 네, 어제 정청래 대표 페이스북에 또요 관련해서 또 하나 올렸었는데요. 국민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당시 총리였던 김민석 후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대통령 파리만 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글이 올라오니까 김 후보 캠프에서는 곧바로 공지를 냈는데요. 레버리지 ETF 도입이 김민석 총리 지시였다는 내용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서로 법적 책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0: 그러니까요. 전당대회 하면서 법적 책임, 윤리 심판원 얘기 나온 거는 저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양쪽이 감정 싸움이 격해졌습니까? 왜 그래요, 도대체? 날도 더운데.
1: 네.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까지 싸우고 또 전대 끝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좀 여기저기 좀 당이 물어보니까 이게 경선 스케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0: 뭐예요?
1: 15일에 호남 경선이 열리고요.
0: 그렇죠.
1: 네, 16일에 수도권 경선이 열리는데 호남은 권리당원의 3분의 1이 몰려있고 수도권도 굉장히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 누구 뽑을지 못 정한 사람들 에게 좀 소구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 당원들의 마음을 얻겠다?
1: 네. 그래서 각 캠프들 저도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공통적으로 얘기하던 게 1차 TV 토론이랑 2차 TV 토론 굉장히 다를 거다. 네. 2차 TV 토론은 이제 호남과 수도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만큼 네. 서로 좀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 조금 우리 기자님이 취재 보시면 양쪽 캠프 네. 진짜 분위기 어때요? 어디가 좀 여유롭고 어디는 좀 조급하고 좀 이런 분위기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1: 네. 초반에는 이제 정청래 캠프 쪽은 조금 그래도 자신 있어 보이는 모습인데 요새는 조금 조급한 모습이에요.
0: 그래요? 위축됐어요.
1: 네, 좀? 이게 왜냐하면 충청과 부울경에서 크게 격차를 좀 벌리지 못해가지고 네.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좀 있고 그리고 네. 또 그렇다 보니까 노사모 바람을 내가 좀 일으켜야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네. 또 어제는 노사모 쪽에서 우리 이용하지 말라 이런 성명을 내면서
0: 네,
1: 이게 좀 전략이 녹록지가 네.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0: 네. 김인석 후보 측은 그래도 와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좀 분위기 좋을 것 같던 부울경 충청권에서 우리가 이렇게 0.99% 차이로 뭐 진 거면 이거는 다른 지역은 볼 것도 없어. 우리가 이길 것 같아.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1: 네. 김민석 캠프는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가 격차 못 벌린 거에 대해서 좀 다행이다. 안심하다. 안심한다. 이런 메시지를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신천지 이슈가 좀 아픈 손가락처럼 계속 따라다녀요. 네. 이게 결국에는 역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소재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후보자 입에서 직접 얘기하는 건 하지 않기로 노선을 정하긴 했지만 계속 이제 역공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돼서 이걸 잘 넘기는 게 좀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때 제일 재밌는 분이 송영길
1: 네,
0: 대표예요.
1: 맞습니다.
0: 그냥 막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또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
0: 참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 이후에 무엇을 할지 어떤 역할을 할지 좀 궁금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세 번째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를 놓고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네. 이 대통령 정신세계 공방입니다. 어제도 좀 전해드렸었는데 네. 장동혁 대표 발언이 화제가 돼서 가지고 와봤어요.
0: 어떤 발언인지 좀 짚어주세요.
1: 네, 장동혁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얘기인데요.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던 법을 대통령이 읽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 대통령 정신세계 궁금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공세수위 올리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내용 관련해서 대통령 이 뭐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 그 내용에 대한 거죠.
1: 네.
0: 민주당의 반응 어떻습니까?
1: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 됐어요. 한병도 대표 원내 대표 직무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대표는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한테 재명아 나랑 싸우자 이런 팻말 들더니 이제는 정신세계까지 몰린다. 연일 이어지는 이런 막말과 망언에 깊은 유감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청와대도 바로 좀 해명을 했죠?
1: 네. 청와대 어제 홍보소통수석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대통령이 진짜 안 읽어본 게 아니고 법을 이제 다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 대통령은 안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1: 그게 이제 법무부와 행안부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0: 네.
1: 했고 청와대 직접 물어보니까 네. 대통령 이 법조인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인데 법을 안 읽어보고 이해를 못했겠느냐 진짜 그건 오해다 물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라고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육성으로 안 읽어봤다고 했는데 참모들이 아니라고 하면 네. 그걸 우리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1: 네.
0: 아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꺼질 줄 모르는 형석법 논란은 잠시 후 2부 법사위 민주당 간사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모시고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자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1: 네,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둘러싸고 네. 국민의힘이 증오의 과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0: 네.
1: 민주당도 수도권 민심에 좀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오.
1: 정부가 그 고가주택과 투자목적주택의 세 부담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했었잖아요.
0: 네.
1: 그 뒤로 좀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0: 네.
1: 국민의힘이 이 정책을 증오의 과세다, 사회주의 과세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여론전에 좀 나서는 모습이고 민주당은 이런 주장에는 표면적으로는 좀 반박을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제 걱정을 하면서 시장 상황 면밀히 살펴야 된다 목소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민주당이 결국에는 2028년 총선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
1: 네.
0: 이거 법률안 이대로 찬성 못할 거다. 그러한 뭐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1: 네.
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도 문제까지 연결해서 좀 공격을 하고 있네요.
1: 네. 장동혁 대표 어제 그 최고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최근 주택 매도를 좀

0: 지역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네. 나는 찬성할 수 없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좀 전해지고 있기도 해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계속 뭔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1: 네. 민주당은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0: 이제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지만 좀 서울 수도권 의원들 분위기는 매우 복잡한 다르죠.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어제 좀 그래서 어제 오전 7시에 별도의 또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간담회를 또 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참석했던 김남근 의원이 이게 정부 정책 문제점 지적하거나 반대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네. 전화를 돌려보니
1: 취재하셨군요.
0: 네, 그거는 조금 아니었어요.
1: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0: 취재해보니까 네. 공통적으로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우려가 좀 많았어요.
1: 비거주.
0: 네, 이번에 그 공제액이 비거주 1주택이 12억에서 9억으로 좀 내려갔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게 9억 이상이 네, 되는 맞죠. 거라서 더 이제 사람 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비거주 1주택이라는 거는 너무 사연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해외로 출장 때문에 그렇죠. 잠깐 갈 수도 있고 뭐 교육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 다 투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또 특히 마용성이나 뭐 이런 부분은 이런 지역에 또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되게 크고 또 공제약이 왜 12억에서 14억으로 올랐는지 왜 12억에서 9억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1: 네.
0: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제 정부에 대한 세제안이 이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신뢰가 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세제 개편 자체가 좀 복잡하잖아요.
1: 복잡해요.
0: 네. 그래서 구멍이 좀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1: 뭐 어차피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할 테니까
0: 네.
1: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논의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고
0: 네.
1: 어쨌든 청와대는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은 아니다. 곧 공급 대책 내놓겠다.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0: 네.
1: 다음 주에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되면 윤 기자님과
0: 네.
1: 다시 한번 다음 주 금요일에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0: 네, 알겠습니다.
1: 네,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 네,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여러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시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출연입니다.
1: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자주 나와 주세요.
2: 예,
1: 많은 국민들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기대도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2: 예, 예.
1: 의원님 같은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 예,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보안사건 폐지 후폭풍이 있긴 있어요.
2: 네네.
1: 민주당은 훨씬 좋아진 형소법이라고 뭐 자평을 했지만 수사 지연, 부실 수사 우려 이런 것들 있잖아요.
2: 네.
1: 또 경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도 좀 있습니다. 예상되는 국민 피해 이거 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막을 수 있습니까?
2: 네, 저희는 최대한 그런 피해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고요.
1: 네.
2: 첫 번째는 이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국민의 불편입니다. 그래서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고소고발장 접수로부터 혹은 범죄 발생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수사 과정.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록하고 거기에 증거든 자료를 다 전자화시켜서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네.
2: 장윤기 사건의 경우에도 압수수색이라든가 범죄 현장 나갈 때 경찰들이 이제 바디캠이라고 해서 영상 촬영 장치를 갖고 나가서 다 영상에 담도록 그래서 그것도 보관을 시키고 나중에 피해자라든가 사건 관계인 혹은 전문가의 요청이 있을 때 사후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증거를 은닉하거나 혹은 뭐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요. 세 번째는 책임성입니다. 지금 이제 핑퐁. 서로 사경과 검사가 핑퐁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보냈더니 검찰이 오탈자가 있어. 이거 양면 복사인데 단면으로 해 하면서 그걸 보안수사로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바꾸라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지연에 대해서는 담당한 경찰과 담당한 검사를 딱 묶어놓고 서로 이 사건은 끝까지 처리를 해라.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를 했으면 지금은 사건 번호가 바뀌면서 검사가 바뀌는데 그런 거 없다. 똑같은 사건 번호로 끝까지 하라라고 해서 책임성을 좀 높였고요. 네 번째는 좀 수사의 품질을 상향평준화.
1: 네.
2: 지금 이제 사법경찰관의 능력에 따라서 혹은 열정에 따라서 수사 결과의 편차가 지금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1: 그렇죠.
2: 그럼 저희가 이제 범죄 리스트를 범죄마다 상세하게 만들어서 이런 거 체크를 했는지 그것들을 갖다가 그 팀이 또 관서장이 검토하도록 해서 누가 수사하든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체크를 해서 수사의 어떤 상향 평준화를 담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큰 아주 변화된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형사소송법은 그동안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절차의 객체가 되었다면 피해자를 어떤 절차의 어떤 주체로 이렇게 그 지위를 상향시켜서 피해자가 언제든 사경이든 경찰이든 검사에게 본인의 의견이라든가 또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사경과 검사가 피해자에게 그 단계마다 중요한 것은 다 통지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권리 보장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은 예전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나은 형사소송법이 될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이제 제가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많은 분들이 법률적인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2: 맞습니다.
1: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2: 네네.
1: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과연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을까?
2: 네네.
1: 정말 생업에 바쁜 분들은 이건 불가능하고 괜히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 좋은 변호사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피해 구제를 더 잘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은 일반 서민들은 피해 구제를 덜 받을 수 있고 이런 우려와 걱정이 있어요.
2: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공정하게 하면 사실은 국민에 대한 그런 사법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텐데 저희 70년 동안의 역사는 검사가 수사 기소권을 한꺼번에 갖고 있으니 사실은 사건의 왜곡이라든가 남용 같은 게 많았거든요. 수사권 남용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호사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갔고요. 네. 예. 근데 그 정관 출신 검사, 그러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네. 자기 사건 맡아달라고 하는 거,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 처리만 지연시켜달라. 그러면 약자들이 나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제가 실무에서 목격을 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거를 70년 동안 그런 폐해를 제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좀 권한을 분산시켜서 서로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도 그런 그 절차를 잘 모르시거나 바쁘시거나 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일단 민주당에서는 TF를 만들어서 네.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지금 뭐 국선 변호인 갖고도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열람 등사를 좀 확대해서 뭐 예, 근데 나라에서 제공하는 AI를 통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물어볼 수 있는 서비스도 좀 제공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경찰에서도 자체 내 그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알려드립니다. 또 조치 계획서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의 신청하거나 불만을 얘기하면 경찰이라든가 검사가 먼저 자기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 계획서를 갖다가 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1: 근데 수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 이렇게 좀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수사를 했는데 피해자가 자료도 열람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를 했는데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수사 결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뭐 권리구제를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2: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판사 있을 때 보면 평생 한 번 오실까 말까 한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사실은 인생이 걸린 재판이기도 하고.
1: 그렇죠.
2: 예, 그래서 더 신중하고 또 속도도 속도지만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빠짐없이 놓치는 게 없이. 그래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도 그런 국민을 대상으로 놓치는 거 없이 빠짐없이 저희가 공정하게 하는 게 목표로 삼았고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네. 이제 수사관이나 검사가 국민에 대한 봉사 어떤 그런 걸 갖고 열심히 해줘야 되는 면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지. 그래서 뭐 징계 요구권도 만들어 놓고 직무 배제 그다음에 뭐 관서까지 이동하면서 여기서 안 되면 뭐 상급관서로 보내고 또 중수청으로 보내고 빠짐없이 기록하게 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검토하면 다 누가 지연시키고 왜곡시키고 딴짓하는 거 아니까 그런 것까지 하겠다라고 뭐 촘촘하게 설계는 해놨는데 과연 이제 그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정말 우리의 의도대로 그런 취지대로 국민을 위해서 할 건지 그거는 저희가 계속 네. 지켜보면서 네. 독려하고 또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인력 보강도 필요한데 지금 네. 이제 한 900명 정도를 더 수사 부서에 더 배치를 하고 네. 왜냐하면 한 사람이 30건 이상 갖고 있으면 수사가 안 됩니다.
1: 그렇죠.
2: 예, 그러니까 20건 이내 10건 정도 갖고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그런 인력 보강도 해드려야 되고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뭐 표창 제도라든가 뭐 이런 것도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하다못해 뭐 모니터를 예전에는 검사라든가 경찰관만 봤는데 이거를 양방향 모니터로 해서 자기의 진술이 어떻게 담기는 건지도 본인이 직접 볼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도록 뭐 사소한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네.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1: 중수청으로 많은 네. 검사나 수사관들이
2: 갔으면 좋겠어요.
1: 갈 거라고 1000명 생각하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처우 문제라든지 대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규정이 네. 되지 않아가지고
2: 네.
1: 설명회를 갔을 때 많은 수사관 검사들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가야 되나? 이런 얘기가 많이 좀 들리더라고요.
2: 저희가 보고를 그러니까 행안부로부터 중수청 설립과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는
1: 네.
2: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불이익은 절대 없게 하겠다.
1: 네.
2: 뭐 급여라든가 뭐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2,874명 아닙니까? 중수청 총 인력이. 그중에 한 1,000명 정도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왔으면 좋겠다.
1: 네.
2: 그런 거고 또 중수청의 그 업무를 보면 반부패라든가 또 부패 경제 마약이라든가 보면 아마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네.

0: 대한 거학 척결을 위해서 다행히 그 뭐죠? 쿠팡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하려고 했던 문지석 검사인가요? 그 검사는 오겠다라고 예, 하니까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한 열정을 믿고 응원하되 사실은 지금 검찰청은 검사 중심의 검사 원픽의 제도 아닙니까?
1: 위계질서가 명확하죠.
0: 예, 검찰 수사관은 사실은 그냥 손발에 불과하고 아무런 결론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수족이었다면 이번에 중수청으로 오시면 아마 팀제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럼 검찰 수사관, 베테랑 수사관들이 조금 더 자기가 권한을 갖고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하는
1: 근데
0: 바람입니다.
1: 검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수사관한테 이렇게 지시하고 뭐 보고받고 했는데 이제 같이 팀에서 동등한 거의 입장이라면 검사들이 이거는 내가 왜 가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보고 체계가 명확지 않으면은 서로 책임 회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 검사님이 하세요. 아니 수사관님이 하세요. 뭐 같은 뭐 권한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가 지연되고 엉망되지 않을까? 그럼 피해자들은 더 피해만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0: 아, 그건 거의 뭐 최악의 경우를 저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1: 안 할까요?
0: 정말 핑퐁, 지금 뭐 경찰과 검사가 핑퐁 처리한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같은 팀으로 일하면서 핑퐁을 한다. 글쎄 저는 공직에 있을 때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는 못해서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아무튼 뭐 상상은 잘안 되지만 그런 염려를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법무부 또 중수청 담당하시는 분들과 잘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뭐죠? 이렇게 걸러내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1: 의원님, 우리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이유가 국가 치안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의원님이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절차적 주권주의, 피해자가 이제 수사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의견 개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유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청진기랑 MRI 사진 보여주면서 당신이 당사자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우리에게 의견을 좀 제시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0: 아유,
1: 해서
0: 그거하고는 말이 안
1: 말이
0: 되죠.
1: 안 돼요? 왜요?
0: 그거하고는
1: 아니,
0: 틀리죠.
1: 법률적인 거를 잘 우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료
0: 사실은
1: 전문가도 아니고.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원은 그거지 않습니까? 너는 사실을 말하라. 법률적인 판단은 우리가 하겠다. 그게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법언인데 저희가 설계한 것은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컨대 사기 사건, 고소고발 건의 경우에 사기 사건은 사실 당사자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걸 검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당사자끼리 사실은 서로 공방을 하는 거거든요. 사기 피해자는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 또 제가 저런 거짓말을 했다. 그 증거 자료는 이런 거다. 또 반대적으로 피 고소인은 아니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잘안된 것뿐이지 사기칠 의도는 없다. 되게 이렇게 공방을 하는데 사실 당사자가 사실은 뭐 경찰이나 검사가 말안 해도 서로 열심히 하십니다. 자기의 어떤 억울한 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런 거를 갖다가 사실은 그런 사건들이 거의 8, 90% 이상 됩니다. 당사자가.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제 뭐 뇌물도 있겠고 그거는 이제 뇌물도 사실은 다양하죠. 억울해서 내가 뇌물 줬는데 오히려 피해만 봤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서로 감추기 위해서 입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다양할 텐데 사실은 그런 분들 자기네 권리라든가 사실을 말하고 싶은 분들이 폭넓게 빠짐없이 사실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1: 근데
0: 드릴 수 있는
1: 우리는
0: 거고요.
1: 그렇게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 수사를 잘 해가지고 나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범죄자를 처벌해 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0: 그
1: 그러한
0: 약간
1: 우려와 걱정이
0: 전제가 이제
1: 있어요.
0: 검사가 수사라든가 법률을 더 잘한다라는 전제가 좀 깔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권한과 책임의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형사사법 시스템은 검사가 거의 뭐꽉 잡고 주도를 했죠. 경찰도 사실은 이제 손발에 불과하고. 근데 이제 수사권이 이쪽에 경찰에 온다면 그만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아까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도 저희가 그래서 보완적으로 만들어서 다 검토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권한을 갖고 책임을 갖고 하게끔 그렇게 한번 저희도 계속 뭐랄까요 저기 관리 감독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1: 선의에 의한 기대 아니에요? 걱정 좀 덜 해도
0: 아니,
1: 돼요?
0: 아니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네. 예전에

0: 이제 사법 경찰관의 개인적인
1: 네.
0: 역량에 호소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수사 과정도 다 기록하고 투명하게 다 사후 검증하게 만들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학으로 치면 의사분들이 근데 수술하다가 의료 과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최소한 의료 평균 이상 정도의 의술을 갖고 실수를 하시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사법경찰관 검사도 평균 정도의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 제도로서 꼼꼼하게 설계를 했다. 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력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까라는
0: 그렇죠.
1: 걱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0: 맞습니다.
1: 김병기 전 원내대표 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지금 11개월째 수사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0: 글쎄, 뭐, 곧 이제 뭐 수사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도 권한을 분산시켜 놓으면 그러면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 그럼 예전에는 정치권 혹은 검찰에 있었다면 사실은 이제 가진 자, 있는 자 쪽에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1: 그러니까요.
0: 그런
1: 그 걱정
0: 걱정이
1: 어떻게 해소해요?
0: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형 FBI라고 하는 중수청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베테랑 경찰 또 베테랑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모여서 서로 견제하게끔 예전에는 검찰한테 다 권력이 모여 있으니까 예컨대 뭐 윤석열에 대한 뭐 김건희나 주가 조작 다 수사도 안 하고 덮고 쿠팡 노동자 퇴직금도 그냥 다 무혐의로 덮어버리려고 했고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경찰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눈치는 보겠죠. 견제하면서 그러면서도 팀 동료로서 서로 협력을 해서 거학 척결을 좀 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포상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보다는 훨씬 낮게 해드리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공수처도 처음 출범할 때는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0: 맞아요,
1: 지금은 거의
0: 맞아요.
1: 아무것도 못하는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어버렸잖아요.
0: 맞습니다.
1: 중수청 그렇게 될 가능성 없어요?
0: 공수처가 하나의 뭐 지청에 불과했죠. 인원수가. 사실은 행정하기에도 바쁜 그런 것이 됐는데 사실 처음에 설계할 때는 좀 그래도 규모도 있고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때는 역시 국민의힘의 반대로 뭐 아마 줄이고 줄여서 한 50명이네 30명 정도로 해놨는데 중수청은 아까 말씀드린 2,874명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본청이 있고 각 지역에 6개 또 청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전 검찰청 그 수준의 수사력과 그 수사력은 보여줄 수 있을
1: 기대.
0: 거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1: 잘 되길 바라고요.
0: 그러게요. 이제 역시 이제 정착을 잘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예전에 이제 의료 분업인가요? 그 예컨대 이제 의사 병원에 가면 그냥 처방전까지 다 받아서 했는데 그냥 의학 분업 처음 했을 때 많이 불편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정착이 돼서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셨는데 뭐 그때 생각하면 예전에는 뭐 병원에서 손님을 그러니까 환자들을 갖다가 빨리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뭐 강한 항생제도 많이 쓰고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됐듯이 그런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조금 초반에 어떤 혼란기라기보다도 좀 익숙해져가는 그런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1: 국민은
0: 싶습니다.
1: 실험 대상이 아니잖아요. 촘촘하게
0: 네,
1: 완벽하게 좀
0: 그렇습니다.
1: 설계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0: 저희가
1: 있는데.
0: 회의만 26시간, 법안 일소위만 26시간을 했는데요. 그 외에 사전회의, 그 다음에 간담회, 비공식 간담회 하면 100시간이 넘도록 많은 분들과 또 현장에 계신 분들과 국민들과 범죄 피해자분들과 형사 전문 변호사와 또 경찰 검사 다 의견을 다 수렴해서 좀 담으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계속
1: 알겠습니다.
0: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형소법 안 읽어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발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0: 제가 당대표로 계실 때도 제가 법률위원장이지 않았습니까? 형사적인 식견 전문은 뭐저 이상으로 탁월하시고 또 검찰로부터 수사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뭐 방어권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데 근데 이제 변화된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받으셨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예컨대 뭐 후속적인 조치라든가 이 전반을 갖다가 읽어보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 네. 예, 이 새로운 형사소송법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1: 아니면은 이 민주당에서 처리한 법안 자체가 네.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네. 아이, 나 이거 좀 선 긋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닐까요?
0: 아무튼 저희가 네. 비공식 간담회를 그 수많은 분들과 했듯이 네. 다 국무총리실 쪽 그다음에 뭐 법무부 쪽 행안부 쪽과도 다 협의를 다 한 네.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일방적인 그런 법안은 아니었다라는 점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근데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예외적인 보안수사권은 있어야 된다라는 네. 입장을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예를 들면 뭐 무시하거나 아니면 네. 그런 것들을 안 들어주고 이렇게 처리하신 것에 대한 부담감은 좀 없으세요?
0: 글쎄요. 일단은 보안수사를 검사가 직접 해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수사를 줬더니 보안수사권을 줬더니 뭐 오탈자 바꿔갖고 와라 뭐 해라 그런 사례들이 수십 가지가 실제로 있습니다.
1: 그런데 안 밝혀졌던 여러 증거물을 찾아내가지고 예, 또 처벌한 사례도
0: 그렇죠.
1: 있잖아요.
0: 그런 또 좋은 사례도 있고 네. 또 이런 보안수사권을 남용하는 또 사례도 있어서 일단은 보안수사 요구권을 주되 굉장히 촘촘하게 네. 또 사경이 그 보안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아예 정당한 이유를 뺐습니다. 네. 요구하면 일단은 네. 처리해서 올려라. 아, 올려라라고 해서 그거는 사실은 검사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준 것이죠.
1: 그런데 우리가 처리해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뭐 별 문제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네. 보고하면 어떻게 해요?
0: 그러면 이제 예, 근데 직무배제 네. 배제시킬 수도 있고 네. 아, 여기는 안 되겠어. 그러면 경찰청 상급청으로 보낼 수도 있고 네. 이것도
1: 시간은 늘어나겠네요.
0: 전체가 근데. 안 된다면 네. 중수청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지금 수사하면 1년 정도는 걸리는데요. 저희가 네. 일단 3개월로 줄여놓고 네. 보안사 요구도 1개월로 일단 원칙으로 1개월 이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과정도 다 촘촘하게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예전보다는 네. 훨씬 빨라지고 그럼 국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도 880명에 이르는 수사 그 관을 네. 더 증원을 해서 네. 한 건 한 건 더 집중해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련하고
1: 알겠습니다. 원님 네. 오늘 저희 궁금한 거 잘 얘기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예, 기회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1: 네, 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알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7: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1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폭염과 장마는 스위치를 전환하듯 번갈아가면서 나타납니다. 지난주부터는 강한 폭염을 견디고 있는데요. 내일은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15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고 영남에 20에서 80mm, 제주 산지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적으로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 진입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거의 10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성산대교 남단에서 2km 지점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공항 방향은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일산 쪽은 천호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라들목에서 하월고 구간 양방향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도봉터널 출구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예.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하게 되짚어보겠습니다. 최종 정리, 한 주간 정리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한겨레 김한 기자님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이분은 소개 안 시켜드릴래요.
2: 왜요?
0: 지난주에 네. 제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이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 건강검진 받다 나 그냥 올 뻔했어. 자리 뺏기겠다 그래가지고.
3: 아유, 본인의 어려움을 이렇게 도와주신 분인데.
0: 네, 너무 감사해요. 네.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0: 네. 강수영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충청 부울경, 이번 주 인천 제주,
4: 네.
0: 이제 전망 총평 좀 해주세요.
4: 많이들 해주셨지만은 그 정청래 후보의 달라진 어떤 뭐 전략이랄까요?
0: 뭐가 달라졌어요?
4: 그러니까 SNS에 글을 무지하게 올리고
0: 어제 10건.
4: 네, 네. 그리고 토론회 때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고 뭐 신천지도 다시 끄집어내고 이 일련의 흐름이
0: 네.
4: 본인 지금 매우 힘들어졌다라는 걸 방증한다고 봐요. 그리고 뭐 언론이 불공정하다, 패널들이 100대 1이다,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획했던 것이 이제 다 틀어지면서
0: 네.
4: 충청이든 부울경이든 거기서 적어도 한 곳은 과반 이상 좀 나와줘야 내가 바로 바람이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전혀 뭐 여론조사도 과반 넣는 게 없고
0: 네.
4: 하나도 없었죠. 과반 넣는 여론조사가. 그리고 뭐 부울경에서도 미세하게 이겼고 이러니까
0: 이번 주는 어떨 것 같아요?
4: 이번 주는 더 어려워질 거다. 정천의 후보 입장에서는. 네.
0: 저주를 뽑으면 어떡해.
4: 그 근거는요. 네. 인천은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가 이제 시장했고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더 정청래 후보 표가 떨어져서 네. 30%대 득표를 하지 않을까 네. 예상하고 있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네. 호남분들이 많이 계셔서
0: 그렇죠, 그렇죠.
4: 그 당원분들이 정서가 거의 같아요. 전남 당원들하고. 근데 전남에서 특히 전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많이 앞서는 걸로 보여요.
0: 여론조사도 좀 네. 지지층에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4: 그래서 인천 제주 뭐 합쳐서 한 10만 정도지만은 그래도 뭐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도 온갖 밴드웨건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0: 네.
4: 10만짜리 여론조사로 뭐 당연히 뒤에 뭐 호남 물론 뭐 50만짜리지만 많이 흐름이 기울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0: 네. 윤희석 대변인님
5: 네.
0: 총평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5: 정청래 후보가 처음에 뭐 출마할 수 있겠냐 예상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딛고 출마 선언했고 그다음에 괜찮았어요.
0: 네.
5: 또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얘기를 느닷없이 꺼내는 바람에 굉장히 수세에 몰렸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두 번 충청하고 부울경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표가 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5: 지금 이기고 있지만
0: 네.
5: 그러면 강수영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인천 제주 이 결과 나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심각하게 갈 가능성도 있겠다. 왜냐하면 더 보여줄 게 없어요. 정청래
0: 네.
5: 후보 입장에서는. 그리고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최민희 후보에 관련한 그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슈들 그런 것들이 정청래 후보에게 좋지는 않죠.
0: 네.
5: 그런 것과 연결되면
0: 네.
5: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갈 가능성도 있겠다.
0: 있다.
5: 예.
0: 이번 주 주말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한 기자님
5: 네.
0: 각 후보 캠프들 그 분위기까지 해서 총평 전망 분위기 좀
3: 네.
0: 전해주세요.
3: 근데 요새는 뭐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도 누구 편든다 그래갖고 얘기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정청래 캠프는 겉으로는 여유 있는 척하지만 사실 굉장히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네.
3: 그러니까 충청 결과 나고 그 다음날 연설 모드가 확 바뀐 거가 캠프 차원에서 전략 전환이 있는 것 같고
0: 네.
3: 그 전까지는 우리 두들겨 맞는 거 보이지? 우리 그래도 네거티브 안 해.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0: 네.
3: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격적으로 네거티브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
0: 네.
3: 김민석 후보 캠프는 내심 이제 들어가기 전에 도합 한 7% 질 수도 있다. 부산까지 치면 10%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 맞아요.
3: 상당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어쨌든 이른바 이제 정청래 후보가 얘기하던 3세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세 추세 대세다. 근데 이제 이게 3세가 우리한테 넘어온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 좀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다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0: 네.
3: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굉장히 정청래 후보 측에서 뼈아파하는 건 뭐냐면 송영길 후보의 표 잠식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노사모라 든지 기존의 친문 진영의 조직표를 상당 부분 자기네 흡수할 거라고 봤는데 어쨌든 그 표가 김민석 후보한테 넘어가진 않았는데 그게 송영길 후보로 갔다. 근데 부산에서 송영길 후보 연설 보셨겠지만 거의 1.4거든요. 정청래 후보만 공격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선호투표까지 감안하면 저 표가 네. 다 누구 표냐 이렇게 보면 아. 송영길 후보가 지금 9% 10%에서 안 빠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인천으로 넘어오면 더 많은 잠식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이게 결국에 지금 당장은 3위한테 표를 주는 것 같지만 선호투표까지 보면 이게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진 뭐 이런 상황입니다.
0: 조급해해요 정청래 후보 측?
3: 아, 겉으로야 뭐 그러진 않는데 네. 지금 뭐 SNS 글 올리는 거나 발언의 수위나 이런 거를 보면 확실히 조급해진 거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네. 전환 이루어진 것 같고.
0: 그러다 김한 기자님 때문 아니에요. 10명의 뭐 평론가들 나오면 다 그냥.
3: 100대 0이래요. 100대 0. 100대 0? 100대 0이라고 하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최민희 의원 나와도 저희 회사 방송에 나왔었는데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99명 100명이 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면 네. 거기서도 이제 들을 지점이 있고 성찰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기울어져서 그런 거다. 이런 이제 인식이어서 여전히 좀 뭐라 그럴까요? 우물 안에서 보는 것 같은 인식 이런 거가 있습니다.
0: 강수영 변호사님 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4: 그건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0: 네. 정청래 대표 뭘 잘못했어요?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 말이 다 옳아요?
4: 아니 그건 아닌데.
0: 다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4: 아, 물론 비판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비판을 하려면 실력 있게 비판을 하든가. 또 90도로 인사하고 이재명 대통령 내가 지킨다 그러고 의리를 뭐 어쩌고 그러는데 네. 정책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적 뭐 이렇게 가면 오히려 진보 정당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네. 뭐 노동 정책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거를 짚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하나 우리 정통 민주당 화나게 하지 마세요. 네. 보수 인사 쓰지 마세요. 네. 검찰개혁 흐릿하게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정도의 수준 그것도 다 다른 사람 입을 빌려가지고 하는 뭐 네. 그러니까 의미 있는 비판 같지도 않고요. 네. 근데 더 이제 문제는 이게 그 대중들이 봤을 때 혹은 당원들이 봤을 때 본인이 비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성찰을 전혀 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다 굴복하는 거야.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대통령이 김민석 픽했으니까 다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런 구도로 생각하는 게 저는 매를 번다고 봐요. 그 정확한 지적이 두 가지예요. 자기 정치 도대체 뭐가 자기 정치냐 이렇게 뭐 반문한다든가 네. 지방선거 이겼는데 왜 자꾸 졌다고 그래?
0: 당정청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그냥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4: 아니 말이 안 되죠. 그런 네. 걸 당정청 협의를 할 수가 없죠. 대통령은 지금 표정 관리가 며칠 동안 안 된다는데 당정청 협의에서 당신은 이겼다고 해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본인도 네. 이제 근거를 제시를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정치의 정의를 이렇게 봅니다. 본인은 내부적으로 인기를 끌지만 네. 공동체와 당에는 해악을 끼치는 것. 그게 네. 자기 정치잖아요. 네. 이때껏 1년 동안 해왔던 것. 그다음에 지금 선거판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본인이 원래 지지받은 사람들한테만 인기 끌고 공동체는 다 분열시키고 정당은 인기 떨어뜨리고 정당 지지도 지금 무섭게 떨어지는 거 봐요. 그럼 다 전 정청래 후보의 효과라고 보고 그게 100대 1의 원인이다. 그렇게 봅니다.
0: 그 연임은 안 되고 왜 출마했냐 막 그런 비판 많이 받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막 비판 네. 많이 하던데 중임은 되고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4: 근데 그것도 오케이. 송영길 후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싫다는데 왜 나온 거야. 싫다는데.
5: 네. 네. 오, 잘한다.
0: 비슷한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중임인지 연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원들이 아니라. 보기에 정청래 당신 1년 동안 잘못했어. 그 평가를 하는 거지. 본인이 잘못한 건 다 일단 제껴놓고 룰이라든지 뭐 프레임이라든지 구도라든지 이런 거 갖고 얘기하니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0: 그 윤희석 대변인님 TV 토론도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 좀 꽂히는 분장이나 그 여러 가지 논쟁 있었어요?
5: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증거 없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냥 계속 하시잖아요. 네. 또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톤도 굉장히 높아졌고 네. 김민석 후보도 또 지지 않고 네. 얘기하고 토론하면서도 뭐 한 번 더 뭐 말을 하면 반칙이고 뭐 서로 막 욱신욱신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들은 학생운동할 때 생각을 하는구나. 보는 사람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이제 성찰 얘기하셨잖아요. 정치가 어느 정도는 좀 뻔뻔하고 자기 주관대로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당을 대표하는 자리에 가겠다는 선거를 할 때에는 주변을 정말 잘 살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분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래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뭐 20몇 년 전 얘기 꺼내가지고 당신 그러지 않았냐. 너는 어쨌냐. 뭐 상가집에 왔네 안 왔네. 뭐 늦었네 어쨌네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두 분은 했던 분 아까 중인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을 잘 보면 지금 상황은 집권도 했고 의석수도 지금 6년째 절대과반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구조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아직도 학생운동 세대가 당대표를 하고 그 시절이 10년을 가고 있는데 또 후보로 나와서 똑같이 하고 있다. 그 미래가 있을까 싶고 최고위원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비슷한 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민주당 걱정할 처지는 아닌데 네. 민주당의 상황을 잘 보면서 저희는 반면교사 삼아서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합니다.
0: 서범수 걱정은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유민석 대변인님 네. 그 TV 토론회 때 계속 그 정청래 후보가 김인석 후보를 배신자 프레임에 좀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꽂혔던 문장이 병이 또 도졌네 네, 이거거든요. 네. 2002년도에 노무현 배신하고 2022년도에 지방선거 패배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돌리지 않았냐. 노무현 배신하고 또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어?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럼 또 당대표 되면 또 이재명 대통령 배신할 거 아니냐. 그렇게 논리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타격감이 있을까요? 효과 어떻게
5: 전혀
0: 봐요?
5: 없죠. 본인이 당대표 할 때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어떻게 했던 걸 보면 그럼 현재 진행형 배신자예요. 본인이. 네. 그리고 자꾸 본인을 노무현 대통령하고 동급으로 놓으려고 얘기를 하는 논리. 그 노무현 인재기가 언제입니까? 네. 그 2002년이에요. 2002년. 24년도죠. 4반세기 전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면 물론 민주당이 오래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글쎄요. 젊은 세대를 알아들을까요?
0: 안 와닿잖아요. 당원들은 기억하고 있지
5: 그러니까 않을까요? 당원 다 그렇겠냐고. 민주당 당원들이 다 2002년에 성인이고 이런 분들만 계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적어도 40은 넘어야 그 기억이 날 텐데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이분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 김민 어쩌고 저쪽 갔던 거 2002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지금 당대표 하겠다고 다 올라와 있다.
3: 그리고 이제 그 전략이 먹히려면 네. 부울경 가기 전에 걸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제일 그나마 효과가 있을 때가 네. 부울경이었는데 네. 부울경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인 낙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전까지는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안 하다가 지금 그걸 걸고 김민석 후보 보니까 뭐 어떻게 맞서고 있습니까? 뭐 나 DJ의 아들이었다. DJ가 영입했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남에서 또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정청래 후보가 쫓기고 있다는 게 이제 그게 뭐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차피 캠프에서 준비한 전략대로 하는 건데 이 전략을 쓰는 포석이 자꾸 늦는다. 이 늦는 게 뭐냐면 뭔가 지금 이제 안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0: 김한 기자님 이거 있잖아요. 탈당 문제. 네. 이것도 상당히 정청래 후보는 난 탈당 안 하고 난 당을 지킨 사람이야. 나 어려울 때도 탈당 안 했던 사람이야. 이랬지만 송영길 네. 전 대표가 네.
3: 그렇게 나가달라고 했는데 안 나가지 않았냐.
0: 불교. 네. 어? 그 0.73%. 네. 그때 말이야 당신이 탈당했으면 우리 불구표 받아가지고 이길 수도 있었어 이렇게 역공당했거든요. 그게 소리난 거예요?
3: 그게 민주당에서 그 선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선거에서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좀 민주당 내 이슈였던 문제이긴 해요. 선거 기간 내내.
0: 불경은.
3: 네, 그래서 아마 초반에는 그 얘기를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워낙에 이쪽에서 뭐 신천지라든지 배신자라든지 탈당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니까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에서 구비구비 있었던 히스토리나 뭐 사건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나도 할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차원에서 그게 나왔고 근데 이제 그 TV 토론에도 나왔지만 정청래 후보가 그게 방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0: 안 되죠. 네.
3: 방어가 잘 안 되고 그때 너무 이제 말하자면 본인이 버텨서 결국 그거를 딱 숫자로 찝어서 그거 빠져나갔으면 우리가 1% 가져왔으면 이겼다라는 논리로 가는 거잖아요.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지점이죠.
0: 네. 강수영 변호사님 네.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공방은 좀 어떻게

0: 해보십니까? 일베, 박지, 악수, 패싱. 이거 집권여당 최고위원 선거 때 이래 논란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1: 부끄러운 일이죠.
0: 네.
1: 부끄러운 일이고, 또 이게 조심스럽지만
0: 네.
1: 최민희 후보가 1위로 앞서가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최고위원 후보들의 논쟁 속에 결과물이 1위가 최민희다.
0: 네.
1: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해요.
0: 진짜 현재 분위기가?
1: 예, 네, 어떻게 정말 이럴 줄,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이 정도일 줄이야.
2: 너무 세다.
1: 예, 네, 아니, 왜냐하면 자기네들, 그러니까 후보자, 우리 자당 후보가 연설하는데 뭔가 소리를 낸다거나 소리를 낸다거나 뭐 그걸 말리는 사람과 싸운다거나 이런 모습도 문제지만 가장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건 선미화 후보를 지나친 거예요. 악수 안 하고. 그 연설하고 내려왔을 때 단상에서 그거는 민주당은 그래도 진보 정당이라고 그 정통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가치가 뭐예요? 진보 정당이다 우리 진보다
0: 네.
1: 진보의 요체 사회적 약자를 더 배려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보다 우위에 있는 게
0: 네.
1: 근데 어떻게 시각 장애인을 갖다가 지나치고 가냐고요? 그건 이건 민주당에서 용납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뭐 본인이 반성하거나 자성하는 모습보다는 변명으로 일관되는 그런 모습이 수석 최고를 노린다? 와, 그럼 당대표 옆에서 항상 카메라 앵글에 걸리는 사람 아니에요. 뭐 특별한 권한은 없지만 수석 최고라는 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이게 민주당 우리 어떡하다 이렇게까지 됐냐. 그 말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위 밖으로 쭉 내려가실 가능성도
0: 진짜?
1: 있겠다.
0: 진짜?
1: 네.
0: 아니 근데 정청래 후보가 어느 정도 일정한 득표력은 유지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정청래 후보 좋아하는 분들은 자 1순위로 최민희에게 뭐 최고위원 표 주지 않을까?
1: 지금까지 그렇게
0: 네.
1: 해봤잖아요. 근데 정체는 후보표가 저는 갈수록 많이 내려갈 것 같거든요. 호남 수도권에서도.
0: 내려가요?
1: 네.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는데 앞선 결과들이 다안 좋으면 물론 호남표가 지금 그 호남 이전에 했던 모든 표를 다 합쳐도 호남표가 더 많습니다. 뭐 전국이 다 합쳐도 호남이 더 권리당원 수가 더 많기는 한데 근데 이제 앞선 흐름들이 계속 안 좋으면 정체는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 중에는 투표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해봤자
0: 네.
1: 사표 될것 같다.
0: 네.
1: 이제 그게 최고위원 선거에도 저는 영향 미칠 거라고
0: 미칠 것
1: 봅니다.
0: 같다. 그 유튜브 댓글로 망고스틱 70님이 장성철 너무 싫어요. 박쥐도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박쥐짓 하는 것도 역겨워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 천장에 매달려서 안 자요. 저 날개도 없고 제가 무슨 박쥐짓을 했는지 망고스틱님이 좀 적어주시면 저 반성도 하고 제 의견도 좀
2: 방송이
0: 말씀드릴게요.
2: 지상파인데 너무 맵다.
0: 올려주세요. 그 김한 기자님,
2: 네.
0: 강수영 변호사님이 최고위원 지금 최민희 의원 5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주장하시더라고요.
2: 뭐 5위 밖으로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수석에 대한 고민들은 당원들 사이에서 커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0: 그럴까요?
2: 죄송합니다.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들 많아요. 김민석 캠프 쪽에서 퍼뜨리는 구전이기도 한데
0: 네.
2: 대표가 김민석 됐는데 수석이 최민희면 이거 돌아가겠냐. 가뜩이나 지금도 뭐 반청 뭐 반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똑같은 구도다. 이런 이제 구전들이 굉장히 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수석을 둘러싼 싸움. 그러니까 지금 뭐 최민희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긴 하지만 얘기하신 대로 호남이라든지 서울 수도권이 워낙 표가 많기 때문에
0: 네.
2: 박선원 의원이 치고 올라갈 거냐 이런 부분은 관건이 될것 같고 근데 일각에서 이제 예상하기로는 뭐 정봉주 의원처럼 드라마틱하게 몰락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후보가 그래도 뭐30% 이상 40% 표가 나오는 상황에서 전략적 투표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극으로 반해서 최민희 후보가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래 뭐 어차피 최민희 후보 될것 같으니까 이제 나머지 2명 찍어줘야겠다. 나는 최민희 좀 약간 너무 하는
0: 그래요?
2: 것 같아. 이런 흐름이 좀 돼서 되고
0: 확인이 돼요? 그게 체크가 돼요?
2: 그럼 확인
0: 아니면
2: 안 되죠. 그러니까
0: 안
2: 예를 들면
0: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2: 아니,
0: 엉뚱한
2: 흐름적으로 봤을 때
0: 얘기예요?
2: 어차피 정청래 후보를 찍은 사람은 3명을 찍는 건데 지금까지는 최민희 의원을 중심으로 2명을 나눴는데
0: 네.
2: 그렇게 안 하고 난 그냥 2명 찍어야겠다. 어차피 최민희는 될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 플러스 박선원 후보가 나머지 흐름을 업어서 뒤집으면 뭐 수석 싸움은 이제 좀 볼만한 더 오히려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0: 윤희석 대변인님,
3: 네.
0: 최민희 후보의 득표율이 떨어질까요? 박선원 후보의 득표율이 올라갈까요? 어느 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4: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0: 똑같은 얘기인가?
4: 최민희 후보가 떨어지면 박선 후보가 올라가겠죠.
0: 아니 박선원
4: 두 분이
0: 후보에게
4: 독립 변수로 보긴 좀 어렵잖아요.
0: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4: 네.
0: 박선원 후보에게 일단 다 표를 다 준다. 1순위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최민희 후보가 22% 정도 얻더라도 박선 후보도 그거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
4: 그런 쪽으로 보기보다는 최민희 후보 표가 좀 많이 떨어지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당선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순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래요?
4: 저희 당 한번 보세요. 저희 당의 순위 최고위원 순서대로 따지면 신동욱 의원이 1위를 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2등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 가장 각광받느냐. 그 전당대회 안 나갔던 최고위원이 제일 각광을 받아요. 지금 잘 보시면 그러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최고위원회라는 자리에 최민희 의원 같은 기존의 정치 문법과 제도와 관습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 갔을 때 기자분들도 관심이 많을 걸요. 아무리 순서 뒤에 발언한다고 해도 그분 거는 쓸 거예요. 잘 치고 그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뭔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예.
0: 박선원 의원이 1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세요?
4: 어떠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0: 아니 근데 없잖아. 김민석 후보는 대단히 걱정되나 봐요. 박선원 의원을 본인 차량 옆에 태워놓고 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상한 분이 맨날 이상한 얘기를 하면 내가 당대표직을 계속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은데 박선원 의원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같이 캠페인을 하시더라고.
2: 그게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최고를 세웠던 이제 어떤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 선거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호남이랑 서울 수도권이 사실상 원샷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표본 갖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민희 후보가 너무 실점을 많이 하고 이제 튀어나온 못이 되어버려서 좀 그 수석 자리 1등 자리는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기자들 좀 그런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0: 박선원 결국에는
1: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송영길 후보가 지금 고생하고 계속 끝까지 뛸 거잖아요. 그럼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정말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고생하고 여러저러 한데 뭔가 빚을 졌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가 친송계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당 대표는 김민석 후보 찍지만 최고위원 후보는 박선원으로 확 밀어주자. 송영길 대표 전 대표 고맙다. 그런 표심도 저는 적지 않게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0: 이번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저분은 정말 괜찮다. 저런 분이 좀 민주당에서 지도자적인 그런 지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보게 된 분 있어요?
1: 저는 뭐 예전부터 알던 분이지만 임미애 후보. 지금 좀 당선권에서 뭐 멀어져 있지만
0: 저 고향에 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0: 지역 연고주의
1: 아니에요? 연고주의가 아니고요.
0: 어떤 점에서 그래요?
1: 그러니까 이제 연설을 할 때 대통령에게 방해가 되는 정청래 후보의 과거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하는 모습들이 저는 인상 깊었고 그것보다 당 지도부를 구성할 때는 저는 이게 뭐 누구 편이냐 친석이냐 뭐 친명이냐 뭐 친청이냐 이것보다 가치를 이런 사람은 이런 가치를 추봉하고 이런 사람은 저런 가치를 추구하는데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 그래도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려면 지역주의 타파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누군가는 있어줘야 되지 않나?
0: 네.
1: 그거를 존재감을 많이 뽐내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하지만 당선 가능성은 좀 낮게 봅니다. 예.
0: 그러면 1차적으로 예상 한번 해보죠. 우리 5명 누구 들어갈 것 같으세요?
1: 박선원 들어가시고 서미화 의원 들어가실 것 같고 김용 들어가시고
0: 김용 들어갈 것 같아요.
1: 그다음에 한민수 그러시고요. 나머지 한 분이 이제 쟁점인데.
0: 최민이냐, 이성윤이냐.
1: 그렇죠.
0: 그렇게까지 보세요.
4: 대단해.
0: 어떡하려고 그래요, 근데.
1: 아니,
0: 최민이가
1: 제가 피해달려고요. 제가
2: 최민이가 마주보고 여기 이제 민주당 팬을 안 쳐놓고 방송을 찍게 된 것 같은데 늘 윤희석 대변인이 우려를 하세요.
4: 너무 세서.
0: 걱정을 있는 빛으로.
4: 제가 얘기해도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할 정도인데 저 그거는 동의해요. 임미애 후보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 저 평가합니다. 제가 2012년 총선 때 김재원 최고위원 많이 가까워서 도와드릴 의성에 오래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분의 배우자가 출마를 했어요. 김현권 전 의원. 민주당에서 부부가 비례를 두 번 하시잖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농민운동 많이 하시고 부인이 나와서 연설한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래도 TK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분이었다. 이분이 이제 비례로 국회 들어오셔서 최고위원까지 가고 있다. 물론 당선 가능성은 좀 옅어 보이긴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에 그런 분이 올라가셔야죠. 김영호 의원 같은 분도 저는 가시면 좋다고

0: 당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겠네요.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도 하고.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엇갈리는 전망이 뭐냐면 이 친청들이 최고위원들이 끝까지
2: 그럴 거냐?
1: 태도를 유지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한민수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비명행사 공천의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3: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도 이제 만약에 지금이야 친청 강한 친청 비서실장도 하고 이렇게 구분되지만 향후 정치 진로를 거기 다걸 이유가 사실 없는 분이고 그리고 이쪽에도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관건은 그러면 이제 최민희 의원인데 최민희 의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긴 하는데 우려도 있고 뭐 아닐 거라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다음 날부터 아 이거 나 내가 김민석 1호 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0: 나는 극명이고 극석이다 네,
1: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봐야 안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0: 알겠습니다 그 윤희석 대변인님 이게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보면서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인 위상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2: 그래요
0: 왜냐하면 이렇게 100대 0의 평론가들이 맨날 두드러 패고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의 견제도 받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당신 출마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라는 평가를 받는데도 저 정도의 권리당원 그러니까 혼자의 역량으로 혼자의 힘으로 민주당이라는 정당 안에서 저 정도의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역량이 위상이 좀 커지지 않나 않았나 그렇게 저는 보는데 어떠세요?
2: 그러면 대선 후보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0: 그거는 아니고.
2: 그 얘기는 민주당 권리당원의 구조가 네. 세월의 흐름에 맞지 않게 잘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학생운동 얘기하잖아요. 그분들 시작한 게 40년 넘었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권 들어온 지가 거의 30년 됐고 김대중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하면서 들어와서 지금 4선, 5선 하면서 쭉 온 거 아닙니까? 20몇 년씩. 그분들 활동할 때 보시던 분들이 또 지지를 하는 거예요. 유시민 씨, 뭐 김어준 씨 이런 분들과 같이 생각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권리당원 구조에서는 아직도 강구한 지지세를 갖고 있다. 그 제가 동의하는데 네. 국민적으로 민주당 전체 지지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아요.
0: 네.
2: 만약에 제가 반복하지만 그 말씀이 맞다면 지금 정청래 후보는 가장 유력한 당 대선 후보 반열에 올라와야 돼요.
0: 네.
2: 근데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0: 강수영 변호사님께 이거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김민석 후보는 정말 100명의 패널들이 밀어주고 대통령과 권력을 가진 분들도 밀어주고 또 언론에서도 뭐 김민석 될 것 같은데 저 정도로 박빙으로 나온다면 이번에 당대표로 당선되더라도 실패한 전당대회가 아니냐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4: 그런 비판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이제 좀 많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0: 에이.
4: 잘하면 과반 승리할 수도 있다.
0: 그냥 1순위 투표에서.
4: 네네. 갈수록 이제 흐름이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만. 에이. 네. 이거는 김민석 후보의 개인적인 실책이나 약간의 미스도 있을 수 있겠으나 에이. 결국엔 기존의 그 관성. 에이.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해서 결집돼 있던 이제 주류 지지층들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이번에 밀리면 끝이다라는 총결집세가 네.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0: 네.
4: 근데 또 하나 변수는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서 노사모를 지금 소환하고 노란 티를 뭐 제작한다 그러고 뭐 깨어있는 영남의 당원들이 뭐 호남에 갑니다. 뭐 이런 게 호남의 권리당원들을 지금 굉장히 저는 화나게 하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그럼 옛날에 이인재 지지하던 그 구태 동교동계에서 원래 이인재를 밀었었잖아요. 그 정치개혁하겠다고 나온 게 노무현 후보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호남에 있는 당원들은 정치개혁의 대상자들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네. 그리고 뭐 배신자론 자꾸 이야기하지만 정몽준 후보를 밀었던 것이 이회창 그러니까 정몽준 당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회창을 이기기가 힘들 것 같다.
0: 그랬죠.
4: 노무현 후보가. 네. 그래서 동교동계에 있는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정몽준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0: 네.
4: 그게 민주당의 역사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거기에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아마.
0: 네.
4: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오로지 노무현 대통령을 다 앉혀놓고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배신자인지를 가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과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뭐 그 정청래 후보가 하나도 투표할 게 없는 2002년 대선 때 노사모로서 활동한 게 없다. 그런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0: 네.
4: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젊은 20대들이 제가 어디 지나가는 대학생 붙잡고 그래도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 민주당 한번 어떤 당인지 한번 봐봐. 이런 얘기를

0: 감히 못하겠어요.
1: 네.
0: 이런 모습을 보이는 당을 어떻게 젊은 분들한테 오라고 하겠습니까?
1: 네.
0: 좀 답답한 시기네요.
2: 정찬호 후보가
1: 잠깐만요. 네. 댓글에 자꾸 그냥 저희들은 다 김민석 후보가 될 거라고 하지만 댓글에는 뭐 정청래 후보가 될 거야. 당원 뜻대로 개혁적인 사람인 정청래가 될 거야.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다라고 소개시켜드리고 네. 김한 기자님 어때요? 이번에 전당대회 지금 초반이긴 하지만 김민석, 정청래 이분들의 정치적인 역량, 위상.
2: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호남에서의 절대적 지지와 서울 수도권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이 결국엔 당대표도 되고 대선 후보도 되는 그렇죠. 건데 일단 이제 서울 수도권은 뭐 다음 주에도 또 얘기해야 되니까 빼면 지금 호남에서 받아들이기에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호남 클러스터 겁박한다. 뭐 이런 표현. 그러면 대통령 파리한다. 뭐 이런 표현은 하잖아요. 김민석 후보 상대로. 근데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상당한 지지세가 있는 상태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해버리면 아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정청래 후보 아래로 모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뭐가 되느냐? 본인들이 스스로 지난주부터 구구도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반명인 거예요. 그러면 그럼 호남의 정서를 거스른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그걸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저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정청래 시간이 남아 있어서 불출마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3: 우리 둘이만 그랬잖아. 네,
2: 많이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집권 3년 차나 4년 차면 정치적 승부수로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그걸 토대로 기반을 만들고 다음 뭐 1년 2년 후에 선거를 준비하면 되는데 지금 시기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남들은 이제 너무 오랜만에 거의 뭐 45년 이후에 처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대규모 산업 정책이 호남에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이 기승하는 사람이 지금 싫은 거거든요. 정서적으로. 물론 호남 분들도 그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해주는데 한다라고 하는데 왜 이거를 집권여당 대표로 나선 사람이 흠집내는 것처럼 하냐. 이 정서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선거 끝나면 오히려 싱거워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정청 대표에게는 뭐가 남을 것이냐. 후보에게는.
1: 뭐 이런, 지지세.
2: 지지세가 남지만 예를 들면 어쨌든 지금 당선되는 대표가 공천권을 갖는 대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어쩌면 내년 초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도부가 연동되는 또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 선거의 결과를 그러네요.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 오세훈은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2: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아직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네. 여기 이번은 어려워졌다 이런 뭐 평가일 수도 있죠.
1: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1: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의도 숙녀캠프 4부 시작하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네. 대통령께서 형사소송법 개정한 법안 안 읽어보셨대요. 이거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네?
12: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네. 제가 생각하는 그 대통령의 모닝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발의하는 안이 있고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최종 통과된 걸 못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추정은 하지만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하시면 안 됐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11: 대통령도 비판하고 막 지금 정청래 최미 다 비판하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민주당 패널이
12: 아니 뭐
11: 난 지금 옹호하라고 지금 발언기를 처음에 드렸는데
12: 아니 평론가인데 뭐 그 비판할 거 비판해야지 뭐 대통령이랑 무조건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이게 너무 예민한 주제니까 예민한 주제니까 그래도 당에 일임을 하셨으면 이제 일임하신 결과로 이제 이게 잘 됐는지 리뷰를 좀 잘 해주셨으면. 특히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할 때 뭐 저는 또 거부권까지 이제 제2요건까지 제안을 드렸었지만 네. 뭐 제2요건 하시지 않더라도 네. 그래도 이제 법 내용에 대해서 뭔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이건 짚어주시기를 좀 기대를 했는데 물론 코멘트 뒤에 많이 하셨어요. 야당 이렇게 정치하면 네. 안 된다 네. 말씀하시고 많이 해 주셨지만 근데 언론이 받아 쓰는 거는
11: 안 읽은 것 같아.
12: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풀 그 형사소송법 법안 안에 그러니까 합수본 이야기하다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게 계속 존속될 수 있냐? 검사 수사권이 없는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서 검사가 아예 수사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은 합수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 하다가 이 형사소송법 개정된 걸 다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나오신 거 맥락을 봐서는 네. 그 포인트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보지 못했다. 그 취지이셨던 것 같게요.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글자만 봐서는 언론들이 너무나 먹잇감으로 쓰기 좋게 말씀하신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1: 네. 윤희석 대변인님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하시면 참모들은 정말 좀 멘붕이겠어요.
13: 그렇죠.
11: 어떻게 해명을 해야 당황, 되지?
13: 당황하고.
11: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게 좀 맞았을까? 어떻게 보세요?
13: 제가 이재명 대통령 참모라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겠죠.
11: 근데 왜 하셨을까 저런 얘기를?
13: 이재명 대통령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법을 안 봤다는 얘기는 네. 민주당에서 수기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나랑 관계 없어.
11: 마음에 안 들어.
13: 이 이렇게? 법은 나랑 관계 없어. 두 번째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다 합쳐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네. 정말 관심이 있고. 내가 이거 역점적으로 이 규정 같은 거 바꿔서 법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안 보실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내가 안 봤다는 얘기는 그 정도 나하고 좀 거리를 두고 싶다. 그런데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은 대략의 이 법안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것을 에둘러서 표현한 거고 네. 거기에서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차관의 의견이 달랐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법을 바꿔야죠. 추가를 하거나.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봐요.
11: 김한 기자님은 어떻게
14: 저희가 이제 기자들은 대통령이 발언하면 쭉 이제 워딩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영상으로 보기 전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 약간 맥락적 발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있으면 어떨 때 절정부터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설명하고 이런 화법이 많은데 이것도 저는 법안을 내가 그 문자 그대로 안 읽어봤다가 아니라 어떤 불만과 해석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발언이에요. 근데 이제 초기부터 그런 우려들은 있었는데 너무 많은 발언이 노출되다 보면 네. 이 맥락적 발언이 풀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또 그 부분만 따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비공개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건데 이재명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발언들이 맥락적으로 본인은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읽어보면 맥락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만 따면 대통령 법도 안 읽어봤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해석을 유도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법안 안 읽어봤으니까 판단이 없어. 그러니까 얘기들 해봐. 이렇게 네. 간 것 같아요. 네.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결국엔 본인 얘기를 했어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건데 뭐 지금 뭐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것도 넘어가지는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안 넘어가지고 있는 거죠.
11: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신 세계가 궁금하다까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했는데 강소영 변호사님.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2: 본인들 정신세계에도 성찰을 하셔라. 잠깐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대통령께서 우려는 명확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바도 저는 명확하게 읽었어요. 이게 네.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현실에 적용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면 바꿔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럼 보안수사권 폐지했다가 전당대회 끝나면 다시 살리자는 얘기야? 뭐 이렇게만 너무 단순화시켜서 논의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안수사권을 폐지한 이후에 그 맞물려가지고 고쳐야 되는 조항들이 100개도 넘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어떤 문제점을 일으킬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걱정하는 사람들은 계속 비판을 하는데 일단 해봐. 일단 해보고 뭐 네. 나중에 고치면 되지 뭐. 이게 지금 민주당의 태도에게 무책임하게 보이는 건데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어떡하나 민주당이 공수처처럼. 네. 일단 깔아놓고 네. 일단 우리가 했어 검찰개혁 완수 이러고 그냥 뭐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는 살펴보지도 않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게 저는 제가 잠을 못 자는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임기도 많이 남으셨고 대통령 임기가 민주당도 다음 총선까지 시간이 있으니 그 안에는 제발 이 전당대회 때와는 다른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 같은 분들 앞에서 네.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피해자님 입장에서 더 좋아졌어요라고 진짜 자랑하고 설득할 수 있는 네. 걸 가져와라 민주당이. 그거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11: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윤희석 대변인님
13: 네
11: 왔습니다. 시간. 예. 네. 한동훈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김진주 씨와 같이 세미나를 했잖아요. 네. 꼭 필요한 그러한 토론회였잖아요.
15: 네.
11: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정말 주옥 같은 얘기들보다는 거기에 참여했던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발언이 더 지난 이번 주에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15: 네.
11: 어떻게 보세요? 서범수 의원도 잘 아시고 또 한동훈 대표 측근이시잖아요.
15: 네.
11: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15: 아, 그 발언은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고 꿈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럼요. 그 단어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11: 네.
15: 서범수 의원하고 또 진종호 의원까지 개인 SNS를 통해서 사과를 했고 진종호 의원은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김진주 씨께 사과를 하려고 부산까지 갔다.
11: 네.
15: 예, 갔고 김진주 씨가 뭐 편지를 썼대요. 진종호 의원에게 그게 뭐 공개가 됐다.
11: 네.
15: 이런 얘기도 있는데 두 분이 앞으로 조금 더 명시적인 그러한 어떤 사과를 한 번 정도 더 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있어요.
11: 네.
15: 그러니까 직접 소통관에 나와서 기자분들 앞에 두고
11: 네.
15: 육성으로 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도 있거든요.
11: 네.
15: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뭐 무마라는 표현도 참 죄송스러운데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0: 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되느냐.
1: 그 얘기가 좀
0: 그
1: 많아요.
0: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제 얘기를
1: 네.
0: 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1: 네.
0: 행사 주최자 입장에서 그래도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어요, 저도. 근데 아직은 본인이 나설 타이밍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가 어떤 사과 표현하는 과정이 안 끝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상황이다.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니까 아직 만 사흘이 안 지났잖아요. 이제 좀 조금 더 봐야 될것 같다. 예, 이 정도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1: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한계 일부 패널 분들이 그 돌려차기 발언은 민주당을 향해서 한 말이다. 그런 식으로 조금 좀 해명성 옹호를 좀 하는 것 같은데.
0: 그는 이제 본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 생각이 다른 상대방에게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해서 좀센 표현도 쓸수 있는데, 그 표현 과정에서 그 단어를 그 자리에서 썼어야 되느냐를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용례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잘 못하겠습니다.
1: 네. 김한 기자님, 어떻게 보고 계시죠?
2: 저희가 이제 저도 뭐 거의 기자 생활 사회부에서만 했는데 올해 사회부 오래 했는데 사회부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사실 보도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이거
1: 맞아요.
2: 피해자가 이거보다 다른 부분이 부각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여러 방송에서 이게 막 공격할 수 있는데도 이제 얘기를 많이 안 해왔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그 발언이 나왔다라는 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
1: 그렇죠.
2: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발언이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지금 말씀하신 뭐 해명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정확하게 윤석 대변인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용례라도 쓰지 말라라고
1: 네.
2: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또그 용례로 그거를 정적으로 되돌려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그것도 또 깜짝 놀랐고
1: 네.
2: 그런 과정을 보면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고 이걸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 3차 가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저는 한동훈 의원이 입장을 내야 되냐, 한동훈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 을 떠나서 그 자리에서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전문성 있고 얘기할 게 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들 찾아보면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한 줄도 보도 안 돼요.
1: 그러네요.
2: 그러니까
1: 그게 아픈 것 같아요.
2: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그 자리를 만든 취지나 이런 것들이 다 퇴색이 된 거고
1: 그러니까.
2: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피해자도 자기에 대한 그런 명명 말고 그 부분을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은 주최자가 있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어쨌든 보안 수사권 관련 어떤 중요한 얘기들이 주장들이 지적들이 있었을 텐데
1: 묻혔어요.
2: 그게 다 묻혀버린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오히려 피해자가 굉장히 좀뭐 겸허하고 대승적인 차원의 얘기들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지금 계속 기자들이 묻는데 사과했어요 내가 사과했어요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사자의 사과 포함해서 그런 식의 접근을 했던 거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책임 뭐 이런 거를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SNS 상에서만 사과하고
2: 그렇죠.
1: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그건 좀 비겁하죠. 비겁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비판도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보안 사건 폐지를 목놓아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본 저쪽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악세사리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이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이 잘못된 거로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맞고 뭐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어떤 그걸로 사료 활용하고 있는 윤리위원회만 또 강화되는 꼴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도
1: 근데
2: 듭니다.
1: 왜안 나타날까요?
2: 부담스러우니까 그러겠죠. 뭐
1: 그게
2: 형적으로 뭐
1: 맞아요?
2: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죠. 예.
1: 강수영 변호사님.
3: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뒤에 입장이 나오느냐 이것보다 그 토론회 자체가 이제 보면은 상석에 앉아 있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그리고 한동훈 의원 위에 이렇게 현수막이 쫙 달려 지옥문 열려. 근데 그리고 방이 크지가 않잖아요.
1: 맞아요. 한 30명 뒷자리까지 한.
3: 그러면 제가 한동훈 의원 같으면은 그 서범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할때 바로 그 자리에서 노발대발했을 것 같아요.
1: 근데 그 자리 없었어요.
3: 없었다면 뒤에 보고를 받았다면 적어도 이 토론회 시작하는 무렵에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손수 의원은 이 토론회에 지금 있으실 자격이 없다. 이 정도 언급을 하셨으면 좀 정치적으로 오히려 더 나았을 법했는데 그게 좀 아쉽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망발이라. 그리고 서범수 의원은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 그냥 법조계 뭐 문외한이 아니라 본인 고위직 경찰 출신인데 범죄 피해자 앞에 두고

0: 보통 범죄도 아니고. 아,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돌려차기 장면을 CCTV 영상을 본 분들은 이런 말을 입에 담지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경찰 출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경찰의 과오가 있는 사건이면은 오히려 좀 자성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강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친한계 내부에서는 좀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쉬쉬 질문하지 말까요?
2: 아니요, 하세요.
1: 좀 언급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좀이 한동훈 대표나 우리가 좀 어떤 액션이나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고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원내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1: 네.
2: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친한계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
1: 네. 다른 분들 반응은 어때요?
2: 다들 걱정을 하고
1: 네.
2: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도 있고 같은 분도 있어서 그는 좀 이거 예를 들어서 그 당사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고 한동훈 의원도 많은 뭐 생각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또는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제 입장에서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1: 장동혁 대표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장동혁 대표의 측근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한동훈 의원이 가만히 있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제가 똑같은 예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논의를 했어요.
1: 아, 그래요?
2: 예,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
1: 네.
2: 거기에 대해서 그럼 상대 이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빗대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1: 장동혁 대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2: 그 장동혁 대표를 이제 생각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제가 또 비판을 하면은 이 비판의 어떤 본질이 훼손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왔어요. 똑같이 징계를 해야 한다는 전제를 든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일부 최고위원들의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망발에 대해서는 왜 이런 얘기가 안 왔느냐. 지금 똑같은 사례를 드는
1: 그러네.
2: 거잖아요.
1: 네.
2: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하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1: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제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아니 한동훈 자신들 계파 의원들이 막말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러냐. 당신이 그럴 자격 있냐. 이 부분이 좀 뼈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2: 당권은 그쪽에 있잖아요.
1: 네.
2: 지금 징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1: 징계이기도
2: 징계할
1: 하고.
2: 자격이 없어요.
1: 네.
2: 권한도 없고
1: 아니
2: 권리도
1: 근데
2: 없고.
1: 비판을 하고
2: 아, 그
1: 뭐라
2: 얘기는
1: 하잖아요.
2: 방금 전에 했고요.
1: 네.
2: 네.
1: 참 이상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범수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과했고요. 저희 통화도 했고요. 근데 더 이상 뭘 어떡하라고요. 기자분들이 통화를 해보면 좀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액션이나
3: 네, 다른 얘기는 안 하고
1: 안
3: 사과를
1: 하려고 한것
3: 했고 이제 그
1: 같아요.
3: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상하로 가름한다 이런 분위기로
1: 네.
3: 넘어가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스탠스 자체가 오전까지만 해도 다음 그 발언이 알려진 다음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징계 얘기는 결정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오후에 장동 대표가 나와서 굉장히 근엄한 얼굴로 이거는 무조건 이제 징계가 뭐 접수가 되든 신고가 되든 징계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부분은 당내 역학관계 논의인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자리에 모였던 분들이 친한계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른바 보수의 대안, 보수 재건 이런 걸 얘기하는 분들인데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은 그 자리에서 그 발언을 할때 한동훈 대표 입장하기 전이라도 아무도 이제 제어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3: 예를 들면 진종호 의원이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1: 그렇지.
3: 받았어도
1: 네.
3: 됐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저 사람들 감수성이나 이런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게 그냥 액세서리고 저 주장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는 저게 그냥 저런 감수성이구나 이렇게 비춰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장동호 대표가 징계하는 게 문제는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언급 그다음 정치적인 어떤 책임 뭐 그다음에 성찰 뭐 이런 거는 좀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어쨌든 뭐
1: 맞습니다.
3: 그거 공동체로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1: 이권과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을 대단히 좋아하고 한동훈계 의원분들이나 그 지자분들을 많이 좀 도와주고 싶어하고 응원했던 분들에게 좀 실망감을 준 것은 사실이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의도 수녀 캠프 여기서 마칠게요. 세분
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

0: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 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네, 당원동지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7시 1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다 같이 뉴바 뉴바 해주세요. 뉴바
2: 뉴바.
1: 네, 다음 주에 우리 호흡 맞춰볼게요.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 YTNS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39도, 대전과 대구 37도로 예상됩니다. 체감온도는 40도 안팎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과 오존도 강한데요.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주시고 되도록 실내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성산대교 남단에서 2km 지점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 흐름 정체에서 서행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립니다. 공항 방향은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천천히 이동 중이고 일산 쪽은 천호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지문터널 입구에서 출구 구간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램프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어제 서울 기온이 37.9도까지 오르며 나흘째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한 가운데 절기 입추인 오늘은 더위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울과 가평,